0: 나오는데
1: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2: 응? 아, 네. 그런데 빌리는 어디로 갔지?
0: 자유가 위험해!
3: 어떡해!
4: 잘한다! 어서 부숴 말이야!
5: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3: 주인? 내가?
5: 당신에게서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3: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나한텐 아무런 힘이 없거든.
5: 악당들이 무섭지는 않나요?
3: 악당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친구들을 잃는 거지.
5: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역시 당신은 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3: 근데 왜 자꾸 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5: 주인님께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4: 좋았어. 바로 끌 거야.
6: 좋았어. 설마 타워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이야?
7: 역시 레인저스의 대장은 뭔가 잘했네요.
4: 그게 무슨 뜻이지?
7: 아이, 우리 대장 닉스님에겐 상태가 안 된다고요.
2: 타요!
8: 타요!
2: 어? 저게 뭐지?
5: 당신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군요.
4: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5: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7: 하긴 닉스님이 좀 이기적이긴 하지.
6: 욕심은 또 얼마나 많으신데.
4: 이것들이 까먹지 못해!
5: 주인님,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3: 넌 꿈인 줄 알았는데.
5: 전 다섯 번째 에너지 잼인 마음의 잼이에요.
3: 뭐? 다섯 번째 에너지 잼?
5: 순수하고 용기 있는 타요님에게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저와 하나가 되어 레인저스가 되어주세요.
3: 한번 해볼게! 당신 전설의 레인저스! 정의로운 마음이요! 어둠을 밝힐 빛나는
9: 책임.

0: 마음을 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1: 빌리, 우린 네가 필요해.
2: 제발 다시 돌아와줘.
3: 얘들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4: 빌리!
1: 돌아와, 돌아!
4: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3: 뭐야? 너희 왜 그래?
5: 저것들이 총공격을 준비해라!

0: 레이저 에너지 최대 전력! 으쌰!
1: 으아! 미스민! 이러다 우리까지 통구이가 되겠어요!
0: 시끄러워! 내 손에 구워지고 싶나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부숴주마!
2: 이 에너지는... 닉스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3: 이런...
4: 이대로는 도시 전체가 위험해져!
5: 어떡하지?
6: 모두 침착해! 이제 타요까지 합류했으니 분명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졌을 거야! 모두 준비됐지?
7: 물론이지!
0: 이제 다

0: 모두의
1: 힘을 모아 하나로 내가 제일 쬐이고!
2: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1: 이럴 수가! 당장 우리 친구에서 가자! 가! 레이저스 여성께 죽어보자!
2: 정말 고생하셨어요.
3: 타요,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하던걸.
2: 응? 모두가 함께 해주신 덕분이죠.
4: 타요가 레인저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5: 무슨 소리야. 어? 타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6: 저, 얘들아.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준 거 사과하고 싶어. 멋대로 떠났던 나를 다시 받아줄래? 만약 싫다면.
7: 빌리는 은근히 걱정이 많다니까.
5: 그래서 우리랑 잘 어울리지만.
3: 아까 한 말 잊었어?
8: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6: 얘들아.
2: 이제 타요도 합류했으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어요.
7: 아하,
2: 타요라니 용사님이라고 해야지.
7: 뭐?
2: 따라해봐. 타요 용사님. 자, 어서. 전설이나 어린 꼬마를 용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대신세요.
1: 이 지역은 반드시 대갚아 주마. 베레보스님.
9: 결국 실패한 거냐.
1: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에너지젬을 모아서.
9: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4: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그게 무슨 얘기지, 다키?
3: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니!
2: 사바나드가 저 녀석 이름인가?
4: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정말은 내가 쓰러뜨린다. 방해하지 마라!
2: 다키!
4: 손에 빠진 덩치가 내 속도를 따라올 리 없지!
2: 미스트 체인지 지브라드! 까궁할 속도를 지닌 자국 눈으로 따라가기도 꼽자.
4: 누가 공기에 다닌다! 어디보러! 여기다 여기!
2: 다키라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을까?
5: 아니, 방심할 수 없어. 마르시아는 350도. 조금만 머리를 움직여도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말아. 사바나드도 그렇다면

0: 움직임이 강하다면나
1: 역시
2: 뭐라도 할 것처럼 나서더니
0: 베스트 체인지 지라포드 위험해 나한테 맡기시게 전 작전상 후퇴는 어떤가
2: 하지만
3: 라우더 퓨리로 끝내버리자
1: 안돼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순 없어
0: 어서 가자
1: 레이온
0: 어, 이제 눈을 뜬 모양이고.
4: 어디고?
2: 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 그렇게 움직이면.
4: 니네 앞에 뭔지 했는데.
5: 아무리 빨라도 맷집은 별론가 보고.
6: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애들 카센터로 데리고 온 거야.
4: 카센터? 뭐 하고 가는데? 누가 배달라 가느라.
0: 잠깐, 자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네.
4: 시끄럽다. 나는 엄마의 원수를 사바나드가 알대를 높이기 전까지는 분이 안 풀린다. 뭔데?
7: 바퀴 빼놨거든. 달아서 맨들맨들해졌더라고.
4: 바퀴를?
7: 얼마나 달린 거냐 너.
4: 다시 뛰어라 지금 당장. 빨리 빨리 안 해놔. 와 이랬는데.
7: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작업대에서 하면 금방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야마 타이건 똑바로 들어와.
2: 타키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고 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4: 너하고는 상관없다 카니까.
8: 그게 그렇지가 않으시오.
5: 그 녀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무엇보다 그 능력.
3: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바꿔가며 싸우는 와일드 카드 것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9: 마카키 우리랑 장난치는 것만 재미없을 줄 알아나.
4: 내가 뭔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 엄마는 라피드족의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와일드카드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줬지.
10: 엄마! 그래도 내가 내대로 봐라!
4: 이거? 딸, 잘 들으래. 이 싸움도 곧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의 대지에 씨앗을 뿌리자. 평화라는 이름의 꽃씨를.
10: 그럼 아무 때나 나가서 놀아도 되는가?
4: 물론이지. 내한테 엄마는 동경의 대상이자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놨다. 엄마! 닥치! 닥쳐! 여기 있으면 안 돼!
10: 우리 금방 갈게!
4: 오늘 안 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서 가!
10: 우리 엄마 던지지 마라! 내가 갈게 엄마!
4: 도망쳐! 우리 엄마의 원수를 이 손으로 갚으리라 그래 결심했다.
1: 그런 비극이...
7: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잔인한데...
5: 그래서 그 녀석을 찾아서 모호타운에?
4: 그런 건 아니고... 모아의 돼지가 뽕! 하고 사라졌을 때 금마도 끝난 줄 알았지. 내가 뭐 이 종구석에서 새 인생 한번 시작해볼랐고...
10: 근데 엄마야! 저기 살아있네!
7: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3: 이 지구에서 메탈 카드 버시고 와일드 카드 버시고 가리지 않고 사냥하기 시작했단 거고.
0: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네만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했던 나로선 아주 새로운 경험이.
3: 냄새도 뭔가 이상했어. 뭐랄까.
4: 그런 이상한 녀석이 있는지 여태 왜 몰랐지? 내라고 다 알 수는 없지.
7: 자, 바퀴 교체 끝났다. 여기, 받아라.
4: 이게 뭔데?
7: 바퀴 4개 값이랑 야간 정비 할증 포함한 카센터 이용료.
4: 돈 없다.
7: 그래? 알겠다. 그럼 너한테 달아둘게.
2: 이걸 왜 저한테 줘요?
7: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4: 잘 들어, 레이.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방해하면 누구도 적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1: 그게 네 어머니의 가르침이야?
4: 뭐?
1: 자랑스러운 라피드족 전선은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협조 요청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냔 얘기야.
4: 야, 이건 뭘 한다고 감히.
6: 네, 여기는 블루카.
11: 여기는 골든. 너희들이 말했던 카테리아를 발견했어.
12: 30톤 매립지 방향.

0: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 같아. 먹을 걸 찾고 있는 모양인데.
1: 알겠습니다.
2: 올카리 스스로 천장으로 들어가셨구만.
3: 먼저 풀어보실까?
4: 거긴 마음껏 날뛸 수 있단 건가?
2: 널찍하게 싸움엔 적격인 장소지.
5: 힘과 수로 밀어붙인다고 될 녀석이 아니야. 이번엔 신중해야 해.
6: 다키! 우리랑 같이 가자.
7: 너의 힘을 빌려줬으면 해.
8: 사바나드의 공격 패턴은 파악됐어. 공략법은 많을수록 좋아.
5: 부탁한다. 와일드 카드 없이 신뢰받기 위해선 녀석을 날뛰게 둘 순 없어.
8: 날이 밝기 전엔 해결해야 해.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9: 아니다! 어떤 상황아! 따라갈게!
6: 고마워!
0: 메리츠로 들어갔어! 서둘러!
9: 거기 머리 새 사냥꾼! 많이 배고프셨나봐!
8: 이렇게 계속 비춰줘, 펜타몬에.
9: 아껴둬!
2: 이번엔 네가 사냥당해보라고!
6: 좋아,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위치는 잘 보이지, 나이트 그리폰!
10: 아주 잘 보이시는군.
6: 지금이야!
10: 기꺼이! 자,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코하셔야지. 뭐야?
6: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분명 파이본이랑 펜타몬에 시킬렸을 땐 못 움직였는데.
11: 미스트 바이러스를 와일드 카드 보석에 주입할 경우 감각 교란으로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오지. 개체별 바이러스의 미묘한 습성 차이로 인한 것이다.
6: 하지만 블루컵이 찔렸을 땐 멀쩡했는데.
7: 난 한 번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면역됐다고 메가인블루가 그랬어.
11: 전, 날 내보내주게. 내 처자를 진단해 봅시다.
10: 이거 이거, 창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짐승의 솜씨가 아니신데.
12: 좀 따끔할 걸 쓰고.
10: 창의한 모름지기 찌르는 맛인데 회전 목맛이라니.
9: 이런 건드릴 수가 없잖아.
8: 엄청난 회전 속도야. 접근이 쉽지 않겠어.
5: 미차례가 된 것 같군. 다키!
9: 말 안 해도 갈라질걸요? 저번에 눈에 뵌 게 없어서 방심한 건 인정. 하지만 이번엔 그런 행운은 없을 게라 이 원에서!
6: 역시 빨라. 눈이 못 따라가겠어.
7: 블러드윙, 분석 결과는?
11: 아직 살펴보는 중이었어.
13: 뭐라?
9: 어지럽지, 누구 싶지, 집에 가고 싶지. 하지만 어림없다. 인피니티 방탄.
2: 야, 저거 못 당해내지.
6: 잘했어, 타키.
7: 뒤는 우리에게 맡겨.
9: 됐고, 뭐, 내가 이 작품을 마무리할 기다.
7: 타키!

0: 시다 아울레이지 혼!
1: 좋아!
0: 어서 가자, 블루캅!
2: 다키, 괜찮아?
3: 어떻게 댕기고?
1: 녀석을 막아냈어.
3: 뭐?
1: 이제 붙잡아야지.
3: 붙잡는 것만으론 안 된다고!
0: 다키!
3: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녀석은 살려둘 수 없다! 이건 나! 이겨! 이게 아니야!
2: 분노를 가라앉혀, 다키!
3: 저 녀석은 엄마를, 우리 엄마를!
2: 진정해! 네 어머니도 이런 건 원하시지 않을 거야!
3: 그래도!
2: 부탁이야, 다키!
4: 준, 사바나드에 대한 내 소견을 말해보자.
5: 뭔가 알아냈어?
4: 그렇다네. 저자는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야. 메탈 카드봇이라네.

0: 된다고? 나와 블루캅처럼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경우 같은데. 하지만 심히 이질적이야.
1: 이질적?
2: 당신이 만든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 같은 건가?
0: 그런 조작된 것이 아닐세. 더 근본적인 원한, 사명,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인 무언가.
1: 무슨 그런 괴담 같은 소리를... 블루캅!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정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 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드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2: 테오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여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7: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7: 아, 이번엔 진짜야.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찬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은? 눈부셔.
2: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그 찔찔이?
2: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3: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3: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2: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5: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0: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이카로스 액션!
2: 너무 흔들려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고속도로 올려!
3: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4: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부스터 최대 출력!
0: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3: 여보.
4: 고마워요, 하이얼 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4: 없어서 벌써 연료가 바닥났어요. 무슨?
1: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테스트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흑!

0: 어? 저건 또 뭐야? 어? 조심해! 쟤! 꺼!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0: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3: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4: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0: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1: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이카루스의 추락.
1: 태우.
2: 테디, 어떻게 된 거니?
1: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3: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4: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우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0: 네!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2: 도와주세요.
1: 무슨 소리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2: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3: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2: 제가 내려갈게요.
1: 119에 신고하셨어요?
3: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2: 자, 업히세요.
3: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3: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혹시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2: 여기야!
1: 괜찮지, 태호? 어서 타!
2: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2: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호찔질이 꼬맹이가 아니야.
2: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3: 잠깐만요. 그렇게 될 순 없죠. 자!
1: 태호야!
2: 뭐야? 이번에 다리가...
3: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이야! 에어로 젠츠 액션!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리하자.
4: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수리나 하고 있어.
4: 훌륭한데?
5: 허큘리스 액션!
1: 여기 있었구나.
6: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1: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1: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3: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1: 이런.
3: 수리 완료.
2: 고마워.
3: 좋았어. 간다.
7: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다. 눈물겹군요.
3: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우스게 만들면 그만이지!
3: 에?
1: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부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4: 갑자기 웬 세월이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번개.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이거 완전

0: 그 보소. 번개 매너지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1: 안서 보석만 손에 넣으면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뭐?
2: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6: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7: 어? 여긴 어디지?
5: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6: 다녀오겠습니다.
7: 오? 토끼다.
6: 길을 잃었어.
7: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5: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8: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네?
1: A구역 소유주 정준순 씨, 사군자 교실 회원, B구역은...
2: 내가 왜 고부장한테 널 붙이는지 알지?
3: 네, 사장님. 만에 하나 뒤통수 맞을 때를 대비해서 고부장의 약점을 수집해두라는 말씀이시죠? 작년 정상무님 내쫓으셨을 때처럼요.
2: 아, 고부장이 일은 잘하는데 뭔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연애도 안 하고 가족과도 소원한 것 같고 취미도 없어서 밤낮 굴리기 참 좋은데... 반대로 현생에 발목 잡는 게 없으면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단 거니까 만일을 대비해 약점을 확보해둬야 해. 물론 고부장이 FM 스타일이라 소원이 네가 지금보다 편하진 않을 거야. 아, 더워.
3: 온도 내리겠습니다.
2: 아, 추워.
3: 온도 올리겠습니다.
2: 아, 건조해.
3: 미스트 뿌리겠습니다.
2: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인데 뭔지 알아내? 내가 많이 그립겠지만 좀만 참아.
3: 네, 사장님.
2: 승날 때마다 고부장 관찰일지를 써서 보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3: 오늘 도토리 문화센터 수강 신청을 앞두고 K부장님과 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종일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으셨고 사무실 밖을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업날은 평소보다 밝아지십니다. 오늘은 타깃과 화방에 다녀오셨습니다. 사군자 교실 이강주 강사 해직 민원 제안서를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차 의사를 확인했는데 강경하셨습니다.
2: 아유, 독하다. 80 먹은 노인네, 이게 알짤 없이.
4: 그래서 좋아.
3: 오늘 오전 무전무님이 계신 구관 건물에 다녀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네요.
0: 아, 참, 소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네? 무슨 말씀을?
0: 소은 씨 저번에 아이돌 모나카 씨 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제 모나카 씨 꿈을 꿨지 뭡니까?
3: 헐, 대박 대박. 무슨 꿈이었는데요?
0: 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모나카 씨가 혼자 앉아있는데 뒤에서 손이 수십 개가 솟아나더라고요.
3: 무슨 의미지?
0: 손바닥에 숫자가 쓰여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100이라고 쓰인 손이 날아와 제 뺨을 갈기더군요.

0: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1: 모나카님께서 부장님 뺨을 때리다니 길하다! 그 꿈 저한테 파세요!
0: 네? 됐습니다. 꿈을 어떻게 팝니까? 물건도 아니고.
1: 제발요, 부장님. 얼마면 될까요? 5만 원? 10만 원? 15만?
0: 그럼 소은 씨에게 선물할게요, 제 꿈. 갑자기 직속 상사가 바뀌어서 당황했을 텐데 소은 씨가 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실수 없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1: 부장님!
0: 그런데 꿈을 어떻게 선물하죠?
1: 이거 받으시고 꿈 팔았다 외치면 돼요.
0: 꿈 팔았다.
1: 더 크게요.
0: 꿈 팔았다.
1: 꿈 샀다. 아,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최고야.
0: 축하합니다. 그럼 전 사업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1: 네, 부장님. 우정우님 만나러 가는 거겠지? 보고 해야 하는데.
0: 소은 씨는 내 생애 최고의 팀원이에요. 나와 평생 함께해요.
1: 왜 어쩔 수 없잖아. 난 일개 회사원일 뿐이라고.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오늘 무전무실 집무실에 방문. 알고 보니 K 부장님은
0: 이강주 선생님께서는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시죠?
1: 따뜻하잖아. 계속 그 일을 신경 쓰셨구나.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K 부장님은 무전무님께 사군자 교실 이강주 선생의 강사직을 개인적으로 청탁하신 걸로 보이며, 아, 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야. 나처럼.
2: 스승님.
3: 괜찮다, 얘야.
1: 조사 결과 무전무님 택배가 K 부장님에게 잘못 발송되어 돌려주러 가신 것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네요.
4: 내 키가 안 큰 건 아빠 때문이잖아.
1: 아니, 부장님은 부모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냉철한 부장님께도 가족은 아픈 손가락인가 봅니다. 해시태그 외곽내요. 해시태그 겉바속초.
3: 뭐야 이게? 관찰보고서 쓰라니까 왜 자꾸 지 생각을 써놓고 난리야?
1: 부하직원의 소비습관을 걱정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발끈했네요. 앞으로 절약하는 부장님의 삶을 닮아가려고요. 해시태그 롤모델, 해시태그 자산관리. 부장님은 쿨톤이신데 베이지색 재킷은 미스? 하지만 패션센스 따위 발라버리는 부장님의 아우라는 퍼펙트! 그리고 부장님이, 부장님은 부장님,
3: 부장님. 뭐야 이게? 오소은이 자식 어딨어?
5: 지금 신관 3층 1회의실에 있답니다.
3: 이게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불한 이참에 아주
6: 오늘 오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1: 저희 입장에선 아무래도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3: 아이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장님?
3: 내가 말한 대로 세팅해. 소유주 남편이 곧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난 간다.
0: 모미란 씨 남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 어? 모미란 씨가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곧 본인이 가진 패를 알게 될 거고 협상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3: 고부장이 결혼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부부라는 게 원래 좀 그래. 남편이 좀 별로여도 더 별로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
2: 그러니까 내 땅이 그대로 있고 유니버스 그룹에서 매수를 원한다고요?
7: 그렇다니까. 우리 땅 대박난 거야.
3: 몸이라는 겪어봤잖아. 함부로 욕심내면 전부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걸.
2: 내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이 나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3: 장담하는데 몸이라는 결국 남편 뒤로 숨을 거야.
7: 그렇지. 대기업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순진한 아줌마가 가면 받을 것도 다 못 받아보고.
3: 내가 잘 모르는 희망보다는.
7: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3: 잘 아는 별로인 놈이 더 안락한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나?
0: 네, 사장님.
2: 근데 이 땅 팔면 도토리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강사님들이랑 언니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7: 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은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아, 이 사람아. 센터 언니들이 뭐 잘해줘? 거기 누구 보험쟁이랬지? 그거 두고 봐라. 슬슬 보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을 쫓아다니는 이 오리진인지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걔도 마찬가지야. 새파란 놈이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왜 친절하겠어? 그게 다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라고. 그거 누구...
8: 야! 그럼 넌 왜 안 친절한 건데? 어? 어? 나한테 삼시세끼 평생을 얻어쳐먹은 넌 왜 방긋방긋 안 웃는데?
7: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친... 내가 좀 심했지? 그 땅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알았죠? 천천히.
9: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0: 뭐 오너가 가라는 대로 가야겠죠. 내일도 출근하려면 자는 잠시 꺼둬야죠.
9: 고부장, 직장인이 자아가 없다고 누가 그래?
10: 이건 골프장 영수증이에요. 비용 지급 안 돼요.
11: 야, 융통성 없게 이럴 거야?
10: 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9: 모두가 영웅처럼 일하지 못해도 모두 다르게 일해.

0: 오랜만입니다. 저희 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1: 어머, 선생님!
2: 뭐야! 옥경 출장 헤어가 리란 씨 거였어요? 이거 굉장한 우연이네.
3: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어머님이 다 소개해 주셔서. 신기해요, 선생님. 한 동네 살아도 마주치기 힘든데 이렇게 만나다니.
2: 내 말이. 그렇잖아도 미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잘 됐다.
3: 저한테요? 어떤?
0: 잠깐. 아직 이릅니다. 신호 보내면 그때 질문해 주세요, 남사미 씨. 남사미 씨, 에이전트 씨 콜!
2: 에이전트 블랙홀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 내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3: 네? 팔다니요, 뭘.
2: 도토리 문화센터 딱 말이야.
3: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2: 어떻게는. 난 남샘이에요. 이 동네 소문 다 나한테 들어오잖아. 내가 나 사장 승질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미란 씨가 땅 때문에 시달릴까 봐.
0: 망했다.
4: 싫은요, 선생님.
3: 팔고 싶어요. 기왕이면 돈도 많이 받고 싶고요. 저 욕심 많죠.
2: 어머, 무슨 소리야. 내 땅 내가 파는데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3: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미안하고 혼자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부득부득 가게 열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될까 봐요.
2: 미란 씨, 그 돈이면 두 번, 세 번 망해도 끄떡 없어요. 나도 미란 헤어샵 단골이었잖아. 이 더운 날 출장 미용에 5만 원밖에 못 벌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지.
3: 5만 원이요? 아닌데. 어머님이 분명 인당 15,000원이라.
2: 세상에, 그게 없겠네. 그걸 떼먹어? 봐봐, 여기 맘카페에 올라온 거. 5만 원, 맞지?
3: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거예요?
2: 그럼. 맘카페에서 자기 꽤 유명해. 나도 겨우 예약한 거라고.
4: 아주 좋아요.
0: 에이전트 블랙홀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3: 대응 안 해주셔도 되는데.
2: 머리도 잘랐는데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 그러지.
4: 제가 알려드린 동선대로 타겟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그곳에 상상력에 도움을 줄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3: 어머, 여기 이런 건물이 있음.
5: 그쵸, 너무 괜찮죠. 오늘 딱 금매로 나왔으니까 보고 가세요.
3: 네? 아이, 저는.
5: 그럼 천천히 보고 가세요.
0: 동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0: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0: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6: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7: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와, 여기 왔어, 오빠. 우리 왔어요. 이제 진짜 온 거야.
1: 와. 와. 아, 이제. 어. 우리 이제
0: 또 다음. 근데 이거 언제 건너야 돼? 여기는.
1: 이거, 여기는.
2: 다 문제.
1: 자, 어휴, 잠깐만, 잠깐만. 아니.
0: 아니, 오빠 따라가, 오빠 따라가.
1: 자, 어휴, 잠깐만, 잠깐만. 아니.
0: 오빠 따라가. 어.
2: 그치, 신호가 없어.
0: 신호가 없고 차선.
1: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0: 차선은 왜 없어? 너무 신기해.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이스트로 온 거예요, 우리?
1: 어, 근데.

0: 비싸다 하지 말자.
1: 돈이 없어요.
2: 깎아주는데? 갑자기?
1: 깎아준다고?
3: Don't people know the thing they don't.

0: 가자, 가자.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1: 밑댓글
0: 어지러워.
1: 제발 그만! 그만! I like
2: it. 이분 이게 처음이죠?
3: 나도 처음이야. 아. 너는 몇 번 왔어?
2: 저도 한 번.
3: 한 번.
2: 여기 가서 피라미드 보고 제 경험상 여행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여기도.
4: 왜 여행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2: 여기는 이제 흥정가들과 그 싸움. 그게 좀 많은 곳. 이렇게 말았으면 엄청 깎을 수 있어요.
5: 얼마 정도 아까 우리.
4: 한 150.
2: 25불 불렀잖아요. 그럼 5불 부르면 돼요.
5: 5불?
2: 그렇게 하는 거 원래, 흥정.
3: 야, 알바가 있나, 여기?
4: 그러니까 알바가 있나요?
3: 그냥 노가다 같아, 다.
2: 건설직. 피라미드 건설하고 그런 거야? 아니면 박물관 같은 거.
4: 큐레이터.
2: 유적지 이런 거.
4: 유적지.
2: 하나.
3: 무사라! 와! 에! 아, 뜨거워!
4: 쓰리.
2: 근데 밥값 해야 되는데 밥값 그 중국에서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3: 우리 8,000원. 딱 8,000원 남았어.
2: 연변에서 뭐 한우 드신 거 아니죠?
3: 아니야. 아무것도 못 먹었어.
4: 8,000원 좀 조금 남겨오신 거 아니에요?
3: 그런가? 내 혼자니까.
6: 식비가 크지? 집에 오신 거 환영하고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
4: 감사.
2: 야, 미라.
4: 감사. 오.
2: 스핑크스. 와. 파라오. 오.
4: 멋있다.
3: 멋있다. 돈 관리는 네가 해야 되고. 네. 이거 두꺼워.
4: 활동비.
3: 책.
2: 이집트. 이거 뭐야?
4: 바로? 구인 떴는데? 빵 공장 알바생. 모집 인원 3명. 내일 7시부터 10시까지 일하네.
3: 3시간.
4: 30파운드.
3: 30파운드.
2: 30파운드면 900원인데?
4: 얼마?
3: 900원.
4: 한 시간 900원
3: 센데?
2: 900원이요, 900. 900엔 말고.
3: 900엔. 야, 엄청 싸네. 그렇지.
2: 900원.
3: 그렇구나.
2: 아니, 시급이 너무 작다. 와. 현지가 시급이 싼 걸로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3: 나. 이 정도 싸구나.
2: 3시간 일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와.
3: 그러니까 우리가 8,000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8,000원 크지?
4: 엄청 큰 돈이다. 고맙네요.
3: 아, 이 빵. 이거지?
4: 이 빵을 만들러 가나?
3: 한번 먹어보자.
4: 빵을 만들러 가나? 난 개인적으로 이런 빵 좋아해.

0: 맛은 안 나네. 맛은 안 나고 이거는 찍어서 뭔가 찍어서 먹는 뭔가 거고 뭐 이거 하나라면 응. 사실 맛이 없어.
1: 이거 하나라면 좀 목이 막히지만
2: 곁들여 먹는 것보다.
1: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
0: 와 근데 내일 또 일찍 가야 되니까 좀 오늘 그 8,000원 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2: 시장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아.
3: 이집트에서 오래된 전통시장 있는데 여기 가볼래요?
2: 시장 같은 데 아니면 우리 돈으로 못 먹어 밥.
3: 그래 맞아.
2: 내가 택시를 부를게.
3: 그래 그래. 오케이.
2: 어 왔다.
3: 뭐? 택시다 택시.
2: 아, 이거요? 브라더 브라더.
3: 우와, 와.
2: 브라더. 와 길 중간에서 그냥.
3: 막 꺾어잉.
2: 아오. 살람 알레이쿰. 음식 뭐 먹지? 근데 이집트 하면 코샤리긴 해요. 코샤리 알아요?
3: 코샤리가 뭐야?
0: 아 그건 몰라.
2: 비빔밥 같은 건데.
0: 아 그래?
2: 국밥같이 국민 요리 거의.
0: 밥은 있어 여기.
2: 밥인데 좀 우리랑 다른 쌀. 중동 쌀.
3: 어 태국 쌀 날리는 쌀. 아,
2: 특이한 거 음식 잘 먹어?
3: 어 난 좋아해.
2: 비둘기 먹어?
3: 에?
2: 하맘이라고 해서 그거 비둘기 요리가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비둘기 식용으로 키워. 그러니까 코엔에 있는 비둘기 말고.

0: 낙타고기 으아.
1: 낙타고기 맛있어요 여기.
2: 진짜 맛있는 거야?
1: 전문이에요 전문이. 아, 그래 돈이 될까? 낙타고기도 먹을만해요.
2: 아 그래? 나는 뭐 밥을 안 먹으라도 이게 피라미드 안에서 하루 자고 싶더라.
1: 피라미드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저기 감옥 안에서 살 걸 형네.
0: 들어가면 안 되니까.
1: 와, 차 진짜 막힌다.
2: 내가 그러니까 차, 와 차도 많고.
1: 카이로가 그 교통난의 최정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여기 진짜 사람 많다 이집트는.
1: 꽉 막혔네 그냥.
2: 지금 또 퇴근 시간인가 같은데 이게.
1: 아 제가 그때 1시에 가봤거든요. 퇴근 시간이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 카이로는 24시간 막혀있어.
0: 늘 이래. 카이로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형태로 혼잡하대.
2: 차선 없고 뭐 헬멧이 안 그런 뭐 헬멧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1: 도로에 차선이 없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3: 이 길에는 선이 없습니다. 오.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에는 선이 있죠.
1: 마음의 선이 있는 건가 그럼 여기는?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좀?
0: 아니야.
1: 응?

0: 똑같네.
1: 와, 이거 시장 재밌네. 이런 큰 캐리어 나는 처음 봤어.
0: 와. 캐리어가 오빠만 해.
1: 이런 큰 건 나는 처음 봤어, 이때까지.
0: 오빠만 해요. 이 과일을 많이 먹더라, 사람들. 이게 무슨 과일인데?
2: 선인장.
0: 아. 오빠, 이게 선인장이래, 선인장.
2: 선인장?
0: 선인장.
2: 아, 이거 선인장이야?
0: 선인장이로. 하나 먹어볼까, 우리?
2: One, how much?
1: 70. 70이라면
3: 200.
2: 아니야, 2,100원이다.
0: 이제 안 돼, 안 돼. 어? 저희
1: 비싸다, 비싸다. 하지 말자.
0: 돈이 없어요. 쏘리, 쏘리.
2: 깎아주는데?
0: 깎아준다고?
2: 5. 갑자기 50으로 깎였어.
0: 50 안 돼.
2: 1,500원 됐어.
0: 우리 내일 알바 일해야 돼요.
2: No money, sorry.
1: 같이 가야 돼, 너.
2: 같이 가야 돼.
1: 야, 은주야. 같이 가야 돼, 너.
2: 같이 가야 돼.
1: 야, 은주야.
2: 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오!
1: 야, 클럽 같아, 클럽. 오! 야, 클럽 같아, 클럽.
0: 아비규환. 정말 인산인해.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알 수 없는 소음들이 장난 아니었고 근데 다들 막 너무 평화롭게 지내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멘붕?
4: 인간도 많고 뭐 차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긴 있지만 인간 심의 같은 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시끄러운데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2: 우리 밥 먹어야 되지 않아요?
1: 아, 그러네. 이쪽으로 들어가자. 아.
0: 우와.
2: 우와. 우와. 아, where is the restaurant? 코샤리, 코샤리? 코샤리?
5: 코샤리?
2: 코샤리, 여기? 코샤리?
5: 코샤리?
2: 코샤리? 아, 유명한 데 하나 있나 봐.
0: 그런가 봐. 자꾸 어디 알려줘.
2: 한 군데를 말하네.
0: 다 알려줘.
1: 아, 여기야, 여기.
0: 사람 많다.
5: 코샤리, 코샤리. Welcome to Asia.
2: 코샤리? 코샤리?
5: 코샤리,
0: 코샤리. 코샤리, 코샤리.
1: 와. 우!
0: 와이파이가 안 된다. 아니, 이거 핸드폰이 안 터진다.
2: 사람이 많아서 그래. 코샤리 세 개 달라 할까, 그냥?
0: 그래. 일단,
2: 사장님.
0: 사장님. 코샤리.
1: 코샤리.
2: 아니. 아니, 코샤리 세 개.
0: 나 여기 동물 산지. 나오고 있어. 슈크란, 슈크란.
2: 얘는 포지션이 뭐지?
1: 몰라. 그 친구는.
0: 사장님 아들인가?
2: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1: 아, 알았대, 알았대.
2: 원, 투, 쓰리, 코자리.
6: 발라틴 아르벤.
1: 함수. 함수.
6: 함수 없다라지. 발라틴 함수 없다라지.
2: 알아보세요.
1: 몰라.
2: 아, 근데 왜 하는 척해요?
1: 아우, 야, 야, 함수. 싸겠지?
0: 아니 먹고 또 열심히 일하면 되지.
2: 아니 근데 나 이게 숫자가
0: 안 시켰어.
2: No money.
1: 아, 네.
0: 장사 잘하네.
1: 잘하네. 이런 친구 한 명 있어야 분위기 올라오잖아.
0: 형님 알대.
1: 코사리가 뭐 아 맛있게 근데 여기 이게 오
2: 코사리?
6: 세야.
2: 뭐야?
6: 마스터리스 세야.

0: 어떻게 먹어? 얘를 아, 비벼서 스파이스? 먹어라.
1: 아, 스파이시 소스.
0: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2: 조금 매운맛인 것 같아요.
0: 토마토, 인간 토마토. 아, 토마토.
1: 진짜 아예 안 된다.
0: 토마토, 인간 아, 토마토. 토마토.
2: 소금도 들어가고 파스타,
0: 쌀,
2: 마카로니 그리고
0: 약간 다진 고기 이런 느낌. 후레이크.
2: 뭐 토마토 소스라서 맛있다.
1: 쌀이랑 마카로니랑 스파게티가. 아, 맛있냐 왜 이렇게 이거?
0: 맛있어.
1: 중독성 있다.
2: 근데 맛있다 맛있다.
0: 약간 우리나라에서 시장 가면 우동이나 잔치국수 있듯이 여기에 이렇게 파나 봐.
1: 시장 국수 이런 느낌이네 지금.
0: 또 시큼한 것도 좀 넣었어.
1: 엄마가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넣고 그냥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0: 맛. 맛있어.
2: 간단하고 그냥 이게 맵다고?
0: 어 매워요.
2: 맛있는데?
1: 토마토 소스에 밥 비벼.
0: 여기다 덜어놔서 해요.
1: 토마토 소스에 밥 딱 비벼 먹는 느낌.
2: 아. 아우 진짜 맵네. 와 너무 맵다 하면 중국 생각나잖아.
0: 충칭 생각나.
2: 어.
1: 와 진짜 맵다.
2: 그러니까 맵다니까.
1: 충칭인데? 어 벌써 다 드셨네. 와
2: 맛있는데? 약간 네 생각 얼마인 것 같아? 이게 하나에
1: 2,000원?
2: 2,000원
1: 여긴 숫자도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숫자를 모르겠어. 숫자를
2: 이리 오라고.
1: 나 계산하고 브라질 오면 부탁했다.
2: 하고 그러면
0: 뭐 하고 왔어?
2: 얼마야?
1: 아, 하나 1,000원이네 거의.
2: 그럼 하나 1,000원.
0: 그래?
1: 한 그릇에 1,000원. 아 시급이 거의 1,000원이니까. 아, 근데 맛있다.
2: 맛은 괜찮아.
1: 맛있어.
2: 호텔 뭐야 예약했지?
1: 아까 숙소 예약했어.
2: 오케이 오케이.
1: 택시에서
2: 가자 가자.
1: 택시에서.
2: 물 여기서 좀 사가지고 가자.
0: 아, 어, 어.
1: 900원.
0: 900원. 갖고 올라간 것 같은데?
1: 이미 갖고 올라왔어.
0: 숙소가 특이하다.
3: 그러니까 진짜 무슨 벽화가 있네?
2: 네,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0: 아~
1: 오, 괜찮네.
0: 어.
1: 사진보다 훨씬 괜찮은데?
0: 약간 사수방 느낌인데?
2: 오오오, 뭐야?
1: 뭐야?
2: 생각보다 안에는 좀 진짜 예쁘게 해놨는데 오. 오, 근데 예쁘다.
0: 이 방은 덥다.
1: 아,
0: 이 방은 에어컨이 없다.
1: 저 에어컨이 없는데?
2: 있어 있어.
1: 어 여기 있네.
0: 여기 있고. 여기... 너가 여기 있어. 나 에어컨 없어도 돼.
2: 왜?
0: 아니 남자들이 더위를 너무 많이 타잖아.
2: 그렇지 뭐.
0: 화장실이 있는 방을 내가 쓰는 게 나.
1: 여기 변기 물이 안 들어가네.
0: 아 변기가 안 돼. 아 그럼 진짜 좀 불편하긴 하다.
1: 내가 그럼 내가 여기 잘게 내가.
0: 너 불편할 텐데.
1: 괜찮아 있어.
2: 못 차지 이거 너.
1: 저 여행
0: 안돼 준비나 너가 컨.

0: 컨디션이 좋아야지.
1: 아니, 아니 더운 거 잘 참아요.
2: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3일은 진짜
0: 힘들어.
2: 힘들어서.
0: 컨디션 안 좋아.
1: 아니면 여기 하루면 자꾸 쏜기죠 뭐.
3: 1일 1일 춤 알려줄게.
1: 우와 여기 루프탑 카페네. 우와 저거 봐.
2: 오, 우와 야.
1: 우와 다
2: 대박이다.
1: 피라미드에 달 걸려 있어.
2: 어. 어.
0: 와.
2: 아 이거는 진짜. 이게 눈 위에서 봐야 되겠네.
0: 아, 이 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네.
1: 저 수승다리 너무 예쁘다. 걸려있는.
2: 어. 그지?
0: 좋네.
2: 침대가 두 개 있잖아. 어. 거기 내가 한 번 쓸게. 어, 자면서 네. 너무 더우면 들어와서 자.
1: 오케이, 오케이.
2: 그러면 되잖아. 그래도 내일 6시 나가야 되니까 빨리 일찍 자자고.
4: 5시 5분 내려놔야지.
1: 이집트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

0: 다 갔어요?
1: 아니죠.
0: 준비는 어디지? 여, 이쪽인가? 아, 아직 안 왔구나.
2: 오늘은 준비할 때 진짜 약간 출근하는 듯인가 봐.
3: 아, 왜 준빈이 팬티 봤는데 왜 웃음 터졌지? 모르겠어. 마이크 차려고 살짝 티를 들어서 팬티를 봤는데 웃음이 터져버렸어 그냥.
4: 이거 터잔 스타일인데? 올데이 프로젝트?
3: 올데이 프로젝트. 분명 나쁜 아이는 아니어도 들에 박히면 집에 깨.
4: 다 레이어드 했었죠.
3: 어, 타잔. 어, 타잔 느낌 난다.
4: 우리 올데이 프로젝트.
3: 어, 우리 타산 어때, 타산?
4: 타산이 좀 안 맞네.
3: 타산. 어, 타산. 운명 나쁜 아이는 아니어도 들에 박히면 집에 깨.
0: 가야 되나?
4: 네, 가시죠.
3: 이제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4: 그러니까, 아, 밥
0: 없지. 어저께 얼마 남았어, 우리?
4: 와, 분위기 되게 좋다.
3: 어, 느낌 되게 이상하다, 여기.
4: 스페인에 무슨 뒷골목 같다. 오, 서늘한데?
3: 이 버스가 어떻게 타야 되는 거지?
4: 와. 아우. 나 인천에서 꿈이 있는데 횡단보도 한 번만 보고 싶다.
3: 나도 횡단보도 보고 싶어.
4: 신호등과 횡단보도
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버스 진짜 많네.
3: 그 서로 이런가? 어떻게 아는 거지? 람세스가 가는 거고 안 가는 거고. 야, 대단하네.
4: 람세스? 람세스 노? 노 람세스?
3: 람세스?
4: 람세스?
0: 람세스?
4: 브라더 람세스? 절로 가요. 살람 알라이쿰 람세스? 노 람세스 저기.
3: 땡큐.
0: 네 람세스. 오, 야, 이거 있다.
4: 아, 이거 가요?
3: 오케이, 땡큐 람세스.
4: 오, 잠깐 차가.
0: 와, 완전 차 장난이네.
4: 야, 차 움직이나?
3: 장난 아니다.
4: How much?
3: How much? 근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지? 와, 나 이런 차 타면 처음 타봐. 와,
0: 대박이다.
3: 대박이다.
0: 차 대박이다. 와. 이런 차 처음 타봤다, 나.
3: 나도.
0: 움직이는 게 희한하다.
3: 아니,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차일까?
0: 근데 이거는 무조건 어쩔 수 없는데, 시트벨트가 없어. 이거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3: 여러분, 벨트가 없습니다.
0: 근데 잘 움직인다.
3: 가긴 잘 간다.
0: 야, 근데 에어컨 말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 여기. 뜨거운 바람이 나. 안 열 거야.
3: 안 되네.
0: 소도 열심히 써 있네. 소인가 이거?
3: 소가 소. 어디 가니?
4: 아. 와, 해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7시 출근인데 8시 반입니다.
0: 와, 앞에 봐봐.
3: 지금 6시 반이라고 우리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치?
4: 간다, 간다, 하겠다.
3: 늦으면 안 돼. 딱 맞게 가야겠다.
0: 어, 타는,

0: 네.
1: 아, 그래, 그거야? 다 알아. 훨씬 많이
0: 끝나고. 같이 이제 타시네.
1: 아, 그래,
0: 타?
2: 네,
1: 네.
2: 네, 네. 네, 네. 네, 네.
1: 네, 네. 아, 그래, 그거야?
3: 아, 우리랑 같은 남세스.
0: 같이 가는 거야.
1: 잘 나갈래, 그거.
0: 잘 나갈래, 그거.

0: 와 이거 얼마지? 뭐 싸기 싸.
1: 3파운드라고.
2: 3파운드. 90원.
0: 90원.
2: 계속 이렇게 받아. 돈 좀 내달래요. 오빠 어디서
0: 갑자기 아니야 갑자기 나한테 주는 줄 알았어.
2: 버스 안내양인데. 옛날에. 왜 하필 또?
1: 그러니까 뒤에 빈자리 많은데.
0: 그러니까 아니 바로 내리고 싶은 거지.
2: 몇 정거장 가고 바로 내리나 보다.
0: 아 금방? 야 그러면 걸어.
1: 아니 근데 걸음 아니.
0: 그러면 걸지.
2: 우리 6시 42분이다. 아직까지 괜찮아. 7시 출근이니까.
1: 간당간당하네.
2: 간당간당해. 난셋.
0: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것 같아.
2: 계속 이렇게 받아.
1: 거의 다 오긴 했는데 53분이야 지금. 두 명만 좀 내주실래?
0: 야. 내 춤. 나 여기서 장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2: 거수.
0: 자, 갖다 줘.
2: 어쩌다 여기 앉아가지고 오빠가 계속 다 해. 여기 거의 다 왔나 봐.
0: 아, 그래?
1: 람세스?
3: 람세스.
2: 람세스.
0: 와.
1: 와, 딱 7시 맞았어.
2: 빵 냄새 나는 거 같아.
0: 진짜 빵 냄새 나.
1: 설마 여기야?
2: 이거 공장이야?
4: 살람 알라이쿰.
2: 살람 알라이쿰.
4: Do they work here?
2: Yes. Bread.
5: 아이삭 브렛.
1: 오, 맛있겠다.
2: 이건 뭐야?
0: 엄청 맛있겠다.
2: 이 빵을 만들러 가나?
0: 먹어보자.
2: 이 빵을 만들러 가나? 난 개인적으로 이런 빵 좋아해.

0: 따라오래. 오, 살람 알라이쿠.
1: 와, 덥네.
0: 반주.
2: 반주. 내가 쇼렌틴. 내일 아가라. 버러. 오케이.
1: 우리 둘이 남자는 이게 배달 가고 너는 여기서.
0: 좋아요.
1: 어, 만나. 너는 좀 배가 나와서 좀 뛰어야 된다고.
3: 형 아랍어도 배웠어.
2: 레슨 두어서 알프리 그 노르다 알아가라.
0: 천 개.
3: 천 개? 원 다우전?
1: 예. 야 죽었다 죽었다.
0: 천 개.
3: 저 이날 씨에
1: 이제 뭐 하나 오면 해야지.
0: 안전하게 안전하게.
3: 박합순 해야지.
1: 힘이 없네.
0: 손이 나자.
2: 그러면
0: 오케이.
3: 하기 전에 그 바나 맛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맛인지 알아 배달하니까. 맛있다. 아, 맛있다 이거.
1: 어제 거랑 질려.
0: 맛있다.
3: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맛있어.
0: 어. 고소해.
1: 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3: 설마 해야 되는 잠깐 잠깐 이거야 우리가?
0: 이렇게 배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4: 짜릿함이 터진다. 따스한 콤보에 짜릿한 찌란 파파. 자꾸 먹고 싶은 찌란 콤보. 짜릿함이 터진다.
1: 너무 맛있다.
4: 찌란

0: 어디?
1: 아, 자전거.
2: 우와. 아, 잠깐만. 이거 하고.
0: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다. 야, 이거. 대박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2: 오! 와. 못해요. 나 못해요.
1: 아, 거기 공구에.
0: 그래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건지 물어본 거야? 아니, 자전거는 탈 수 있지.
2: 나 자전거는 따릉이 정도 타지.
1: 셰프님, 선배님. 스탠바이.
3: What's your name? 아흐마드.
1: 아흠?
3: 아흐마드 시카고.
1: How much 까로?
3: 아흐마드 시카고.
1: 까로?
3: 시카고.
1: 시카로. 시카로.
3: 시카로.
1: 시카로. 은지, 은지.
4: 은지, 은지. 은지, 은지. 은지,
1: 은지. 은지.
3: 은지.
5: 살라.
6: 살라.
5: 살라.
6: 모살라.
5: 앞, 앞. 모살라. 꽉 살라. 살라, 살라, 살라, 살라. I'm okay? We okay?
0: Okay.
7: Okay. Teach me.
5: 팔 근육. 어. 머슬맨, 머슬맨. 파이터. 코리안 파이터. 이렇게?
6: Yes.
5: Okay, okay.
0: 중간에 놓고, 그렇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그렇지. 근데 너무 높아, 너무 높아.
2: 키가 얼, 아, 거기.
0: 그렇지. 어찌, 어찌.
5: 모살라.
1: 모살라.
5: 모살라. 모살라. 모살라. 못해요, 어.
0: 야, 한번 타봐.
2: 아니, 자전거 한 손으로 못해요, 제가.
0: 한 손으로?
2: 양손으로 써야 돼.
0: 자전거를.
2: 전 걸어서 할게요.
6: 예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갈 수 있어. 오케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우와. 갔다 올게. 오케이, 갔다 올게. 오케이, 갔다 올게.
2: 아, 운동신경 뭐야?
0: 갔다 올게.
2: 와, 모 살라. 와, 모 살라.
3: 나야지.
1: 어? 여기 서서. 된다. 오케이. 선생님. 아, 여기를 한번 지그시 누릅니다.
3: 땡.
1: 땡. 이렇게 한 다음에.
3: 난.
1: 손질 아니다, 탕. 이게, 아, 이거 어렵네.
3: 무시하다. 맛있는 소리.
1: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오케이.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
3: 오케이.
8: 통계 빵 구부르면 이런 나무판 70개.
1: 나무판 70개.
3: 하루라고 대략을 뜻으로 3일 그때 관리 대략도 하긴들어. 라고 3일.
1: 3일.
3: 아, 리믹.
1: 아, 게미. 게미. 게미. 게미. 게미.
3: 니는 일로 봐라. 에이.
1: 선배님.
3: 예, 예. 나이스.
1: 나이스, 나이스.
3: 나이스.
1: 땡큐. 헤이! 굿자! 왓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

0: 나 개미 알개맨.
1: 아 알겠습니다.
2: 뭐야?
3: 아니 엄청 큰 거 있어.
2: 헐. 뭐야?
3: 아니 엄청 큰 거 있어.
2: 야 뭐 살라? 뭐 살라?
3: 굿. 와 짜, 야 생각보다 무겁다.
2: 무거워요?
3: 무거워 무거워.
2: 오케이 갔다 올게.
3: 아니 아니. 아니 그 갔다 올게.
2: 와 된다고? 뭐 살라?
4: 뭐 살라?
2: 뭐 살라? 어디 갔어?
3: 무겁다 무겁다. 와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
4: 아니.
2: 아 이거.
4: 오
3: 잘.
2: 와.
3: 와.
2: 와우. 아, 이거 100개씩 해가지고 10번 해야 되겠네, 그러면.
3: 아, 그래, 총계네.
2: 그 100개씩 가야 되네.
3: 일단 어떻게든 뭐. 이게 근데 이게 300개라면 3번 하면 끝이야. 이거는 들어도 힘들겠다, 그지?
1: 저길로. 오케이. 에이! 무겁다 무거워. What is this?
5: Camila.
1: Camila.
5: Camila. Camila birra.
1: Camila birra.
5: Camila birra.
1: Camila birra. La vida roca. Camila. Camila vida. Camila vida. 효소 효소 효모 효모 같은 거군요. 발효시키는 그런 거군요. Camila. 아 내려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유 소리 소리 소리 에스파 에스파
5: 오케이
1: 에스파 에스파
5: خاص مالك النهارده بالجنيه
1: اه
5: خاص
1: اه 이거를 잘라야겠다. 조금이라도 잘 잘못 넣으면 이게 빵이 반죽이 이게 그렇게 돼. 이야! 이야! 우와! 이야! 아! 오, 높아, 높아! 오, 높아! 아!
5: 어!
1: 아!
5: 진짜.
1: 아! 이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돈. 어? 어? 와, 나의 땀으로 돈을 벌었다.
2: 무섭지 않아요? 떨어뜨릴 것 같은데?
3: 약간 근데 이게 도로가 다른 도로가 막 차가 오면 좀 힘들어, 사실은. 좀 힘드는데 차가 없으면 어떻게든 갈 수는 있는 것 같아.
1: 어때? 아니다.
3: 아 그래?
1: 하고 있어? 기술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서 웬일이 아니야.
3: 아 그러네. 아 여기도 기술이 장난 아니야. 이거
2: 얼굴에 일부러 붙인 거야?
1: 아니 아까 닦아주셨어 선배님이.
2: 더 붙였는데?
1: 아까 선배님이 닦아줬는데? 아 여기 선배님들 막 손도 닦아주고요.
3: 아 그래?
6: 아니요 이제 끊어야 돼요. 네 전혀 끊어야 돼요. ده فيها بتاع كل اللي احنا التصريحات اللي احنا واخدينها
7: اه هو مشكله
8: ان في هنا حاجات ايه اه تمام
0: اوكي عايز
3: اقول لك حاجه
0: كده ايه لا ما فيش حاجه اوكي اوكي اوكي اه تعالوا شوفوا
1: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 시간밖에 못한 거잖아요 오빠.
2: 한 시간도 거의 못했어.
1: 아니.

0: 둘은 어디서 끝났어? 나는 반죽 열심히 하고 우리가 원래 1000개 만들으라 그랬는데 한 50개밖에 못 만들었어. 어,
1: 나는 자전거 타고 이제 가려고 이게 연습했고 준빈이는 뭐 안 되니까 그냥
2: 하려고
1: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0: 그러면은 솔직히 한 시간은 일했는데 한 시간 임금은 좀 주시면 안 되나?
1: 조금이라도 받으면, 야, 우리 돈이 없거든.
0: 그래.
2: 우리도 돈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날부터 이거 밥도 못 먹고 일할 순 없잖아. 아직 우리는 한참 남았는데.
0: 그러니까.
1: 아. 아. 날씨도 덥지.
0: 사장님이 결정해 주셔야지. 이제.
2: 아, 근데 우리나라 근로법상 배운 것도 돈 받긴 해요.
1: 아, 그래? 예.
2: 저도 회사 사장이라.
1: 회사 사장님이야? 예. 사장님이야?
2: 네, 아. 직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말할
1: 사장님이 오셨어.
0: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2: 뭐야?
0: 살람 알라이쿰!
3: 알라이쿰 살람.
0: 사장님!
3: 마니시 바, 다, 다, 엘마블락. 난 다마스로스 النهارده شالته بي النهارده كان نفسي تشتغل معانا اكتر بس ما حصلش بقى نصيب كان نفسي انت كمان تشتغل معانا على عجله نقل العيش بس ما
1: 이게 우리 돈 받아도 되는 건가?
0: 그러게요. 네. 슈크란.
2: 미안한데. 아, 제 마음 따뜻하다.
0: 슈크란. 와,
3: 슈크란.
0: 슈크란.
2: And I'm sorry.
3: 워르토나.
0: Thank you.
3: Thank you.
0: Thank you. 슈크란.
2: 다음에 꼭. 네.
0: Thank you.
3: Thank you.
2: 슈크란.
0: 아. 오, 야. 돈 주셨다.
1: 200, 220, 240, 250, 260, 270.
0: 아, 270.
2: 많이 받았다.
1: 와, 야, 근데 우리가 한 시간인데.
2: 너무 많이 받았는데?
1: 너무 많이, 이거, 너무 많이.
2: 7천 원 받았는데?
4: 과장님이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아. 3시간치 원래 일하기로 했던 것만큼 주시.
2: 진짜로?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0: 안 그래도 되는데.
2: 너무 많은데?
0: 그냥 일한 만큼만 받고 싶은데. 근데 너무. 아이, 왜 그래요?
1: 갑자기 뭐요?
0: 갑자기 뭐야.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어 볼게요.
1: 네. 와, 그래도 너무 고맙네.
2: 돈을 했으니까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낙타고기 한번 먹을까요?
0: 낙타고기?
2: 낙타고기가 고기 중에 제일 저렴하대요, 그나마.
0: 그래?
2: 여기서.
1: 아, 진짜?
2: 물에 갈 수 있는 최선이에요.
1: 아, 그래. 그러면 가자.
2: 거기, 거기 이상 힘들어.
0: 가보자, 오케이, 한번. 오케이.
2: 어제 밤에 찾아봤는데 낙타고기가 진짜 유명하대요, 여기가.
0: 딱 봐도 근데 유명해.
1: 뭐, 근데 보니까 어지가 많이 있긴 있는데. 이때까지 먹어봤어?
0: 한 번도 안 먹어봤어.
1: 너는?
2: 전 한 다여섯 번 먹어봤어요.
1: 너는 맛있었어?
2: 치킨 같은 느낌? 치킨 구이?
1: 아, 그래?
2: 첫 끼는
1: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는.
0: 그러니까 약간 와, 근데 야. 가격이 있어 보인다.
2: 어제 125 있었고 오늘 번 돈이 270.
0: 야,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빠 우리 이거 한 끼에 돈 많이 태우는 거예요.
2: 가격 엄청 크다, 진짜.
1: 야, 가격이 엄청 큰데. 가게 자체가 좀 희한하긴 희한하네.
0: 되게 특이하다.
1: 와, 이것도 뭐, 이것도 뭐, 엄청 희한하네, 이게.
0: 뭐가 이렇게 화려해?
1: 오호.
2: 뭐냐, 이거?
1: 아니, 여기다가, 밑에다가 불이 집어넣어서 약간.
2: 근데 얼마 할까? 너무 비싸면 못 먹는데.
1: 낙타 고기를 먹어봐니.
0: 근데 이게 낙타라는 걸 들으니까 약간 좀.
1: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2: 여기서는 주로 먹는 고기니까 또. What is the camel meat?
5: Camel meat. Mix.
1: Mix. Ah,
2: mix. Mix. How muc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rice.
5: 700. 1 kilo.
2: 잠깐만 지금.
1: 1 kilo.
2: We have money.
0: 700 없는데.
5: Five grams? 500 grams. 350.
0: 아, 그래. 오빠 500만 먹자. 500g.
1: 500이라도 없어.
2: 500 먹으면 500이면 350파운드니까 200, 300, 350. 385 있어. 돈은 되는데 그럼 저녁을
0: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럼.
2: 물 사 놓은 거 있어요. 어제.
1: 아, 그래?
2: 오늘 저녁은 저희 30파운드 남거든요.
1: 그러면 그 900원이면 옆에 있는 과자집에서 과자 먹어야 되겠다.
0: 진짜. 그렇게라도 해야 될 판이야.
2: 뭐야, 이게? 이게 말로는 행복이야?
1: 아니, 나는
0: 큰일 났네. 근데 원래 낙타고기가 이렇게 비싼가? 아니면은
1: 일단 500g만 그거 하고.
0: 이건 왜
1: 근데 걸까? 사실은 1kg를 못 먹어. 맛있어도.
0: 그래, 맞아.
1: 그치?
2: 서비스인가? 이거 먹어도 되나?
1: 그런 거 같은데?
2: 추가되는 거 아니겠지?

0: 아니 돈이 없어요. 잘하면 우리 끝나고 낙타 손질해야 될 수도 있어요.
1: 나 낙타고기 좀 조려. 누린 스타일이면 어떻게?
0: 아니 비린내는 없어.
2: 근데 원래 나는 양고기도 못 먹거든.
0: 아 그래요?
2: 냄새 싫어서.
1: 근데 저기 보니까 왼쪽에 메뉴판에는 또 저렇게 약간 낙타고기 아닌 것들도 좀 있는데.
2: 야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나? 야 피자도 있잖아.
1: 야 피자 하나만 시켜줘. 준비 나 우리 먹자.
0: 돈 없어.
1: 맞다. 와. 야, 토마토 스파게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2: 야 피자도 있다.
3: 안녕하세요.
1: 야 냄새 좋다. 빵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2: 아우 짜!
1: 아우 짜!
2: 아우 짜!
1: 아우 짜! 아우 짜! 아우 짜!
2: 아우 짜!
1: 아우 찍어 먹어야 되나 보다 이거.
2: 우와 깜짝 놀랐다. 진짜 짜다.
0: 오 철판이라.
2: 우와 깜짝이야. 진짜 짜다 이거.
1: 너가 싫어하는 맛이야.
2: 너 좋아하는 맛이야?
1: 아니 얘 싫어하는 맛이야.
0: 아 그래?
1: 아 여기 근데 애기들이 참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데 빵 공장 선배님도 12살부터 빵을 만들었대요. 지금 23살인데.
0: 11년 전에.
1: 장인. 어떻게 오나 봐.
0: 아! 어? 멈춘 거야? 미치겠어?
1: 몰라.
3: 헬로.
2: 고기는 그냥 뭐 이상 고기 같은 느낌.
1: 우리 삼겹살집 가면 먼저 기계로 이렇게 불판 닦아주듯이 여기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닦아주네. 어? 내가 해보라고?
2: 일단 이게 다 이렇게. 야, 맛있으면 좋겠다.
0: 비주얼로.

0: Spicy?
1: Oh, spicy. Yeah.
0: Good. Okay.
2: 근데 조금 맵게 해야 맛있는 것 같은 느낌.
0: 고추 좀 더 넣어요, 오빠, 그러면. 오케이. 당황했어.
2: 이거라도 맛있겠다.
0: 이거는 영어랑 싸먹고 얘랑 고기랑 싸먹고.
3: 양이 괜찮네.
2: 괜찮은 것 같은데.
3: 나는 고기를 썩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먼저 먹어봐도 돼요, 고기?
0: 먹어.
1: 이렇게 먹은 게 그나마 낫다.
3: 어? 맛있는데?
0: 고기 맛있어?
3: 완전 염통. 나 염통 그 자체 진짜 맛있는데.
2: 뭐가?
0: 다양한
3: 맛있어. 씹는 맛도 있고 이거 향 하나 비린내 하나도 없어.
2: 맛있는데?
3: 아, 메리굿.
2: 이거? 이게 여기?
0: 근데 이거 숟가락이요. 스푼, 노 스푼? 아, 노 스푼. 아. 어떡해. 어떡해.
3: 아, 진짜 맛있다.
0: 그래?
3: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진짜 맵긴 한데. 좀 맵긴 한데, 고추 많이 넣어서. 이거 밥 반찬이다, 이건. 매콤해가지고.
0: 약간 제육 볶은 느낌.
3: 맵게 한. 밥 싹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2: 또 먹으래.
3: 되면 안 돼요.
0: 조심해요.
3: 맛이 너무 맵다. 난 재료가 매워서 못해.
2: 너무 많이 넣었다, 그지?
3: 너무 형님의 고추 너무 넣었나요?
2: 근데 조금 맵게 해야 맛있는 것 같아.
3: 또 이집트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가 되게 맵게 먹거든.
2: 아, 그래?
0: 더운 나라가 좀 맵게 먹나 봐.

0: 야, 근데 이거 끝나면, 야, 피라미드 보러 가자.
1: 좋아요.
2: 오, 피라미드.
1: 피라미드 아니에요?
3: 나는 피라미드 안 해. 거기서 자고 싶어.
0: 피라미드 진짜 로망 있지.
1: 우리는 이
0: 피라미드 안에서 뭔가 그 알바하면 좋겠다, 나는.
3: 나는 뭐 밥을 안 먹어라도 이게 피라미드 안에서 하루 자고 싶다.
0: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1: 오빠가 피라미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피라미드가 진짜 인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0: 그거부터 시작해서 4500년 전에 만들어서 하잖아. 사실은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고. 아. 또 이 500km 떨어져 있는 돌이 가져왔대. 거기서 있는 돌이 아니었어.
1: 아, 그걸 어떻게
0: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지? 근데 500km 떨어져 있는 그거를 큰 거를. 피라미드가 3개 이렇게 있거든. 네. 그거 위치랑 오리온 그게 있거든.
1: 오리온 자리?
0: 그 오리온 이게 자리랑 비슷해.
1: 오빠도 점성술 좋아하거든.
0: 지금 기술이 가지고 있어도 만들기가 힘들다. 차라리 우주인과 만든다고 하면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거야. 이해가 돼.
2: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네요.
0: 아, 미스테리, 그렇지. 남자 약간 로망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누가 만드는 건지만 알게 되면 너무 마음 편한 것 같아.
1: 죽기 전에?
0: 죽기 전에 그거라도. 누가 만든 걸
2: 그거. 아, 알게 되면 마음 편한 것 같아요.
0: 아, 그거?
2: 아침에 UFO 봤어요?
3: 야, 근데 진짜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런데 어저께 그 피라미드 있었잖아, 왜? 피라미드에서 그거 나는 영상처럼 찍었거든, 이렇게 찍었는데 UFO가 찍혀있어.
4: UFO?
3: 어.
4: 이게 뭐? 봐봐요.
3: 깜짝 놀랐다 진짜. 아니 봐봐. 이게 이거면.
1: 이거가 오빠 이거 그냥 날파리 아니야?
3: 근데 날파리라면 저 이.
1: 날파리 아니야?
3: 근데 날파리라면 저 이 우리 쪽으로잖아. 우리 쪽으로 그
1: 그러네,
3: 여기에.
1: 그러네.
3: 근데 저쪽이
1: 멀리에 있는 이거 약간 수성.
2: 형님이 찍은 거에 UFO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0: 여기서 그거 쳐봐봐, 그거.
2: 어?
0: 아니, 그.

0: 옆에 있을 거예요.
1: 그치? 희한하죠?
2: 그거 날파리인데?
0: 아니 근데 이게 날파리라고 하는 사람 근데 날파리라면 저쪽에서 없어.
1: 생각해. 근데 날파리면 여기 렌즈에 있어야지.
0: 렌즈에 있어야 되는 거야.
1: 왜 저기 있냐는 거야 우리가.
0: 피라미드 옆에 있단 말이지.
2: 그러니까 원근법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 발 앞에 있는 거 아니야?
0: 근데 사람마다 틀리지.
2: 의외로 전에 형님 이런 거 되게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0: 아 그래?
2: 되게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0: 그게 UFO 있다고 하면 차가운 거야? 그게 UFO.
2: 아니 그러니까 UFO가 있어 따뜻한 거지. 그러니까
0: 아 뭐, 따뜻한 거야?
2: 아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넘어갈 사람.
1: 현실주의자일 것 같았는데.
2: 현실적인 줄 알았는데 되게.
0: 아니 나는 있다고. 우리도 우주인데 조금만 있어봐봐. 나온다니까. 조금만 있어.
2: 외계인?
0: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1: 이렇게 넓은 우주에 없을 리가 없어.
0: 뭐 그렇지 뭐 없다고 하는 친구도 없다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되지 나는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2: 왜 계속 죽어요?
0: 이번에 그 바다 그거 화석이 바다에 있는 그 화석이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됐대.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 많다.
0: 많지. 세계에서 많이 오니까. 어떻게든 피라미드 안에서 숨어 있으면 하루.
2: 그렇게 한 사람 많대요.
0: 아, 그렇지.
2: 그렇게 해서 경찰서 간 사람 많대요.
0: 아, 그래? 경찰서 가봤자 며칠 정도 있는 거지. 아닌가? 거기서 주는 거 아니잖아. 오, 이거 봐봐. 이걸 어떻게 하나씩 가져온다고 말이야. 피라미드도 보면서 뭐 당연히 너무 기쁘고 아 이때까지 보고 싶은 거 딱 봐서 너무 기쁜 마음이로서 보고 있었는데 4,000년 전에 그렇게 어떻게 누가 계산하면서 만들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와 제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떤 기분인지 아 그거 죽겠네 진짜.
1: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0: 찍지 마.
1: 야.
0: 와와밖에 안 나온다.
1: 아니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온 거니.
2: 저희 안에 뭐 들어갈 수 있는데?
0: 오 들어가자.
1: 신기하다. 가보자. 역시 관광객이 엄청 많아.
0: 네.
2: 시작이다 시작. 시작됐다.
0: 아니. 됐어. 사업에서 제일 무서워. 원래 하얀 거는 이거였었거든. 이게 색깔이가. 이게
1: 어디로 가는 거지? 일로 가는 거다. 맞나?
0: 아니야 일로 아니야 일로야 일로. 야 일로 와.
1: 일로 여기다.
0: 들어갈 수 있어? 가자. 이거는 큰일 났다. 야, 그때 왔네.
1: 이게 좀. 저 끝에 뭐가 있는 거야?
0: 몰라. 이게. 야, 은준아. 대박이야. 야. 와. 오 마이 갓.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1: 영험한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거기 야 거기는 무조건 가야 돼
2: 여왕의 방
1: 안에 오빠보다 더 피라미드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계속 절해
2: 거기다가 형님이 절 안 했어요
0: 같이 했지
1: 같이 따라했지
0: 진짜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확실히
2: 스핑크스 보러 갈까요
1: 그래
2: 여행 유튜버들의 성지
1: 아...
0: 어디? 아 여기?
2: 여기 싸우는 곳이에요
0: 아 진짜?
2: 가격으로 저는 이거 잘 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움 재 없으니까 은지가 한번 싸울래?
0: 어떻게 싸워? 그게 뭐 얼마냐 그거지
1: 뭐라고 하려나? 네. 뭐라고 할 얼마면 할 거야? 얼마면 탈 거야?
2: 모르겠어
0: 내 기억에 한 4만 원인가?
2: 그렇게 비싸다고요?
0: 4만 원 정도라고
1: 3 people
3: Yes You go together, three people.
1: Three people?
3: Yes. You want to go this pink is down.
1: 얼마, how much? How much?
3: This is about $25.
0: $25? 그러면 그 4만 원 정도네.
4: 35,000원 사마. 그럼 그 정도지.
2: 이렇게 말았으면 엄청 깎을 수 있어요.
1: 200.
5: Already?
6: Yes.
5: 얼마 정도 아까 우리
2: 25불 불렀잖아요. 그럼 5불 부르면 돼요.
5: 5불?
2: 그렇게 하는 거 원래 형정.
5: 세 명에서 50이지.
3: This is the open.
1: 딱 좋은 거.
2: 아니야, 딱 좋은 게 50인데 싸게 불러야 얘네가 중간 값을 찾지. 50을 찾으면 얘가 60에서 만나요.
1: 그럼 오빠 진짜 30, 30으로 돼. 불러볼까? 30.
2: 봐봐요. 낮게 불러. 50 가서 큰일 날 뻔.
5: 다 해가지고 40? 40
1: 괜찮은 것 같아. 40를.
2: 아니, 안 돼. 딜 하지 마. 끝까지 버텨야 돼.
1: 어떻게?
2: 30로 가고 좋고.
1: Sorry, no money.
5: Sorry.
2: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나와야 돼.
1: 가는 척.
2: 그럼 또 잡아봐요.
3: 이게 또 아무리
2: 잡으라. 그럼 나와요.
1: 40?
5: Yes. 30. 와.
1: 오케이, 땡큐.
5: 역시.
1: 특이하네.
2: 근데 이집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뭐 더 해주고 돈 나중에 더 불러. 그래서 여기서 클리어하게 다 주고 가야 돼. Brother. 30 dollar, right? 1, 2, 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only 30 dollar clear, okay? Okay, finish, right?
3: Yes, okay.
2: We go to Spinkers, right?
3: Yes.
2: Okay.
3: Come on, please. Hey, sister.
1: Yes.
3: Stop. Right, what? One, two, three. 어, 무서워.
5: 조심해. 떨어지면 큰일 난다.
1: 무섭다, 오빠. 무섭다. 안 무섭니?
3: Just lean back.
2: 나 많이 타봤어.
3: Lock bladder.
5: 호호! 호호!
3: Yes, bravo.
5: 오,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왜, 왜, 갑자기 뭐? 아, 왜 이렇게 높아?
2: 나 많이 타봤어.
5: 어, 너무 높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이거 제일 무거워. 야, 이거 왜 이렇게 높냐? 입질 왜 이렇게 키가 커? 이래서 고기가 맛있었구나, 입질이.
3: 맛있습니다.
5: 이렇게. 조심해.
1: 야, 높다.
5: 진짜 높다.
1: 높다.
5: 형이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돼.
1: 혼자 하면 안 돼, 오빠. 오. 오.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5: 승차감 어때?
1: 승차감 불편하고 뾰족하고. 그러니까
5: 여기 너무 우리가 힘이 주면 안 돼.
1: 오케이, 힘을 풀어. 이게... 야, 왼쪽 피라미드 봐봐. 와,
5: 대박이다.
1: 야, 준비나.
5: 야, 멋있다. 야. 낙타 먹고 낙타 타고 낙타 순환시대네.
1: 얘기하지 마. 생각나잖아. 어, 근데 이게 승차감은 쉽지 않네.
2: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불편하게 탄다, 은지야.
1: 근데 그 정도, 힘은 별로 안...
2: 그 정도 내릴래? 그리고 내가 볼 땐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0: Welcome to Egypt, Konya. Welcome to Egypt.
1: Thank you. I love Egypt.
0: We love Konya also.
1: Oh, okay. 아, 이게 스핑크스구나.
2: 아, 옆모습. 야, 엄청 크네.
1: 야, 근데 생각보다 다르다, 진짜.
3: 어. 아, 나 처음.
1: 동화책이나 이런 만화책이 나오는 건 다르네.
4: 빌리씨, 오케이. 땡큐. 이따가 앞으로.
2: 오케이. 뒤로 중심.
4: 어, 뒤로 완전 뒤로 중심.
2: 중심. 뒤에.
4: 오. 여기서 떨어져야 재밌는데.
2: 준빈이 아까 떨어질 뻔했어.
5: How much?
6: This is for 1,070.
1: 언니 30달러 클리어, 오케이?
2: 36, 16 아닌데? 339.
1: 오케이. 1,500, 오케이?
2: 땡큐 so much.
1: 참, 틈 주면 안 돼.
2: 오빠, 틈새로 내리자마자 200만 더 달라고 그래.
4: 왜?
1: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달러니까.
2: 달러니까 그냥.
1: 환율을 갑자기 부른... 자기가 올려버린 거지.
2: 아, 부른 거야, 그냥.
1: 그래서 내가 공식 은행 환율도 보여준 거야.
4: 이제 네가 오는 느낌이 와닿았어. 알았어.
1: 아, 이제 알았어.
4: 이제 알았어.
2: 이제서야?
1: 10일 만에 알았어. 어.
2: 함께 한 지 10일 만에.
4: 우와, 스핑크스. 이렇게 보면. 우와.
1: 귀가 스핑크스도 만두귀네요.
4: 오,
1: 형님이랑 똑같네, 귀가.
4: 우리 선배.
1: 선배네. 센파이네.
4: 어.
7: You are boxing player?
8: Yeah, MMA, yeah. Oh, really? Thanks.
9: Can I take it?
8: Oh, sure.
1: Yeah.
2: 오빠 봤대?
9: 봤어. 와,
2: 대박, 오빠를 봤대. 와, 20세에서 오빠를 알아봤어.
1: 스핑크스 앞에서.
2: 어.
1: 스핑크스랑 사진 안 찍고.
2: 대박이다.
7: Nobody touch me, please.
4: 내가 사진 찍을 때니까 빨리 찍어 거기서.
2: 네, 오빠 감사해요.
4: 어, 내가 이게 다 여기서 모아야 되니까.
2: 오빠가 지금 다 저 혼란을. 아까 포즈 이렇게 찍기. 그 포즈 나 그 포즈 마음에 들어. 1, 2, 3 오빠 나 한 잔만 더 찍을게요. 시간 좀 더 끌어봐요. 오빠 시간 좀 더 끌어요. 나도 너 이제 따라하려고.
9: Thank you.
4: No problem.
7: My friend.
4: Okay.
1: 이쪽에도 좀 찍자. 자리가 맞나요?
2: My brother.
1: 갑자기 뭐.
7: You're welcome.
2: My brother. 오빠 사진 안 찍으세요?
7: Everyone here.
4: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나는. 아, 난 피라미드
1: 볼게. 아, 저 피라미드 덕후구나.
9: 피라미드 덕후.
1: 스핑크스는 또 안 찍네.
2: 가자.
1: Bye bye.

0: 뭐야?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
1: 민주야, 빡세다 오늘. 얘기 말이 안 나와.
2: 말이 안 나와.
1: 와, 끝이 없네.
2: 우리 지금 500원 번 거잖아.
0: 아니지, 우리 1,500원 벌었어.
2: 1,500원.
1: 셋이
0: 비둘기 한 마리 100만 원. 와.
2: 어우. 아파 아파. 오우. 안 아파요?
1: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와, 와, 와.
3: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2: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떡이랑 같이 먹어봐.
1: 나도.
4: 닭고기가 킥이다.
2: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배고파.
5: 스테라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저는 바로 여기 제주도 성산에 왔습니다. 제주도를 세 번째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양도를 안 가봤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숙소도 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숙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숙소 끊어야지요. 승선 신고서. 갈 때 나올 때 두 장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저 이거 썼어요.
8: 앞에 바닥에 파란 라인 따라간 생일.
7: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갈 겁니다. 어, 저거 뭐야? 오, 이런 거 가방에 걸면 귀엽겠다, 그죠? 뭘로 걸을까요? 오! 오, 펭귄이야! 딱 맞는 거 찾았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살게요. 자, 지금 몇 시죠?
9: 지금 1시 25분인데 5분 남았어.
7: 잠깐만, 지금 저희가 30분마다 발가했거든요? 배고치면은 또 30분 기다려야 되겠냐? 자, 서둘러 타겠습니다. 이거 저희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자. 저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 안녕.
9: 안녕하세요.
7: 행아, 안녕. 안녕.
10: 네, 압수. 네, 압수.
7: 어, 반가워, 반가워. 야, 다들 저 우도가나 봐. 온 마이 라이프. 자, 여기 아무래도 제 평생인 것 같습니다. 다시 왔으니까 다시 조류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가져가고 돈은 두고 갑니다. 물물 교환. 세차. 저기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7: 저기 하늘에 혹시 그 갈매기가 있을까요?
11: 없으면은 네. 이거 먹고 날아야 돼요.
7: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먹고 갈매기로 변신하겠습니다.
11: 예.
7: 선생님께서 새우를 먹고 갈매기가 돼. 되고요. 네. 먹을래? 먹어! 자, 제가 갈매기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날아라 이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나는 우도로 간다. 우로 돌아. 우도. 잘 오더라니요.

자, 근데 갈매기 한 마리 없어요. 뭐든지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오! 드들기다, 드들기!

모두 도착!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가는 비양도는 섬 속의 섬 속의 섬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다음 섬을 가야 돼요. 와, 여긴 다 저기 자동차 타고

0: 안녕하세요.
1: 전막 타봐도 될까요?
2: 네네.
1: 자, 그럼 타보겠습니다.

0: 그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1: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0: 아, 불편...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1: 면허 혹시 있으실까요?
0: 저 면허가 없어요.
1: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타셔야 돼요.

0: 사장님. 네. 이거 얼마예요?
1: 5,000원.
0: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거울이 없었는데. 네. 조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얼떨결에 거울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넌 걸어. 난 탈래. 넌 타라. 난 걸어야겠다. 거울과 함께. 자, 오히려 좋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전부 다 눈에 담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 다들 인사를 해주네, 이거. 마티다! 마티에서 뭐 살 거 없나? 일단 비양도 가서 고기 먹어야겠다. 제주는 흑돼지가 맛있다 그러지. 안녕하세요. 담비야, 안녕.
1: 안녕하세요.
0: 야, 고기천국이네, 이거.
2: 네, 이거는 흑돼지예요.
0: 어, 그럼 나 이거 먹을래. 네.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아싸, 까불이. 저 까불이 먹을게요, 까불이.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지금 혹시 그 오늘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0: 예?
1: 한 시간
0: 정도. 오! 지금 가가지고 저희 그 돗자리도 깔고 저희 침투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큰일 났네, 이거. 맞아, 잠깐만. 금년아. 12개월이야.
1: 네.
0: 빨리. 안녕히 계세요.
1: 네,
0: 자, 쉬어갖고. 지금 한 시간 남았어요.

0: 미끄럼틀이야. 뭐야? 놀이터인가 봐. 오!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를 놓치고 할 거지. 이것이 바로 백패킹의 매력이라니까. 오! 펜츠야! 어, 왜? 우와! 됐네,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왜 그런 줄 안 계신지야? 어. 어? 시스다, 시스. 아! 재미없어.
1: 저랑 시도 좀 타주세요.
0: 뭐 하고 있는 길이에요?
2: 마트에 장 보러 갈까?
0: 어, 저기 급마트 좋아.
2: 급마트야?
0: 어, 급마트 가면 거기 엄청 커, 다 있어.
2: 왜 왔어?
0: 어, 나 지금 비양도 가는 길이야.

0: 백패킹?
1: 어, 백패킹도 하고 있어. 어?
0: 어?
1: 나 지금 뭐 하러 간다고 했지?
0: 미양도.
2: 미양도.
0: 꿀소라고.
1: 아, 나 미양도. 아, 지금 나 지금 1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미쳤어. 아! 어, 까먹었네. 아, 내가 이 방법까지 남기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저 좀 태워주세요. 수아, 첫 번째는 실패했다. 아,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게 빠른 건가? 와, 온다, 온다. 강렬한 눈빛. 그리고 엄청. 소리. 노! 아! 이거 잡아! 이거 봐, 시간 다가야지. 걸어! 그냥 걸어. 어? 비양도까지 가요? 지금 가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거죠. 1, 2, 3, 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 임금님 비늘 당나지기.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야 할까요?
2: 이거 여기요. 키스에서 먹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저 사먹어야겠다. 어, 나도 저거 먹을래. 안녕하세요. 그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3: 예.
1: 감사합니다. 우와.
3: 스프랑 몇 개 줄 거 마시?
1: 하나만 줄게 이 맛이.
3: 예.
1: 고맙습니다. 아. 가자. 아이스크림, 땅콩 아이스크림. 드디어 도착했다. 문제 없어, 이제. 택시를 좀 비약도입니다. 우와! 그럼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좋은 스팟에다가 흥치를 치겠습니다.

0: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역시 성기성기 맞니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셨구나. 지금부터 이거 지금 자리 선정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명단이 비어 있다고? 여기는 호텔로 따지면 5성급인데? 야호! 딘티를 쳐야죠. 이야, 입맛에 오는구나. 배고파. 맛있는 흑돼지를 먹겠습니다. 내 가방이 안 나오는데? 저 밑에 뭐 먹을 거 없네. 배고파. 고기 하나 보고 왔더니 뭐든 좋아. 먹을 것 좀, 먹을 것 좀. 헐. 저 뭐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건 뭐예요?
1: 소라, 뿔소라예요.
0: 방금 이구동성인 줄 알았어요.
1: 5만 원에 주로 가지고 가세요.
0: 다 주세요.
1: 예, 다 드릴게요.
0: 아싸!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1: 이모 조카.
0: 이모 조카. 네. 어쩐지 가족이시구나.
1: 네, 네.

0: 저 살았어.
1: 야, 이게 웬 떡이야. 다들 밥은 안 드시나? 이거 냉생라면은 또 못 참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다. 또 나눠 먹으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2: 아, 네네.
1: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2: 부담되게.
1: 식사 아직 안 하셨죠?
2: 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네. 이웃이니까 저 그 떡 돌리는 것처럼 소라 돌리러 왔어요.
2: 요거 밥을 뭐 밥으로 먹으려는데.
1: 야, 이걸 드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팩트킹 좋아하시나요?
2: 힘 안 들고 좋은 데를 보고 싶은데 다 좋은 데는 다 힘이 들어서 고생고생하면서 다닙니다.
1: 여기는 좀 힘든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2: 작년에 여기서 혼자 걸어와서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무도에서 화상을 입었거든요.
1: 왜? 왜요?
2: 한여름에 와가지고. 아,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1: 걷는 거는 이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는 편이시군요.
2: 네,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하고 네, 편하게 놀고 싶은데.
1: 아유, 모쪼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라 맛있게 드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봐봐. 저분들 줄머리야, 줄머리.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1: 이야, 다 너무 귀여워요.
4: 이거 귀여워.
1: 우리 네 분은 무슨 관계십니까?
3: 저희 이름은 직장 동료.
1: 직장 동료? 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귀엽게 모자를 네 개 다, 네 개 다 쓰고 오시고.
3: 정모님이 사가 뭐 안 쓰면 뺀다
1: 그래야지. 야.
3: 우리 아. 경상도 전화상 사투리를 많이 써요.
1: 아, 경상도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4: 아, 근데 남극이 아니고 부산이네.
1: 아, 제가 그래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또 부산에 또 왔으니까요. 그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3: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여행을 왔습니다.
1: 어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고생했다.
4: 욕받다.
1: 아우, 욕받다 진짜로. 아, 그냥 편하게 숙소에서 자도 되는데 그 굳이 그 캠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3: 돈이 없어요. 퇴직하면은
1: 아, 예.
3: 미리 쇼핑할 걸 생각해서
4: 여행에서
3: 마누라한테 쇼핑할 걸 생각해서
1: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3: 좋아요.
1: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진짜 웃겨. 어, 내 거 좋아!
3: 좋아,
1: 아이, 파트! 아,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4: 야, 근데 나한테 우리한테 뭐래?
1: 야, 아, 야, 좋네. 아, 딱 찍이네. 아, 씨. 우와! 와, 막 살아있네. 파이팅! 인생 이제 시작이야!
5: 인생 이제 시작이야!
1: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좋았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0: 있습니다. 야향 어범이라는 건가 봐요. 오늘 많이 걸었더니 잠이 솔솔 오겠구만.
1: 어머.
0: 아니, 바람이 무슨, 잠깐만, 어쩐지, 이 자리가 왜 비어있나 했더니, 돌담이 하나도 없네. 사면이 풀려있어. 안 되겠다. 내일은 지금 가지고 날아가겠어. 그대 이름은 바람. 펜기장이다.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사격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호주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흘려져요.
4: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홍전입니다. 오늘 청년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젊은이들의 시절에는 이 꿈과 고뇌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픔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과는 달리 젊음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따르게 되죠. 이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뇌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직장인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 외에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가, 정치가, 변호사, 의사 하는, 그것은 그가 선택을 하고 그 능력이 맞았을 때 하는 일이죠. 또 한편

0: 일본에서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어요. 대개 사업에서 그렇죠. 그때 어떤 직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는데 나는 국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어 선생님이 너는 미학과라고 하는 게 있으니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했더니 예술 철학 또 예술 비평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를 선택할 적에 아버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먹고 살려고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이 생활 전선에 살던 아버님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좋은 멘토가 우리 자영이 있어서 우리 누나의 남편이죠. 그분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중에 국문과에 있는 한 친구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그가 쓰는 글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길 정도로 글을 참잘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집안에 오는 가업을 이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라면 알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로 가지 못한 거가 항상 그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사업에 전념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랬던 그 나의 그 절친이 어느 날 서울에서 오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책을 한 보자기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너 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갔는데 그때 헤어지는 모습이 참그 조금 찡한 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성취를 하지 못해도 후회는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딴데 있는데, 다른 곳에 와서 성취를 했을 적에는 그 본래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자기의 자질을 발견을 해 가는 과정이 이 젊은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경우에는 학교 다니다 12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증기선 기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인쇄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인쇄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가 빵꾸가 나니까 자기가 써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또 반향이 좋으니까 허클베리핀의 모험 같은 그런 명저를 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에서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하게 되는 것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품위 있는 글 그거보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활 용어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신선한 바람을 넣고 그리고 미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그 영양가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른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전기의 매력이죠. 나는 그 많은 전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전기였습니다. 본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간접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살아간 과정과 남이 연구한 것이 나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도 그분이 살아갔던 과정, 또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한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속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이 성공한 과정을 보면은 그가 남다르게 살았던 어떤 부분 하나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책을 통해서 보던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접하면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상한 것을 사회화시키든 객관화시키든 성취했을 때 오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기쁨과 용기를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참 묘해서 내 능력이 100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80이면은 일을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능력은 자연스럽게 80이 되고 맙니다. 근데 내 능력은 100인데 120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수행하면서 그 능력은 120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거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어느 한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또 대학원 미학과를 나오고 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백수를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백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의지대로 좀 살고 싶어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미술평론가라는 타이틀이지만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은 백수죠.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시간 강사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 가면서 10년을 그내 소신대로 활동을 하다가 영남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않았냐 하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하나 서러운 게 있었대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였대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직장인이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는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에서 소외됐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픔으로 남을 수뿐이 없죠. 저는 교육적으로 처지가 불우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뇌에 차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희망은 자기 꿈에 대한 설계고 그 꿈에 대한 설계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넣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준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자랐을 적에는 사회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AI의 등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노동력을 AI가 다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찾는 것은 점점 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기회를 상실하고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찾아가고 그것을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바이오그래피 속에서 나 자신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황을 벗어나서 하나의 지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젊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1: 넌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연기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싶다.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0: 터진다! 찌란 콤보! 바삭한 콤보에 감칠맛 폭발하는 찌란을 더했다. 짜릿한 찌란 파파! 이방 가득 찌란의 짜릿함이 터진다. 자꾸자꾸 먹고 싶은 찌란 콤보.
1: 진짜 맛있다.
0: 짜릿하게 맛있다. 찌란 콤보.
2: 맛있는 60개 치킨.
0: 찌란 더 짜릿하고 싶어? 찌란 콕콕이.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뭐 잠깐 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온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드라마 출연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연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배우가 성공한 배우들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뭐 단역 생활을 몇 번 했다, 오디션을 몇 번 봤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과정 끝에 20년, 30년 후에 주연 배우가 됐다, 뭐 이런 배우들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환경 또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0: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 활동이니까. 제가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좀 합니다. 부업. 근데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 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센터, 폐기물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왜 이렇게 뿌였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내일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0: 황사 먼지? 먼지는 아는데 황사 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황사 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몽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 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 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내이몽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점점 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아니,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정책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때 환경부에서 이걸 만드셨던 쓰레기봉투를 만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 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 왜 연기를 안 해?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 때, 기차를 타고 간다. 근데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몇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안 돼?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 안 돼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2: 이리 오너라! 우와!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3: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4: 반갑드려요!
3: 어이, 무겁네.
4: 하나 한번 보시고.
5: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6: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7: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8: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9: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족이야.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3: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배고파.
5: 스테라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천년의 세월도 이겨낸 종이 전통 한지.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주목합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8: 장성호 지장님이 4대째 교고 계시는데 종이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7: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9: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밖에 못 건질 수도 있어요.
7: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 과연 명품 한지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배를 이어 보양식을 만드는 가족이 있습니다.
10: 구수하고 약초 냄새가 진해서 너무 좋아요.
7: 이 맛 하나를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산을 오르는 부부.
11: 최하 6시간, 8시간 돌아다닙니다.
12: 아이고리야.
7: 좋은 재료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3: 소나무 뜨기에 떨고 맛에다가 닭을 넣으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7: 힘들게 직접 채취한 한약재를 넣고 시작되는 인고의 시간. 고집스레 보약을 다리듯 푹 끓여냅니다. 능이 닭백숙이 완성되기까지 온 가족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41년 내공의 손맛.
14: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띠용 하고 탱글탱글 하거든요. 푸딩처럼.
7: 매일 새벽부터 나와 80인분의 손두부를 손수 만드는 할머니까지.
15: 오, 넘쳐요.
16: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
7: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지켜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한 작업실. 저마다 작품에 몰두한 화가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끝에서 펼쳐지는 동양화의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전통 수묵화는 물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한지입니다. 스며듦과 번짐의 미학은 동양화를 넘어 서양 화가들까지 사로잡았죠.
17: 한지라는 건 속성이 색을 스며들고 또 톤을 레이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깊이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붓실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마찰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제 공간을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방화수류정 그쪽에 연꽃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옷질은 이제 처음 접해서 그리게 되었는데 기본 하얀 한지에다가 옷질을 한 종이에요.
19: 한지가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18: 아, 그럼요. 엄청 다양한 종이가 있어요.
7: 그 중에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한지도 있다는데요. 꺼내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대형 한지. 전통 방식으로 이 크기를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8: 한지 100호짜리인데 지금 한국에 딱 4개가 남아있어요.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이만. 네, 종이 한 장만.
17: 네, 너무 귀한 종이어서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화가들 사이에서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귀한 한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군. 이곳이 바로 명품 한지의 탄생지입니다. 그 역사만 무려 136년.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12: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만든 지 36년째 되고요. 4대째 이어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하는 작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이 원료예요. 이것을 이제 티를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쇄를 해가지고 종이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저하고 유일하게 같이 일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15: 티 고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다.
12: 네, 맞아요. 티 고르는 건 저기 어머니한테 맡기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당나무가 이렇게 분쇄하면 곱게 찢어진 겁니다. 풀어져요.
20: 여기도 뭐가 많이 있네요.
12: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말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빳빳해야지만이 그림 그리는 데나 아니면 글씨 쓰는 데 용이합니다. 한지를 만들려면은요,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인내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7: 정성과 인내가 만들어낸 한지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죠. 4대 장성우 장인이 아버지에 이어 그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땔감을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는데요.
12: 한지 만들기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당나무 껍질이죠. 한지의 원료가 당나무잖아요. 그 껍질을 익히기 위해서 불떼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21: 아, 당나무를 익혀야지 한지가 만들어져요?
12: 네네네. 삶아야죠.
7: 사계절 내내 당나무 껍질을 삶기 위해 피우는 불. 겨울엔 그나마 수월하지만 여름이 되면 열기 때문에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불을 피운 다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인.
21: 뭐야?
7: 이게 다 뭔가요?
20: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당나무거든요.
7: 한지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2년치를 보관 중입니다.
12: 제가 당나무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 벗긴 다음에 완전한 외피를 벗겨놓은 상태가 이 백닭입니다. 1500kg 정도 될까요? 4만 장에서 한 5만 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일 거예요.

0: 섬유질이 길고 질긴 박나무 껍질은 최고의 한지 재료인데요. 오늘 삶은 양은 30kg. 이 질긴 껍질을 부드럽게 삶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재입니다.
1: 일반 물에는 절대로 안 삶아지고 잿물에만 삶아져요.
0: 수고스럽지만 장작불을 계속 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재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작업이 반복됩니다.
1: 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이에.
0: 양잿물 같은 화학약품을 쓰면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섬유질을 손상시켜 한지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번거롭더라도 섬유질을 보호하는 천연 잿물을 고집하는 것, 장인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죠.
1: 앞으로 뭐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0: 인고의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확인해 봅니다.
1: 아, 살 익은 것 같아요.
0: 겉보기엔 그대로인데요.
1: 잘 삶아진 거예요. 힘이 안 들어도 안 들더라도 이렇게 잘 빠집니다.
2: 부드럽게 찢어지네요.
1: 네네. 이건 일반 물로 삶은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힘주게 뜯어도 안 끊어져요. 어우, 굉장히 질깁니다. 안 삶아지거든요, 일반 물에는.
0: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한지를 위한 인내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3: 마른 당나무를 30kg 삶아요. 이제 두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천여장 정도.
0: 충분히 삶아내 부드럽게 변한 당나무 껍질은 다음 과정으로 옮겨집니다.
1: 이거 고르실 거.
0: 당나무 껍질에 박혀있는 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깨알보다 작은 티.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없애줍니다. 보도에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4: 뼈에 종이가 깨끗하죠.
5: 안 떼내면 종이에...
4: 그럼요. 엉망이지 뭐.
0: 순백색이 생명인 한지. 작은 티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면 한지의 품격이 떨어지기에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섬세한 손길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4: 허리도 안 좋고 꼬부라졌어요, 아주. 이거 25년 동안 했어요.
6: 어떻게 작업은 잘 되세요?
4: 네.
6: 네? 안 춥고? 저기 앞편에서
4: 보셨네.
6: 예, 친구 어머니세요.
7: 예, 예. 아, 친구 어머니.
6: 네네.
7: 친구 아들이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4: 그럼요.
7: 친구 아들 칭찬 좀 해주신다면.
4: 뭐든지 잘해요.
7: 뭐든지 잘해요? 뭘 제일 잘해요?
4: 종이 뜨는 거.
6: 본업이 종이 뜨는 거니까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를 골라낸 당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잘게 풀어질 때까지 기계로 찧어줍니다.
2: 손을 안 집어넣었는데?
1: 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손을 안 집어넣어요. 내려가 있을 때. 이제 맞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걸 자꾸만 넣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사고회를 네다섯 시간 하면은요, 그 원료가 분쇄가 되거든요. 그 분쇄된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0: 물에 닿자마자 녹듯이 퍼지는 섬유질.
1: 이렇게 되면 곱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지를 뜨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가.
2: 드디어 준비 끝이에요?
1: 네, 준비 끝이에요.
3: 한지일은 뭐 1년, 2년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3년 이상, 10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쌓이고 경륜도 쌓이고.
0: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준비하신다는데요.
8: 나물 캐러요.
9: 오늘 점심 뭔데요?
8: 비빔밥이요.
0: 비빔밥 재료로 쓸 산나물이 지천에 널렸으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8: 이것도 싸먹는 거예요.
9: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8: 이게 물거리대라고 그래요.
9: 물거리대?
8: 네.
9: 이것도 뭐 비빔밥에 먹는 거예요?
8: 네.
9: 오.
8: 날걸로 싸먹어. 돌나물이요.
9: 돌나물?
8: 네, 이게 돌나물.
9: 오.
8: 이거 김치도 해먹고요.
9: 네.
8: 비벼먹고 그래. 이건 좀 미나리 싹이라고.
9: 오.
8: 산미나리.
9: 이건 맛이 어때요?

0: 쌉쌀하면서 이게 좋아요.
1: 금세 완성된 할머니표 제철 산나물 비빔밥. 열반찬이에 부럽지 않은데요. 오전 내내 힘을 쏟은지라 밥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0: 맛있어요.
2: 향기가 좋고요. 정말 건강한 음식.
0: 얘도 좀 천천히 하시고 진지 달랍고 몸 좀 아끼셔야 돼.
2: 네, 이제 좀 아껴가지고 하면서 일할게요.
1: 점심 식사를 마친 장인이 꽃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라가 보니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3: 아, 어머니 길이 저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4: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목장으로 제가 모신 거고요.
1: 평생 한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아버지. 부모님께 한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4: 아버지 물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듯이 정말 소리가 경쾌하다고 그랬었어요.
5: 종이 쓸 때
4: 물질이.
3: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1: 그래서 두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6: 늦는다고 하셨을 때 네. 아버님 반응은 없어요.
4: 아버지는 좀 완강하게 많이 반응, 밀어내셨어요. 고생길인데 왜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좀 버티고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7: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4: 뭐 좋아는 하셨겠죠. 아무래도
1: 고생스럽지만 자부심 하나로 걸어온 길.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개된 작업. 한지 작업인가 했더니 수상한 풀뿌리와 씨름 중입니다.
4: 이거 황적규라는 풀뿌리예요. 종이를 매끄럽게도 해주고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점액질이에요. 그리고 섬유와 섬유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이름도 생소한 황적규. 아욱과의 한해살이 뿌리인데요. 뿌리를 진육이면 신기하게도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4: 많이 나오죠?
1: 이렇게 추출한 점액질을 닭풀이라고 부릅니다. 한지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닭나무 섬유를 하나로 모아줄 닭풀까지 갖춰지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한지를 뜰 때 사용할 전용 도구도 가져옵니다.
4: 이제 종이 뜨기 위해서 이 나무로 짜진 거를 발틀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담가진 걸 발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를 여기에다 올려놓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종이 올려놓고 풀고 이제 종이를 뜨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1: 아무리 공들여 만든 재료라도 잘 섞지 않으면 무용지물. 먼저 물을 부은 지통에 닭나무 섬유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닭풀까지 넣어 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4: 덩어리이면 안 되잖아요.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1: 온몸을 써야 하는 작업.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5: 얼마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4: 200회 좀 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5: 힘을 엄청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4: 아, 조금 힘드세요. 프로펠러나 이런 거를 돌리면 이 끊어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점도가 많이 떨어져요.
5: 아, 기계로 풀어주면.
4: 네네.
1: 마침내 한지 뜨기가 시작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발 위에 닭나무 섬유를 균일한 두께로 올리는 작업. 최소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8: 오령 같은 게 있나요? 그 잘 뜨기 위해서. 네.
4: 물이 골고루 가르게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떠가지고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좀 물게 간다든지 그러면 앞이 두껍고 귀가 얇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 서양 종이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1: 이걸 분글대라고 그래요, 분글대. 불린다고 그래서.
0: 판지를 평평하게 해주는 군글대가 지나가자 사장자리에 실 하나가 올라갑니다. 포개진 한지를 쉽게 떼어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라는군요. 장인의 손이 지나갈 때마다 한 장씩 탄생하는 전통 한지. 불 앞에서 힘든 시간을 견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 한번 떠보실래요? 한번 떠보실래요? 저기 좀 멀리 던지세요. 접셔도 돼요.
0: 담당 PD,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2: 이렇게 하면 더 안 가고. 네? 너무 세웠어요, 이거. 아니, 내가 뜰 때 잘 보라고 그러니까.
1: 네? 이렇게 주름지면 안 되는데,
2: 힘으로 가고 뜯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뜨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죽어요.
0: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약 120장.
2: 아이고.
0: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2: 허리 이제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요.
3: 아,
2: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데, 네. 여기다 등을 들이대고, 네. 뒤로 좀 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네.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많이 아프셨겠죠. 네. 허리가 좀 네. 뻐근하죠.
3: 잠깐 쉬러 가시는 거예요?
2: 네, 네.
0: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한 번씩 쉬어줘야 합니다. 이곳은 만든 한지를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공간이라는군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 대체 뭘 하시는 거죠?
1: 이거 지승이라고 종이를 잘라서 꼬아서 풀어서 이렇게 엮는 거예요, 도자기처럼.
0: 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작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1: 가격으로 얘기하면 크죠, 사실상. 이 다랑아리는 결정났어요, 사실은.
4: 아,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1: 네, 위에 있는 거.
4: 뭐 얼마에 결정났어요?
1: 1억 5천에 팔려고 그래요.
0: 한지 한올 한올을 직접 꼬아 엮은 초대형 달항아리. 만드는 데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잠시 후 다시 시작된 작업. 건조하기 쉽게 압축기로 한지의 물기를 쫙 빼놨는데요. 건조 전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압축된 한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떼어 열판에 붙여줘야 하는데요. 앞뒤로 주름 없이 골고루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다리미 지린 셈이죠.
1: 말리는 겁니다. 여기 판에 미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해서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 쭈글쭈글한 걸 피는 거예요. 이렇게.
0: 40도의 온도에서 5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다음 한지를 떼어내는데요.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습니다.
1: 파지예요, 파지. 응? 파지예요.
0: 조심 또 조심했지만 파지가 나왔네요.
1: 아이씨.
0: 계속되는 파지에 장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1: 네, 얇은 종이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것도 파지 같아요. 종이 뜨는 사람도 이렇게 얇은 종이는 힘들어해요.
2: 그때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0: 36년을 종이만 떠온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얇은 한지.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은 한지는 특히 더 어렵다는데요. 두께를 측정해보니 0.05mm.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1: 종이 파손된 거, 유물들, 파손된 것들을 이제 수리할 때 쓰는 한지입니다.

0: 훼손된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건조 과정까지 마친 한지.
1: 드디어 이제 좀 완성된 거.
2: 아니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1: 또 있어요?
2: 네, 또 있습니다.
0: 기나긴 배장정의 마지막 관문 도침입니다.
2: 도침은 그 미세한 그 종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아주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0: 도침을 거치고 나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질감도 탄탄해져 글씨를 써도 번지지 않습니다.
2: 매끈매끈하죠?
1: 네, 비밀로.
2: 네.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글쎄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이 종이 무게로 대략적으로 한 28g.
1: 어, 선생님, 확실해요? 네.
2: 아니 확실할 수도 없어요.
0: 과연 그 결과는?
1: 진짜 재보니까 진짜 28g 조금 없는데.
2: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거 소리. 종이의 소리. 이거. 이렇게 좀 만져보면 바삭바삭한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로 조금 감을 잡아요. 좀 두꺼우면은 이 소리가 조금 더 강하고요. 좀 얇으면은 이 소리가 좀 약해지고.
0: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된다는 한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2: 말려야죠. 안 말리면은 이제 곰팡이 나고 향이 나니까 다시 말려야 됩니다.
3: 셋이 새끼들이죠, 뭐. 자식들.
0: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결, 타협 없는 장인의 뚝심이었습니다.
2: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사회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 한지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0: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능이 닭백숙. 몸에 좋은 능이 버섯과 닭이 만나 탄생한 보양식인데요. 평소에도 인기지만 날이 더워지는 요즘 원기 회복을 위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예로부터 1 능이 2 송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능이 버섯. 부드러운 육질에 닭과 만나니 젓가락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4: 너무 맛있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지요. 네, 육수도 직접 낸다고 들었고요. 또 능이 백숙이라서 능이도 들어가고 자연산 야채 같은 반찬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사람들을 사로잡은 능이 닭백숙.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괴산에서 백숙집을 하는 이영란입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지금 뭐하고 있어요?
6: 아, 오늘은 저 닭 육수를 내려고 엄나무, 솔기, 무화과피 뭐 이런 걸 손질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닭 잡내도 없고 맛이 좋습니다.
5: 저희 큰딸하고 사이 손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7: 안녕하세요.
5: 어떤 거 담당하고 있죠?
7: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5: 장인 장모랑 일하니까 어때요?
3: 아, 진짜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0: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8: 산에 나물 뜯으러 가려고요. 나물이요.
6: 시나무?
8: 네. 아, 손님들 반찬을 해주려고요. 올해 26년째 같은데요.
9: 아,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게요?
0: 매일 시장 대신 산에 오르는 부부.
10: 산에는 길이 없어.
9: 아이고.
0: 손님상에 오르는 재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능숙하게 길도 없는 산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9: 아니 무슨 나물 캐러 어디 길도 어디까지 가세요?
8: 더 올라가야 돼요, 능선으로.
0: 올라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을 내딛기조차 버거운 산.

0: 한세. 그럼에도 부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모릅니다.
1: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2: 이제 절반 왔어요.
0: 숨 고를 틈 없이 계속되는 상황.
1: 저 아버지 같이 가주세요.
0: 한순간 팔을 잘못 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 아, 괜찮아요.
3: 괜찮아요?
4: 네, 괜찮아요.
0: 큰일 날 뻔했네요.
1: 시나물이 높이 있어요?
5: 요새는 숲이 우아져가지고 시나물도 귀해요.
0: 이렇다 보니 산 깊숙한 곳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새 산을 오른 지 두 시간이 넘어갑니다.
1: 어머니만 내버려두고 아버지만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2: 날 산에만 오면 날 버려둬요. 있어? 대답 안 해.
0: 날다람쥐처럼 빠르게 산을 누빈 남편이 먼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5: 이런 같이 생겼다라서 우산나무라 해서 네. 이 나물로 너무 맛있어요.
1: 그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돼요?
5: 아, 저희가 그 임산물 정목반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을 채취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0: 아내도 수색에 나섭니다.
2: 여보, 여기 치나물 있어요.
6: 이게 치나물입니다.
0: 산의 전기를 먹고 자란 치나물. 진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6: 연하면서 크네요. 산이 깊을수록.
0: 역시 자연산이네요. 그 사이 나물 채취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소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5: 아, 소나무인데 이게 저 소나무 가지 치기를 해줘야 소나무도 잘 크고 그러는데 소가지를 우리가 이제 닭 육수 내는데 좀 사용합니다. 시원하죠. 그 잡내도 없어지고.
0: 부부가 흘린 땀이 오늘도 손님 상을 채웁니다.
5: 봄에는 나물 종류를 이제 채취를 하고 가을 되면 그 야생 식용 버섯을 채취하러 다닙니다. 능이 버섯 동영상.
0: 매년 가을 산에서 채취해 둔 각종 버섯. 그중 능이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7: 오늘 뭐 했어?
5: 솔잎하고 후추나무 좀 뜯어왔어. 우선 쓸 것만.
0: 산에서 돌아오자 딸 버들 씨가 부부를 맞이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1: 오늘 아버지 이렇게 산 다니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7: 감사하죠. 힘든데 쉬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제가 3대째 하고 있기도 하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혼자 하기는 사실 많이 버겁다 보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0: 다음은 재료 손질, 사위 담당입니다.
8: 육수 만들려고?
9: 예, 육수 준비하려고요.
0: 모두 능이 닭백숙 국물 재료입니다. 따로 가마솥에 끓여내는데요.
9: 엄나무도 들어가고, 솔잎도 들어가고, 오가트도 들어가고, 후추뽕.
0: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1: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
9: 육수를 끓여서 좀 우려내면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국물이 더 진하고 더 맛있습니다.
0: 한약재라 보약을 다리듯 오랜 시간 푹 끓여냅니다.
9: 센 불에 한 2시간 정도 푹 끓였다가 잔불로 이제 한 4-5시간 정도 쭉 끓여서 좀 우러나오게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동안 쉬지 않고 뒷산으로 향합니다.
1: 뭐야?
0: 이때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이불. 사람 한 명 들어가기에도 빠듯한데요. 대체 무슨 공간일까요?
10: 네, 김장김치를 다 묻혀서 가을에 묻혀서 겨 이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9: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최상의 맛을 위해 산속 저장고에서 묵혀온 김치입니다.
1: 아, 그 김치 냉장고를 따로 안 쓰세요?
10: 예, 따로 냉장고를 쓰진 않고 있습니다.
0: 능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이죠.
9: 맛이 더 시원하고.
0: 그 사이 공들여 끓인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2: 소나무가 들어가서 약간 그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 닭을 넣으면 닭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0: 보양식 능이 닭백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니뭐니 해도 닭. 손이 많이 가도 먹는 이의 건강

0: 건강을 생각해 토종 닭을 직접 키우는데요. 재료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1: 닭이 되게 큰데요?
2: 아, 예. 닭이 토종 닭이라 좀 일반 닭보다는 많이 큽니다.
0: 식사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리. 정성껏 우려낸 한약재 국물에 토종 닭을 넣고 압력솥에 푹 끓이는데요. 이 맛 하나를 보려고 주말이면 문전 성시를 이루는 사람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산에서 직접 채취해둔 능이 버섯이 드디어 활약할 차례. 맛을 위해 손님상 위에 나가기 직전 토종 닭 위에 올립니다.
3: 처음에 넣을 때 끓이면 되게 흐물흐물되기도 하고 향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네, 다 나가면 돼요.
0: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끓여낸 능이 닭백숙. 먼 길 달려온 손님들 기다린 보람이 있겠는데요.
4: 토종 닭백숙이야.
0: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보양식의 대명사답네요.
5: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조금 쌀쌀해졌을 때, 그리고 많이 더워졌을 때는 항상 생각나는 음식이죠.
0: 부모님이 직접 채취해 온 덕분에 주방 체전이 완성됩니다.
3: 나물 맛을 좀 더 많이 느끼시라고 반죽을 조금 덜 넣으려고 나물이 막 많아요.
6: 산채전 드릴게요. 아, 하나.
0: 향긋한 향이 가득한 산채전. 손님들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7: 맛있어.
0: 맛도 정성도 배를 잇습니다.
7: 맛있어.
8: 딸이 또 이어받으려고 하고 딸들이 매주 와서 도와주니까 행복해요. 같이 딸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0: 이어서 찾아간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딴 곳이지만 점심때가 되자 조용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벌써 꽉 찼네요.
9: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0: 주인공은 바로 두부전골. 맛의 비결은 양념이 아닌 두부 자체에 있다는군요.
10: 맛있어요, 나물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두부니까 다른 집에서 사다가 하는 음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0: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11: 일주일에 한 번씩 밝기로 오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입에 착착 붙는 맛.
0: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진다는 두부. 어떻게 손님상에 오르게 됐을까요?
12: 안녕하세요. 41년째 두부를 하고 있는 최양숙이라고 합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13: 예시부터 해도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2: 내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가마는 이게 벌써 30년째 불 떼고 이렇게 두부를 많이 했던 가마예요.
14: 좋았어요, 형님.
12: 어, 아들 왔어?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게 힘들은 일을 가정이나 뭐가 망가지거나 또 나무가 없거나 이러면서 나무꾼들도 주고 항상 우리 아들 오면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해요.
15: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하고 있어?
16: 돌나물 뜯고 있어요.
15: 우리 며느리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담당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녁 때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너 또 내로 뜨신다 나 왔나 뭐 어떡하나 걱정인데.
16: 좀 힘든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죠. 제가 뭐 그 세 발에 피죠.
0: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났지만 최양숙 할머니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13: 한 8시간 넘겨 불어야 되니까 지금 담그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두부를 할 수가 있지.
0: 다음 날 새벽 6시. 휴일 빼고는 늘 1등으로 새벽을 여는 할머니.
13: 아침 새벽서부터 12시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 손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겠어.
0: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14: 언니 맨손으로 하면

0: 안 뜨거워요?
1: 이거야 살이 이제 간단하게
0: 아 굳었어요 살이?
1: 그럼 변하지 않지 굳었다기 때문에 이제 갈아야 돼요
2: 변함없는 두부 맛을 위해 홍농사도 지을 만큼 두부에 진심인데요
0: 양이 얼마나 돼요?
1: 80인은 나오는데 네. 그것만 이제 다 효진이 되면 그때는 문 닫고 장사를 안 하지
0: 두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 매일매일 하세요
2: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갈아내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죽처럼 되직하게 나오는 콩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콩물은 끓이다 바닥에 눌러붙어 두부를 망치기 십상인데요 되직한 콩물은 둥둥 떠서 눌러붙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만의 지혜죠 끓어오르는 거품을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비법도 있다는데요
1: 이거 들기름 넣고 하는 거예요
0: 들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1: 거품을 삭히는 역할 이게 안 삭으면 끓으면서 이게 다 넘쳐 이걸로 안 삭히면 이제 다 넘어서 두부가 없어
0: 안 넘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기름이?
1: 서로 안 넘치게. 오. 삭히는 거예요.
2: 아직 갈 길이 먼데 잠시 손을 멈춥니다.
3: 안녕하세요.
1: 그래, 어서 와.
4: 안녕하세요.
1: 아들하고 매달 기다렸다.
2: 어머니 걱정에 타지에서 귀향한 아들 내외인데요.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1: 이게 두부에 이렇게 막이 싹 앉아요. 이게 치즈 같은 거야. 타올로 갔어. 네.
2: 손두부를 만들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3: 고소. 고소해, 고소해. 제가 요즘에 또 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두 가지를 다 병행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0: 근데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다 하시던데 보니까.
3: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2: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돕는 아들입니다.
3: 끓인 콩물을 비지랑 콩물이랑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2: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오직 순수한 콩물. 뽀얀 색깔만 봐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간수 넣기는 전문가인 할머니가 맡습니다.
3: 간수를 붓게 되면 콩물이랑 두부 결정체랑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결정체에 남은 거를 두부 틀에 넣고 안치면은 두부가 되고
2: 간수를 넣으면 우리가 아는 순두부가 되죠. 요리용 모두부를 만들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틀에 넣고 굳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굳히기. 완성이 코앞인데 서두르면 안 될까요?
0: 손으로 막 이렇게 더 누르면 더 빨리 빠지지 않아요?
1: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0: 왜요?
1: 간수물은 네. 이렇게 은근히 빼야지 확 짜서 하면 이게 딱딱해져 두부가 딱딱해지면 부드러운 맛이 덜하고 이게 은근히 빼야만 이게 부드러워요
2: 한 끗 차이로 맛이 결정되는 두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1: 이거 눌러질 동안에 네. 가서 또 나물 채취를 해야지
2: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할머니
0: 아 며느리분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4: 어? 어머니가 대장이 따라오라면 가야죠
0: 아 그래요?
4: 인들레 천지네 다 뜯어버리겠네.
2: 봄에는 봄나물, 여름, 가을에는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가 손님상을 채웁니다.
4: 이게 손맛이 좋네.
0: 아, 손맛이 좋아요?
2: 오, 민들레도 먹나요?
1: 이거 날거로 샐러드처럼 붙여도 되고요. 강경화의 직후예약이야.
2: 그런데 할머니 허리엔 사연이 있습니다.
1: 이게 다친 지가 한 20년 됐겠는데? 아는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자. 여기 뒤에 타라. 사람 소리가 나니까 옆으로 피한 게 나가 털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인지 허리가 점점 굽기 시작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사다 가자고 허리가 꼬부라지든 말든 난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얘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하세요.
2: 자나깨나 손님들 생각에 쉬지 않는 할머니 어느새 모두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1: 이야. 저 나 딱지가 맨저만 받아라. 이놈은 잘 나갔네 그래 속으로.
2: 최양숙 할머니의 41년 내공으로 완성한 손두부.
4: 이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탱글탱글하거든요. 젤리처럼 뿌링처럼 띠용 하고 탱글탱글해져서 그 비법.

0: 위 진짜
1: 살을 물고 늘어줘. 안 떨어지면
2: 직접 드셔보시는데 맛은 어떨까요?
1: 잘 됐어요. 맛있어. 따끈따끈하죠?
2: 담당 PD가 부럽네요.
3: 일반적으로 먹는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고소해요.
2: 새벽부터 나와 얻어낸 귀한 결과물. 정성이 담긴 80인분의 손두부가 오늘 장사의 미천입니다. 점심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방도 금세 분주해집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들기름을 듬뿍 넣고 지글지글 부치면 고소함이 두 배인 손두부 구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4: 두부 샐러드예요?
0: 네. 아, 엄청 맛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2: 상큼한 두부 샐러드도 맛있지만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칼칼하면서 시원한 손두부 전골. 마지막에 들기름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0: 이거 들기름이요.
2: 끓는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도네요.
0: 언니 간 좀 봐주세요.
2: 손맛을 물려받은 며느리지만 음식간만큼은 할머니께 확인받습니다.
0: 어머니 없으면 저 못해요.
4: 이어받으셔야죠.
0: 아유, 저 어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갈게요.
2: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새벽부터 빚은 손두부를 내는데요. 41년 내공이 응축된 두부 전골. 오늘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5: 맛있어. 맛있어. 역시 맛있어.
1: 전에가 두부 같은 거라도 가끔 배워서 제가 해먹을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한테 이거를 전수 받았다. 내가 이게 맛있게 한다. 이거를 남겨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

0: 뭐 글씨는 잘 못 썼지만.
1: 절도 불러.
0: 네.
2: 3WC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삼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0: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끈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1: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12: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10: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2: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3: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1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5: 080-961-9595.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아내.
2: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3: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4: 어이 새신랑
5: 간시장
6: 팀자 사람질에 TV가 왜 이렇게 좋냐?
7: 마이크로 RGB 드라는 봤나?
8: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9: 햇빛도 잘 보이네.
10: AI 축구 모드 켜줘. 어? 잔디 색깔이 바뀌었어.
11: 하, 몰입감 미쳤다. 결혼할 때 마이크로 RGB 살걸.
12: 축구는 자기랑 와서 보면 되는데
13: 난 좋은 TV 필요 없지.
14: TV 아무거나 사면 축구는 끝이야.
15: 괜찮아?
16: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삼성 마이크로 RGB 살 거야.
15: 마이크로 RGB가 다르긴 하네. 나 축구 좋아하네.
3: 삼성 AI 신혼가전.
15: AI 구독클럽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에 딱 들어왔다.
17: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15: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18: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3: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17: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19: 나 거기서 나기
12: 싫은 거 잘못하면 엄청
6: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3: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6: 치과에서 찾으세요.
8: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0: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1: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맥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22: 왕.
2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4: 맛있는 육식 치킨 크크크.
2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stand for His Imperial Highness Crown Prince Leopold.

Wave to yourself. Turn in a circle. Now bow to yourself. Away.

Disobey me! Ah!

0: No, leave that. Leave all the lanterns.
1: Tteokbokki 먹자.
2: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이거 대박이네.
2: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쫄깃쫄깃하네.
3: 너무 좋아.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Are you Chief Inspector O?
1: I used to be.

0: give you this. Who gave you this?
1: Herr Eisenheim!
0: Where?

0: you go. Cancel MCC.
1: The comet we discovered is the size of New York City.
2: Last man to walk on the moon, weren't you, sir?
3: Yes, sir. But Orrin here will be doing most of the flying on this one.
4: Fire it up, we beat the comet back to Earth.
1: Our missiles have failed. We have now been able to calculate the comet's fire.
5: I don't know about me.
1: Here we go.
6: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9: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0: 근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2: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오후오후 내새끼가 방송됩니다.
10: 이리 오너라!
11: 우와!
10: 내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11: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12: 반갑드려요!
11: 어이, 무겁네.
12: 한번 보시고.
13: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14: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2: 안녕하세요.
15: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6: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17: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자고.

0: 사람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지.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와, 앵마를 타고

0: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1: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1: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른 아침 어디론가 향하는 차 안. 과연 이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될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 살짝 얼었는데.
1: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탱이에요.
0: 고양이 누나한테 관심이 가나 봐요.
2: 누나, 거기서 뭐해? 나 심심한데 나도 쪼까 들어가 보면. 너무해. 참나, 같은 가족끼리 너무하네.
0: 고양이도 부담스러워하는 친화력 만렙 강아지 탱이. 먹는 것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네. 슬슬 말썽도 한 번씩 부려주고.
1: 아가, 그건 아니야.
0: 본격적인 배변 훈련에 들어간 탱이. 사료가 한 톨씩 올라간 배변 패드 위에서 공놀이를 하며 적응 중인 모습인데요.
3: 아까 보호소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0: 시야를 할 것 같은데. 오! 성공!
1: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재밌어요. 탱이는 태어나서 잔디를 지금 처음 밟아봐.
0: 유기견 보호소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보호자와 함께 산책에 나온 탱이.
1: 탱이야,
0: 기분 어때 탱이야?
1: 탱이! 탱이!
4: 아이고,
1: 저거 귀여워. 탱이는 지금 태어난 지 오늘 53일 됐어요.
3: 53일?
1: 네.
0: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돼 새끼 강아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으니.
2: 어?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0: 닮은 듯 다른 듯 형 누나들이 그저 신기한 탱이.
1: 탱이, 고마워.
2: 알지? 엄마, 나 좀만 더 놀다 갈게.
0: 박스 안에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보이는데요.

0: 한 건물 창고 속에 방치돼 있던 녀석들을 우연히 발견해 구조해온 거라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제 새 가족도 만났으니 안심해 얘들아. 그리하여 이 친구들에게도 새 이름이 생겼으니 바로 구찌와 샤넬이.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는지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중인데요.
1: 야, 내가 건들지 말랬지?
2: 아, 모냥 빠지게 왜 이러냐. 이름값 해야지.
0: 틈만 나면 티격태격하며 투닥거리는 구찌 샤넬 형제. 이번엔 구찌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죠? 요거 요거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인다, 그지? 샤넬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구찌.
1: 야야, 내 거랑 바꿔먹자. 내 거가 더 맛있어.
2: 아직 네 거 많이 남았잖아.
0: 아우, 잘 자랐네 녀석들. 데이즈 누나 품에서 잠자는 건 여전하네요. 샤넬 구찌가 사랑하는 데이즈 누나는 대형 푸들견이어서 빗질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그새를 못 참고 데이즈 누나 곁에 찾아와서 애교 발사.
2: 누나 누나 심심해.
0: 자, 일단 눕자. 빗질은 마저 해야지.
1: 잠깐만 놀다 오면.
3: 누워.
1: 나 잠깐만. 누워. 잠깐만. 누워. 그만하고 이제 놀 거야.
0: 신랑의 끝에 빗질을 마치고 낮잠에 든 보호자와 데이즈 누나.
2: 그렇다면 나도 같이 살래.
1: 여기 자리 만들어줄게. 일로 와. 여기가 더 따뜻해.
0: 집사와 데이즈 누나 사이에 썩 사이좋게 오순도순 낮잠 타임을 즐기려는 그때.
1: 엄마, 아니 지금 못 하냐? 나만 빼고 엔딩 그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저 일단 들어갑니다.
0: 아, 우리 집이랑 똑같네. 아이, 사랑스럽다. 개와 고양이는 친구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럼요. 친구를 넘어서 가족도 될 수 있답니다. 이 친구들처럼 말이죠.

0: 천진난만 매력을 자랑하는 이 친구의 정체는 보리. 사료를 하나씩 먹이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1: 기다리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2: 손.
0: 아이고, 얼굴이 울리네. 다시 손.
2: 손.
0: 아유, 잘했네. 강아지가 스스로 하우스에 들어가는 훈련도 성공. 어, 저거 어려운데.
2: 들어갔어. 스스로 들어갔어.
0: 어, 근데 산책은 조금 힘들겠는데요. 보리야. 너 지금 눈 돌아갔어.
3: 역시 산책은 실전이지.
0: 잠깐의 걱정도 무색하게 만드는 위풍당당 발걸음. 보리야,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랄게.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부터 뚜뚜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4: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마르네.
0: 정수기 버튼 앞발로 꾹 눌러서 알아서 목 축여주시고요.
4: 뚜뚜빵. 해줘 말아. 해줘? 귀찮아. 그래, 해준다, 해줘. 귀찮아.
5: 옳지.
2: 옳지.
5: 뚜뚜 앉아. 뚜뚜 손.
4: 뚜야, 하이파이브. 옳지. 집사야, 이거 좀 눌러줘봐봐.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아우, 이 오타 좀 봐라. 아우, 손 많이 가는 집사야. 아우. 요새 재밌는 만화가 많네. 이거 보자.
0: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낸 뚜뚜. 이렇게 또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0: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1: 동양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응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작은형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안녕하세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봐.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안녕하세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봐.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8: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빙,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4: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9: It's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4: 또한 자연물을 해체하고 재창조하는 힘입니다.
10: The more you understand about those things, better you know how they're going to behave when you try to transform them.
4: 우리가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11: Very sort of ancient symbiotic relationship that we've had with microbes before humans even existed.
4: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12: Taste is may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ense

0: I kind of cheat by having better honey and in most cases better fruit than my competition. Mead is recognized as the world's oldest alcoholic beverage.
1: 이 오래된 술은 맛과 꿀벌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맡은 일꾼은 따로 있습니다. 효모입니다. 효모는 어떤 생물과도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합니다. 효모는 당분을 먹이로 삼아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알코올을 만들어내죠.
0: The CO2 gets blown off and the alcohol stays in your beverage. If you get a mead that has some of those fusel alcohols, you have to let it sit for a year, 18 months, or even more, sometimes 5 or 10 years.
1: 알코올은 사실 아주 이상한 물질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을 마시면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멍하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2: Alcohol is essentially a chemical weapon that yeasts produce to prevent other microbes from taking over its food source.
1: 그러니까 알코올은 효모가 만들어낸 독인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효모가 만들어낸 독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못해 중독되기까지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 이 every time we have a beer or a sip of a cocktail or a glass of wine and just ask why. Why do we like this so much? Why are we not drinking vinegar or any of the other tens of thousands of kinds of organic compounds? Why do we obsess about them? We obsess about them because the flavors are indicating something about the caloric composition and the microbial origins of the fermentation.
1: 자연 상태에서 알코올이 존재하는 경우는 딱 하나뿐입니다. 효모가 당을 만났을 때죠. 우리는 알코올의 향과 맛으로 그곳에 당이 있음을 곧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3: Now you could ask the question then, well, why are yeast doing this? And it turns out that the yeast are producing alcohol to kill off bacterial competitors.
1: 썩어가는 과일 속 수많은 미생물 사이에서 당분을 독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낸 겁니다. 하지만 그 전략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 Yeasts themselves had to develop a high tolerance to alcohol, and so they can create alcohol at levels that no other microbe can stand.
1: 하지만 알코올을 견뎌내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3: They evolved the ability to grab it, to eat it, and to metabolize it.

0: get energetic advantage, and they may also get antimicrobial advantage. Bacteria are killed by alcohol.
1: 어쩌면 우리 몸은 효모와 같은 미생물과 협력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터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2: Almost every place in the world, everybody eats and drinks products of fermentation every day. They might not be aware that they're fermented, they might not be thinking about fermentation, but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products of fermentation,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the process of fermentation.
1: 미생물은 엄청난 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것은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미생물은 그 무엇이 되었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는 미생물의 능력을 교묘하게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3: 100年的时候就是说我们长期用都是用东北这块。
1: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발효의 현장입니다.
3: 我们古龙食品做这个古瓦酿造坚持到现在。古瓦酿造就是说自然发酵。
1: 아스퍼질러스 누룩곰팡이입니다. 이 녀석들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할 뿐이죠. 콩 속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로챕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콩이 제대로 발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발효된 콩에서는 강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이 되고 그 과정에서 강렬한 감칠맛이 생겨납니다.
2: This is the idea that nutrients are broken down by the bacteria and fungi of fermentation into simpler forms that are frequently easier for our bodies to absorb.
1: 우리가 콩을 발효시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장은 각국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발달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0: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풍미가 탄생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베트남. 베트남과 이탈리아.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두 나라의 요리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제조법과 맛을 가진 소스가 있습니다.
1: Noi la mettiamo al posto del sale su qualsiasi cosa.
2: 啊, ví dụ như những món ăn như là thổ biến nhất

0: 시간이 흐를수록 더 발효가 많이 진행됩니다.
1: 베스트 거더들은 아군이 하얼 훈스니 링트르스.
2: 이 encore une grande culture de la fermentation du lait en Asie centrale qui se serait ensuite propagé un peu dans les pays dans l'ère ce qu'on appelle l'ère balto-slave.
0: 우유를 발효시켜 치즈를 처음 만든 것은 유목민들이었지만 더욱 정교하게 발달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3: 파르메잔 레짜노 è un formaggio unico. 마 ci vogliono 500 litri di latte per circa 40-45 kg di prodotto, quindi queste caldaie noi quando cuociamo il latte arriviamo circa a 55 gradi, quindi se noi pensiamo

0: 새로운 효모가 더해지면서 특별한 맛과 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늘 협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생물은 다른 미생물을 죽이는 전문가입니다.
1: 요 e miei fratelli siamo sempre cresciuti nel Gorgonzola.
0: 이곳에서는 치즈의 맛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비법을 사용합니다.
1: 이 aghi all'incirca fanno 100 fori su ogni superficie e tramite questa foratura permettiamo all'ossigeno di entrare e di andare a sviluppare la muffa, penicillium roqueforti, all'interno del formaggio. E le forme lasciate in stagionatura naturalmente si ricoprono di muffa, quella che noi chiamiamo barba, una barba naturale, una barba azzurra, una barba verde scuro.
0: Penicillium roqueforti, 푸른 곰팡이입니다. 치즈에 핀 곰팡이는 불필요한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1: Penicillium roqueforti, quindi il penicillo è una muffa nobile, è una muffa gentile, è una muffa che fa bene all'essere umano.
0: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낸 천연 항균 물질이 바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항생제 페니실린입니다. 물론 톡 쏘는 향과 쌉쌀한 맛을 주는 역할도 하죠. 발효 음식은 한 나라의 풍경 자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매년 겨울이면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2: 겨울을 나고 봄, 여름까지 먹어야 되는 거니까 품앗이죠. 그럼 품앗이었던 거죠. 요새 우리나라가 너무 먹을 게 풍부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간과하는데 발효는 저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발효의 정점에 있는 음식입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죠.
2: 김치의 사전적 의미는 발효식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양념을 버무린 거는 각각의 그 양념 맛이지만 김치는 그 양념이 어우러져서 발효된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식품에는 없는 수백억 유산균이 있는 거죠.
0: 김치는 가장 많은 미생물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음식입니다.
2: 김치를 담가서 우리가 맛있다고 느낄 때는 아주 좋은 유산균이 막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김치를 보자기처럼 쌌다 해서 보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배추, 무, 과일, 뭐 배, 낙지, 전복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주 고급 음식이죠.
1: 김치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균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양성이 특유의 풍부하고 역동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0: 소고기 양지를 이렇게 푹 끓여서 국물을 붓는데 한 15일 정도 되면 굉장히 맛있어요.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고. 저는 다 해봤어요. 다 김치로 거의 해봤어요.
1: 우리는 어디에서든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발효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생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미생물의 활동은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 For me, fermentation is a way to access a different flavor profile from an ingredient. And every season we will take an ingredient and we will do completely different fermentations with it. And we'd also like to get a lot of our ingredients from the wild and going out to different places and seeing what's around.
3: I've worked in so many different restaurants who pioneered so many different type of fermenting techniques. These microbes interact, and the way that they change things is what makes fermentation so fascinating. We'll do a lacto fermentation. We will smoke it. We will salt it. We will take all different aspects. So we made a garum, which was made from bondegi, or silkworm, which had a really, really good flavor profile. We mixed bee pollen and bondegi, and a mixture of salt and nurik,

0: 발효는 다른 어떤 요리법과도 다릅니다.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1: Non veniva più nessuno. Abbandonati per tanto tempo.

0: 흑사.
1: Is it okay? I feel like it has gone bad.

0: people have this? Like, enjoy this? Wow.
1: 같은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2: 너 매일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但是就是太咸了，如果要是跟饭一起吃的话，我觉得会非常好吃。
4: Yeah, it's good. It's good. Feels like being home again.
1: 같은 음식인데도 누구는 맛있다고 하고 누구는 역겹다고 합니다. 발효된 것과 썩은 것, 맛있는 것과 역겨운 것,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5: La différence entre fermentation et pourri, en fait, elle est très, très petite, très étroite. Elle dépend de la culture de la personne qui va manger l'aliment. Parce qu'il y a une chose qui peut être, pour moi, fermentée et qui sera pourrie pour vous, et au contraire, la même chose.
1: 과학적인 관점에서 부패와 발효는 같은 현상입니다. 둘 다 미생물 활동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6: What's disgusting in other cultures, each culture depends on the culture. So, why do we have this response, you might ask? First of all, it is a way to communicate to other people that they shouldn't eat something. Disgust may be hooked into the avoidance of pathogens, the avoidance of harmful microorganisms.
1: 부패한 음식을 피하기 위해 역겨움이란 감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감정이 단순히 음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6: As culture evolves, since it's such a negative avoidance response, get me away from this, it becomes used, it becomes attached to other things.
1: 우리가 혐오라고 부르는 감정입니다.
6: And that unfortunately expresses itself sometimes in reactions to strangers or ethnicities other than your own.
1: 그러니까 우리가 불결한 것을 볼 때뿐만 아니라 이방인, 소수자, 외국인, 그리고 낯선 음식, 익숙하지 않은 것을 대할 때 생기기 쉬운 혐오감의 근원은 세균 감염을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혐오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6: Because disgust is acquired, and it isn't part of our genes, as far as we know.
1: 그러니까 우리에겐 무언가를 혐오할 수도 좋아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7: If human beings are one thing, we are adaptable. I'm always challenging people if they tell me like, oh, I hate fermented foods, or I hate kimchi, ooh, I hate blue cheese. You know, I'm just always encouraging them, like, give it another try. You know, I mean, that's how we learn.
1: 누군가에게 역겨운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 Now, how do we overcome the disgust, as we do in many cases? And each culture overcomes some disgust. And that seems to be primarily by exposure.
8: And I think that it's very interesting to think that our species evolved a basis for detecting fermentation.
9: And it turns out that they're good at transforming ingredients of all kinds into materials that are more flavorful, easier to digest, just all kinds of advantages. Long, long ago, human beings learned how to take advantage of their powers.
10: So fermentation is basically a symbiotic relationship that humans have with microbes. We've sort of co-evolved.
1: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타인과 부대끼고 섞이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의 힘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불가능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훌륭한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은 낯설고 두려운 것을 넘어서는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묘하게 생존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치명적인 독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이 능력 덕분입니다. 이 능력이 생긴 이후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맛입니다. 우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1: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축구 뒤에서 불만 잡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밀려져요.
4: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2: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차례 저희가 찾아왔어요.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6: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야생에서 자란다는 건 꽤 힘든 일이죠. 점프도 배워야 하고, 으르렁대기도 해야 하고, 수영하는 법과 비행하는 법도 난생 처음 배워야 하니까요. 제대로 배워야 해요. 속도도 빨라야 하고, 강해야 하며, 위장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야생에서 잘 번식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누구이며, 가장 작거나 혹은 가장 길들지 않은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죠. 그들은 귀엽고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대표적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들을 만나봅시다.

아기동물 하면 귀여움이 바로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은 아기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친구들을 찾아볼 거예요. 선정 기준은 아주 높아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 동물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귀엽답니다. 자, 이제 하고 감탄할 준비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들을 만나볼까요? 동물의 왕국에는 각양각색의 귀여운 동물들이 아주 많은데 이 동물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라면서 점점 커지는 게 매력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한 친구는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이란 이름은 아랍어 자라파에서 왔는데 이 말은 빨리 걷는 자라는 뜻이죠. 아기 기린도 태어난 날부터 이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요. 거의 2m나 되는 큰 키에도 아기들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걷고 먹이를 먹기 시작하죠. 아기 기린은 부모를 완벽하게 닮았어요. 긴 다리, 긴 꼬리, 뿔 같은 뼈돌기, 그리고 정말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농구 볼 때를 혀로 핥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인간 어른만큼 무거울지라도 야생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기린은 태어난 첫 해에 죽을 확률이 꽤 높아요. 사자나 악어, 심지어 인간도 아기 기린을 사냥한답니다. 특히 아기 기린이 땅에서 쉬고 있을 땐 더욱 위험하죠. 그래서 무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랍니다. 아기와 어미는 생후 첫 주 동안은 무리에서 떨어져 지내요. 그 후에 가족 무리에 합류하죠. 어미는 많이 먹어야 해요. 때론 하루에 50kg의 나뭇잎을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젖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암컷 기린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끼와 어린 기린이 함께 모여있네요. 저녁이 되면 어미가 돌아와 새끼에게 젖을 먹이죠.

아기 기린은 태어난 지 3주 정도 되면 먹이를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2개월이 될 때까지는 계속 어미젖을 먹죠. 그동안 키는 1m 이상 자라고 기린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익히죠. 심지어 물 마시기라는 어려운 일도요. 목이 길다는 건 심장이 머리까지 피를 보내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린이 물을 마실 때는 머리에 피가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긴 목 안에는 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 시스템이 있어서 목이 마른 기린이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해주죠. 지난 30년 동안 야생에서 기린 개체수는 40%나 줄었습니다.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동물보호구역이나 동물원에서 귀여운 아기 기린을 보게 된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귀여운 아기 동물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게다가 이 종에서 가장 큰 아기이기도 하고요. 귀여운 아기 동물 9위는 일말입니다. 거대한 농기계가 없던 옛날에는 농사일을 일말들이 했어요. 한 마리의 일말은 3.5톤의 짐을 꿀 수 있죠. 농장이나 광산, 그리고 건설 현장 어디에나 볼 수 있었고요.

오늘날 일말을 보기는 정말 힘든데 일말 중 가장 유명한 두 품종은 영국의 샤이어와 스코틀랜드의 클라이즈 데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중한 아기는 정말 선물 같은 존재죠. 태어날 때의 몸무게는 약 57kg으로 이건 보통 사람 10대의 무게와 비슷하죠. 새끼는 어미 곁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젖을 먹고 천천히 풀을 먹는 법도 배웁니다. 일말은 다른 말 품종보다 천천히 자라는데 7 내지 8살이 되어야 어른 키와 무게에 도달하죠.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무게는 1톤까지 나가는데 이건 보통 경차의 무게와 맞먹죠. 귀 끝에서 발굽까지의 길이가 2m에 발굽은 경주마 발굽의 5배 크기입니다. 마치 흰색 장화를 신고 있는 것 같네요. 새끼들은 자라는 동안 몇 가지를 배워야 하죠. 풀을 뜯어먹기나 어미 따라하기, 또 신나게 뛰어다니기도요.

귀여운 아기동물 세상에서 이번 아기동물은 거의 귀여운 엽서 이미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귀여움은 오래가지 않죠. 그래서 귀여운 순이 8위에 오른 이 아기를 감상하려면 서둘러야 해요. 바로 오리입니다.

짧은 다리 끝에 있는 납작한 물갈퀴발. 이런 모습 때문에 만화 캐릭터처럼 같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저 작은 몸에 다 들어있답니다. 부리에서 꼬리기까지 10cm인 오리 새끼들은 약 2개월 동안 무리를 지어 어미 뒤를 따라다녀요. 먹이를 찾는 법, 물에서 수영하는 법, 그리고 날아오르는 법도 배우죠. 이 모든 걸 주의 깊은 어미 오리의 지도 아래 배운답니다. 오리로서 꼭 필요한 모든 기술을 배우는 짧은 시간 동안 오리 새끼는 깃털이 생기고 키가 자라서 결국에는 어른 오리와 비슷하게 생기게 돼요. 어른 오리를 깎아내리고 싶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른 오리는 작고 귀여운 오리 새끼만큼이나 귀엽지는 않네요. 오리 등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어른 오리의 깃털에 기름기가 있어 물에 뜨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리 새끼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이 기름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기 오리들은 수영을 배우면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어미 가까이에 붙어 있죠. 여기 다양한 오리들이 있네요.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오리, 잠수하는 오리, 그리고 나무에 앉는 오리가 있죠. 물에 머리를 담그는 오리는 물 위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여 먹이를 먹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오리는 경치를 즐기죠. 그리고 잠수하는 오리는? 이건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리 새끼들은 정말 귀엽지만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늦은 봄에 태어나는데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에 따라 한 오리에서 절반까지 죽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어미 오리가 한 계절에 12개까지 알을 낳을 수 있는데도 세상이 오리로 가득 차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리 새끼들이 귀여운 아기로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오리가 철새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종은 겨울에 먹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은 빨리 자라야 해요. 그래야 무리와 함께 무던한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기술과 체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아기 오리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요.

무언가가 아주 흔하다고 해서 귀엽지 않은 건 아니죠. 이번에 소개할 귀여운 아기 동물은 송아지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억 마리의 소가 있는데 사람 8명당 소 한 마리 꼴이죠. 정말 많죠? 소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샤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약 8000년 전부터 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소와 함께 살아왔죠.

송아지는 태어날 때 45kg까지 나가요. 사람 10살 아이 정도의 무게죠.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일어서고 젖을 먹고 주변 세상을 둘러보죠.

송아지들은 태어난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꽤 편하게 지내요. 여유롭게 쉬면서 세상이 어떤지 알아가는 거죠. 태어난 후 처음 두 달 동안은 하루에 10시간씩 잠을 잡니다. 어미는 생후 6에서 10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새끼에게 젖을 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풀을 먹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죠. 송아지들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른 송아지들과 놀면서 저녁 식사 전 깨끗이 씻을 때까지는 자유 시간을 즐기죠. 평범한 송아지도 충분히 귀엽지만 여기 가장 귀여운 송아지 품종이 있어요. 바로 하이랜드라는 품종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라고 할 수 있죠. 춥고 습한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서 왔기에 남극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 털이 나 있습니다. 어른 소들도 귀여운 편이지만 이 송아지는 정말 인형처럼 안고 싶을 정도로 귀엽네요. 아, 놀라지 마세요. 이 아기들이 자라면 900kg이 넘는 거대한 소가 되니까요. 귀여운 송아지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송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송아지도 원한을 품는데요. 누군가 자기에게 나쁘게 대하면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니 명심해야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귀여운 아기 동물은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서 왔어요. 나뭇잎 사이에서 부모의 등에 엎혀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 6위는 목화머리 타마린입니다. 이 작은 신세계 원숭이들은 사랑이 넘치는 가족 단위로 살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다른 사랑 넘치는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껴안고 털도 다듬어주고 또 많이 먹죠.

3마리는 보통 쌍둥이로 태어나요. 태어난 후 2주에서 5주 동안 부모에게 매달려 있으면서 먹이를 먹죠. 이게 꽤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기 타마린의 무게가 부모 무게의 거의 5분의 1이나 되거든요. 어른이 8살짜리 아이 2명을 5주 동안 24시간 내내 업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죠. 생후 2개월쯤 되면 타마리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혼자 먹이를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이 되면 아기 타마리는 거의 어른 타마린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15에서 18개월 동안은 여전히 가족 근처에서 지내면서 귀여운 모습을 보여줘요. 타마리는 원래 그렇게 귀여운 동물이거든요. 하얀 가슴과 배, 검은 몸, 그리고 길게 뻗은 헤어스타일이 마치 재미있는 SF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네요. 긴 꼬리는 나뭇가지 사이를 오르내리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줘요.

목화머리 타마리는 작고 귀엽지만 열대우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 작은 원숭이들은 과일과 꽃을 많이 먹는데 그 안에는 씨앗이 있죠. 그 씨앗들은 작은 타마린의 몸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데 타마린이 살고 있는 10헥타르 정도 되는 넓은 지역 어딘가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이 결국 새로운 식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목화머리 타마린의 털은 다른 타마린들에게 자신의 기분을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 털이 더 많이 곤두설수록 그만큼 더 흥분했다는 뜻이죠. 이 귀여운 아기들에게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타마린이 위협을 느끼면 엉덩이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목화머리 타마린을 귀엽게 보고 싶다면 절대로 위협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 순위의 반을 지났어요. 이번에는 대륙을 옮겨 아프리카의 붉은 땅 아래로 가볼 겁니다. 거기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 오위를 만나볼 텐데요. 이 친구들은 땅 아래 굴에서 생활하죠. 바로 미어캣입니다. 이름은 미어캣이지만 고양이는 아니에요. 몽구스 가족이죠. 미어캣은 작고 활발하고 말도 안 되게 귀여워요. 특히 아기일 때는 더욱 그렇죠. 땅속 깊은 곳에서 무리의 우두머리 암컷은 임신 11주 만에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다른 무리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동안 어미와 새끼들은 2주 정도 굴에서 함께 지내죠. 그동안 새끼들은 눈을 뜨고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햇빛 속으로, 무리의 보살핌 속으로, 그리고 먹이를 먹는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어캣에게 먹이란 단어는 꽤 재미있는데 이 작은 육식동물은 무서운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새끼들은 금방 전갈의 독침을 제거하는 법을 배우죠. 하지만 형제들과 음식을 나누는 건 아직 못 배웠나 보네요. 미어캣 새끼한테 무리 생활은 멋진 점과 무서운 점이 존재합니다. 새끼들한테는 보통 멘토 미어캣이 배정되는데 이 멘토는 부모가 아닌 다른 미어캣으로 새끼들한테 세상 살아가는 법을 더 가르쳐주죠. 한편으로는 미어캣 사회의 계층 구조가 너무 엄격해서 우두머리 암컷과 경쟁하는 다른 어른 미어캣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우두머리의 새끼를 죽이는 일도 있대요. 미어캣들은 자기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빨과 발톱, 그리고 꽥꽥 소리를 내면서 자기 집을 지키죠. 하지만 미어캣 세상에서는 영역이 서로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무리는 자기 영역이 어디서 시작하고 다른 무리의 영역이 어디서 끝나는지 표시할 방법이 필요했죠. 과연 어떻게 할까요? 미어캣의 꼬리 아래에는 냄새 주머니가 있어요. 그들은 이 냄새 주머니를

바위나 나무 등에 문질러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알리는 거죠. 동물원에서 미어캣을 본 적이 있다면 무슨 냄새인지 잘 알 거예요.

미어캣의 하루는 그들이 사는 환경에 완전히 맞춰져 있어요. 아프리카 사막은 매우 험난한 곳으로 겨울의 아침과 저녁에는 얼어붙을 듯 춥고 낮에는 끓을 듯이 덥죠. 그래서 이들은 보통 아침과 저녁에 곤충이나 거미, 도마뱀 등을 찾아다니며 먹이를 구해요. 날씨가 정말 건조할 때는 물이 필요해서 뿌리 식물을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독수리나 자탈 같은 위험한 동물이 오는지 망을 보는 미어캣 한 마리만 빼고 나머지 무리는 그늘이나 땅 속에서 낮잠을 자요. 자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중국 남서부의 몇몇 특별한 숲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 후보가 살고 있어요. 이 동물은 귀여울 뿐만 아니라 정말 희귀하죠. 4위는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이 귀여운 생명체들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야생에 살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는 1,800마리 정도밖에 없대요. 그리고 동물원이나 판다 보호구역에는 600여 마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기 판다들은 정말 소중하답니다. 자이언트 판다 새끼들은 이름과는 달리 아주 작아요. 어미 판다의 900분의 1 크기밖에 안 된대요. 태어날 때 아기 판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 새끼 중 하나예요. 어미에 비해서 말이죠. 새끼는 분홍색이고 눈도 안 보여요. 무게는 겨우 100g 정도랍니다. 어미 판다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항상 지켜봐요. 보호시설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들은 24시간 내내 돌봄을 받죠. 6에서 8주가 지나면 아기 판다의 눈이 열리고 털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에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죠. 아기 판다는 1년 동안 어미 젖을 먹어요. 그동안 아기 판다는 두꺼운 흑백 털가죽이 생기죠. 이 털가죽은 판다가 사는 산의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아기 판다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미 판다는 새끼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새끼의 성별을 알 수 없대요. 이건 아기 판다가 아주 덜 자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성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달 후에야 겉으로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아기 판다의 첫 몇 달 동안은 성별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젖과 어미, 그리고 대나무가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여러 가지 식물을 먹고 꼭 필요하다면 쥐 같은 작은 동물도 먹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대나무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다 자란 판다는 하루에 40kg의 대나무를 먹어요. 하루의 절반을 먹는 데 보내는 셈이죠. 나머지 절반은 주로 잠을 자고요. 그리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기 판다라면 몇 시간 동안 친구랑 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판다는 왜 멸종위기에 처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인간 때문이에요. 판다가 살 곳이 줄어들면서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죠. 다른 이유는 판다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에요. 아주 작고 덜 자란 상태로 태어난 아기 판다는 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든 게 잘 해결되면 아기 판다의 삶은 덜 나위 없이 좋답니다. 먹고 나무도 타고 하품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우리가 만나본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에는 긴 다리를 가진 동물 친구도 있고 귀여운 물갈 휘발 동물, 길게 뻗은 머리카락을 가진 동물도 봤죠. 이제 새 친구가 더 남았어요. 먼저 3위를 소개할게요. 털이 복슬복슬하고 물에 사는 귀여운 동물이에요. 바로 수달이죠. 수달은 13종류가 있어요. 호주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볼 수 있답니다. 수달의 크기는 다양해요. 아시아 소형 수달은 4.5kg 정도 나가고 바다 수달은 35kg이나 나가죠. 어떤 수달은 민물에 살고 어떤 수달은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모든 수달은 정말 귀여워요. 특히 아기 수달은 더 귀엽죠.

보통 아기 쌀은 태어날 때 무게가 500g도 안 돼요. 민물에 사는 수달이든 바다에 사는 수달이든 아기 수달은 아주 차가운 물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은 어미 젖에서 나오는데 아기 수달은 생후 3개월 동안은 거의 어미 젖만 먹고 살아요. 이 젖에는 지방이 24%나 들어있어서 수달은 빨리 몸무게가 늘어나죠. 하지만 어른 수달처럼 털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털은 정말 중요하죠. 이 털이 없으면 아기 수달은 차가운 물 속에서 먹이를 잡으러 잠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기 수달들은 어미가 먹이를 가져올 때까지 물 위에서 기다리는 걸 볼 수 있답니다. 수달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빽빽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가까이서 본다면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50만 개의 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어미 수달이 아기들을 지키고 있거든요.

수달의 이빨은 먹이를 먹기에 딱 좋게 생겼어요. 강한 송곳니와 날카로운 앞니로 물고기를 찍고 갑각류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빨은 모두 32개가 있는데 매일 그 이빨을 사용해서 자기 몸무게의 25%에서 40% 정도 되는 해산물을 먹죠.

수달은 일반적으로 물에 사는 동물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도구를 사용해서 먹이를 먹고, 두 번째로 물에 사는 동물 중 유일하게 입이 아닌 앞발로 물고기를 잡는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작고 털 많은 수달이 마치 사람처럼 음식을 조심스럽게 들고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수달은 물속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종이라고 해요. 이건 수달이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만약 수달의 수가 줄어들면 수달이 먹이로 하는 동물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결국 그 동물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수달이 생태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달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귀여운 수달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다음에 만나볼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안아보고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 라고 생각했을 동물이에요. 바로 강아지입니다. 전 세계에는 적어도 360개 이상의 개품종이 있대요. 어떤 건 순종이고 또 어떤 건 그냥 사랑스러운 믹스견이죠. 하지만 이 모든 품종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아기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귀엽다는 거죠.

강아지들은 생후 3주 동안은 그냥 작고 부드러운 귀여운 덩어리예요. 아직 감각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죠. 그저 먹고 자고 자라기만 한답니다. 첫 달의 중간쯤 지나면 눈도 뜨고 설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강아지가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생각해도 아주 어린 강아지들은 여전히 어미의 젖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미의 따뜻한 보살핌도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야생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가끔은 좀 야생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답니다. 강아지들은 이빨 없이 태어나지만 3에서 4주쯤 되면 날카로운 정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무기를 이것저것 물면서 시험해보고 싶어 하죠. 개들은 조상인 늑대처럼 서열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태어날 때부터 무리 생활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어떤 강아지들은 빨리 무리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누가 더 센지 보여주려고 해요. 다행히 아직 어린 강아지들에게는 어미가 있어서 자기 위치를 잘 알 수 있죠.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인간이 개를 길들인 건 3만 년도 더 전이래요. 개는 인간이 가장 먼저 길들인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죠. 말 같은 큰 동물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강아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고 오래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정이고 편안함 그리고 재미의 원천이죠. 물론 선사시대 가족들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을 위해 부드러운 침대나 씹을 장난감을 사지는 않았겠지만요.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 순위의 1위를 만나볼 거예요. 오늘 정말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봤죠?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귀여움 지수를 하늘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우와 하고 감탄하게 만들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 1위는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북극 지역의 바다 얼음 위에서만 살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곰이지만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보호가 필요하죠. 북극곰의 학명은 우르수스 마리티무스예요. 이건 라틴어로 바다의 곰이라는 뜻이죠. 북극곰은 바다 포유류로 분류돼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 얼음 위에서 보내기 때문이죠. 어른 북극곰은 무게가 650kg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 북극곰은 태어날 때 1kg도 안 된답니다. 어미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죠. 북극곰 아기들은 11월부터 1월 사이에 태어나요. 아기 북극곰들은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게 굴 안에서 태어나요. 3-4개월이 지나면 어미곰이 아기들을 데리고 굴 밖으로 나와요. 그때부터 아기 북극곰들의 진짜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이 작은 녀석들은 정말 활기차고 호기심도 많아요. 모험을 좋아하죠. 하지만 배워야 할 것도 많답니다.

북극곰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바다표범이에요. 어른 북극곰들은 얼음 위에 있는 바다표범을 참을성 있게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사냥하죠.

하지만 아기 북극곰들은 아직 어른 곰들처럼 두꺼운 지방층과 털이 없어서 수영을 잘 못해요. 사실 많은 아기 북극곰들이 체온이 떨어져서 죽어요.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크기 전에 차가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어른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에요. 이 검은 피부 때문에 북극곰이 하얗게 보이는 거랍니다. 북극곰의 털은 두 겹인데 속이 비어있고 투명해요. 우리가 보는 하얀색은 주변의 눈이 반사된 색이에요. 그 아래 검은 피부가 살짝 비치는 거죠.

아기 북극곰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요.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힘을 기르고 쫓는 기술을 익히면서 이렇게 작고 귀여운 북극곰들이 건강하게 자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0: 저런 수라상입니다.
1: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2: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3: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족이야.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59.
2: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3: 메이킨! 먹을 땐 먹고
4: 비울 땐 비워야
5: 하루가 편하다.
3: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4: 부드럽고 빠르게.
5: 오늘 밤 메이킨!
4: 유쾌!
6: 상쾌!
5: 통쾌!
4: 아침이 달라집니다.
3: 변비 해결 메이킨!
7: 나 거기서 나쁘지
8: 쓴 거 잘못하면 엄청 걸.
9: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0: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9: 치과에서 찾으세요.
11: 짜릿함이 터진다! 쯔란 콤보! 바삭한 콤보에 감칠맛 폭발하는 쯔란을 더했다. 짜릿한 쯔란 팍팍!

0: 진짜 맛있다.
1: 짜릿하게 맛있다. 쯔란 콤보.
2: 맛있는 60개 치킨.
1: 쯔란. 더 짜릿하고 싶어? 쯔란 콕콕이 있지.
3: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4: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0: 맛있겠지?
1: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1: 닭고기가 튀기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배고파.
4: 잘 어울려.
5: 스테라 떡볶이.
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편한데 다 잘 어울려. 르무통으로 편안함에 힘 좀 줬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7: 전지현도 어쩔 수 없나 봐. 하, 질린다.
8: 요즘 이게 좋대. 하,
7: 영양 채우러 다 배만 차겠네.
9: 엄마가
7: 조금만 할 때 먹자. 뉴케어 올 프로틴 액티브 마이키즈. 가족을 위한 영양의 새로운 생각. It's new, 뉴케어. 우리 가족은 케어받고 살아요.
10: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아예 굵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11: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12: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3: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4: 안 밀려져요.
15: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6: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15: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17: 술병만 봐도 딱 안다는 그 유명한 술.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18: 돌솥 나무 뚜껑.
19: 제가 여기 바인이에요.
20: 이 바인이에요.
19: 정도만.
17: 9번 찌고 8번 발효시켜 7번 내리는 귀하디 귀한술.
19: 진짜 혀가 녹아요.
17: 술이 익어가는 계절. 깊고 진한 술향기만큼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1: 묘족의 전사로 변신을 합니다.
17: 푸짐하게 차려낸 잔치상만큼 마음 씀씀이도 넉넉한 분들이었어요.
22: 지수야 똥싸야 이만.
21: 아니 술을 나보다 더 마신 것 같은데 나보다 술이 더 세요.
17: 술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이곳 꾸이저로 떠납니다. 울긋불긋 온 산이 꽃대골입니다. 나이 들면 꽃이 좋아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곱디고운 진달래, 중국에서는 두견화, 또 주엔화라고 하는데 봄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21: 이곳 이름이 백미 두견이에요. 근데 백미면 40km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장장 50km가 진달래 꽃밭이래요.
17: 축구장 1700대가 넘는 산 전체가 두견화 야생 군락지입니다. 봄이 되면 이 진풍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23: 对，这样就刚好。啊，对，
21: 一个多少钱啊？
24: 10块钱一个。啊。
0: 이거 2,000원이에요. 중국 돈으로 10원. 这是那个 鲜花还是 내가 자화?
22: 对,鲜花,自己做的。你自己?
0: 对。한번 10원만 보일 텐데 너무 쑥스러워서 부러워요. 보지 마시고.
22: 男女都可以带的啊。爱美之心，人皆有之。怕羞，怕羞，不好意思，没事的，没事的。
0: 跟我的太太一起来的时候，我买给我的太太，好不好？好，好啊，好的。
17: 저도 꽃 구경 좀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달래와 색깔이 좀 다릅니다.
0: 저는 저 노란 진달래는 처음 봅니다. 분홍색 진달래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60종류가 넘는 진달래가 심어져 있대요.
17: 알고 보니 색이 다양하고 잎이 먼저 나오는 철쭉 품종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두견화라고 부른답니다.
3: 马英杜鹃，这棵树它至少有两百年的这个历史，至少有两百年。我们这种杜鹃树呢，它叫马英杜鹃。马英杜鹃它开的花是纯红色的，红色的杜鹃花。
17: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나무도 있습니다.
0: 这里面的杜鹃花是你们自己养的呢，还是那个自然的呢？全是自然的，全是自然，也高山杜鹃。
17: 겨울 빗장이 풀리고 서둘러 봄마중을 나온 두견화. 이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억을 남기는데요. 사생대회에 나온 꼬마 화백님, 분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9: 小孩子吗？你的女儿呢？那个非常有那个写生的细胞。哈哈哈哈哈！专练习这个写生嘛？啊，是的，我们是国画专业的，然后这次来这儿写生。这个是我们的老师，他。啊，多美啊！
17: 방금 그리셨대요.
0: 这是我们这老师的作品。你们从哪儿来的？韩国。韩国。首尔。呀，为了韩国的朋友，你自己那个试一试好不好？看一下。啊，젊어
17: 보이는데 실력이 대단한 분이랍니다. 먹의 농담만으로 원금감이 살아나요.
0: 일단 진달래를 그려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 전 아직 상상은 안 되고요.
17: 일필 휴지, 막힘없는 필치로 한 폭의 수묵 담채화가 완성됐습니다. 낙관까지 찍어주셨어요.
0: 보세요. 한 폭의 두견화 그림. 와, 이 진달래 꽃이 붓 몇 번에 의해서도 이렇게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20: 한국 김정권호 유년.
0: 예, 한국에서 온 저 김진군에게 기념으로 준다는 뜻이고요. 밖에 보이는 살아있는 진달래꽃보다도 제 눈에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한 폭의 그림이 너무너무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아와, 어, 짜이진.
20: 짜이진.
0: 짜이진.
20: 완전开心. 在中国완전开心.
0: 야, 天天开心. 짜이진.
20: 완전开心.
17: 꽃향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서둘러 떠나는 길. 구이저 북쪽으로 향합니다. 크고 작은 산이 둘러싸고 강물이 흘러드는 도시 마오타이진.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세계적인 명주 마오타이주의 고향입니다.
0: 이게 바로 마오타이전의 광장인데요. 광장의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술광장. 지우광창. 그러니까 모든 게 술로 통합니다. 세상에나 어느 한 도시가 술로 통하는 도시는 제가 세계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7: 광장 한쪽에 눈길을 끄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마치 술병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0: 이게 보니까 술단지거든요. 그 술단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 안에다가
1: 마오타이치우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적어놨네요. 파나마에서 이 술 컨테스트를 하는데 일부러 그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술병을 깨뜨려가지고 그 향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0: 들을 다 감동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마오타이 지유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적고 있어요.
1: 1915년 파나마 운하 완공을 기념해 미국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중국은 차와 비단, 도자기 같은 특산품을 출품했는데 영광스럽게도 마오타이 주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주요 외교 무대의 국빈 만찬주로 이름을 떨치면서 중국의 국조로 떠오른 마오타이 주. 덕분에 작은 마을이었던 마오타이지는 술의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0: 여기는 전부가 술 판매점인데요. 마치 용산 정가상가에 뭐 전자제품 파는 데가 한참 많은 것처럼 여긴 전부 다 술 파는 데예요.
1: 한때 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가 마오타이주 회사였다고 해요. 온 마을이 술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마오타이주 한 병 사야겠어요.
0: 여기 있네. 오카이 나나이 카나카마.
1: 하얀 도자기에 담긴 마오타이주.
0: 이게 바로 구이조 마오타이주, 귀주 모태주입니다. 이게 술이 있는데 저기 소리가 아니고 무슨 빈 방울만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2: 你们也没有了没有了我们没有收钱给我们我们只能这是非卖品我们可以在经销商上面拿来卖给你们我是来这儿的游客如果我买那个这个真的茅台酒的话呢怎么办才好啊在那个国际大酒店里面可以买那里面就有前面这里国际大酒店可以买茅台酒저는
0: 마오타이 이 지역에 오면 마오타이 주가 집집마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1: 우리가 아는 그 마오타이 주는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0: 샀어요. 마오타이 주. 와. 여기 이렇게 제가 샀습니다. 이 다섯 글자 중요합니다. 구이조 마오타이지우. 예. 53도. 그리고 비천무 무이 보이죠? 2367 인민폐입니다. 이거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에요. 마오타이지우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마오타이전에 오면 무조건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이 다섯 글자를 정식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정말 정품을 사고 싶다면 이 다섯 글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1: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품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육안으로는 오성 마크와 비천상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오타이진 주변에는 양조장만 800여 곳이 넘습니다. 마오타이주와 같은 종류의 장양주. 일명 장주를 만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명인입니다.
3: 이분이 바로 중국 제1의 술 감별사 제조사이신 두춘양 라오스이신 선생님이십니다.
1: 1978년에 문을 연 후 3대째 내려오는 양조장입니다. 중국의 곡주인 바이주는 향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는데 이 전통 곡주는 장양형 술입니다. 말 그대로 장마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술이에요. 오래될수록 그 풍미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35년이나 된 술이라 그런지 정말 향부터 달랐어요.
4: 이칸
5: 얼원
1: 중국 속담의 주향표 심리.

0: 그때 느끼는 거부감이 하나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기가 쫙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1: 술이 독하지 않고 진합니다.
2: 实际这个叫香，对对，要顺是，它叫好酒是，不香不顺，嗯，挂起草就下去了是，啊不得是好酒。
1: 깊은 맛과 향을 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장양주. 60년 가까이 술을 빚어온 두춘향 선생의 인생이 곧 전통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3: 이분이
4: 바로 맨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 뚜라우스예요.
5: 1984년의一家人的照片.
1: 어린 시절 먹을 게 없어 산에서 약초를 캐다 술을 빚어 팔기 시작하셨대요.
2: 80년代的时候叫关酒厂，我父亲85年就把酒带到北京去参展。是啊，我坐中火车，是，情况，坐2天2夜，哦，才到北京。
1: 1978년 양조장을 차린 후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술독이 3,000개가 넘습니다. 7번 증류한 술을 황금 비율로 배합한 후 오래 묵힌 술과 섞어서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5: 最久的 你看 酿造日期是1990年
1: 두춘향 선생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조장에 들어와 처음 만든 술입니다.
5: 这个颜色金黄透彻，这个酱香型的酒，它时间一长，它这个酒曲啊，它就慢慢的在变黄，这个黄是自然的老树的。
2: 运陈韵香吧，啊，白了，又闻一下嘛，闻一下，嗯，这个有30多年的时间了，年份老酒的话，它有挂杯，挂杯，哎，您16年的时候它有挂杯，呀，你看嘛，它杯壁上有，是是，就好像那个美人的泪，美人泪。
1: 도수가 높으면 술이 천천히 흘러내린대요.
4: 36년 된 이 마우타이즈를 제가 이야, 근데 술 같지가 않은데?
6: 술이 아니라 이분 선생님의 인생을 마시는 것 같아요. 톡 쏘는 맛이나 독한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술이란 느낌이 안 듭니다.
1: 공배 유향. 마신 후 빈잔에도 향기가 남는다는 장향주. 오직 마오타이진에서 만들어야 특별한 맛과 향이 난다고 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물인데요. 미주화, 맛있는 술을 만드는 강입니다.
6: 저기 글자 보이세요?
7: 아름다울 빚자 술 주자 강물하자입니다. 미주화.
6: 중국어 발음으로는 메이지우하우고요. 원래 이 아래 흐르는 강을 보시면 이 강이 바로 적수합니다. 칠수이허인데 마오타이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마오타이치우일 거예요. 그 마오타이치우를 만드는 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장강의 상류인 적수화. 비가 오면 주변의 붉은 토양이 흘러들어 적수화로 불리지만 예로부터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물이 좋으면 술맛도 좋은 법이죠. 마오타이주가 유명해지면서 산비탈에 밭 한 떼기만 있어도 수수를 심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8: 아이, 我是从韩国来的。 한국.
9: 예. 가시.
3: 아. 진짜 짜증이야?

0: 홍잉즈.
1: 아주머니께서 이게 바로 홍잉즈. 붉은 홍자에다가 복사꽃 영자를 쓰거든요. 어, 그 씨앗 보여주십니다. 중국의 바이주의 원료가 뭐겠어요? 바로 수수죠. 수수를 중국어로 하면 까오리앙, 고량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고량주라고 늘 부르던 것은 이 원료 때문에 나온 거야. 고량주예요. 근데 고량도 품종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감자의 품종이 여러 가지 있고 고구마의 품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중에서도 이렇게 빨간 꽃이 피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걸 중국 사람들은 홍잉즈라고 해요.
2: 4월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보내면 9월쯤 들판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마치 옷에 매단 붉은 수술 같다고 이름 붙여진 홍잉즈. 크기가 작고 껍질이 두꺼운 찰수수라서 여러 번 찌고 말려도 알갱이가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어머니.
3: 다 되다, 가. 아니, 어머니, 지금 가.
1: 촬영하시다 뒤로 넘어질까봐 뒤에 절벽이 차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아주머님의 이 애틋한 사람.
2: 저도 한번 심어보려고요.
1: 이거 어떻게 다 심으라고 저는. 짱 고마.
3: 够了.
1: 야.
3: 이거 또래는.
1: 야. 짱 저기.
3: 응.
1: 짱.
3: 예, 对对对.
1: 네 쇼.
3: 对了.
2: 궁벽한 시골에서 이 붉은 수수 한 알이 삶의 씨앗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기에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았죠.
1: 是什么的呢？这是那个动物的呢，还是那个人的呢？我说番。番。
2: 돼지 분뇨에 석회를 섞어 퇴비로 만드셨대요.
1: 외양간 그다음에 돼지 우리에서 다 걷어가지고 그거 비료로 썼잖아요. 아, 근데 화학 비료로 안 쓰네요. 이게 진정 유기농인데요?
2: 가을에 제값을 받으려면 파종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알이 차고 염은 수수는 양조장에서 웃돈을 주고 사간대요. 농민들이 공들여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1: 我真感谢你啊，你给我机会丢种子啦，我体验了。真真，感谢你那个，你搞得好。好啊，拜拜，再见，再见。
2: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장인이 술을 빚고 노동자의 손길을 거쳐 한 병의 마오타이주가 탄생합니다. 이곳의 계절은 술 빚는 시간을 따라가는데요. 지난 가을부터 양조장에서는 수수를 쪄서 누룩과 섞어 발효시킨 후 다시 또 찌고 삭히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한켠에 큰 구덩이가 있는데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얘요. 뭘까요?
4: 탕크로 뭔가를 덮어놨는데 이 하얗게 뭐가 올라왔네요? 과연 이게 뭘까?
2: 마침 구덩이에서 뭔가를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1: 这是什么呢?
5: 这就是杂胚。杂胚。
1: 高粱，高粱杂胚。对，它是经过四次蒸煮了。啊，네번씩 발효시키고 다시 또 증류하려고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4: 조그만한 거.
1: 이거를 중국어로는 야오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항아리인데 항아리 규모가 이렇게 연못처럼 크다 해가지고 야오치라고 부릅니다.
2: 수수를 쪄서 누룩과 섞은 후 커다란 구덩이에서 한 달 동안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을 8번이나 반복합니다. 지난 10월 이후 수수를 5번이나 찌고 4번 발효시킨 상태예요.
1: 옛날에 우리 집에서 매주 띄우는 것 같은 그런 장냄새가 나는데
2: 왕겨가 찰진 수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알코올 성분이 잘 퍼지고 떡처럼 뭉치는 걸 막아준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술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4: 이거 한번 보세요.
1: 이 솥이 돌솥이에요, 돌솥.
4: 돌.
1: 예, 돌솥, 나무 뚜껑.
6: 저거 까이즈 건 내가 저거 준님은 용도 또 사오냐나?
7: 这个，这个，这个有100年了。
2: 1년 내내 찌고 발효시키고 술을 내리는.

0: 과정이 이어집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술이죠. 알코올 증기를 냉각기로 통과시켜 술을 받아내는데요. 가을에 7번 증류한 술과 오래 묵힌 술을 황금 비율로 섞어 장양주 한 병을 만듭니다. 귀하고 비쌀 수밖에요.
1: 70도가 넘었어요?
0: 장양주 원액입니다.
1: 이거 마시고 오늘 촬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혀가 녹아요. 이게 냄새는 참 좋네. 향이 좋네요.
2: 니라이 장샹 봐.
3: 그래.
4: 酒的味道怎么样呢？你自己欣赏的话呢？味道可以，可以。怎么好？就是我们考这个酒，这个不管品质什么都好，
2: 哦，
0: 수술을 경작해가지고 수술알을 따서 여기 와가지고 저기다 씻어서 넣어가지고 발효하고 또 찌고 섞어서 다시 증류한 이런 과정이 손과 발로 다 만들어지는 거 알고 보니까 전 앞으로 바이주 마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마실 것 같아요. 오직 마오타이진에서 만들고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명주. 명품이 흔한 시대, 진짜 명품을 맛보고 갑니다. 예로부터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변방으로 여겨졌던 꾸이저. 명나라 때 와서야 군사적인 요충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 여기가 바로 청암꾸지네요. 푸를 청자에다가 바위암. 검정색과 파란색의 중간 정도인데요. 이 청암고진의 진은 원래 군사가 주둔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 청암산이라고 산이 있었어요. 그 푸른 바위산에서 이름을 따서 여기가 청암고진인데요.
0: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곳에 살았던 이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2: 바로 이거네요. 조이형. 짜오이 중에 장원 급제했던 그 옛날 집이 여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0: 청나라 최고의 학자였던 조혜영의 집이에요.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꾸이조에서 최초로 장원 급제를 했던 인물입니다.
2: 과거 시험을 당시에 얼마만큼 응시했느냐. 제 1차 시험에는 수백만 명이 응시했다고 그래요. 천재는 천재였던 모양이에요. 22살에 급제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원 급제할 때 정말 즐겨 먹던 뭔가 비법이 있었대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0: 그 옛날 북경까지 걸어서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시험 보러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수험생의 원기를 북돋아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2: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조이형이라는 사람이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비결입니다. 장원 돼지 젖자죠? 족발 젖자죠? 쫑웬 쪼티. 이게 바로 이 음식의 명칭입니다.
5: 这个猪蹄就是我祖先的烤状元。是吗？
2: 그러니까 우리는 찹쌀떡하고 이 합격떡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 동네는 이 족발. 요거 선물로 줍니다. 요거 먹고 수능 1등 하라 이런 얘기죠.
0: 조혜영의 어머니가 아들 몸보신을 위해 족발을 고아 먹였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조혜영이 밤에 공부하다 출출해 야시장에서 사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
2: 오케이 라. 아, 이거 찍어 먹는 장에 넣었네요.
0: 와. 이걸 먹고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죠. 저도 야무지게 한 입 먹어봅니다. 고추와 파, 생강, 식초를 넣은 양념장인데 어성초 뿌리가 들어있어 향이 독특합니다.
6: 한국에서 족발 먹으면
0: 이렇게 고기를 썰어가지고 먼저 옆으로 주고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렇게 젤라틴이 풍부한 껍질 먹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희한한데요? 고기가 거의 없어요.
3: 고기는 거의 없고 껍질입니다.
0: 젤라틴이 풍부하게 해서 공부할 때 힘이 나게 한 거죠. 이게 알고 그렇게 그 조희영의 어머니가 먹였을까 아니면 전통이었을까는 모르겠지만 예, 정말 촉촉합니다.
4: 오랜 세월 무시와 차별을 받았던 변방의 땅. 청년의 장엄극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소외된 이들이 서로 기대어 살았던 꾸이죠. 유독 소수민족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묘족이에요. 수공예 품을 파는 상점이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0: 너무 예쁘지 않아요? 머리 이렇게 딱 말아서 올리고 푸근한 인상. 이게 되게 좀 소수민족 쪽에서 묘족 동상이에요.
2: 기주가 소수민족이 많이 살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았던 이유는 일단 중원에서 멀고 그래서 간섭을 덜 받고 그 다음에 산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기 좋고.
4: 오래전 황하 유역에 살다 전쟁에서 패한 뒤 남쪽의 산악지원까지 내려온 묘족. 아름다운 수공예품으로 유명합니다.
6: 这个就是贵州的蜡染。蜡染，我们是用蜡烛融化以后，然后在这上面做。
4: 문자가 없는 묘족은 민족의 이주와 고향 산천 조상들의 삶을 화려한 자수와 염색으로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입는 역사책으로 부른답니다.
6: 福蝶哈对对对福气满满对福气满满啊万事如意啊鱼嘛
3: 요거 보시면 예, 다 복이 올 겁니다. 복을 기원하는 문양입니다.
6: 이건我们拜访那个苗族的话呢到哪儿去最好呢西江苗寨西江苗寨这是也是属于贵州嘛嗯贵州啊苗族의
4: 삶이 궁금했습니다. 청암 고진에서 4시간 거리의 꺼토우촌. 벼랑 끝의 삼비탈을 깎아 가파른 삶을 이어온 묘족 마을입니다. 올망졸망 언덕 위의 집들이 햇살도 바람도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작은 마을인데요. 고향집에 온 것처럼 편하고 정겨웠습니다.
0: 이 자이자가 우리 옛날에 산채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2: 예.
0: 도시하고 떨어져가지고 소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주지 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채자입니다. 자이예요, 중국어로는.
4: 400년 전 명나라 때부터 한 집 두 집 살기 시작해 지금은 140여 채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좀 분주해 보였어요.
7: 你们在 준비 什么?
8: 准备 전두엽.
7: 准备 전두엽. 等一下过来 吃饭啊.
4: 긴 탑자를 이어붙인 후 술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장탁연. 결혼식이나 명절 손님을 대접할 때 차리는 잔치상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마을 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이런 날 제일 바쁜 곳이 부엌이죠.
9: 我是从韩国来的。韩国。是。啊。哈哈哈哈哈。你今现在做什么呢？我们在做饭呀。现在准备的都在哪了？好的是洗菜呀，这些洗菜呀，啊，有厨师在做。
4: 유채, 고사리, 어성초, 봄나물을 손질하는 사이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와, 고기에 잡채까지 우리 잔치 음식이랑 비슷해 보이죠? 돼지 수육도 있습니다.
3: 这个长寿人的最讲究的最好吃的菜你推荐一下
2: 다시 안 만나?

0: 고려족 사람들은 술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남녀노소 술을 즐기고 술잔에 넘치게 따라주는 게 미덕이라고 해요.
1: 할머니들이 불러주시는 건조가를 들으니까 술맛이 절로 나요. 와. 씨씨, 니먼드 내가 페이지 육가를 짜라. 씨씨.
2: 오케이, 라. 따와. 따오게니.
0: 건조가를 불러주셨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죠.
3: 꼴라.
2: 꼴라.
0: 저도 한 잔 받았습니다.
2: 아, 꼴라. 꼴라.
4: 어요, 어요. 우와.
2: 슈프. 슈프.
0: 저도 원샷입니다.
2: 아와. 아. 잘라이 페이마. 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잔 더 드리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고 살짝 빼시는데
1: 신세님
2: 정말 감사합니다.
0: 이 척박한탕에서 거친 산밭을 읽으며 오직 자식들 위해 살아온 분들, 옹이진 손끝에 인생이 보입니다. 다들 애쓰셨어요.
5: 아이고, 할머니. 왜지 내가 짜이 자해봐.
6: 왜 갑자기 손을 잡고.
5: 나랑 같이 자기 집에 가자고 또 뭐 찻잎도 찾아봤는데 아니 술을 나보다 더 마신 것 같은데 나보다 술이 더 세요.
7: 니 헛, 불쌍 헛주일 놈아. 허지오.
3: 허지와.
0: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서 언덕 위에 있는 어르신 댁에 가는 중입니다.
3: 와.
1: 여기 닭도 키우고.
0: 1층에는 가축을 키우고 2, 3층에 사람이 사는 전형적인 묘족의 집입니다.
1: 야. 이분이 또 이렇게 고기 한 근 얻어오셔가지고 집에 다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뜰하실 수가.
0: 요즘이야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휴대전화도 쓰지만
1: 얻어온 고기 냉장고 딱 넣어놓고
0: 발전기로 전기를 쓰던 시절에는 불을 못 켜는 날도 많으셨대요.
3: 우리 마마.
1: 아, 마마. 하신이던 니요.
3: 알았어.
1: 쉬어. 엄마 왔다. 이리 와.
0: 다락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찻잎도 따고 사철 할 일이 많아 바쁘시답니다.
1: 미친 날라.
3: 치타사야. 와.
0: 집 뒤편에 차밭이 있어요.
1: 와. 오, 따올라. 오, 드디어. 와, 젖주스 차.
0: 와. 이 어린 새순을 골라서 땁니다.
1: 짜양아, 짜양 씨가. 부드러운 잎. 오케일라. 짜양, 오케일라.
0: 절기상 청명 전에 따는 차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1: 今年, 니 什么时候 开始 짜이?
3: 아, 今年 开始 짜. 아, 今年. 二月份的这茶叶哟，稻谷我们一家最重要的种稻谷啊。啊，种茶叶这边远地区啊，没有什么种了，没有什么赚钱了，然后都种点点，都带点点钱交生活费。好，有点钱。
0: 가난했던 시절 언젠가는 옛말하며 사는 날이 올 거라 믿으셨대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 감사하다는 분들 덕분에 저까지 행복했습니다.
1: 신선한 공기와 그다음에 유기농으로 다 재배하고 재미나게 따시고 그걸 또 이렇게 시장에 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묘족의 귀주 맛있는 차잎이 생기네요. 와보고서야 알았어요.
2: 오케이.
1: 저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0: 예전에는 이곳의 삶이 싫어 연암은 삶

0: 만 돼도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에 남는 젊은이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민박집과 찻집이 많아졌습니다.
1: 하시什么人啊?
0: 엄마와 할머니가 키우고 딸들이 우린 해차. 신선하고 향긋했어요.
2: 어렸을 때 마시던 숭늉 맛이 나요.
1: 맛보다도 직접 차입을, 찻잎을 따고 그 다음에 마시니까 세상 제일 가는 맛입니다.
0: 딸들이 많이 닮았죠?
1: 我看起来他们俩真脸非常像，哎，是吗？哎，是，为什么这样像啊？这是什么胞胎？那个姐姐谁是妹妹？哎，我是姐姐。啊，一部你，哦你，你的姐姐妹妹。哦，对，为什么这样？那个一直住在你的家乡呢？
2: 因为现在农村发展，我们村发展比较好，然后就回来搞民宿，想自己创业，弄这个民宿做起来，然后可以带动村里面的旅游，然后家里面的老人也要一起参与这些活动，他们就带动他们一起参与这些。这样那个年轻人住在自己的老乡，那个抚养。
0: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꿈꾸는 곳. 이 산골은 더 이상 오지가 아니라 오지게 좋은 별천지입니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7: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먼스.
0: 별이 다섯 개. 기묘한 산과 거대한 폭포.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8: 저기 보면 누군가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0: 멀리서 보면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9: 이걸 들고 오니까.
0: 어머니 살아생전에 못해드린 게 많은데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곳.
10: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선은 봤어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분수선은 처음이에요.
0: 살면서 한 번쯤 꼭 가봐야 하는 천하제일 절경을 소개합니다. 天下 상봉 허지多 唯有此处 황청민 천하의 산봉우리가 많고 많거늘 오직 이곳만이 숲을 이루었구나. 수많은 봉우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만봉잎. 눈이 가고 마음이 머물고 발길 닿는 데마다 온통 봄입니다.
11: 저기 봉우리 좀 보셨어요? 이 봉우리가 개수가 만 개가 넘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만자만 써서 여기가 바로 만봉잎입니다. 일만만 봉우리 봉 숲을 임자. 이 만 개의 봉우리가 마치 만 그루의 나무가 한 숲에 있는 것처럼 있다 해서 만봉님이라고 했습니다.
0: 어느새 녹음이 짙어진 만봉님. 봄이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오는

0: 상층객들이 많습니다.
1: 喂, 정민.
2: 哎, 你记得吗?
3: 哎呀,我记得. 哎呀,我是金正官啊,我还以为你来了解啥.
0: 지난 겨울에 왔을 때 만났던 분입니다.
1: 이 친구가 자칭 서하객이에요. 서하객이 누구냐면 명청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여행가이자 지리학자예요. 이게 자칭 자기가 서하객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좋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소품도 팔고 하면서 이 만복님의 정치를 혼자 다 제끼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0: 이분이 실력 있는 서예가예요. 유명한 문장가이자 명필이었던 서하객처럼 여행자들에게 만복님의 정치를 담은 문구를 써주고 있습니다.
1: 만복님에서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0: 요즘은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붓글씨가 멋집니다.
1: 세계 주제 여행인데요. 이 주제가 바로 테마라는 뜻입니다.
4: 这样那个美丽的风景里面每天写字啊感谢那你的感觉怎么样啊我的感觉是这种啊非常的就是说灵感特别强烈就比如说在这么有山有水啊有田园有风光还有更多的友人来此啊再见啊再见啊记得啊记得分享给我啊再见再见啊感谢再见
0: 아주 오래전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조개와 산호가 묻힌 석회암층이 솟아올라 크고 작은 산을 이루었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마을도 많습니다.
5: 이야, 이 동네에 사시는 분 같아요. 오, 어디 시장에서 뭐 사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6: 아, 对不起啦, 我们是从韩国来的.
5: 한국?
6: 어.
5: 你知道吗, 한국?
6: 知道吗？啊，你知道啊？你买什么？这是什么？肉。肉。哎。哦，在哪买？在哪？哎，在哪买的？啊，
5: 저쪽인데 아마 시장 있나 봐요.
6: 哎.
5: 지금 다 사가지고 오니까 문 닫기 전에 가봐야죠.
0: 마을 입구에 장이 섰습니다. 세상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시장 구경이잖아요. 텃밭 채소와 겨우내 잘 키운 가축들이 난전에 가득합니다. 중국 명절인 청명절이 코앞이라 장 보러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5: 시장이 동네 시장치고는 꽤 큰데요? 야, 우리 손님 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기왕이면 여기 고려하는데 이쪽 가볼까요? 오.
0: 엊그제 도축한 돼지고기랍니다.
7: 주로 오케이라 돼지고기 사신대요.
0: 한 그대 2,000원. 시골이라 고깃값이 쌉니다.
5: 103살이래요, 어머니가.
8: 伯父
5: 시어머니.
9: 不要买，他屋头有科学的东西太多了.
8: 야, 와, 할머님이세요?
5: 할머님.
8: 야.
0: 정정해 보이시죠? 부부가 걸음을 멈춘 곳은
5: 새벽시장의 특징이에요. 제가 중국 가서 여러 번 해바라씨 사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를 손에 쥐어보기는 처음이에요.
0: 갓 구워서 따끈따끈했어요. 식구들이 좋아해 장에 올 때마다 많이 사신대요.
5: 如果我买这一包送你当成我的礼物好不好我公开嘛啊其实我有我的那个这个配音这个嗯行啊好啊
0: 요즘 중국은 노점상도 모바일 결제를 하거든요.
5: 103세 시어머님을 제가 지금 한번 뵈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갑니다.
10: 수고하세요.

0: 3대가 모여 살던 옛날 집이 생각납니다. 명절과 어른 생신에는 저녁상이 푸짐했던 기억.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시던 그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뜨거워질 즈음 어르신 댁에 도착했습니다. 뵙고 인사부터 드렸어요.
1: 我是从韩国来的游客，是我把王凤鸣的风景跟这个人们的生活介绍给我的韩国朋友。
0: 그저 웃으시더라고요.
2: 근데 손톱이랑 이런 게 너무 건강하셔요. 이거 보세요. 손금도 그대로 다 보여요.
0: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2: 제가 103세 되신 분 처음 봬요.
3: 这不是那路的西回那老年人那一片都是满一百岁才能进了吗？三年了，有三年了来了。看老奶奶，奶奶回乡下条件，走的路呢？
0: 他都是基本上都是一个人。 오래전 남편과 형제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새소리 바람소리 벗삼아 사신답니다.
2: 제가 이걸 들고 오니까 내가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뭐?
3: 你你包几颗给你包几颗吃给他们看
0: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땐 나밖에 모르고 커서는 살기 바쁘다고 이렇게 살펴드리질 못했어요.
2: 아이고,
0: 부모님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돌아가시고서야 알았습니다.
2: 귀가 안 들려도 어떻게 귀가 안 들리지만 마음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르신들이 그날이 그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기를 바라봅니다.
2: 저희 할머니가 99에 돌아가셨어요. 딱 그리고 한 살만 더 자셨으면 100을 채우셨을 텐데 할머니가 저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생각이 나죠.
0: 집에 돈은 별로 없어도 정말 원 없이 사랑받고 자랐거든요. 지금도 그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활짝 웃으시는 게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3: 他就是这种，你拨东西给他拿着，他就是高兴，他就笑。
0: 그리운 어머니가 생각나는 봄날, 못다한 내 마음을 이곳에 쏟아놓고 갑니다. 어느새 밥때가 되었나 봅니다. 서둘러 점심을 준비하시는데요.
3: 내일은 火汤，今天火汤了。
0: 아침에 사온 돼지고기를 다져서 완자를 만든 후 육수에 익힙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 쏘안 사이를 함께 넣고 푹 끓이는데요. 103세 할머니와 6살 증손녀까지 4대가 모여 사는 집입니다. 아이 엄마 아빠는 도시에 일하러 가셨대요. 시어머니 봉양에 손주 양육까지 힘드시겠어요? 손님이 왔다고 점심도 신경 써서 차리셨어요. 여러모로 죄송하고

0: 꼭 감사했습니다.
1: 수아, 같이 쳐.
0: 어머니께서 끼니 거르지 않고 뭐든 잘 드신답니다. 장수의 비결인 것 같아요.
2: 조사해 줘봐.
3: 언제 이렇게 잘해줬대?
1: 나.
2: 저스 진틴早上 많이 더
1: 주문. 아이, 진짜 많이 했어.
4: 할머니 많이 드세요.
0: 이가 부실한 어르신이 잘 드실 수 있게 고기를 다진 완자나 부드럽게 찐 채소를 상에 올리신대요.
3: 시래기하고 똑같네. 시래기 돼지.
5: 好吃. 응? 很好吃.
1: 好吃.
5: 大姐呢，这什么菜呢？
1: 这个就是这里面的蔬菜的苔藓。哦。苔藓。嗯。这辣椒太辣了。辣椒。我是韩国人，我不会吃辣的。嗯。맛있는
0: 집밥 잘 먹었습니다.
3: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중풍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시다 요양원 생활하셨는데 저는 그냥 돈만 붙여드린 것 같아서. 그런 게 아쉽고 이게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인생을 배워가는데요. 가장 맛있는 밥을 먹고 갑니다.
4: 어, 좋아.
6: 아, 상태 보증. 텐텐 관심. 야.
0: 다시는 못 뵐 것 같아 마음이 저려옵니다.
6: 건강하세요. 야. 좋아.
7: 再见.
0: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 아버지 살아계셨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애틋하고 행복했습니다. 구이저 속담에 사흘 맑은 날이 없고 삼리도 평평한 땅이 없으며 돈 서푼 가진이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3: 우와. 길 경사가 45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와,
8: 야, 以前你开过这样的一个拐弯的道路吗？那我们贵州这边的公路挺多。居住는
3: 이게 보통이래요. 얼마나 이게 이 말씀이 귀주의 그 산악이 얼마나 이게 깊고 높은지를 보여주네요.
0: 어떤 길이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가파르고 험준한 이곳에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거대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이름하여 화장협곡대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9: 저 다리 한번 보실래요? 다른 것보다도 아래부터 위까지 너무너무 높아요. 이때 강에서부터 높이 여기 산판까지가 625m죠. 잠실 롯데타워가 550m예요. 그거보다도 75m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0: 건물 200층 높이의 다리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세계에서 높은 다리 100개 중 절반이 꾸이조성에 있다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케일. 세계의 교량 박물관으로 불릴만 합니다.
9: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선은 봤어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분수선은 처음이에요.
8: 물이 쭉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0: 그동안 협곡을 오가려면 2시간이 걸렸는데 2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리 상판 밑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보도교가 있어요. 안전장치를 몸에 묶고 다리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9: 뭐야?
8: 야. 아래 보면 너무 까마득해서. 와.
0: 저 밑의 협곡까지 625m.
8: 옆으로.
0: 아이고. 에펠탑 두 개를 이어붙인 높이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아찔해요. 너무 무서워하시길래 손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죠? 다리가 놓인 화장협곡은 깊은 골짜기가 마치 땅이 갈라진 것 같다 해서 지구의 균열로 불립니다. 와,
7: 이렇게 높은 협곡이니까 다리 없으면 진짜 하루 종일 걸어야 되겠는데요?
9: 이 다리가 없었다면 사람들 여기 저쪽에서 여기를 건너오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걸리는 일과였을 것 같아요.
7: 야, 그러니 이 다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0: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주강의 지류인 백수하의 물줄기가 가파른 절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황고수 폭포. 중국 최고의 명승지에 부여되는 국가지정 5A급 풍경구입니다. 중국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후이저우의 명물이죠.
7: 저는 폭포 보면요, 딱 한 단어가 생각나요. 시원하다. 속이 후련하다.
0: 18개의 물줄기가 비단 실타래처럼 쏟아지는 황고수.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9: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7: 이 황고수 폭포는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래요.
5: 뒤.
7: 어이구, 이게 뭘까? 혹시 택배 아니에요? 야.
0: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길이라 지게에 잔뜩 짐을 싣고 오셨어요.
7: 자, 도시시죠. 뭐나?
9: 자, 제가.
7: 아,
9: 여기세요. 예. 빙칠인이에요. 빙칠인, 뚜이마?
5: 네.
9: 아, 아이스크림.
0: 폭포에 물이 가장 많을 때가 7월이라고 하던데, 그때 먹으면 참 시원하겠어요.
10: 네, 앞에 곳이에.
0: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놀랐습니다.
7: 제가 황산에서 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걸 봤거든요.
11: 근데 아마도 이것도 공원 관리할 때 아마 드론을 이용하지 않을까.
9: 아, 중국 예전의 중국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지금.
7: 오, 또 온다. 어? 저기 오고 있는데?
0: 실시간으로 폭포의 수량을 측정하고 짐을 실어 나를 때도 드론을 이용합니다. 저도 이런 손주들 좀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7: 주니벌 유토 위콰이.
5: 세세,再见.
7: 바이바이.
9: 너무 보기 좋네요.
7: 손주 있으세요? 이놈들이 결혼을 안 해요. 큰일 났어요. 서른하고도 훌쩍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요. 열심히 키워줬더니 손주를 안겨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낫대, 뭐 꼰대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아,
0: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황고수 폭포 뒤에 있는 수렴동. 폭포 뒤쪽에 있는 동굴인데 다들 우비를 입고 갑니다.
8: 물 떨어지는 거야. 저 접실까 봐 밝게 비옷을 입고 계신데 저는 방수가 되는 옷이기도 해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수렴동은 134m에 이르는 자연 동굴입니다. 우레와 같은 폭포 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도 있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요.
8: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막 물 떨어지는 거 봐요.
0: 마치 물줄기가 커튼 같다고 수렴동인데 창이 난 것처럼 6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명나라의 지리학자 서학액의 말처럼 따오쭈 뻥위, 진주를 부수고 옥을 깨뜨린 듯 하얀 포말이 쏟아집니다.
12: 이게 서유기의 주인공인 선호궁이 여기서 수거하는 곳이에요.
8: 이게 원숭이가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는 뭐 소설이지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시원한데요?
0: 폭포가 발처럼 드리워져 있어 손오공과 원숭이들이 숨어 살기 좋았다는 황거수 폭포.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8: 이야, 비가 좀 많이 젖지 않았어요? 근데 비 젖을 만합니다. 충분히 아볼 만해요.
0: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물의 향연. 그 청량한 매력에 흠뻑 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강물은 흘러흘러 대지를 적시고 바다처럼 큰 물을 이룹니다. 구이저우 서쪽의 거대한 호수, 동평호. 한없이 평화로운 풍경을 마주합니다. 와.
8: 야. 양자갱이 지리인 오강입니다. 오강 발원지 근처에 있는 양쪽에 깎아지는 듯한 바위. 협곡은 중국 사람들이 랑으로 불렀어요. 랑이 복도죠. 강물이 복도처럼 흘러가니까요. 그림화자를 쓴 거는 마치 그림처럼 예뻐서. 그래서 여기가 오강 백리화랑입니다.
0: 1990년대 동평댐 건설로 물길이 바뀌자 품이 넉넉한 바위산이 이 거대한 호수를 품었습니다.
8: 저기도 보세요. 저기 보면 누군가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귀주는 이처럼 험악한 환경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또 자기의 안식처가 됐던 거예요. 어쩌면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귀주의 귀할 기자는 이 귀중한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들의 순박한 마음에서 나온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0: 벼랑 아래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가파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한 끝에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타 생산지로 유명한 정안. 전 세계 기타 7대 중 한 대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8: 저기 보이세요? 저 기타지 않아요? 아마도 이곳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타 생산지가 아닐까.
0: 130여 곳의 크고 작은 공방에서 기타를 만드는데 전 세계로 수출된다고 해요. 구이저우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13: 这就是张卫一老师工作室吗？对，我就是张卫一。哦，您主要就是做定制，比如说我们中国的一些音乐学院呐，这些高等学府。
0: 30년째 수제 기타를 만들어온 장웨이 씨. 5년 이상 건조된 최고급 목재를 골라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몇 달 동안 기타를 만듭니다. 소리가 참 맑고 깨끗하죠?
13: 在我们中国人民币就是三十多万，我的琴在香港拍卖过一次，拍了200多万。
0: 장웨이 씨는 독일과 미국의 세계적인 기타 명인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은 클래식 기타 장인입니다.
14: 谁是这样做这个的油漆吗？
13: 我的太太她就专门负责擦这个，这是我的太太，她每天就是不停地擦这个，周而复始的搞。

0: 的话，我觉得哇，原来木头可以做乐器这么漂亮，而且
1: 是。
0: 发出的声音这么美。你看，这个是古典，这个是民谣，民谣它那个琴弦是不一样的，它的声音就会更阳刚一些。
1: 是是是，
0: 我们怎么形容呢？就这个是男人，这个是女人吧？
1: 是是。근데 기타 소리를 직접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렇게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이 소리가 여운이 한 3일은 갈것 같은데요? 구이저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타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이번 여행이 더 특별해진 시간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구이저우성. 산이 많으면 물도 많은 법.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라 강과 하천이 많습니다.
2: 小鱼，哈哈哈！你钓了些什么鱼呢？
3: 太阳鱼、鲈鱼。
2: 鲈鱼？哇，
3: 那个就是鲈鱼，这个。
2: 鲈鱼？什么是鲈鱼？哇，요거크다，요렇게생긴거네요。哇，这样是它们咬吗？
3: 对，它嘴巴大。
2: 你钓过的在？鲈鱼当中最大的是多少？
3: 我不知道，有这么长。
2: 啊，이정도로이거두배나삼십월척을잡으신적도있나보네요
4: 삼십센치정도
2: 와와那么你吃酸汤的时候也吃这样的鲈鱼吗？
3: 对呀。
2: 啊，요거로우리그귀지에정말유명한그酸汤鱼있잖아요시큼한맛이나는이해물탕
3: 凯里酸汤鱼。你打大黄打个凯里酸汤鱼，然后你可能就直接到那店里了。
2: 이분들낚시하는거보니까오늘메뉴로저도민물고기먹어야겠어요
1: 현지인이추천하는카이리쏘탕을먹기위해맛집을찾아왔습니다
5: 예有什么鱼呢？
6: 那现在有黄辣的、
7: 江盘，有的是。
5: 哇！
7: 我们是现点现杀。
5: 啊！직접잡아주시니까선택을
2: 와저叫什么
7: 江团
2: 江团
5: 또메기
1: 여기서가장흔한민물고기랍니다
5: 와와이건또뭐예요어이거상어비슷한거네바다상어가아니에요
7: 나나나나
5: 이거민물
7: 갈치아니면막
5: 요거요거요거
1: 날이풀려서민물고기가많이잡힌다는데뭘로먹으면좋을까요
8: 所有的鱼当中，什么鱼最好吃？现在呢？
7: 现在的最好鱼，最好是那这种尖嘴鱼，这种它肉质很嫩。
5: 哇！
7: 那这个尖嘴鱼，
2: 여기尖이라고하는데어이구주둥아리가뭐뾰족해서처먹어요처먹
1: 생각보다무게가꽤나갑니다
8: 那个
7: 尖嘴鱼，
8: 3.4，
1: 처마한마리에64,000원，다른생선보다비싼편입니다요리하기전양산방이라는비밀창고를보여주셨어요글자그대로신맛을빚는방이란뜻인데쏘탕의양념을만드는곳이에요
2: 우리옛날에큰장독있잖아요장담근장독똑같아요근데이안에이장이들어있습니다바로와옛날에우리고추장장독있잖아요비슷한데좀더묽어요
1: 쌀뜨물에고추와토마토소금을넣고몇달동안숙성시킨양념입니다
7: 나这个这是就是这个辣椒酱和这西红柿酱兑起来的
2: 这是个西红柿
7: 对
2: 番茄子
7: 对
2: 요게고추장성분이들어간쏘요거는토마토를넣어가지고식성시킨쏘이에요
7: 양종来对比
2: 这样子
1: 마늘과생강을볶아서향을낸후고추쏘탕토마토쏘탕양념을섞어육수를만듭니다쏘탕에처마한마리를다넣는데요고기가많아어른4명이먹을수있는양입니다

0: 우리 장아찌 같은 절임 채소를 곁들이는데요. 국물이 끓으면서 새콤한 냄새가 납니다.
1: 와, 시큼하다. 이거 어지간하면 못 먹겠는데. 너무 시큼해요. 와. 아, 새콤하다가 넘어가면서 달콤하네요. 이 새콤하기만 하면 제가 못 먹을까 싶었는데 새콤달콤합니다.
0: 처먼은 맑은 물에서 이끼를 먹고 사는 생선이라는데 흙냄새 안 나고 담백했어요.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오, 육질이 부드럽고 또 씹히는 맛이 있는 게 거의 쇠고기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맛이 나면은 함흥냉면 국물 맛을 생각하시면 돼요.
0: 새콤달콤하면서 시원한 맛. 고기도 탱글탱글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2: 아빠, 好吃.
3: 好吃吗?
2: 好吃.
3: 好吃啊?
2: 最好吃.
3: 有一句 장위.
1: 什么 장위呢?
3: 就是那个到热天哦是是是三天不吃酸是走路打川川三天不吃酸的感觉就是这样人目睛打颤走路是这样这样的好啊这样的这个夏天天气热天气热对对人们厌食对对 他就想喝酸，酸打开胃。啊，是。酸是开胃的。
1: 어렸을 때부터 먹고 이 힘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들은 잊을 수 없는 우리가 김치, 간장, 된장을 못 잊듯이 이 귀주 사람들은 이걸 못 잊는 거죠.
0: 정신이 번쩍 드는 새콤한 맛. 덕분에 활기 충전하고 다음 여행지로 향하는데요. 한징산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왔었는데 봄의 풍경은 또 어떨까요?
4: 여기가 중국의 그 유명한 범정산이에요. 하늘 꼭대기에 2,336m 봉우리에 쫙 갈라진 절벽 꼭대기에 두 개의 절이 있다고 하는 범정산입니다.
0: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구부터 줄이 엄청납니다.
4: 와,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저기 끝에 보이는 데가 케이블카 타는 곳이에요. 여기 또 줄으시면 혹시 오늘 안에 탈 수 있을까요?
0: 세상에, 줄이 이렇게나 길어요. 최근 한징산이 유명해진 데다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케이블카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4: 근데 지금 바람 부는 게 헝겊 딱 묶어놓은 거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하늘을 보세요. 기다리면 해가 더 밝아질 거예요. 아.
0: 다들 멀리서 온 분들이에요. 그냥 갈 순 없죠. 어느새 해가 나옵니다. 오늘은 변덕스러운 봄날씨 덕을 좀 볼 것 같아요. 줄을 선 지 2시간 만에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정원이 8명 꽉꽉 채워 태웁니다.
5: 你好，你好。包括前面说，我是从韩国来的。男主动官的啊，是为了拍我自己的自媒体，跟那个把这个梵净山，广告红包给韩国的朋友们，特别拍。欢迎欢迎，我从没来过，但是呢，我是听说。
0: 케이블카를 안 타면 8,0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정상까지 5시간이 걸려요. 등반이 쉬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4: 저기 왼쪽, 저기 홍은 금정이에요. 이쪽 서서 봤는데 가운데가 딱 갈라졌잖아요. 두 개의 절이 있어요.
6: 如果是再晚几天来，那些杜鹃花全部开了就更好看了。上面那些全是杜鹃花。
7: 是是。
6: 到五月份来的时候，那全部，那全是杜鹃花。
7: 哇，是是。那整个梦想给你。
6: 对。

0: 한국에서는 뚜젠화, 두견화라고 하죠. 청명이 지나면 산 곳곳이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웠는데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도 800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1: 작년에 왔을 때는 내본 적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계속 일을 하는지. 이분이 워낙 저희를 잘해주셨어요. 이분.
2: 这上面这前面一点。前面一点。
1: 여쭤보니까 계셔요. 이분을 제가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찾아보고 싶습니다.
0: 지난 겨울에 왔을 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서 참 감사했거든요. 어, 저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3: 네, 조사.
4: 아니,
5: 터치.
4: 지도워마. 지도워마.
5: 기쁘대로.
0: 그때 방송을 보여드렸어요.
1: 저주신이야.
6: 是是是. 대권이야.
1: 是是是是.
5: 你的轿子在哪啦?
6: 轿子你要坐吗?
1: 아주 거의 坐吧.
6: 坐吧,坐吧.
1: 你为我坐.
6: 可以.
0: 그때는 가마를 메어보기만 했는데 이분 생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가파른 계단을 그냥 오르기도 힘든데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5: 没问题吗?没问题. 不好意思啊.
6: 没事的.
1: 야, 또 이렇게 타야 이분은 또 돈을 벌고 생활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염치 없지만 기꺼이 한번 타고 1년 전의 우정을 이런 이 방식으로 제가 갚고 싶어요.
0: 덕분에 편히 올라왔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쉬는 날이 없으시대요. 역시 아버지는 힘이 셉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걷느라 머리가 다 샜어도 우리라고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없었을까요? 인생의 화양연화,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걷다가 도착한 버섯바위. 10억 년 전 바다였던 곳이 솟아올랐는데 바위 특성상 수평으로 깎여나가 층층이 시루떡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정상 홍은 금정이에요.
1: 길이 양쪽으로 나누지잖아요. 오른쪽은 올라가는 길, 왼쪽은 내려오는 길.
0: 해발 2,336m, 수직 절벽 꼭대기에 사찰이 있습니다.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지극히 맑고 깨끗한 범천 정토에 이르는 길. 하늘에 닿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저 높은 곳까지 길을 내었습니다.
1: 와, 작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0: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어요. 계단의 경사가 90도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5: 이건 계단이 아니라 직각사다리야.
0: 그 옛날 속세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찾아온 수행자들이 목숨을 걸고 올랐던 길입니다.
1: 좁은 층보다는 좁은 층을 통해서 보이는 저 하늘, 저 하늘이 앞번이에요.
0: 금도협, 황금칼로 내리친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칼로 베인 것처럼 바이산의 정상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2: 저 많은 꽃들도 보이고 여기가 바로 홍은금정의 정상. 중국에서도 유명한 미륵도량입니다.
0: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곳은 하나의 바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분란이 생기면서 남쪽은 부처님을 모신 석가전, 북쪽은 미륵불을 모신 미륵전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2: 미륵하고 석가모니가 막 서로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서로 합의가 안 됐대요. 상제가 옥황상제 이걸 반으로 뚝 잘라서 여기는 미륵전, 저쪽은 석가모니로 이렇게 나눠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0: 바람잘날 없는 인생사, 하늘과 가까운 이곳에 올라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2: 겨울에는 겨울의 맛이 있고 봄에는 봄의 맛이 있구나. 왜 두 번 세 번 가는지 이제 제가 조금 알겠어요.
0: 별유천지 비인간,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5: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3: 브라보.
5: 대게빵이 무형 문화재로 등록됐대요.
4: 3WC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삼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0: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식이네. 와.
1: 이야.
2: 일사람 그래도가 이제는 이 특한 예리지.
3: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예요? 특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4: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5: 무쌍이 인기
3: 좀 무쌍이
5: 그냥 못생겨서.
3: 야, 이게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6: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7: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9.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6: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7: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6: 아, 뭐야 이거?
7: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 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메이킷! 먹을 땐 먹고,
12: 비울 땐 비워야
1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2: 부드럽고 빠르게,
11: 오늘 밤 메이킷 유쾌 상쾌
12: 통쾌,
1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킷.
13: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14: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15: 찾았다. 배지비
14: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16: 진짜 맛있네.
13: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14: 배지밀 고단백 두유.
17: 와,
1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9: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20: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6: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17: 나 거기서 남들이 쓰는 거
20: 잘못하면 엄청 커요
17: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21: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7: 치과에서 찾으세요
22: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23: 형들 떡볶이 먹자
2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3: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24: 진짜 맛있겠지?
25: 대박 너무 맛있는데?
23: 떡이랑 같이 먹어봐
24: 나도
25: 닭고기가 킥이다
24: 와
26: 쫄깃쫄깃하네
27: 쫄깃한 닭다리살이가득한 닭떡볶이
23: 먹었어
24: 잘 어울려
27: 세라떡볶이
2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6: 편한 건 다 좋아해 르무통의 편안함은 유행이 아니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28: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29: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28: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하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3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2: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축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안 밀려져요
33: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32: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거대한 중국 대륙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기준 바로 이곳입니다.
1: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회수입니다. 이 회수의 남쪽은 중국의 남부, 그리고 북쪽은 중국의 북부입니다.
0: 예로부터 회수 이북은 밀농사로 유명했거든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2: 소주의 향이. 오. 오.
3: 군대 건빵.
0: 아주 오래전 신라의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4: 이게 김규거 스님의 발자국입니다. 거의 한 30cm가 넘죠?
0: 영원 불멸한 등신불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로부터 중원과 강남 사이 교통의 요지였던 허페이, 장강과 회수, 대운하까지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탐내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책에서 많이 봤지만 허페이는 처음이라 무척 설레였어요.
5: 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허페이, 한국어로는 핫비라고 하는 도시고, 이곳이 바로 핫비의 포공원이에요. 근데 포는 빠오꽁웬인데, 빠오꽁이 바로 빠오정이라는 포징이라고 하는, 우리는 판관포청청이라고 굉장히 옛날에 2000년도 초반 1990년도 말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대만 연극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포공원이라고 지었고, 이 호수에 지금 유람하고 막 봄에 버들가지 피는 게 보이잖아요. 저쪽에 가면 호중에 사당이 있어요.
0: 포청천은 푸른 하늘처럼 깨끗한 관리라는 뜻인데,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 그를 칭송해서 부르는 별칭입니다. 이곳 허페이가 그의 고향이에요.
1: 서정망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나 안에 있는 정신의 깊음이 너무너무 청렴 결백하고 엄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네 글자가 바로 포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0: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북송시대, 호중은 황제의 명을 받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1: 이게 잡두가 세 개 있잖아요. 황족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처형해야겠다. 용작두입니다. 고관 대작이 죄를 지어서 처형한다. 범작두입니다. 일반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다. 개작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관포청천 그 드라마 보면 네 죄를 알렸다 한 다음에 작두를 대령하라 하면 이걸 가져오는 거죠.
0: 청탁이 안 통하는 건 염라대왕과 호중뿐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권력자라도 죄가 있으면 엄벌에 처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판관이었습니다.
1: 옛날에는 시장이 목민관으로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추후에 용납하지도 용납이 없이 처형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죠.
0: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했던 포증. 정의와 공정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오나라와 유나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곳이 핫비, 허페이입니다. 삼국지에 수십 번, 수백 번 등장하는 역사적인 곳이에요.
1: 무슨 뭐 기름 같은 향긋한 기름 냄새 안 나요?
6: 아, 니하오.
1: 여기네요.
0: 와. 꼭 꽈배기처럼 생겼죠?
6: 뜻이시죠? 뭐?
7: 마화.
1: 마화. 아, 깨 들어간 꽈배기예요.
0: 마화는 밀가루 반죽을 꼬아서 튀긴 건데 한나라 때부터 먹었다는 아주 오래된 음식입니다.
6: 可以吃一个吗?可以可以。你拿来给我好不好?不烫吗?不烫不烫。
1: 아, 별로 안 뜨겁대요.
6: 보세요.
1: 한국에서 자주 먹는 꽈배기는 부드럽고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까면

0: 하면 겉은 누르스름하지만 안은 하얀 밀가루 성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네요. 꽈배기보다는 튀김 과자 같아요.
1: 중국에서 뭔가 일이 엉켜 있을 때 마화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한 간식입니다.
0: 您好.
2: 我们是从韩国来的。你好，你好。啊，我婆婆。嗯，哎，小母女。啊，亲家母亲，小母女，从什么时候开始做这样的一个麻花？
3: 公公。是啊。就是我老公的爸爸。
2: 对。
3: 那时候就开始做。
2: 谁是那个年纪大的？你们俩这种？
4: 样的，我们年样的。
3: 70我们是年轻家啊是爹叫年轻家干活配合的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1: 시인 소동파가 마을을 보고 여인의 손에 감긴 패치 같다고 했거든요. 저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계속 웃기만 하세요. 열심히 따라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설픈가 봅니다.
0: 제가 만들었는데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다르다. 아유, 부럽다. 요거 하나만 제가 튀겨서 먹어보고 싶어요.
2: 제가 만든 거 한번 해보려고요.
3: 자, 저 어디 샤? 어디 샤마?
2: 직접 보셨군요. 예, 넣습니다.
1: 옛날엔 여름이 오기 전 마화를 먹으며 건강을 개원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독전갈이 많아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전갈꼬리 모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액땜을 했다고 해요. 매일 유채기름을 갈아서 쓰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비법으로 반죽을 해서 아주 고소하답니다.
2: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와, 그 못생긴 게 나왔다.
4: 특별히 맛있습니다.
2: 맛있어.
1: 동비강과 남비강이 만난다 해서 이름 붙여진 합비. 허페이는 2000년 된 고대 마을입니다.
2: 돼지머리 말리는 거 아니에요? 이야, 신기하다. 이야. 이런 시내 한복판. 아마도 분명히 이쪽에 옛날 그 인사동 같은 골목이 있을 것 같아요.
1: 오래된 골목이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고만고만한 작은 가게들 사이 뭐든지 고쳐준다는 만능 수리점이 있어요.
5: 你好你好你开这个商店多久了呢十一年十一年你修理什么东西呢修鞋啊修车的哎呦
6: 这个拉面，哇哟！
5: 还有疏通下水道，开水管所，
2: 열쇠 고쳐주고 그다음에 하수도까지 뚫어요.
1: 마침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7: 箱的密码和把锁，我们一般大事小事都找他，都找他解决问题。是小伙子，家门口。
1: 내일 모레 여행을 앞두고 가방을 꺼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급히 가지고 오셨대요. 가방을 잠글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8: 你不知道这个密码，但是你怎么开呢？
9: 可能是比较疯嘛。
5: 이렇게 돌려가지고
2: 맞물리는 거 봐서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찾는데요.
3: 어! 우와!
2: 123是吧？密码就是123是吧？太棒了，太棒了，厉害！我也知道，厉害了，厉害了！OK了，OK了。 이제 우리 비밀번호 우리도 알았어요.
1: 안 잊어버리려고 쉬운 번호로 설정을 해도 또 그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6: 你看，刚不收费了。不收费了。啊，师傅不收费了，不收钱了。不收钱了。老板啊，你为什么？
3: 사람 우리
2: 朋友
3: 친구라고
2: 그냥 돈도 안 받고 보내주신대요.
3: 다만
2: 전부 쇼무하나.
1: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을 때가 있죠. 동네 한 바퀴 돌았더니 좀 출출합니다. 가까운 곳에 도시락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이에요.
0: 저희 때는 이 사각 도시락이나 보온 도시락이 아니라 산업에다가 밥을 싸고 반찬 싸고 2층, 3층으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잔치도 가고 소풍도 갔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여기 허페에도 그런 걸 파는 곳이 있는데 몇십 년 된 곳이래요.
1: 아, 저기인가 봐요. 테이블 몇 개 놓고 장사를 하는 집입니다.
0: 我们是从韩国来的。韩国人。是啊。哇，你知道韩国吗？知道。知道啊。听说你们那个卖好饭是不是？对，四川上。왜
1: 도시락 가게라고 하나 했더니. 12가지의 반찬을 한 접시에 담아 먹는다고 해서 더환 도시락으로 부른답니다.
3: 이렇게나 많아요?
2: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지 반찬이네요.
1: 새벽에 집에서 다 만들어 온 음식입니다. 따끈한 두부조림과 간장으로 조린 돼지고기 볶음, 매콤한 민물새우도 있어요.
3: 什么时候你自己做这样的菜呢？他是做，你早上我在时候恰恰搞搞炸，你这个炒菜炒到十斤多钟就炒炒了出来，三十多年嘞，三十四年嘞。整天这样做是非常辛苦吧？对嘛，还好，
8: 我习惯了。 他生活中有规律了，他每天都有时间，干得很生活很充实。一个人多少钱？将近15块钱。
2: 이렇게 다 담아주고 3,000원 받으신대요.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이익이네요.
1: 우리 돈 3,000원에 세 가지 고기 요리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반찬은 무한 리필. 무엇보다 음식이 따뜻해서 좋았어요. 밥도 더 달라면 더 주신대요.
2: 你们常来吗？第一次。你怎么知道咱来这儿了？抖音，听说很有名。
1: 젊은 친구들이 멀리서도 찾아온답니다.
2: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민물 새우. 그다음에 시래기도 있어요, 이렇게.
1: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솜씨 좋은 엄마가 차려주신 집밥 같았어요.
2: 어, 저.
9: 그냥 손님 봐.
5: 우리 할머님이 직접 만든 게 표가 나네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만들어서 아까 그 반찬통에 있는 거, 그걸 그대로만.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일단 따끈따끈해요.
1: 손수레 안에 연탄 화덕이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여분의 연탄까지 챙겨 오신답니다.
2: 밑불 있는 거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구멍 잘 맞춰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게 저희가 먹을 수 있었네요.
1: 한 숟갈이라도 따뜻하고 맛있을 때 먹이고 싶은 마음.

0: 엄마의 집밥이 생각나는 길 위의 식당입니다. 허페이가 있는 안후이성은 남한 면적보다 1.4배가 큽니다. 인구도 6천만 명이 넘는데 주요 도시가 장강과 회수 사이의 평야 지대에 있대요. 이곳을 두 강의 한 글자씩 따서 짱화이 곡창지대라고 부릅니다.
1: 여기 좀 보세요. 노란 유채꽃 향기까지 전해오고 또 강변에 밀이 피어있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회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화이허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귤이 회수를 건너니까 탱자가 된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가까이 회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회수의 남쪽은 중국의 남부, 그리고 북쪽은 중국의 북부입니다. 이 밀은 여기서부터 많이 경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쪽은 쌀, 여기는 밀, 더 올라가면 옥수수.
0: 여의도 면적은 4배가 넘는 짱화이 곡창지대. 옥수수, 콩, 밀을 재배하는데 지금은 밀이 한창 크는 시기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황금빛 밀밭이 장관을 이룬다는데요. 이 비옥한 평원을 품고 있는 도시 후양은 농산물의 집산지입니다. 안후이성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1: 우리 또 할아버님이 요리하시는데.
2: 니하오.
0: 밀가루 반죽에 달걀을 섞고 파와 배추를 넣은 찌담빙. 부침개 같죠?
3: 차나.
2: 아, 씨씨. 이거 뭐 얼마인지 여쭤보지도 않는데 그냥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씨씨.
4: 정말 맛있네요. 여기다가 배추 같은 것도 좀 썰어 넣으니까 사각사각사각 씹히기도 하고.
2: 这是什么?面。面。
4: 아, 밀가루 가루가 들어갔고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후양이잖아요. 후양하면 밀.
0: 밀 주산지답게 시장 어딜 가나 밀가루 음식이 많았어요. 북방의 전통과 강남의 풍부한 물산이 더해져 다양한 음식 문화를 꽃피운 후양.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4: 이게 뭔가고 이제 봤거든요. 네. 이게 그냥 바위가 아니라 이게 베개빵 전통의 모양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같아요? 바로 베개빵입니다.
0: 전쟁에 지친 군인이 빵을 베고 누워 있어요. 880년 전 송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4: 북송이 여진족, 그러니까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개봉에서부터 피난을 항주, 지금의 항주, 당시엔 그걸 이제 이만이라고 불렀는데요. 거기 피난을 가요. 양자강을 건너서인데 양자강을 건너려면 이 후양을 지나게 되죠. 이거를 먹고 힘을 내서 전투를 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중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순창 전투예요. 왜 순창이냐? 이 후양의 옛 이름이 순창이었어요.
0: 2만 명도 안 되는 병사들이 낮에는 베개빵을 먹고 밤에는 베고 자면서 금나라의 1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해요. 지금도 후양에서는 베개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안후이성에 사는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다는 후이족입니다. 빵을 즐겨 먹고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세요.
4: 이 빵 공장의 사장님 느낌은 전혀 아니고 어디 산속에 계시는 도사 같은데요?
2: 산변도 이거 선생이야.
3: 这个礼物，这说的太夸张了。
0: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생겼다는 백예빵. 만드는 과정도 전쟁입니다. 보통 빵 굽는 것과 좀 달랐어요.
5: 빵에 도시 없어.
6: 빵에 요 지수스.
0: 반죽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효모로 되직하게 반죽해서 수분이 적고 밀도가 높아 웬만한 힘으론 잘 눌러지지도 않습니다.
3: 저 신호 아니까.
1: 네, 있어요. 와, 정말 대견해. 그러면 네. 네 페이드 또 샤오나?
3: 영원히 이제 여도다지 쓰고 이제.
0: 왜 남자들만 반죽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 겹의 반죽으로 만들어야 속이 푹신푹신해진다는 백예빵. 모중지 왕, 빵의 왕으로 불릴만 합니다. 반죽을 마친 백예빵은 커다란 솥에 넣고 뜨거운 수증기로 익히는데요. 일종의 찐빵입니다.
1: 내가 솥단지 큰 거 많이 봤어도 절에 가면 많잖아요. 이거는 그거 한 3배, 4배는 되네요.
0: 그 옛날 이곳 주민들이 병사들을 돕기 위해 집에서 빵을 만들어 말랐다고 하는데 지금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 어디 파라솔 크기보다 더 커요.
0: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젖은 헝겊으로 감싸는데요. 빵 크기가 워낙 커서 속까지 잘 익히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백예빵을 만들어 왔다는 홍량준 씨.
3: 66年或者76年小学都不上学了，是是，当时生活困难，就是学费，当时呢经济确实都差。
1: 여기 보세요. 여기 홍량준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13살 때부터 빵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마 만들어 놓으면 며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있는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뜨겁고 치열한 인생을 사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맛봅니다. 아름아름으로 전해지던 백예빵을 제대로 연구하고 만들어서 널리 알린 분이 이곳 사장님이래요.
1: 아까 처음 넣었을 때 한 1.5배는 불어난 것 같지 않아요?
0: 빵 하나의 무게가 2kg이 넘습니다.
3: 수제 향이 오. 야, 이 시핀 100개 창장.
1: 거의 치마.
3: 거의 거의.
1: 어, 되게 뜨거워요. 어. 거의 땅탕아.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건빵. 밖에 있는 거 군대 건빵, 안에 있는 건 촉촉한 식빵.
3: 저희 설가. 예. 우리 그 청소. 아,
1: 맞아요.
3: 我们的骨头面肉非常滋润，它有这个一层一层的，吃的口感既筋道，口感是筋道松软。
0: 와, 이것 좀 보세요. 9겹의 반죽이 층층이 살아 있습니다. 반죽을 접고 또 접고 애쓰고 공들인 보람이 있네요.
1: 자다가 배고프면 드시고.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를 먹는 듯한 그런 기분이죠.
0: 쇠락해가던 송나라의 기적같은 승리를 안겨준 백예빵. 역사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중국의 소도시를 찾아 떠난 여행. 닌양이라는 곳에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다리 아래서 빨래하는 분들을 만나

0: 널찍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거기가 바로
1: 산입니다, 푸른. 아...
2: 시인 이백이 구화산에 올라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은하수가 푸른 물에 드리운 듯하고 빼어난 아홉 봉우리가 연꽃처럼 솟아있구나. 그 후 구화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전설의 명산. 중국의 불교 4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사찰이 99개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화성사를 찾았습니다.
0: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기 김치장 생애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머릿말입니다. 지장 스님인 김교각은 중국 불교 역사상 커다란 영향을 미친 실제 살아있는 분이고 실제 인물이었다. 김교각은 지장 보살의 화신이다. 와, 가슴이 벅찬데요?
2: 신라 성덕왕의 아들이었던 김교각은 권력 싸움의 환멸을 느끼고 24살에 출가해 당나라로 건너와 구화산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지장보살이라고 추앙받는 이유가 뭘까? 궁금한 마음을 품고 산에 올랐는데요. 가장 먼저 반겨주는 녀석입니다.
3: 구화산
2: 최고봉 높이가 해발 1342m. 중간에 케이블카가 있어 한결 수월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4: 大姐了，你听过没？那个有名的和尚金巧觉。
5: 对对对，他就是当那个新闻王子的翻译官嘛，然后他就过来，他就找一片清静的地方嘛，到了九华山。
2: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바다 건너 이 먼 곳까지 와서 고행을 자처했던 스님. 그 옛날 김교각 스님이 경전을 읽고 기도하던 고베 경대를 찾았습니다. 법당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김교각 스님의 발자국이 있어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 이게 김교각 스님의 발자국입니다. 거의 한 30cm가 넘죠? 이분이 키가 2m가 다 되시는 그런 장신이셨대요.
2: 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서 수행을 하셨길래 바위에 발자국이 남았을까요?
0: 이 여덟 글자가 김교각 스님의 서원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지옥미공이면 서불성불이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구제받지 못한다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거기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2: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기 전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김교각 스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6: 金地藏从那个韩国过来是不是啊也是历经千山万险的我对他是非常崇拜的因为我修的主要是修地藏法门和净土法门的因为我们每天都在寺院里面至少要送一部地藏经
2: 신라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농사를 가르치며 고통을 함

0: 함께 나누었던 스님,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 성자였습니다. 김교각 스님의 그런 발자취를 쫓아가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그렇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올라가는 이곳은 부화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찰 천태사입니다. 김교각 스님이 수행하던 곳인데 여름엔 벌레가 들끓고 겨울에는 한기가 드는 동굴에서 온종일 가부좌를 틀고 계셨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바친 쌀과 음식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흙이 섞인 밥을 먹어가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1: 고생하다 할 때 고쳐서 고행을 하신 거는 일부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계속 힘든 중생을 생각하면서 수행하셨던 그런 거죠.
0: 고귀한 왕자로 태어나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됐을 일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평생 수행과 포교를 하다 99살의 나이로 열반에 드셨는데요. 죽어서도 몸이 썩지 않는 등신불이 되어 이 탑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1: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수도하고 고액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등신불은 살아있는 부처라고 숭앙되고 모셔지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은 개방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있는 이 등신불 한번 제가 꼭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0: 김교각 스님이 열반한 후 부화산에는 무려 16명의 스님이 등신불이 되었다고 해요. 명나라 때 입적한 무화 스님입니다. 시신을 항아리에 안치해 완전히 건조시키고 3년 후 오체를 해서 금박을 입힌 등신불입니다. 죽어서도 죽지 않는 등신불, 영원한 모습으로 남아 숭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 이 김교각 스님의 살아있는 후배라고 여겨져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몸을 그대로 금을 입혀서 부처님처럼 모시게 된 거죠. 이름하여 등신불입니다.
0: 그 법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구나. 나라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성자들.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짜릿함이 터진다. 따스한 콤보에 짜릿한 찌란 파파 자꾸 먹고 싶은 찌란 콤보 짜릿함이 터진다.
6: 너무 맛있다.
5: 찌란 콤보
7: 맛있는 60개 치킨
8: 형들 떡볶이 먹자.
9: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8: 진짜 대박이네.
9: 진짜 맛있겠지.
10: 대박. 너무 맛있는데?
11: 쫄깃쫄깃하네.
10: 떡볶이
12: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거대한 대륙을 흘러온 젠탄강이 마침내 바다와 만나는 곳, 간절한 마음으로 세운 탑이 있습니다.
1: 여기에다가 유파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바다파도죠?
11: 네.
1: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걸 귀신파도라고도 불러요.
0: 시치만한 파도가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달려옵니다. 두려우면서도 또 경이로운 자연.
4: 이거 보세요. 진짜 여기 연두.
0: 인간에게 준 고마운 선물도 있죠.
6: 우와. 와, 이거였구나.
0: 목화솜도 아닙니다. 합성섬유도 아닙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비단솜.
6: 구름에 떠있는 것 같고 전혀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0: 물산이 풍부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지상천국으로 불리는 항저우로 갑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젠탄강과 높은 빌딩숲. 최근 IT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항저우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저장성의 성도입니다. 12세기 초 송나라가 여진족에 밀려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후 해상무역과 상업활동을 통해 눈부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역사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1: 우리가 지금 난숭 위지에 남송어가 초입해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현대 다시간 청말부터 다시간 석판인데 네. 예전에 이렇게 보면 어가가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하수구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옛날 거를 발굴해 가지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방해 놓은 거예요.
0: 1988년 인근에 담배 공장을 지으면서 60m 길이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황제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궁궐을 나와 사당으로 이용할 때 사용했던 전용 도로입니다.
1: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볼록볼록하잖아요. 예. 그러면 천자가 타고 있는 마차가 지나가면 쿠션이 안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걷어냅니다. 임시로 걷어서 전부 다 곁에 쌓아놓고 모래를 깔고 열심히 다지면 어가의 바퀴가 수레바퀴가 안 흔들리겠죠? 예. 그런 다음에 황제가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전용도로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상점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니까 마치 우리 종로 6구전 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훗날 번성하고 상가가 생겨난 거죠.
0: 전체 길이가 10리, 4km에 달했는데 양옆으로 관청과 상점이 들어선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남송어가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길, 허황지에. 항저우 최대의 번화가인데 입구에 있는 포대화상의 배를 다들 한 번씩 문지르고 갑니다.
1: 이분 이름이 바로 포대화상. 이분이 왜 그런 포대화상이냐? 포대자루를 되게 메고 많은 선물을 들고 다니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눠주셨대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산타클로스입니다.
0: 당나라 때 이곳 저장성 출신의 스님인데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셨대요. 허황지에엔 오래된 가게가 많습니다.
1: 가까이 가시면 안 보일 정도로 글자가 크네요. 호경여당이라는 이름의 중국 약방 이런 뜻이거든요. 혹시 호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호서람은요 중국에 근대에 들어오기 전에 청나라 말기에 제일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다는 거상 상인 중에 최고봉.
0: 장사 수완이 뛰어나고 시대를 읽는 능력이 탁월했던 호서람은 1874년 당시 큰돈이었던 은 30만 냥을 들여 약방을 지었습니다.
1: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님이 아팠을 때 약도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가신 게 너무 한이 맺혀서 내가 돈을 벌면은 약방을 열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아팠을 때 내가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누구라도 오면은 아낌없이 싸게 약을 제조해서 주게 했다고 하는 그런 미담이 전해옵니다.
0: 뛰어난 의사들을 초빙하고 3천여 종의 약재를 엄선해 정성껏

0: 약을 지었다는데요. 재난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돌면 무료로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1: 因为我们中药房是杭州比较大的一个中药房，是那个有个北友同仁堂南友福庆余堂，是我们当时说是中药界的龙头企业。
0: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상대약도 있어요.
2: 你好。像喉咙不舒服啊，讲话讲多了，声音嘶哑。
3: 목이 좀 칼칼하고 그래서 뭐 하나 추천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한약재들이 첨가된 촉촉하게 목을 보여주는 차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2: 平时什么人来这个嘛来看病买东西有些人就是来调理的想要就是养生嘛对对啊那还有游客啊或者看到这个就比较稀奇啊啊哈对的啊관절기에
0: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2: 放冰箱冷藏保存。谢谢谢谢。
3: 먹기도 전에 벌써 목이 나은 것 같아요.
0: 항저우에는 서울의 한강처럼 젠탄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주변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육화탑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4: 이 육화탑이 바로 전당강을 굽어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육화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전당강의 그 거친 파도를 불교의 부처님의 힘으로 조금 잔잔하게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비는 곳으로서 육화탑을 만들게 됐어요.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0: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송나라의 고승 지각선사가 부처님의 힘으로 천탄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불탑을 세웠습니다. 높이 60m,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월륜산 정상에 탑이 있어 그 높이가 더욱 아찔합니다.
4: 이 육화탑이 만들어진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육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랑 같이 물고기를 잡고 살았대요, 이 전당강에서. 근데 전당강은 바로 바다랑 만나잖아요. 어느 날 너무나 파도가 높게 쳐가지고 그냥 아빠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화가 너무 화가 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이 여기 있는 산에서 돌을 바다 쪽으로 집어 던지면서 용왕님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걸 쌓아서 제 방을 쌓으리라 하고 집어 던졌대요. 용왕님이 그냥 고민을 하다가 알았다. 이제 돌은 그만 던져라. 내가 너의 어머니 아버님을 다시 살려주리라. 그 고마움을 용왕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 육화탑을 지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 황주 시내에 퍼져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바다 파도죠?
5: 네.
4: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귀신 파도라고도 불러요.
0: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질 때 강폭이 좁은 첸탄강 하구로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거대한 해일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속도와 유력으로 덮쳐오는 귀신 파도. 첨단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위력입니다. 중원에서 쫓겨온 남송이 항저우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운하를 통한 차와 비단, 도자기, 무역 덕분이었습니다. 항저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짜싱은 비단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4: 아름답게 보이는 이 강이 실은 인공 운하하고 자연 강이 어우러진 곳인데 경황대운하의 길목이에요. 춘추시대에는 아래로 소흥은 원나라의 수도, 위로 소주는 오나라의 수도가 있고 그 중간에 강이 있는데 양쪽에서 전부 다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월동주, 와신상담 이런 그 역사적 고사들이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0: 삼국지 속 오나라와 월나라의 격전지로 기억되는 짜싱. 우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4: 예. 김부피난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매헌 윤봉길 의사. 그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에 상해의 홍코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0: 25살의 청년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 후 3일 만에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전승 기념식이 열리는 홍코우 공원에 폭탄을 던져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고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렸죠.
4: 그러면 배우 조정 인물은 분명히 김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김구 그 수석을 그 당시에는 국무령이었습니다. 잡으려고 이제 현상금을 내걸었죠. 그 현상금 액수가 60만 위엔입니다. 60만 위엔 감이 안 오시죠? 현재 가치로 얘기하면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해가 여기서 한 100km 조금 떨어진 곳이거든요. 부랴부랴 이곳에 피난 오게 됩니다.
0: 일본 경찰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자 임시정부 요인들은 지하싱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은신처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4: 이 좁은 데서 어떻게 몸을 씻고 그러셨는지. 180cm, 저보다 키도 크신 이 어르신이 56세인가요? 57세 이 나이에요.
0: 위험을 무릅쓰고 김구와 요인들을 숨겨준 사람은 중국의 항일 애국인사였던 추푸청.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을 가족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4: 여기 한번 보세요.
5: 장안쓰기.
4: 저 배 한번 보세요. 이거 배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죠? 이거 뜸배예요. 중국어로는 벙추안인데 위에 햇볕을 가려놓은 대나무 살로 만든 1인 혹은 2명 정도가 숨을 수 있는 그런 배요. 이거는 어떻게 써요? 기동성이 있겠죠. 바로 집에서 피신하고 저 멀리 가고 큰 배하고 연결하고.
0: 200억 원의 현상금이 걸리면서 밀정과 첩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피난처를 급습하자 추푸청은 시골에 있는 며느리의 친정집으로 김군을 희신시켰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쓰던 2층 방이에요.
4: 밖에 관찰하다가 밀정이나 순사가 쫓아온다. 그럼 도망가기 편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뛰어내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짜잔. 예. 마치 소방훈련하듯이 아래로 몸을 던지고, 예. 이 작은 구멍으로 피신하시는 거죠. 이 생활을 무려 4년 동안 견뎌내신 거죠.
0: 일본의 탄압과 회유가 심해지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은 희미해지고 변절과 배신이 판치던 1930년대 독립운동가들은 힘겹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애썼던 추푸청 선생에게 우리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서했습니다. 자싱은 거미줄처럼 이어진 물길을 따라 비단과 도자기 같은 수로 무역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4: 통나무네요. 바로 이게 한 달 정도 자라고 나면 이걸 따서 누에를 키우는 거죠. 제가 또 촌놈이라서 저 어릴 때 뽕나무 많이 봤어요. 밭에서 키우는 거.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네요.
0: 예로부터 양잠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청명절 즈음 뽕나무에 새순이 나면 누에채기가 시작되는데요. 오, 골목길에서 네. 신기한 걸 봤습니다.
4: 이거 보세요. 진짜 여기 면도 와.
0: 하얀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4: 여기는 보니까 수공으로 비단 그 저기 뭐야 예.
5: 양삼 이불을 만드는 그런 제작반입니다.

0: 您是这儿的那个老板吗？啊，是我家呀。呀，是。哇，如果你有空的话，可以里面带我们进去看一下。
1: 看一下，你们自己看好了吗？还是你的老板，没事，不好意思了，我一个人走。
0: 那你们再播，你们再播。
1: 请，
0: 没事，你们看好了啊。
1: 你等 허락은 하셨으니까 안에 들어서.
0: 您好。
2: 봄이 되면서 바빠진 곳입니다. 젖은 빨래처럼 보이는 게 뜨거운 물에서 삶은 외고치예요.
3: 선생님,
2: 보통 외고치를 삶은 후 비단실을 뽑는데 여긴 좀 다릅니다. 우선 크기부터 엄청 커요. 알고 보니 번데기가 두 개인 쌍외고치. 따뜻하고 좁은 방에서 누에를 키우면 실이 엉켜 한몸이 된답니다.
3: 지금 꼬치에서 번데기를 빼내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따뜻한 물에서. 여기 지금 빠져있는 거는 번데기.
2: 쌍누에 꼬치는 실이 얽혀 있어 고급 비단을 만들긴 어렵지만 부피가 커서 이불과 옷의 충전재로 쓰인대요.
4: 里面都有两个，而且有的会有三个、四个。四个。对，四个的也有，它不过呢，那个比例很少。要是不烘干的话，你里面这个蛹它会变成蛾飞出来。是。飞出来之后呢，这个材质的丝会损坏掉了。
3: 是。
4: 所以一定要把它烘干储存。
3: 是。
4: 储存呢就是储存几年，它也是白白净净的。我现在解开给你们看一下啊。
3: 물에 담그기 전에 원래 있는 꽃입니다. 아, 是.
4: 对，烘干的。是烘干。里面都有两个，给你倒出来。给你。弄两个财宝宝。
3: 바로 물에 담그기 전에 요 상태로. 종이 깔때기처럼 이렇게 삼각형 원추형으로 돼 있는 거로 팔았어요 저희 시골에서. 그래서 국민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먹었죠. 근데 야, 내가 중국에 와서 이걸 발견할 줄이야.
2: 그동안 쌍누에꼬치는 하품 취급을 받았는데 엉킨 실을 풀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불 솜으로 만들었을 때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 최상품으로 친다고 해요. 이물질을 제거한 누에꼬치는 대나무 모양의 활에 끼워 얇게 늘립니다.
3: 이거 베이스
4: 需要多少个棉豆呢？那看你要几斤。如果四斤的话呢？四斤的话，它要100多张。一百多张。像外面晒着的那个要100多张才能给你。我们这些是真正的传统手工艺，但是现在外面市场上机器师的比例比这个手工的多了。
2: 수작업으로 해야 누에꼬치를 얇고 균일하게 펼 수 있고 그만큼 품질이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무한 반복. 손목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4: 你什么时候开始学呢？我从7岁就开始学这个工序。那么你跟谁学呢？跟奶奶还有妈妈。 我现在57岁，我是57年出生的。
3: 57岁시래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50년.
4: 我让你开，你来做好吗？是。好。저한테
3: 한번 해보라고. 힘 좀 써보라고 하셨어요.
4: 这个手，一个手放下面，一个手往上拉。这样。对，一个手放下面，一个手往上拉。对。拉。不是开吗？拉呀。拉。对呀。
3: 안 물려줘요.
4: 我看起来我力气比你大，但是我怎么拉不开呢？这要用巧劲的呀。巧劲的。而且臂力，我这几十年的功力了。几十年做下来，这手指的关节都变形了。啊，是啊。这就是职业病。是。职业病。哎呦。所以，
3: 직업병처럼 이렇게 불었다고 하시는데요. 참 저희 누님 생각나서 안쓰럽고 그러네.
2: 옹이진 손마디. 인생의 훈장이죠.

0: 하루 종일 힘들게 늘린 주머니를 햇빛에 널어서 잘 말리는데요.
1: 세상에나, 솜잎을 하고는 전혀 촉감이 다른데요?
2: 미끌미끌하다고 할 정도로 부드럽고 전혀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1: 이게 비단이에요?
2: 네.
1: 그러니까 비단 이불인 거죠. 근데 이게 겉을 쌓는 그 포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0: 우유처럼 뽀얀 비단 솜 주머니. 이걸 하나하나 겹쳐서 이불 솜을 만드는데 마침 도와주실 분들이 오셨습니다. 비단 주머니 수십 개가 들어가는 이불. 사람 손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비단솜 이불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요. 당나라 때부터 귀족들의 혼수품이었고 남송시대 비단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상인들까지 퍼졌답니다.
1: 우와, 이거였구나.
0: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공기층을 많이 머금어 따뜻하고 뭉침이 없어 통기성이 좋아진다는데요. 이렇게 수십 장을 겹칩니다.
1: 이분들은 진짜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요거. 예. 펼치면서 안 뭉치게.
0: 다들 30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이세요. 지하싱에서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몸에 익힌 기술입니다. 비단솜 여러 장 겹친 후 이불 호청이 들뜨지 않게 손 바느질로 고정시키는데요. 드디어 이불 한 채가 완성됐습니다.
1: 야, 거창. 야, 실제로 제가 팔 한번 넣어봤거든요. 사장님이 권해주셔서. 그냥 구름에 떠있는 것 같고 전혀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이불입니다.
3: 수고수고.
1: 야, 非常舒服.
3: 非常舒服.
0: 이제 큰언니들 퇴근할 시간. 중국 최저시급이 3,000원 정도인데 오늘 일당은 100위안, 2만원입니다.
1: 이제 수고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저녁 드시겠대요.
4: 你都赚钱回家吃晚饭吧.
1: 아, 再见.
0: 우리도 예전에는 혼수품 목록에 명주솜 이불이 있었습니다. 귀한 대접받는 명품이었어요.
5: 조처고의 상표. 네.
1: 这是你吗?
5: 아, 是我呀.
1: 아, 진짜. 모델. 이불 모델.
4: 特别什么时候人买送别人的?
1: 结婚，对，啊，对，结婚，对，不过呢，现在啊，外省的朋友，全国各地，对，都结婚，都会买彩瓷币，对，嗯，像外地的啊，他是祖父母的，还舍不得盖，但是儿女结婚，他们必须买，好啊，啊，我送你，送你，哈哈哈哈哈哈，刚我听说。
0: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가치, 명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다와 접한 저장성 동쪽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수로 교통이 발달한 곳입니다.
1: 야, 이거 제가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다리 위를 달리는데요. 이거 보세요, 갯벌 보세요. 항주에서 지하싱을 지나가지고 닝포로 가는 길에 건너는 이게 다리거든요.
0: 예전에는 항저우에서 닝포까지

0: 4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바다에 다리가 놓인 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라서 저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도 파악할 겸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1: 이거 어디 보니까 네.
2: 고추 아니에요?
1: 고추 같긴 한데?
3: 저 고추야.
1: 예?
3: 저와.
1: 이거 봐요. 제 얼굴만 한데? 와.
0: 싱싱한 채소도 많았지만 시장을 압도하는 이 냄새. 역시 바닷가라서 해산물이 다양했습니다. 와, 맛조개네요. 예전엔 우리나라도 흔했는데 요즘은 귀해졌습니다.
4: 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
0: 말교 꼬막처럼 중국에서 알아주는 특산품입니다.
2: 我们的蛏子里面的肉有带点甜味的。是啊。哎，肉松脆，有一点甜，鲜中带甜。呀。啊，不要什么料理的，水煮开就可以吃。啊，我们先去那个海滩去看一下。看一下他们怎么做啊。蛏子下去炖都十几分钟时间就到了。啊，下次再来吧。好的。啊，谢谢。再见。
0: 어떻게 캐는지 직접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4: 啊，导游，请导游，请问这儿有没有那个出租车？啊，出租车？出租车？对呀。啊，谢谢。
5: 我们 오신 거예요?
4: 아,
0: 맛조개 캐는 현장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동네 사정을 제일 안 하는, 제일 잘하는 이 택시 기사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맛조개 캐는데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려고.
4: 아, 선생, 请问 저边 有没有 那个 출주차?
6: 有啊.
4: 아티.
7: 哪里去啊?
4: 我很想去挖镜子的地方嘛.
7: 所以我不知道怎么走，所以我那个叫那个出租车。好好。啊，你自己开车吗？我开。哦，反正
4: 이분이 기사분.
7: 나车开的。啊，这个。啊。那个指示的。
4: 이분이 투잡하시는데요?
5: 어, 등에 또
4: 가게도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도 하시고. 이야. 어, 가있어마.
7: 산.
4: 세지.
7: 산지바.
0: 요즘 중국은 정부 승인을 받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 개인도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4: 이 맛조개를 캐는 곳을 이 드넓은 중국 땅에서 과연 어떻게 찾겠어요? 물어 여기 아는 분 찾고 또 택시 하시는 분 찾아내고 장제의 칭즈 아 요즘은 짜양 페이창 여우민가
7: 我们这里是 천지之乡 아
0: 와 저게 다 맛조개를 양식하는 개펄입니다.
4: 再见，谢谢，拜拜。 와, 아이고. 옛날에 송나라 때부터 이곳 링하이 지역이 맛조개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곳에는 맛조개를 캐서 맛있게 먹고 그 남는 거는 전국 각지로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송나라 때 가정연간의 기록에 있어요. 이 링하이 지역의 맛조개 양식장 면적만 해도 16.6제곱킬로미터래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면적의 6배예요.
0: 천년 전부터 맛조개로 유명했다는 창지.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양식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5월에 종패를 뿌리고 8개월 정도 키워 초겨울부터 봄까지 수확을 하는데

0: 哎，我们是从韩国来的游客。啊，欢迎！啊，
1: 我们这里橙子很好吃的。是吗？哎，很甜的，很香的。啊，呀。
2: 이거는 맛조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흙을 화내는 것 같은. 뭐야, 여기 저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와, 진흙더미를 화내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뭔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게 납치인 것 같긴 한데요? 갯벌에서 바닷가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탄광에서 광을 캐내듯이 지금.
3: 3, 4월이 한창 제철입니다. 갯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맛조개. 껍질이 얇아서 따로 연장을 쓰지 않고 손으로 작업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2: 와, 살짝 떨리는데요? 과연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3: 맛조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잘 자랍니다. 밀물 때 식물성 플랑크톤이 실려오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맛조개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2: 너무 밑에 쑥쑥 빠지는데요?
4: 怎么了？这样嘛？
0: 那这个放在下面。放在下面，里面有没有橙子？呀呀，这个橙子。啊，就是橙子。
4: 제가 처음
0: 와 나쁘다
4: 흙을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 아래에 이 아래에 이렇게 맛조개가 들어있습니다.
0: 이렇게 이러니 예 조금만 보면 다 보입니다.
4: 와 이건 너무 진짜 분수야 분수.
0: 你看一下是啊我要去看看啊你看一下这个橙子很肥的对对对是不是我们这个泥土很好嘛是吧靠这个海水也很好亲自吃的特别香特别甜的
5: 그냥 손으로 싹싹 문질렀는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진짜 머드팩
3: 제 고향 김제도 맛있는 조개가 참 많거든요 간척 사업 때문에 갯벌이 사라지면서 요즘 맛조개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 와서 원없이 봅니다.
0: 你们每天几点到几点那个挖橙子呢？六点到十一点钟，累的。累啊。累的，郑姐，很多的。很多。
4: 이 공진 또 샤오첸다.
0: 30块。30块。
3: 현재 맛조개는 알이 굵고 감칠맛이 좋아서 상하이와 후지엔성까지 팔려간답니다. 한창 바쁠 때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너댓 시간씩 맛조개를 캐신데요.
6: 哎，你们都辛苦了，辛苦了，我是你们辛苦啊。你们去干什么呢？现在呢？哎，都到哪儿去呢？吃饭了。哦，吃。看，您在开始的，您老婆开。看起来很好吃。看见了，怎么样？哇，
3: 새참인 줄 알았는데 근사한 밥상입니다. 일이 많아서 아침 식사가 늦으셨대요.
6: 야.
3: 한쪽에선 맛조개를 삶습니다. 제가 왔다고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저거 좀 보세요. 조개살이 정말 통통해요.
6: 好吃吗？可以吃。好不好吃？我咬几次有感触。嗯，麻木的
7: 양념도 알는데 간이 배웠어요. 그래서 단단해. 싱거운 맛이 안 나고. 그러면은 야 이렇게 쫄깃쫄깃한 건 소리가. 야.

0: 다른 조개에 비해 비싼 편이라 여기 주민들도 자주 먹기는 힘들다고 해요. 조개가 다 살이 꽉 찼어요.
1: 장이 장바. 好啊。
2: 这样酥这样软。去年那个年底，就是这个。还有。现在这个5月1号。嗯，설명절
3: 이런 때 잘 먹고 또 그다음에 5월 1일 노동절 그다음에 4월 3일 청명절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도 먹고 이렇게 하는 중국 사람들의 예호식품이네요.
0: 맛조개의 가늘고 길쭉한 모양이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 서시의 혀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은 다채로운 음식 문화만큼이나 숨겨진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중국 여행, 그 길었던 여정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항저우로 돌아왔습니다.
1: 큰 대자에다가 말마자에다가
3: 길거리 농자입니다.
1: 그래서 큰 말 거리, 큰 말 골목인데 남송 시위 군사마 마사 남송 시대 황제를 호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부 같은 거에 군마사니까 군용 말을 관리하고 그 기병들이 훈련하던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0: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 다마농 시장. 물산이 풍부한 강남의 풍요를 보여주듯 200m 남짓한 거리에 없는 게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항저우에서 마지막 남은 노점 시장이기도 한데요.
1: 산에서 자라는 거, 날아다니는 거, 땅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있어요. 잉요, 찐요라고 하잖아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와.
0: 유독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있어 가봤거든요. 절기 음식인 청단을 팔고 있습니다.
1: 보세요. 아이차오, 칭민구아라고 썼잖아요. 아이차오가 쑥이잖아요. 쑥으로 만든 청명절에 먹는 과일이라고 했는데 과일은 아니고 떡인 거죠.
4: 뽀다.
1: 쑥. 이거 하나 또 맛 좀 보라고.
5: 와, 라이스 한국어. 와, 정말 매우 칸다. 내가
1: 저거 칭민구.
4: 시디야, 치미지.
1: 이 안에 이렇게. 예. 아. 두부 말린 거. 그다음에 시래기.
0: 중국의 청명절은 법정 공휴일이라 다들 쉬면서 이런 절기 음식을 먹는답니다.
1: 한번 먹어보니까 만두와 송편의 합체예요.
0: 청단은 쑥이나 보리싹의 즙을 내서 찹쌀과 반죽한 후 다양한 소를 넣고 찐 음식입니다.
6: 아니야, 好吃。好吃。네, 여덟 시.
4: 这个叠的，叠的，叠的，叠的还有好吃。
6: 豆沙
0: 청단은 강남 지역에서 한식날 즐겨 먹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 봄의 별미가 됐습니다. 우리도 청명에는 쑥떡, 단오날에는 수리치떡, 절기마다 해먹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명절에 엄마 따라 시장 갔던 생각이 납니다. 참 신기한 게 많았어요.
1: 이게 밤이라고요?
7: 딱딱해요.
0: 정식 이름이 비치라는데 물속에서 키우는 뿌리 식물이래요. 말발굽을 닮았다고 해서 마티라고도 부른답니다.
1: 이제 맛이 배를 먹는 기분이고요.
3: 시원하게 우리 마 있잖아요. 마 깎아서 먹을 때 하는 그 맛인데 중국 남부 지방의 물밤입니다. 밤. 밤의 한 종류죠.
0: 시장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1: 여기 한번 보셨어요? 부산소흘. 중국어를 읽으면은 부산小吃. 부산 분식인데요?
0: 아니, 항저우에 웬 부산 분식? 만두집인데 손님도 꽤 많았습니다. 혹시 주인이 부산 분은 아니시겠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 의성에 부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집 만두가 워낙 유명해서 아침에는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요. 정지엔바오, 물과 기름을 넣고 튀기듯이 익혀서 위는 촉촉하고 아래는 바삭바삭한 만두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3: 这是那个纸哦这是包子香煎包子 고기만두를 반이 입 전장 되는 거 아니지?
0: 만두피가 두꺼워서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3: 이거 한 입 먹어보니까 일단 우리 중국 음식 키면 저한테 서비스를 하던 군만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이 바닥은 군만두의 파삭파삭한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위에는 만두피가 상당히 보험해요. 그래서 식감이 마치 찐빵을 처음에 먹는 것처럼
0: 샤오롱바오처럼 돼지 껍데기로 만든 젤라틴이 들어있어 육즙이 풍부해요.
2: 这个香煎包秋果梅这是杭州人的普通杭州人的他的最常规的早餐拌面这是杭州的特色是吗对然后大这种大街小巷里面很多的这个
0: 파기름에 볶은 항저우식 비빔면, 반찬까지 음식이 깔끔하고 담백했어요. 가게 이름도 부산이라 괜히 더 좋았습니다. 오래전 천탄강의 일부였다가 토사가 막히면서 호수로 변한 서호. 중국 미인 서시의 미모에 비견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풍경이 더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1: 비 오는 날 서호에 오다니. 이거 봐. 유람선도 들어오는데요. 이 서호의 밤에 유람선 타는 거는 송대의 시인 묵객부터 황제까지 봄날이면 배를 띄우고 촛불을 밝혀가면서 술도 마시고 시도 짓고 글도 쓰고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0: 황제가 강남 지방을 순행할 때 탔던 호화로운 용선 못지않습니다. 저도 봄밤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어 유람선에 올랐는데요.

0: 우리 사람도 한번 걸어 들어가. 이분이 이 특한 계획이.
1: 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2: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야? 북한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3: 원숭이에게
4: 여기 강아지인가?
3: 원숭이처럼 생겼다.
4: 진짜 저 원숭이로 착각했어요. 아, 속았네.
5: 속았어, 강아지야.
3: 안녕.
4: 너무너무 귀엽다.
6: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9: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9: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15: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7: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7: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곁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2: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5: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6: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5: 변비 해결 메이킹.
7: 안녕하세요, 에바.
8: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전주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2: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11: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2: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13: 나 거기서
14: 남편이 쓰는 거
15: 잘못하면 엄청 커.
13: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6: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3: 치과에서 찾으세요.
17: 정신은 바짝 드는데요.
18: 전신 작업 지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멈출게요.
19: 아, 바르네.

0: 파미르 하이웨이 최악의 코스를 넘어갑니다.
1: 파미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보다 더 힘들어요.
0: 파미르 지붕 아래 마을 중 가장 높은 곳 모르갑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로 향하는 길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두샨베, 타지키스탄의 수도에서 시작합니다. 파미르 고원의 긴 여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한 타지키스탄은 남한 면적의 한 배 반 정도로 중앙아시아 스탄 공화국 5개국 중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0: 어쩐지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을 안고 두샨베의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성장을 늠름하게 지키는 25m가량의 이 거대한 동상은 타지키스탄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데요.
1: 아우,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분이 이스마일 소먼이라는 그 타지키스탄의 왕이었는데 타지키스탄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0: 이스마일 사마니는 9세기 페르시아의 사마니드 왕조를 일으킨 인물로 타지키스탄 역사상 최고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인공입니다. 타지키인은 페르시아의 후예인 셈이죠.
2: 민족 영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아끼는 사람의 힘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0: 그 압도적인 위용을 기념사진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영화에 출연했던 저를 타지키스탄 대학생들이 용케도 알아봤는데요. 타지키스탄에서까지 저를 알아봐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1: 아, 여기 참 공기가 좋아요. 두샨베에서 한 5분 정도 벗어났나? 근데 완전히 전경이 시골 풍경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0: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역인데요. 모든 땅이 최소 해발 300m 이상입니다. 이제 타지키스탄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 파미르 고원으로 떠납니다. 파미르 고원은 해발 7000m급 봉우리가 4개나 솟아있을 만큼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칭이 따릅니다. 중앙아시아의 서쪽 우즈베키스탄에서 동쪽 키르기스탄까지 1500여km를 잇는 파미르 하이웨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만들어진 고속도로입니다.

0: 처음으로 맞이하는 파미르 하이웨이. 두려움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1: 저희는 지금 판지강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요. 길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옆은 낭떠러지고요.

0: Вот где-то 200, да? Где-то 200?
1: Да, 200. Это местный баран.
0: А столько вот барана, это не ваши?
1: Нет, это кишлакский баран. Сегодня я. Завтра ты, послезавтра он вот так круг.
0: По очереди, да? Все помогают друг другу.
1: Кто, если вот корова есть?
0: Корова. Як. Кутос?
1: Як.
0: Як это кутос?
1: Это кутос.
2: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을 뜯다 보면 무리해서 뒤처지기 일쑤.
3: 가끔 많이 이제 민서스. 한달 되기.
2: 천진난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0: 아이고 이뻐. 알았어요. 먹을래요.
2: 사람들에게나 양떼들에게나 파밀의 해설사는 생존의 근원인 듯합니다. 여기는 해발 3,700m. 파밀의 하이웨이를 따라 제법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깊은 산 속에서 호숫가의 마을 블룽쿠를 만났습니다.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0: 저 여기 마을 분들이 뭔가를 짓고 있어요.
4: 들어왔지?
5: 들어와.
0: 아, 딱 인제 했으나 보다. 벌써 가면 되나?
2: 돌을 쌓아 올려 담장을 만드는 듯 싶은데요. 유독 눈에 띄는 거구의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 봅니다.
0: 들어왔지? 와, 이 손 보세요. 제 손이랑 비교해 보세요. 와.
2: 제 손은 아기 손입니다. 신발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보트만 하네요.
0: 이게 보세요. 우와,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4: 근데 신이 잘하네.
0: 아니,
1: 저를 도울 수밖에 없다.
0: 이게 또 높이가 틀려요, 높이가.
1: 저 들어왔습니다.
0: 네.
1: 왔다.
0: 와.
1: 왔다. 왔다.
0: 아니, 너무 가볍게 드셔가지고 툭 받다가 훅 주저앉았어요.
1: 내가 몰라, 내가 필터 써서 너무 몰라.
0: 지금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연결을 시키나 봐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지진이 일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네요.
2: 파미르 주변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진대라 용기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땐 지붕도 최소화해서 낮게 짓는다고 하네요. 아빠를 똑 닮아 선한 눈을 가진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귀여운 둘째 딸에 이어서 이 집안의 진정한 왕자님을 소개해 주겠다네요.
0: 여기서 조금 조용히 막내 아들이 자고 있대요.
2: 짜자잔. 왕자님, 꿈나라에서 깰세라 요람 한번 밀어주고 서둘러 간식을 꺼내주십니다.
0: 집에 초대하자마자 빵을 이렇게 내주시네요.
6: 마르카 보라?
0: 어? 우조빌라.

0: 아저씨는 사냥꾼인데요. 요즘 가끔 마을 근처로 출몰하는 늑대가 골칫거리랍니다. 갑자기 서둘러 차로 향하는데요. 고원의 사냥꾼에게 지프차는 필수죠.
1: 우리 기사! 우리 기사분 놀랐네.
2: 제가 집에 있느냐? 지금 있다.
0: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차라니, 이건 거의 전설 속의 자동차가 아닌가요? 엉겁결에 주민들 사이에 껴서 차에 올라타게 됐는데요. 거친 길을 달리는 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3: 롤러코스터보다 더 힘들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0: 풀뜯으러 내보낸 양들이 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3: 사냥을 완전히 그냥 갈갈이 찢어놨네요.
0: 습격을 받은 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기도 또 한 마리.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선명하게 남아있는 늑대 발자국. 양을 물고 끌고 간 흔적도 생생합니다.
1: 끌고 간다고요?
4: 끌고 간다고. 노드라트리 волки это козли уже.
5: Тогда волки такие огромные.
4: Да, да, да, нормально, огромные. Примерно $300 уже.
0: 아, 300.
4: $300. Одна коза $100 стоит.
0: 한 마리에 $100이고 세 마리면 $300인데 이쪽 지역에서 $300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아, 너 это вообще как жаль, да, конечно,
4: когда.
0: $300면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기는 액수입니다.
5: 나, 너 берегите, да, но всё равно вот это.
4: Ну, конечно.
5: Да, будет лучше. Я, я.
4: Смотрим, смотрим, потом волк съест.
0: Никаких видов. 드넓은 자연에서 피고 지는 수많은 생명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법칙을 피부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제 파미르의 동쪽 끝자락, 무르갑으로 떠납니다. 파미르 하이웨이에선 마을을 벗어나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다른 풍경이 나옵니다.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황무지의 연속이죠.
1: 마을을 나오자마자 험한 이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바위와 돌 빼놓고는 다른 것이 없고

0: Hola. Hola.
1: Hi.
0: Voy a Murghab. Murghab.
1: 아, Murghab?
0: Murghab. 지.
1: 아, 저기 Murghab 같이 가자는데 자리 있으면 좀 같이 좀 가면 어떨까요?
2: 스페인에서 온 이 여행자는 한 달이 넘게 파미르 고원을 걸어서 횡단 중이라고 합니다.
0: Gracias. Gracias. 아.
1: 자세. How old are you?
0: How old?
1: 65 years. Wow. 65세신데 여기를 걸어서. And you walking through in Pamir.
0: In Pamir. Yes.
1: Wow.
0: Yes.
1: You're good.
0: Thank you.
1: 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65세 연세. 저 큰 배낭을 메고 파미르 고원을 걸어서 횡단한다. 아, 정말 꿈만 같습니다.
0: Thank you. For yesterday,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2: 노래는 때로 말보다 더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 되어주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다 보니 파미르 동부 최대 도시 무르갑에 도착했습니다. 무르갑은 키르기스탄과 중국에 접해 있는 국경 도시인데요.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갈 길을 정하곤 하죠.
1: Good luck for you.
0: Thank you. Goodbye.
1: Goodbye. Goodbye.
0: Goodbye. Good travel. Bye.
2: Okay.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은 길 위에서 헤어집니다.
1: 아, 참 짧은 만남이었지만 참 유쾌한 만남이었고요. 이게 여행하는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바이.
2: 무르갑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컨테이너 시장이었습니다.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시장인데요.
1: 와자르사리코. 예전에 중국과 무역을 할 때 길이 험해서 얼음길을 못 넘어가는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버리고 가고 그 컨테이너들을 이 지방 사람들이 주워서 가게로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지금 같은 시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무르갑에서 명물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 시장입니다.
2: 이곳에서 주민들은 생필품을 공급받고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나가 작은 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재밌는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즉석 복권을 파는 곳인데요.
1: 아, 스코크스.
2: 멀고 먼 파미르까지 찾아온 여행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과연 손을 들어줄까요?
1: 오수다?
3: 에이, 니오, 니오.
2: 첫 번째 행운은 아깝게 빗겨나가고
1: 어, 나 이따 뽀슬레 뽀슬레 할까? 보심나자지, 그리셔야지.
2: 신기일전에서 600원짜리 복권을 하나 더 긁어봅니다.
3: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1: 예스! 예스! 예스! 자, 그럼 딱 요만큼까지 하겠습니다. 빠시바, 나. 재미삼아 시장에 와서 이 즉석 복권을 해봤는데요. 10소문이가 들어가서 20소문이에 당첨이 됐습니다. 10소문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돈이 되는데요. 이 1,000원으로 저는 맛있는 걸 사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 두 배죠. 10을 주고 하나는 꽝 됐고. 마시바.
5: это выигрыш. Удачи, получится 20. Соман выиграл. Если дальше играть, то поиграет.
1: Это так. Спасибо.
5: Удачи. 아,
1: 제가 복권이 당첨돼서 과자를 좀 사러 들어갑니다. 글라스?
6: 글라스.
1: 오, 저기 하더라. 뭐, 왜 프리야 할리 이스카리에?

0: 눈이 부실 갖고 있다 각 비치이네 보고 있으네.
1: 여행길 주전부리하기엔 견과류가 제격이죠.
0: 뭔가 보고됐다. 그렇다. 일단 잘 있네, 이다.
2: 네. 뭐 개띠, 뭐 개띠 파시기 아직 나기 못했지.
0: 일단 이중. 아.
1: 맛보라고 한 움큼을 주시네요.
0: 나머지 보냈다. 나가다 보냈다. 본 킬로그램. 나한테 보냈다. 아직 보다 있다. 진기. 야 롯데리아 보이 그래. 피아스 문이 파스타비 이 두바차지요.
2: 당장 무슨 복집에다 주시.
0: 아 이게 저 신의 가오가 있어서 제가. 와 지금 이만큼을 샀는데요. 땅콩이랑 건포도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2,000원입니다.
1: 제가 오늘 여러 나라 국경이 접해 있는 무역 도시인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들여온 싸고 재미있는 간식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됐습니다.

0: 이곳 사람들이 그려내는 일상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1: 아,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그런지 마을에 사람이 없습니다.
0: 헌데 잠시만요.
1: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0: 흥겨운 노랫가락이 창밖으로 흘러나오는데요
1: 아이고 뭐 이거 굉장히 음악이 신난데요 아이고
0: 연습 중에 혹 실례가 될까 싶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흔쾌히 초대를 해주시네요.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들어보니 조그만 기타와 같은 악기와 아코디언이 어우러져 몸이 들썩일 정도로 흥겨운 연주를 만들어내는데요. 노래가 정말 흥겹죠? 저도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해서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1: Вот, я просто как, хотел как попробовать, да, киргизская песня, потому что я раньше тоже как занимался вокалом. Киргизская песня любая, да.
8: Полегче, чтобы...
9: Час күттім, час келбедің күзгі қалып.
0: 한 소절 선창을 해주시는데요.
9: күз келбедің күзгі барып. Just good.
0: 제가 키르기스 말까지는 아직 배우지 못해서요.
9: Just good. Just good. Just good.

0: 멋진 치졸로.
1: 아, 제가 모르는데 막 부르니까 참 재밌으신가 봐요.
2: 시작했냐? 가리스키 베스냐?
1: 나?
2: 얼얼얼 거리고 방나로다.
1: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0: Ne, jesi li od tebi se kao gorni, a piška ti ve mala, ti skoro umreš, jesi li aaaaj, kaj ti. Чтобы, па, потихонечку можн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вот эту песни, тогда можно. Любое это у меня. А так, это опасно, всяко горно.
1: Сиган ганун жуль моруге, чам чилгоун сиган ясмнида.
2: Су, да, пошли, я тебе покажу.
1: 이제 집안 구경을 시켜주시려나 봅니다.
3: 어? 왜 됐어, 대리원?
4: 아, 이때 스코크 미셨어.
2: 무슨 대리 미셨어?
3: 아무도.
2: 내가 대리.
3: 제가 만져보고 싶어. 너무 이쁘게 생겨서 만져보고 싶어서요.
4: 나, 나, 나. 에이,
3: 보통 송아지들이 겁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뻐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사람을 잘 따라요.
4: 브리빈, 네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 오, 이제 바로 오지, 바로 오지, 바로 오지.
1: 귀여운 송아지에 잠시 한눈이 팔린 사이 우리 쪽이 뭔가 번잡스럽습니다.
3: 아, 아, 자체 못했다, 그 말한 못했다, 보이다 실리브에.
5: Вы ко мне пришли как гости.
3: Uh-huh.
5: У нас, когда гости придут, бараны режут. А так никак нельзя,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3: А игра, что, что? Для меня не надо вот это добить.
5: Ну, как не надо? Вы же гости с Кореи пришли, задалека. Тем более у нас дома еще гости есть. Ну ничего,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3: А, чума, я... Отходи.
6: Аллах, Акбар.
5: Чтобы его, когда режут, для Бога этот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том надо.
1: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문화 때문입니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작은 냄비 뚜껑만하게 모양을 빚은 반죽을 납작하게 만든 뒤 틀로 찍어 무늬를 만들어 줍니다.
7: 닭꼬치, 보석.
8: 그 이쪽 전통 음식인 뉴표식가라는 빵인데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1: 납작빵이란 뜻의 뉴표식가는 중앙아시아의 전통 빵이자 주식이죠.
8: 리프라고 찍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빵을 굽게 되면 가운데가 많이 부풀어 올라서 저렇게 구멍을 내줘야지 이쁘게 잘 평평하게 구워진다 그러고요. 또 이거를 화덕에다 붙일 때 저렇게 군형을 뚫어줬을 때 잘 붙는다고 하네요.
1: 이스트와 소금 외에는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반죽이 아주 찰집니다.
8: 이건 튀겨서 과자처럼 먹는가 봐요.
1: 빵 모양을 내고 남은 자투리 반죽은 얇게 밀어서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바삭한 과자 형태가 됩니다.
8: 또 슈도에 떴다고요?
7: 보르석.
8: 보르석. 이따 как печенье? Или как хлеб? Как хлеб.
1: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고소한 향기가 올라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7: 비싸지?
8: 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요. 맛있어요.

0: 바삭바삭하고
1: 입맛 다시고 있는 손님들이 신경 쓰였는지 기특하게도 먼저 인심을 베풉니다.
2: 스파시바.
3: 크리스자지.
2: 라흐마.
3: 크리스자지. 라흐마.
2: 라흐마.
3: 고맙다.
2: 라흐마. 라흐마.
0: 이게 뭐 제가 제 것도 아닌데 막 줍니다.
1: 아저씨가 손수 잡은 양고기 요리도 완성이 되었나 봅니다. 모두 함께 만찬을 나눌 시간입니다.
0: 와, 아까 그 만든 빵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1: 푸짐하고 보기 좋게 쌓아놓은 빵을 중심으로 이웃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4: 얘를 제가 여기서 오늘 가장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서 가장 귀한 부분을 준다고 주셨는데요. 이걸 먹어야 됩니다.
1: 양머리를 통째로 받아들긴 저도 처음입니다. 양머리 대접을 받은 손님은 직접 귀를 잘라 또 다른 귀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데요. 다름 아닌 집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입니다.
2: 아, 굉장히 색다르고 재미있는 풍습이네요.
1: 저에겐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양머리 고기입니다.
4: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머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부위 같아요.
1: 그런데 정작 주인 아저씨는 멀찌감치 앉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엔 이슬람교도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도 그림의 떡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주인 아저씨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물까지 꺼내왔습니다.
2: 움직이면 안 된다고.
1: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로 이름은 깔팍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모두들 헤어질 시간입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어쩐지 무겁네요.
5: 아, 참 짧은 시간인데 이게 감동이 전해져 오네요.
1: 그새 정들었는지 유난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별이었습니다.

0: 이제 타지키스탄의 마지막 도시 무르갑을 벗어나 키르기스탄의 오시를 향해 갑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아직 파미르 구원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해발 4,000m를 오르는 길,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쉽게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파미르의 매력이라면 매력이죠.
1: 아주 작게나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파미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0: 200번 넘게 파미르를 오간 가이드에게도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산사태나 눈사태, 심지어는 홍수가 일어나 길이 막혀버리는가 하면 차가 고장난 적도 많았다고 하네요. 겨울에 파미르 고원은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차를 잠시 세워두면 연료가 얼 정도로 추위가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1: 4,600m를 넘어서고 있는 곳이고요.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파미르 하이웨이 마지막 도시인 오시로 가는 길인데요. 이곳을 죽음의 도로라고 부르는데 그 죽음의 도로로 불려올 만큼 길이 굉장히 험해요.
0: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드레일도 없는 천길 낭떠러지를 달려야 하는 파미르 하이웨이의 가장 험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큼은 파미르 하이웨이가 빨리 가는 길이 아닌 가장 높은 길이란 뜻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죽음의 도로를 겨우 넘어 평지로 들어서자 마치 거짓말처럼 푸른 초원이 맞아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 멀리 양떼들도 보입니다. 인사를 건네자 말을 탄 목동이 달려오는데요.
1: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0: 당나귀를 탄 어린 목동이네요.
1: 너무나 12살인데 이렇게 늠름하게 당나귀를 타고 저 많은 양들을 치고 있는데 뭐 말한 보진다. 아.
0: 나이는 어리지만 200여 마리의 양들을 관리하는 어엿한 관리자였는데요. 드넓은 초원은 어린 목동의 일터이자 놀이터겠죠. 자연과 양떼를 벗삼아 초원을 누비는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풍경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근처에 마을이 있는 걸 보니 파미르 설산이 흘려보낸 빙하수가 강을 이루어 지나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선 풀베기가 한창입니다.
2: 누나 씨, 누나 씨.
1: 중국이 생겼지?
2: 제가 좀 도와드려 보려는데요.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요령을 알고 나니 저도 제법 속도가 붙습니다. 칭찬이 보약이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
1: 아니, 보다 보다 보이죠, 쟤? 나무 알았어. 아니, 나보고 이거 해보라고 하시더니 집으로 가셨어요.
2: 나머지 작업은 남아있는 남자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라며 쿨하게 퇴장하시네요. 파미르의 여름은 꼴베기에 나서느라 한창 바쁜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말과 양들에게 먹일 식량을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을 끝내고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저도 얻어 탔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풀필이라도 불어줄까 봐요. 저도 어릴 적 풀필이 부는 형들을 보면서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내리는 걸 보니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주시려나 본데요. 아이고 반가워라. 제게 낯을 맡기고 가버리신 아주머니 댁이었네요. 먼저 갔던 게 미안했는지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혀주십니다. 꼬마도 어지간히 목이 탔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서둘러 간식을 내옵니다.
3: 자꾸 꺼내주세요. 죄송하게.
2: 역시나 손님 대접에 빼놓을 수 없는 빵도 주시고요. 차도 한 잔 따라줍니다. 특이하게 소금을 타서 마시라고 합니다.
4: 좀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더운 차를 마시니까 좀 갈증이 가시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더운 차를 마시는데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2: 이렇게 또 인연의 발자국을 하나 더 남기네요.

0: 돌보자기 위해서 왔는데요.
1: 오, 와 진짜. 아, 5,200이다, 5,200.
2: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3: 어느 날

0: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 디스크 파열입니다.
0: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3: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2: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2: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6: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2: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마이크로 RGB 드론은 봤나?
3: AI 축구 모드 켜줘. 어? 잔디 색깔이 바뀌었어.
4: 우리 딸 미쳤다. 결혼할 때 마이크로 RGB 살걸.
5: 축구는 자기랑 와서 보면 되는데.
6: 난 좋은 TV 필요 없지.
7: TV 아무거나 사면 축구는 끝이야.
8: 괜찮아?
9: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삼성 마이크로 RGB 살 거야.
8: 나 축구 좋아하네.
10: 삼성 AI 신혼가전.
0: 노출의 계절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에 팔과 다리를 드러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됐다. 그런데 여름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조금 붓는가 싶더니 어느새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팔과 다리.
11: 여러 번 중환자실도 갔던 기억이 있고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2: 제일 불편한 거는 시선이었죠. 주변에서 봤을 때 이제 남들하고 너무 눈에 띄게 외형이 틀리니까 시선이었고.
13: 서 있지를 못하잖아 오래. 집에서 그 음식하고 반찬만 해도 다리가 이렇게 붓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더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사라질까.
14: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0: 림프 부종 환자는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급증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흐르지 않고 고여 생기는 질병. 잘 관리하지 않으면 림프관을 연결하는 초미세 수술을 받아도 자꾸만 재발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15: 단순히 부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이게 심하면 전신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림프 부종을 가지신 분들은

0: 경상남도 안동에 사는 올해 39세 김지훈 씨.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살이 찌더니 8년 전쯤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
1: 처음에는 그냥 다리 이제 단순히 붓기만 하니까 그냥 부종 정도로만 간단히 넘어가다가 이게 점점 굵어지고 열감 나고 색깔도 이제 시커멓게 이제 피부가 이제 검은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고열나고 이제 누워서 이제 끙끙 앓고 폐혈증 직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온몸이 염증이 도니까 다리 통해서 다리 염증 온몸이 도니까 심할 때는 이상 일어났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점 다리 수포 생겼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 터져서 이게 침몰해서 터지고 이래 되고
2: 잘 걷고 있다가 부어서 잘 걷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 바지가 젖기 시작해서 뭔가 싶어서 보면 이제 피부에서 물이 줄줄 샤워기로 물 뿌리듯이 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노란 거죠 뭐.
0: 20대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0대 림프 부종으로 입원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매일 아침 피부를 연하게 해주는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 피부 연하제고요. 피부가 이제 그 병 생긴 뒤로 이제 너무 딱딱해져갖고 이제 피부 좀 연하게 해주는 연고라고 감각이 딴 데보다 이제 못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더 쉽게 상처나고 해갖고 더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피부 갈라져서 그 가진 대로 이제 갈라지는 곳으로 세균 들어가면
0: 압박붕대로 다리를 감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소화해낼 수 없다.
1: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그나마 다리가 덜 붓고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붕대 안 하고 일상생활 하면 특히 이제 서서 걸어낼 때 실시간으로 다리가 점점 붓고 이제 그 무거워진 게 느껴져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원래 무릎 뽀대인데 이거 제가 개조시켜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흘러내려갖고
0: 도대체 림프 부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는 걸까? 림프 부종을 이해하려면 제2의 혈관인 림프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 몸속에는 동맥과 정맥 외에 또 하나의 순환 통로인 림프계가 있다. 동맥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림프는 세포 사이의 노폐물, 죽은 세포, 세균, 바이러스를 수거해 처리하는 우리 몸의 하수도다.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절, 비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암세포가 생기면 림프절에서 면역세포가 싸우는데 림프절은 주로 목 주변, 겨드랑이, 서해부에 집중 분포돼 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흡수하고 세균과 싸워 처리한 뒤 심장 근처 쇄골화 정맥을 통해 정맥 혈액과 합류하여 심장으로 들어간다.
3: 림프 부종이라는 질환은요. 우리가 이제 림프계의 이상이나 어떤 뭐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막힘에 의해서 흐름이 안 좋아져서 림프계가 비정상적으로 간질액에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림프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팔, 다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팔과 다리의 부종으로 관찰되는 증상을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김지훈 씨의 림프 부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림프 부종은 양쪽 팔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를 넘으면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림프 스캔, CT 검사가 필요하다. 피부 아래 조직들 상태를 체크한 뒤 림프 부종의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방법도 정해진다.
1: 18년 정도, 18년인데 그때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크게 더
4: 크게 염증이 한번 심하게 와서 예. 그때 이제 항생제 치료 받고
1: 그때는 이제 못 움직여갖고

0: 제가 거동도 못할 정도여서 119에서 이제 싣고 이제 갈 정도로.
1: 보름 같은 게 같이
2: 8년째 림프 부종으로 변해버린
1: 있죠.
2: 다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김지훈 씨.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3: 이쪽으로 림프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훨씬 더 피부도 많이 두꺼워져 있고 또 섬유화도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상태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타킹이나 뭐 그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압박 붕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피하 조증증이 굉장히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커져 있는 상태에 여기 섬유화가 양쪽으로 다 진행이 되면서 피부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각질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 어떤 치료를 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 다리 조직의 섬유화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다.
3: 여기 있는 이제 그 피하 지방층을 단계적으로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해줘서 볼륨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이분한테는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두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지방 흡입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0: 너무 많이 무너졌죠. 원래 그전에도 직장 정상적으로 다녔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다니고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는 다니는 병원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치료를 더 못 받아서 더 악화되고 이게 무한 반복된 상태에서 이제 됐었으니까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2: 림프 부종은 암 수술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하지 정맥류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3: 하지 정맥류나 아니면 저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다리가 붓는 경우가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게 림프 부종으로 연결이 돼서 림프 부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지 부종이 이제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맥의 원인이든 림프의 원인이든 간에 둘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서로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하지 정맥류는 혈관 속 판막이 망가져 피가 역류해 다리가 붓는 데 비해 림프 부종은 림프가 정체돼 쌓이는 것이다. 형태나 증상이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50대의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고 갑자기 찾아온 림프 부종. 지혜경 씨가 이 병과 싸워온 세월만 벌써 8년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건 계단.
4: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쪽 이게 여기를 짚어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미끄러진 거. 얘가 안 접히니까 다리가 안 접혀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니까 몇 개 한 개 두 개 내려가면서 얘를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냥 잘못됐었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어깨는. 뭐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짬 나는 대로 반복. 이렇게.
2: 부기를 빼기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는데 다리 굵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4: 세 번, 하나, 둘, 셋. 무거운 거 들으면은 바로 더 부어요. 금방 알아요. 그럴 때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우리 아기가 손주 보다가 어떨 때 안아달라고 해요. 이제 할머니한테 안기고 싶어서. 그럼 또 이쁘니까 제가 안아줘. 절대 그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 10년 전쯤 됐을걸요 아마? 아프기 전이에요. 바로. 이것도.
5: 다리가 예쁘시네.
4: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봐요. 이렇게. 이런 다리였는데 와 이러고. 18년도 이거 아플 때 57kg, 56kg였는데 지금 68kg예요. 살이 많이 쪘죠. 11kg나.
2: 옷장에는 사두고 입지 못하는 옷들이 수두룩하다.
4: 이게 일자 바지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못 입고 보세요. 많이 나죠? 이렇게. 뒤에서 보면 더 확 다리가 너무 표가 나니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또 저 자신도 보기 싫고 하니까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 넓은 거 전부 다.
2: 다리에서 열이 날 때가 제일 두렵다. 지금은 냉찜질하고 항생제를 먹지만 처음엔 응급실로 달려가곤 했다.
4: 피로하거나 다리 오늘 내가 다리를 많이 썼다 그래서 좀 부었다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좀

0: 좀 해주면은 이렇게 싸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놔요. 여기서 TV 볼 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아팠을 때 이 림프에 대한 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가 원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프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죠.
1: 림프 부종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림프 부종이란 병명을 아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
0: 그러면 좀 있으면 내려요. 이렇게.
1: 지혜경 씨처럼 암 수술 후 림프액이 정체되면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암 치료 후 림프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수술 환자에게서 림프 부종이 많이 발생한다. 수술 시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로 림프관이 손상되면 림프 흐름이 나빠져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암 이외에도 하지정맥류로 인해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급증하면서 림프가 감당하지 못해 림프 부종이 생기기도 한다.
2: 암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1년에서 5년 이내에 림프 부종이 진단된 경우가 약 한 86%의 림프 부종 환자가 그 5년 이내에 진단이 됐고요. 나머지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약 한 10% 정도가 이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암 중에서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40% 정도가 림프 부종을 이제 진단을 받고 있는 게 보고가 되고 있고, 자궁암이나 뭐 경부암 같은 여성 산부인과적인 그 질환 같은 경우에도 한 20에서 40% 정도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 지난 8년간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하는 림프정맥 문합술과 림프절 이식술을 받았던 지혜경 씨. 수술 후 무리를 했더니 다시 다리가 두꺼워져 이번엔 지방 흡입술을 앞두고 있다.
2: 저희가 이제 문합수술도 하고 이식도 해봤지만 그걸로는 좀 효과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 흡입을 좀 하면서 관리를 좀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제발 이제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해야죠. 네.
1: 수술 후 상태가 좋아졌다가도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리하면 금세 림프가 고이면서 다리가 두꺼워진다.
2: 수술하고 나면 다 될 거다, 다 해결됐다라고 해서 방심하는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림프관 자체가 너무 오래 이제 이런 부종 상태에 놓여있다 보면은 기능을 잘 못하게 돼요. 관이 뻣뻣해지고 림프액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수술이나 뭔가를 해주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은 빠른 시기에 진단을 해서 증상이 진행되는 징후가 보이면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림프 부종은 증상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데 연기엔 부기 없이 당기거나 무거운 증상만 있다. 일기는 눌렀을 때 움푹 파이는 하묘 부종이 생기고, 팔이나 다리를 올리면 부기가 가라앉는 단계다. 2기가 되면 팔이나 다리를 올려도 부기가 잘 빠지지 않고 피부가 단단해지는 섬유화가 시작된다. 3기가 되면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조직 변형이 심해진다. 벌써 네 번째 수술. 이번엔 림프 부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0: 지금도 이게 병원에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입원하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아, 나 눈물 나올라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일단 일상생활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게 좀 제일 큽니다, 저한테는.
1: 지혜경 씨 수술이 시작됐다.
3: 꺼주세요.
1: 먼저 형광 조영제를 발등에 주사한 뒤 적외선 카메라로 림프 흐름을 눈으로 확인했다.

0: 확인하는 ICG 조영술 검사를 실시한다. 정상다리라면 형광물질이 선 모양으로 흐르지만 림프 부종이 있으면 림프액이 뭉쳐서 정체된 부위가 생긴다. 림프관을 연결할 부위에 표시를 한 뒤 수술을 준비한다. 지혜경 환자의 경우 자궁경부암 수술 후 하지 림프 부종이 심해져 수술을 결정했다. 먼저 형광 시약을 주입해 적외선 카메라로 림프관의 상태를 파악하고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통해 림프관을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해부를 절개해 림프절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림프절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다. 다음, 발목에 기능이 남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 정맥과 연결하는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섬유화 조직 제거 및 지방 흡입을 위해 특수 용액을 넣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지방 조직을 부드럽게 녹인 뒤 비대해진 지방 조직과 함께 흡입한다.
1: 환자분처럼 림프 부종이 이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다리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느 정도 썩기 마련이고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딱딱해져서 안쪽에 있는 림프액이나 고여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준다고 해서 둘레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화 조직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뭐 이름 자체는 지방 흡입술이지만 저희는 섬유화 조직 제거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해당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두께가 있거든요. 수술장에서 두께를 양쪽을 딱 써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거의 반대쪽과 비슷할 정도로 혹은 반대쪽보다 좀 더 작아질 정도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0: 수술은 허벅지 서해부를 절개한 뒤 림프절과 정맥을 연결하는 걸로 시작됐다. 먼저 림프절에 연결할 정맥을 찾은 뒤 림프절에 연결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정맥을 림프절에 봉합하는 초미세 수술이다. 이렇게 해서 림프절의 림프액이 정맥을 통해 흘러나가면 림프 순환이 훨씬 순조로워진다. 다음은 발목의 림프와 정맥을 연결할 차례. 림프관의 끝과 정맥의 끝을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이 아니라 림프관의 옆을 절개해 정맥 끝을 연결하는 엔드투사이드 방식을 택했다. 엔드투사이드 방식은 지름이 1mm도 안 되는 얇디얇은 림프관 옆을 절개해 정맥을 연결하는 고난도 방식. 림프관을 유지하면서 정맥으로 배수구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림프의 배출이 더 용이해진다. 마지막으로 섬유화된 조직을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 특수 용액을 주입해 단단하게 굳어있는 지방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뒤 굵은 캐뉼라로 지방 조직들을 잘게 부순다. 녹은 지방과 섬유화 조직들, 그리고 고여있던 림프액들을 흡입해 빼내면서 다리 둘레가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한다. 정상 다리와 굵기가 비슷해질 때까지 지방 흡입을 진행하는데 3000cc에 달하는 지방과 섬유화 조직 등을 제거한 뒤 수술이 마무리됐다.
1: 지방 흡입을 함께 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시고요. 2주 정도는 격하게 뛰는 거, 뭐 발목이나 연결부를 심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방 흡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피가 좀 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장액종 같은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 후 드레싱이나 초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유지합니다.
0: 수술 후 5일이 지났다. 아직 걷기 힘들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 수술한 다리에 붕대를 풀고 드레싱을 하는 시간이다. 지혜경 씨의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1: 많이 아프세요? 진통제 맞고 오셨죠?
2: 네.
0: 배액관이 막히거나 장액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손으로 짜줘야 한다.
1: 지방 흡입을 많이 해가지고 빈 공간에 물이 차면 장액종 같은 게 생기거든요.
0: 장액종은 지방 흡입술을 한 부위에 체액이 축적되는 합병증으로 배액을 충분히 해야 피할 수 있다. 수술 후 두 다리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졌다.
3: 어제 날을 보고 다음 주
4: 시껏 걷고 싶어요. 걷지를 못해서요. 그 목적지까지 갈까? 갈고 오는 거를 걱정을 항상 했었어 가지고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도 마음 편하게 그냥 좀 걷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올해 44세인 이진아 씨.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1년 뒤 팔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다.
5: 저는 림프부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진짜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고열이 나고 이제 여기 팔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실려가게 됐거든요. 팔이 이렇게 이게 다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6: 완전히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시고 요 정도까지가 최선이죠.
0: 팔을 제대로 못 쓰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5: 제가 지금 아들만 둘인데 제가 밖에 외출하거나 이럴 때 저희 아들이 속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겉옷까지 이제 그런 것까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진짜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마음적으로도 진짜 많이 힘들고 그냥 유방암 걸렸을 때 그냥 살고 싶은 목적만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후유증이 생기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0: 가까스로 유방암 수술을 견뎌냈는데 림프 부종으로 이렇게 또 고통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7: 이번 24년도에 이제 좌측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같이 동반받으신 분이고요.
0: 검사 결과 이미 섬유화가 진행돼 왼팔 림프액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
7: 섬유화가 진행된 단계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섬유화된 조직을 좀 일부 제거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움 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탄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동원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0: 직장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다. 암 수술에 이어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아내가 안쓰러운 남편.
8: 긴장하지 말고 이거보다 더 큰 수술도 했는데 이겨내야지.
5: 팔 빨리 낫겠지?
8: 잘 낫겠지. 응?
5: 빨리 나와서 우리 캠핑 가야지.
8: 그래, 빨리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힘내. 응. 자기만 생각해, 그것이.
5: 고마워.
8: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가 또 생기면서 또 수술을 하니까 마음은 좀 쓰이죠. 일단 그 왼쪽 팔이 사용이 안 되니까 붓기도 있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진 안 됐어요. 끝까지 노력해서 일상생활을 좀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이번 수술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과 캠핑 가던 그 시절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0: 잘하고 와. 걱정하지 말고.
1: 자기들 잠못 잤으니까 잠좀 자고 있어.
0: 잘 갔다.
2: 암수술 후 팔이 조금 불편한 거려니 쉽게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다.
3: 오늘 환자분은 3단계에 굉장히 임상적으로 높은 단계의 림프 부종이 있으셔서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 겨드랑이 쪽에 지금 부축이 너무 심하게 와 있는 상태라 그 겨드랑이 부축을 전반적으로 제거를 한 이후에 복벽 안쪽에 있는 장갑막에 있는 림프절을 채취를 한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림프절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가슴 쪽에 그 부축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해서 확장기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2: 이제 가슴과 겨드랑이, 손목 세 부위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겨드랑이 구축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조직을 제거하고 유방암을 수술하며 넣어둔 유방 재건 보형물을 꺼낸다. 다음 복강경 수술로 건강한 장갑막 림프절 및 혈관을 채취한 뒤 겨드랑이 부위에 이식한다. 마지막으로 손목에서 기능이 살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에 있는 정맥에 연결하면 수술이 끝나게 된다. 림프 부종과 방사선 치료로 인해 망가진 조직을 정리하고 유방 보형물을 제거한다. 보형물 주위에 자리 잡고 있던 섬유화된 조직도 제거한다. 다음, 외과 팀과의 협진으로 복강경 수술이 이어졌다. 배에 세 개의 구멍을 뚫어 건강한 림프절을 찾은 뒤 겨드랑이에 이식할 때 연결할 정맥과 동맥까지 함께 잘라낸다. 다섯 개 정도의 림프절이 포함된 장갑막 조직을 채취했다. 이제 이것을 겨드랑이에 이식할 차례다. 림프절과 함께 채취한 동맥과 정맥을 겨드랑이 동맥과 정맥에 연결한다. 미세 수술은 지름이 1, 2mm인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 초미세 수술은 지름이 0.3에서 0.8mm인 림프관과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가리킨다. 초미세 수술은 현미경으로 25배, 많게는 50배까지 확대된 시야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하나하나 꿰매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단 한 땀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혈관이 터지면 새로운 혈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손떨림도 주의해야 한다.
3: 오케이. 예정대로 잘 끝났는데 한 가지 조금 변수였던 부분은 겨드랑이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그 동맥이랑 정맥이 있는데 그게 방사선 때문에 데미지를 입어서 구경도 굉장히 작고 석회화가 좀 일어나서 혈관이 막 잘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결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2: 수술 후 배하석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4: 안녕하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좀 어떠세요?
5: 좀 아프긴.
4: 아직은 좀 아프죠?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손끝 저린 거 그런 거 없죠?
5: 손끝은 아직 조금씩 저려요.
4: 수술 전에 비해서
5: 네.
4: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여기 막 말랑말랑해지셨네요.
5: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마지막 치료 받고.
4: 처음에 오셨을 때는 참 난감했는데 무슨 뭐 생고무 붙여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수술 잘 되고 나니까 좋네요. 이제 앞으로는 잘 관리해야 돼요.
5: 네.
4: 저랑 같이 또 같이 열심히 해보죠.
5: 네, 감사합니다.
6: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나니까 좀 일찍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치료를 빨리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방암 수술 후에 이게 림프 부종이 바로 발생할 수 있고 또 몇 년 뒤에도 발생할

0: 수 있대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뭐 부종, 통증, 이게 팔 무겁거나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재활 치료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1: 이진아 씨는 암 수술 후 부종이 느껴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을 겪게 된 58세 김순애 씨. 림프 부종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은 부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2: 자궁경부암 진단받고 수술 들어갈 때 사실 다 이거 설명을 해요. 무슨 후유증이 있다, 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생기고 나서 찾아보니까 후유증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붓고 이래가지고 많이 놀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어올라요.
1: 다리가 부으면서 붉은 발진이 생기고 열이 40도까지 치솟는 패혈증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다.
2: 일본 여행 갔다가 거기서 좀 열이 많이 나서 일단 집에 왔는데 이게 다리가 너무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 갔더니 패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그래서 한꽤 오래 누워 있었던 기억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 그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떠오른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조직으로 세균이 침입해 림프관 전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패혈증을 일으킬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원인은 팔다리의 작은 상처, 모기 물린 자국, 무좀 등으로 침입한 세균이다. 정상인의 경우 림프계의 면역작용으로 세균이 제거되지만 림프 부종 환자는 림프관이 막혀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하면서 고열, 오한이 발생하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수다.
3: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빨간 줄 하나로 이렇게 보이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퍼지면서 팔 전체가 빨갛게 부종이 생기고 열감이 생기면서 이게 쭉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전신 패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1: 림프선염으로 고생한 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다리를 마사지하며 관리하고 있다.
2: 이거는 이제 압박 타이즈인데 이제 외출할 때이 압박 타이즈는 신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끼면 좀잘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끼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게 신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뿌덕뿌덕 소리도 나고 잘안 잡혀요.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쵸?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1: 환자 다리 상태에 따라 압박 강도가 다른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다리를 압박해서 림프 배출을 돕는데 집에 있을 때는 붕대를, 외출할 때는 압박 스타킹을 이용한다. 김순애 씨가 림프 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다.
4: 요즘은 좀 어떠세요?
2: 아,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다리도 많이 편해지고,
4: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2: 수술하고 나서 조금 슬림해지고, 다리 묵직함이 좀 가벼워졌다고나 할까? 남들 이제 병원에 오는 걸 보면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막 진짜 그 일명 코끼리 다리 저리 가라.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꾸준하게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뭐 이제

0: 수술도 그래서 문합도 했다가 문합이 지나서 아 이식도 이제 할수 있다 해서 이식도 했고 이식하고 이제 몇년 지나서 작년 5월 18일 날그 수술까지 이제 한 거죠. 세 번을 한 거죠.
1: 김순애 씨는 지난해 인공 림프관을 삽입하는 인공 림프관 수술을 받았다. 인공 림프관 수술은 콜라겐으로 만든 실 형태의 지지체를 피부 아래 삽입해 새로운 림프관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로 수술 후 림프 흐름이 좋아져 부피가 10에서 30% 줄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2: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압박감 없애는
0: 그렇죠.
2: 거예요. 압력을 줄여줘서 그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재발에 대한 위험도 많이 줄여주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몇 차례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만이 이렇게 100%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또 이게 유지가 되고.
0: 맞아요.
1: 림프가 잘 배출되도록 돕는 치료로 레이저 치료가 있다.
3: 이전에 레이저 치료하시고 난 효과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조금 편하셨어요.
1: 레이저 자극으로 림프 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4: 레이저는 최근에 이제 한몇년 전에 이제 처음 저희 나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약900나노 정도의 그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우리가 이제 림프혈관 쪽에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림프혈관의 원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증가시켜주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류가 되거나 흐름이 좀 느리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레이저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서 좀 흐름을 좀더 빨리 잘 빠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1: 림프 부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잊지 않고 도수 림프 배출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5: 입으로 후 내쉴 때 배가 쑥 들어가요. 코로 들이마시고 그렇죠. 입으로 내쉬고 후. 자, 요거를 원래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접촉, 스트레치.
1: 먼저 복식 호흡으로 림프절을 열어준 뒤
5: 내려오시고 접촉,
1: 림프의 흐름을
5: 스트레치.
1: 따라 부드럽게
5: 이완. 발
1: 마사지하면서
5: 조금 내려오시고
1: 림프
5: 접촉,
1: 배출을 돕는다.
5: 스트레치, 이완. 이 손이 지금부터는 마사지를 하는 손이고, 이 부위는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는 부위인데, 서로 피부와 피부끼리 잘 접촉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접촉한 피부를 스트레치, 살짝 당겼다가 놓습니다. 이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이런 3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1: 먼저 마사지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목, 겨드랑이, 서해부의 림프절을 비워준다. 비워진 위쪽으로 림프를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네 구간으로 나눠 마사지하는 동작을 안쪽, 바깥쪽 10회 반복한다. 다음, 무릎 주변의 림프를 무릎 위로 이동시키고 종아리에서 발목까지도 구간을 나누어 마사지해 순차적으로 림프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발목, 발등, 발가락 역시 동일하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3단계 마사지 동작을 10회 반복해 림프를 이동시킨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향해 전체적으로 쓸어 올려 림프액을 배출하고 마무리한다. 상지 부종의 경우 팔에서 겨드랑이로, 배에서 서해부 쪽으로 림프를 배출시켜준다. 림프 부종, 알쏭달쏭 OX 퀴즈. 림프 부종은 완치가 가능하다?
4: X입니다. 림프 부종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치료를 안 하시면 이건 결국은 또저 나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이 완치란 개념은 없고요. 그냥 얘를 데리고 내가 평생 같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잘 데리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기가 빠지면 림프 부종이 치유된 것이다?
4: 아닙니다. 림프 부종은 단지 이제 붓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부종 이후에 이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섬유화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부종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부종만 뺐다 빠졌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계속해서 어떤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1: 림프 부종을 빼는데 반신욕이나 족욕이 좋다?
4: 아닙니다. 반신욕이든 족욕이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몸의 중심온도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순환 자체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팔다리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팔다리에 림프액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우나를 오래 하거나 뭐 이렇게 족욕을 오래 하시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부종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림프절 이식과 지방 흡입술을 받았던 지혜경 씨.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다.
4: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수술하고 나서.
6: 많이 좋아졌어요.
4: 많이 좋아졌어요. 아픈 거는?
6: 밤에는 통증 없었어요.
4: 아, 통증 없었어요? 아, 잘 됐네. 다리 좀 한번 제껴볼게. 네.
6: 아까는 못 쓸었는데 지금 조금 눌려있어요.
4: 압력은 많이 줄었네. 네, 부드러워졌어. 네, 그 둘레진 거 봤더니 수술 전에 비해서 한 10cm가 줄었대.
6: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전에 8년 전에 제 다리를 보는 것 같아요.
4: 8년 전 다리?
6: 네, 림프가 8년째니까.
4: 그렇죠. 이게 뭘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한계가 있거든. 이번에 이제 지방흡입까지 같이 했으니까 저랑 같이 또 이걸 잘 유지하도록 네. 관리 잘 해봅시다.
6: 부탁드립니다.
4: 이제. 같이 열심히 해요.
6: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한때는 우울증도 왔었죠. 저 나름대로.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좀 많이 우울했고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었었지만 이제는 어디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나가려 그러죠. 이번에 요 수술로 인해서 좀 잘 좀 건강하게 좀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가는 날까지라도.
1: 머리카락보다 가는 관 하나가 무너진 일상을 되살릴 수 있다. 재경 씨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
4: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기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자가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마사지 하시고 스트레칭 해서 그날 쌓인 림프는 다 빼고 주무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해갖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프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3: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9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4: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0: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타워팬 선풍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타워팬 선풍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2: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타워팬 선풍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8: 아, 조과장님 축의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9: 장대리님께 10만원 보내.
10: 말로 이체를 해.
11: 장진호에게 20만원 쏴.
10: 부장님까지.
12: 우리 강아지한테 3만원 보내줘.
10: 강아지한테까지 보내? 다들 뭘 쓰는 거야?
13: 저기 웰컴.
10: 웰컴?
13: 웰컴 저축은행이요.
14: 2차부터 조회까지 말로 하는 AI 금융비서.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13: 말이 되죠?
10: 네.
14: 웰컴 투 AI. 웰컴 저축은행.
10: 진짜 강아지한테 보냈어요?
12: 손자.
15: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16: 먹으니까 편하겠죠.
17: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16: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15: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18: 채우면 빠지고, 채우면 빠지고, 일회용 에너지들은 금세 빠지죠. 그래서 필요한 건 쌓이는 에너지. 쌓일수록 힘이 되는 에너지. Every time. 정관장.
19: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0: 다 지워버리는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하찮은 인생 이제 끝내는 거야.
1: 정관, 문 좀 열어봐. 내가 정말 배고플까 봐 국수를 좀 비벼왔어. 응? 이것 좀 먹어봐. 응? 아유, 문 좀 열어봐. 이거 국수 불컥네.
2: 매일같이 집에 없는 척 하더니 비빔 국수는 먹고 싶은 모양이니. 밀리노스 언제 줄 거야? 내일까지 밀리노스 안 주면은 알아서 방패.
3: 뺄게요.
1: 저 방 좀 봐. 어? 이 방 꺼내지 좀 봐, 이거! 이거 더러워 죽었네, 그냥. 아이고, 냄새. 제발 좀 씻고 살아. 이 방 꺼내지
3: 마. 저한테 얘기했어.
0: 죽자. 살아서 어쩔 거야. 남들한테 더럽다고 욕이나 처먹는데. 근데 더러워서 씻고 죽는다.

0: 친구가 된 거 아니에요, 저거?
1: 돈 많은 아저씨 안 됐네.

0: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1: 그래, 죽기 전에 딱 하루만 맛있게 살고 죽자.

0: 집에 원해졌어?
1: 아, 할머니. 이거 월세, 월세, 월세. 이거 맞아. 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0: 응?
1: 응. 이거 받으시고 진짜 제발 좀 조용히 좀 잡시다. 전화달만이라도.
0: 아, 그래야지.
1: 남은 걸로 저 비빔국수 사세요. 비빔국수.
0: 그래.
2: 한턱 싸야겠네. 한턱 싸.
3: 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줌마 이거 왜 상값이야?
4: 잔돈 없어?
5: 어이구.
4: 웬일이래?
3: 맞아.
1: 야야야 미안하다 듣기 좋아가지고.
6: 할게.
1: 야.
7: 윤재성. 여기서 뭐해? 야 오랜만이다.
8: 잘 지냈어?
7: 응. 야 우리 극단 해체되고 지금 처음 보는 거지. 어떻게 지냈어?
8: 아 그냥 뭐 이것저것. 아 나 맞다 나 이거 그때 빌린 거.
7: 아니 이거 안 갚아도 되는 건데.
8: 그냥 갚는 거지.
7: 대성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한다.
8: 아, 진짜로?
7: 응.
8: 어 야 나 진짜 잘됐다.
9: 윤재성, 너 뭐하냐? 이런 걸로 네 인생이 바뀌냐? 네 거 아니잖아. 돌려줘. 돌려주면 돼. 다 돌려주고 그냥 다 끝내자.

0: 존재성. 그게 제 이름이라고 하는데 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혹시 잘 아십니까?
1: 아니요. 저는 그 친구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0: 아, 괜찮으세요?
2: 자기요. 이거 가져가셔야죠.
0: 고맙습니다.

0: 지금은 2,000원밖에 없습니다.
1: 카드도 없으세요?
0: 네.
2: 선생님. 김태현 아세요?
0: 절 아십니까?
2: 제가 선생님 여기다 모셔다 드렸잖아요.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요.
0: 제가 목욕탕에서 넘어졌다고요?
2: 오늘 아침에 넘어지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1: 기억상실증 걸렸대요.
2: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집은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1: 수납 안 하실 거예요?
0: 제가 다음에 드리면은 안 되죠. 제가 초면에 닭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2: 네?
0: 저희가 저 집 주소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현금 찾는 대로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0: 예, 그러세요.
1: 감사합니다. 집 주소입니다.
0: 얼마예요?
2: 92만 원이요.
0: 네? 카드로 할게요.
1: 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잘 아십니까?
3: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
4: 어떡하지?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0: 선생님, 그 성함은 기억나세요?
1: 네, 윤재성입니다.
0: 윤재성. 나이는요? 기억나세요?
1: 아.
0: 왜 그러세요?
1: 저 32살입니다.
0: 32살?
1: 예, 여기 84년.
0: 대박.
1: 32살입니다.
0: 그 32살이면 저랑 동갑이네요.
1: 아, 근데 제가 84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죄송해요.
1: 아니, 근데 분명히 84라고 써있는데.
0: 아, 왜? 그런 얼굴이 그대로 늙잖아요. 나중에 동안 소리 들을 거예요.
1: 나중에 들으면 뭐예요?
5: 여기요. 계십니까? 이 집주인이 기억을 잃으셔가지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집이 무슨 궁전이네.
6: 뭐야 여기?
5: 방이 내 방만 아니야?

0: 강철?
1: 루비가 이렇게 많아. 뭐 하냐, 너 왜 그래?
2: 주소 여기 맞아요?
3: 무슨 냄새야? 뭐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아니야. 전혀 모르겠네요. 사진을 태운 거 보니까 죽기 전에 신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 네?
4: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 같다고요.

0: 네, 24호 차입니다.
1: 인계방 출동.
0: 예, 바로 갈게요. 아,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그냥 편안히 있어요. 억지로 기억 찾다가 안 되잖아요. 편안히 있어요. 내가 다시 올게요.
2: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하구나. 좋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 TV인데 화면이 왜 저 CCTV 같은데 예쁘긴 한데 누구세요?

0: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옥탑방 사는 사람입니다.
1: 아, 저요.
0: 아니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2: 여보세요?
0: 저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2: 아, 안 믿어요.
0: 아, 예, 안녕. 아, 헬로.
3: 왜요?
0: 아, 저는 위에 사는 사람이라서.
3: 아, 안 사요.
0: 아니 뭐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 뭐 지금
3: 불교요. 저 불교라고요.
4: 아, 불교.
0: 아, 불교. 저도 불교인데. 불교.
3: 불교라고요.
2: 아, 옆에는 진짜 재수없게 진짜. 어? 내가 한두 번 그랬냐? 아, 내가.
0: 아,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 혹시 여기 사십니까?
5: 근데 왜?
0: 아, 예. 아, 그럼 저를.
5: 아냐?
0: 아, 예. 저 옥상에 사는.
5: 아냐고!
0: 예?
5: 나 아냐고!
0: 잘 모르겠습니다.
5: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

괜찮아요?

0: 하는 거야?
1: 처음 왔길래 제가 담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2: 어우, 놀래라.
1: 아, 신발이요.
2: 아, 놀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1: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렇게 좀 적어보고 있습니다.
2: 좋아하는 거요? 그게 뭔데요?
1: 담배는 아닌 것 같고 청소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청소? 어머, 여기 싹 다 치웠네?
1: 청소하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2: 그럼 잘하는 건 뭐예요?
1: 칼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2: 칼?
1: 예.
2: 그럼

0: 지금 뭐 특별히 바쁘신 거 없죠?
1: 네, 뭐 특별히 바쁜 건 없습니다.
0: 같이 가요.
1: 어디요?
0: 아, 일단 따라와요.
1: 예?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0: 갈 데가 있으니까 일단 따라와요.
1: 아, 쟤네도 치워야 되는데.
0: 32?
1: 네, 맞습니다. 84년.
2: 어쩜 좋아. 내 또래인 줄
0: 엄마, 엄마. 청소도 잘하고 칼도 잘 쓰고 우리 집에 딱 필요한 사람이야.
3: 아, 우리 집에 무슨 사람이 필요해. 엄마랑 나면 됐지.
0: 야, 넌 들어가서 공부나 가게 나오지 말고. 엄마, 왜 가게에 남자도 있어야지 무거운 것도 옮기고 전구도 갈고. 맞다, 저번에 웬 술찬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2: 야, 다만은 나도 가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떡볶이 드는 게 무슨 힘이 든다고.
0: 엄마, 나저 사람한테 받을 돈도 있어.
2: 무슨 돈?
0: 아니, 나 혼비로 좀 빌려줬거든.
2: 네가 그런 돈이
0: 아니,
2: 어딨어?
0: 큰 돈은 아니고.
2: 야, 그러다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여기다 두냐? 아유, 이거 정말. 좋아요. 일단 우리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얘도 이제 공부해야 되긴 하니까, 일은 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근데 말투는 좀 고치시죠?
1: 제 말투 말입니까?
4: 헐, 개무서워.
2: 인상도 좀 피시고요.
4: 손님들 무서워서 다 도망가겠네.
1: 아, 예.
2: 생겼네.
4: 오, 할머니.
5: 아유, 배고파. 아유, 뭐 물가 그랬어, 씨. 과자, 과자. 아유.

0: 아, 배불러. 잘 먹었네.
1: 빨리 먹어야지.
0: 맛있어.
1: 괜찮네.

어? CCTV 오잖아. 송은주 28세.

0: 절차를 제보한 뒤 행정묘에 송은주 결정적 증거 USB 들고 잠조.
1: 지큐 지큐 15차 러스타워 주변 수찰 중 특이사항 없습니다. 한천 주변으로 수찰 이동하였습니다.
2: 아, 경찰 맞구나. 경찰이네. 검찰에 제보해가지고 보고받고 있었구나.
3: 아, 어떻게 여기 집주인 기억 다 잃어먹었는데.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2: 아까 그 배달부만. 여기 사람?

0: 시간 내 진짜 다본거 같은데 어디 있는 거야? 아, 아니야.
1: 뭐야? 층간소음이 여기나 우리 집이나
0: 똑같아. 아니야. 엄청 괜찮은 집일 텐데. 저기는 어디야? 뭐 아유, 신났네, 신났어, 아주. 아유, 깜짝이야, 신. 위에서로?

0: 무슨 일로?
1: 저는 여기 아래층 사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쿵쿵거리셔가지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0: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1: 아유, 아니에요. 더 시끄럽게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이웃이니까 또 인사도 드릴 게 겸사겸사해서 찾아온 거고요. 저는 저기 또 밖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더 반갑게 인사하고 더 좋은 일을 만나고 예 얘기도 하고 그예 쉬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2: 재성 씨, 여기 김밥 두 줄만 썰어줘.

0: 얘들아 얘들아 이게 우리 인기 메뉴야. 칼빙수라고 아니 니네들?
1: 재성씨 엄마가 난리예요. 재성씨 쓰길 잘했다고. 내가 칼 잘 쓴다고 하니까 사람만 비치도 않고. 그게 뭐예요?
2: 칼 잡고 있으면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칼이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칼 들고 참 귀엽게 웃으시네. 저 가볼게요. 그리고 그 월급은 매달 25일이에요.
2: 아, 예. 월요일이요?
1: 아이고, 달력 뜯지도 않았네. 목요일일걸요?
2: 아.
1: 쉬세요, 그럼.
2: 아, 가세요. 예.
1: 나오지 마세요.
2: 아, 예, 들어가세요.

0: 박근혜 씨. 박근혜 씨. 네. 윤재승 씨. 윤재승 씨.
1: 아, 예.
0: 얼른 와요, 얼른. 이름.
2: 박근혜.
3: 아니, 유정환입니다.
0: 얼른 타고 올라. 빨리. 네.
1: 아, 근데 어디 가는 건?
0: 아니, 어디 가길래. 아, 빨리 타요, 빨리.
1: 아, 예.
0: 얼른.

0: 지금 양수리 가는 거 확실하지? 양수리? 아, 저번 점 또 괜히 파주로 가고 그러신 바.
1: 지금 양수리에 왜 가는 거죠?
0: 거기 왜 가 일하러 가지?
1: 무슨 일이야?
2: 하던 거예요.
3: 안 돼요!
4: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이대로 때리면 어떡해?
5: 카! 야, 연기자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떡해?
4: 아니, 저 여기를...
5: 그래, 참아야지! 야, 저 감독! 저 바꿔!
6: 자!
5: 진짜로 하면 어떡해? 연기로 해야지, 연기로!
4: 아, 연기인데 참아야죠.
5: 뭐라고? 정말 자꾸 말 좀 할래?
4: 약간 참으라며.
5: 야, 저 바꿔!
7: 아이,
5: 휴!
3: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요.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내 연기 인생 10수년 만에 재성 씨처럼 많이 잘리는 배우는 또 처음으로.
1: 되게 무리하셨네요.
3: 많이 힘들죠. 내가 이 재성 씨 연기 인생의 반딧불이 되어줄게요. 응? 날 만난 건 행운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술판이니까 뭐 그냥 명절날 친한 친구랑 이렇게 한복 입고 환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렉스하죠. 평소처럼 이제.
1: 그럼. 아니, 그래도 되는 거예요?
3: 아유, 그럼요. 렉스.
5: 너가 뭐야? 아, 죽도 안 들었는데 쳐먹고. 야, 쟤 빼. 빨리 뛰.
8: 이 나오세요. 아, 빨리빨리 나오세요.
1: 아니, 왜 같이 먹었는데 저만 불러.
3: 전 안 먹었습니다.
8: 안 먹었대잖아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아, 빨리 나오시라고요.
9: 엄마, 나 며칠 있으면 외국에 나갈 거야. 한 달 정도? 잘 있어야 돼. 아프지 말고. 알았지?
10: 잘 다녀와?

0: 어? 애교 웬일이에요? 병문 안 오셨구나. 저도 여기 친구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 있어요?
1: 아,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0: 아,

0: 선택이 3부예요.
1: 이걸 어떻게
0: 누구예요? 스토커네. 이 새끼가. 저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 네?
0: 저는 윤지 최영욱이라고 합니다.
3: 김영구 씨!
4: 네.
3: 자, 빨리 오세요.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윤재성 씨!
5: 예.
3: 두 분이시네? 84년생 윤재성 씨.
5: 네. 네. 저 82년생.
3: 84?
6: 예. 네.
3: 82?
5: 예.
6: 나. 저. 잠깐 좀 봐도 될까요?
3: 그래라.

0: 혹시
1: 누구야? 아들?
2: 아들 배우 한다더니 잘생겼다.
3: 아, 잘생기게 뭘 잘생겼어. 아직은 뭐 텔레비에 쬐끔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그러는데 자세히 봐야 나와.
2: 아니, 처음부터 성공하나. 다 뭐냐 그 쬐끔한 역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여?
3: 아 지가 아 틀림없이 배우로 성공할 수 있겠다 작정을 하고 뛰쳐나갔으면 아 성공을 해서 와야지. 아 못한다고 쪼릉쪼릉 들려와.
2: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3: 아 저번에도 왔다 갔는디 이게 뭐 뜬금없이 인사하러 왔대나 뭐래나. 아이고 죽으러 가는 놈 매일로. 그리고 그러면 나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나한테 해서 못 써.
2: 얼굴 보니까 배우로 성공하고도 남겠구만 너. 잠깐 힘들어서 아무리 찾아온 것 같은데 오면 따뜻한 말이라도 줘.
3: 아 내가 알았지.
2: 어, 왜 나한테 화를 내?
3: 아니요 혼잣말이요. 아 그게 왜 뭐 아들 얘기 끌어가지고 이
2: 손님 가셨어.
4: 꼭 성공해서 올게요 아버지.
1: 누구요?
3: 몰라. 아 지 스타일이 아닌 게 갔나비지. 아 젊은 사람이 블루 클럽이나 갈 것이지 여긴 못 온다고 와.
1: 근데 참 잘생겼다.
3: 아니 이 쬐까는 게 보여? 아직 센스가 흔해.
5: 어? 엄마 재석 씨 온다. 어? 재석 씨
6: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잖아요.
4: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요.
7: 내가 단무지 꽃을 만들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달래는데.
6: 맞아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4: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6: 어머.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4: 배우요. 그리고 배우로 꼭 성공할 겁니다.
7: 뭘로? 상태가 더 나빠진 거 아니니?
8: 침을 왜 사는 거야?
4: 나?
8: 진짜 어디 가나 보네. 밖에 나가면 위험한데.

0: 안녕하세요.
1: 나는 당할 수 없었어. 왜 꿈꿈 제가 그린 그림은 진.
0: 네. 안녕하세요.
1: 누구 나가면 당신이잖아. 당신이잖아. 당신이잖아.
2: 지켜. 거리 때려 맞게 살해. 접대 끊어. 아.
1: 전다.

0: 지난번에 미안했습니다.
1: 아이, 괜찮습니다.
0: 아내가 저기 하나 준비해봤는데 재성 씨를 위한 연기 매서.
1: 저번 때처럼 또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아닙니다. 이게 고민 많이 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 자, 릴렉사시고 부리가 내리고 바람에 흔들립니다. 마음 편안해집니다. 소리를 내시면서 덩들어.
3: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저기 그 액션씬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나는 한번 경험삼아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 이거 아까운데.
0: 연기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3: 안 다쳐요 그렇게.
1: 예, 예.
3: 오, 이미지 괜찮으세요? 오. 뭐 액션 같은 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
1: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3: 어느 정도? 아니 뭐 그래요?
4: 그 오늘 씨 위험하니까 그냥 주인공이 때리면 툭툭 쏟아지는 걸 하면 돼. 어? 그리고 자기는 보디가드 개념으로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고. 그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배우를 위한다는 거 듣냐 안 듣냐. 자, 가자 가자.
5: 감정.
1: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 말씀하세요.
6: 제작 부 조용히 주세요.
5: 알아서 하는 거지 뭘.
4: 큐. 액션.
7: 야, 미라.
8: 잘했어. 잘했어.
7: 이 새끼.
8: 괜찮아. 괜찮아. 겁먹지 마. 내가 더 겁나니까.
9: 싫어. 자기나 죽인 거 싫단
8: 말이야. 죽었어.
9: 여기야.
8: 스스로 가. 가쪽! 아! 아! 아! 뭔데? 아이씨! 야!
5: 진짜 왜 카스를 하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아니 무슨 감독 정동이세요? 어? 아저씨 뭐야 아저씨?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10: 컷! 오케이!
11: 보십니다!
5: 알아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니 이 정도는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감독 좀 쎄! 어?
11: 아, 예, 알겠습니다.
5: 네. 뭐 하는 거야, 바깥으로?
3: 이야, 이거 무술 좀 했었나 봐요. 예?
1: 죄송합니다.
3: 아, 아니요.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었어. 액션이 너무 좋아서 감독님이 이 보스의 오른팔 역할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할 수 있겠죠?
1: 오른팔이요?
3: 예.
0: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성함하고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12: 아, 이상하네. 왜 보기만 되면 여기 오는 거야?

0: 은주 씨. 아유, 그럼 이거 제가
1: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2: 아유, 아니에요. 유기리 저는 너무 그런 거죠.
1: 아, 정말 괜찮아요. 제가 될 수 있어요.
2: 저도 괜찮아요. 아니, 아, 누구시니까. 아, 제가 집 앞까지만 진짜
1: 괜찮아요. 진짜로. 아,
0: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리려다 그러고. 어, 이게 왜요? 저, 죄송합니다.
2: 다짐 들었잖아. 아유, 다짐
3: 들었잖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4: 세정 씨.
5: 아, 이게 아까 좋았고 이번에는 좀 대사가 힘있고 강렬하게 느껴져야 돼. 어? 봐봐. 너희들이 우리 구역을 한몸이 비바람이 불 것이다. 어, 지금 표정 좋은데? 거기서 힘만 붙여. 알았지? 할 수 있지? 그냥 풀고. 파이팅!
3: 자, 준비하세요.
6: 대사가 뭐라고 해요, 진짜?
3: 너희들이 우리 구역을 엿보면 사람이 될 것이다.
6: 예?
3: 너희!
2: 야, 한번 봐.
7: 자, 자,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자, 하이, 하이. 자, 자, 하이. 자, 가보자, 하이.
6: 어, 안녕하세요.
7: 어, 안녕. 어. 자, 하이, 하이, 하이.
4: 슬레이트 51회 1.
6: 너희들은 피바람 가!
7: 아이 진짜 미치겠다. 야, 대사를 끝까지 해야지 왜 대본대로 안 해? 너 어디 연극영화과 나왔니?
4: 오케이!
3: 좋았어!
6: 뭐가 오케이? 왜 오케이?
8: 끝난 거예요.
6: 오케이 되는 거예요? 왜?
4: 아주 좋았어! 아, 임팩트!
7: 아니, 뭐 임팩트?
4: 가능없는 임팩트를 갖고 있어.
7: 감독님 왜 그래? 감독님 왜 그러시는 거야? 분위기 있어?
8: 아니, 오케이 하세요.
7: 아니, 무슨 상황이야? 잠깐만, 나 전부 멈춰!
9: 나온다. 세정씨, 나와요.
6: 아,
9: 어머.
6: 근데 이상하다.
9: 얘들아, 맞아. 저기 똑같아, 역시.
10: 여기 유부동 하나 주세요.
11: 네. 유동 나왔습니다. 저기요.
10: 가방은 괜찮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11: 아, 그게 아니고.
10: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11: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우동 제 건데요. 은주 씨가 시킨 건 유부 우동 조금 튀김 새우 튀김. 은주 씨, 저기 여기 두 번 더 찍으면 초밥 세트 먹는데 초밥 드시겠습니까?

0: 실제로 보니까 별로다. 되게 크네.
1: 에어 분장 의상, 에어 분장 의상.
0: 아 저기 죄송한데. 아 저기.
1: 안마 좀 하자, 안마 좀, 안마도 같이 하자.
0: 이렇게 놓고 구경거냐?
2: 린나 씨가 해줄게요?
0: 네. 제 최민석 싸가지 없죠?
2: 예.
0: 딱 그렇게 보여요.
1: 저 처지잖아, 지금.
2: 야,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0: 아이고, 참, 매니저의 분장이.
2: 쉬는 날 쉬지도 못하시네.
0: 아니에요. 얼른 유명해져요. 무시당하지 말고.
2: 열심히 해야죠.
3: 어, 박 작가. 무슨 소리야? 지금 좋은데 왜? 갑자기 또 누구 전화 받고 이러는 건데, 어?
1: 수아레즈, 수아레즈, 일로 와, 수아레즈. 어, 수아레즈 여기 유기농 사료 좀 섞어줘, 어? 자, 여기, 자, 어, 우정 대스.

0: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님이 포기라도 하신다면.
1: 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내가 원해서 그 사람 여자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0: 하지만 형수님.
2: 누구의 공연이었어?
3: 저 왜 붙어있는 거야? 왜 붙어있는 거야? 왜?
4: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저 새끼 죽여!
5: 무슨 얘기가 저렇게 흘러가?

0: 음성 메시지 남기라고 하셨잖아요.
1: 아, 예, 받아봤어요.
0: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부탁드린 거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1: 부탁하신 거요?
0: 또 왜 이러십니까? 저 김이사입니다.
1: 실례지만 무슨 부탁을 하셨는지.
2: 위에서 독촉이 심합니다. 필요하다면 진행비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0: 만나시죠. 얼굴 한번 못 뵙고 전화로 만난다는 계획이 송은주에 대해서 더 상의 드릴 일도 있고요.

0: 사람들 어디서 봤는데.
1: 저 CCTV나 녹음장치는 없습니다.
2: 아, 예.
3: 진행비 더 쓰리기 전에요. 그 일의 마무리는 언제쯤?
2: 마무리는 뭐 어떻게 특별히 원하시는 방식이 있으신지?
4: 아니 뭐 그 특별히 원하는 방식은 없고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결과물을 보여주셔야.
2: 급하신 거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을 보고 싶으신지.
0: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 저희는 뭐 보고 싶은 게.

0: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아주 잘 오십시오.
0: 남이서.
2: 예.
0: 가봐.
2: 예, 알겠습니다.
0: 어디 있는지 알아봐.
3: 경찰이 아니고 킬러야. 사람 죽이려고 감시하는 거였어?
4: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네, 어? 아쉬워라. 끝까지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5: 뭐 저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독님 때문에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4: 아우, 인성도 됐어요. 어? 어? 누구랑 다르게.
6: 아유 진짜 그만 좀 찍어 좀. 진짜 내가 무슨 기름덩어리야? 몇 비계야?
7: 자, 수고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8: 난 널 형제 같은 놈이라 믿었는데 감히 내 여자를 넘봐?
7: 이 자식이!
4: 어? 야, 진짜 맞은 거 아니야?
7: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4: 저봐! 왜 저래?
9: 이 자식이!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아, 몇 수. 감정 건졌어?

0: 오케이인가요?
1: 오케이! 올라왔다. 아, 진짜 이번 됐네요.
2: 따가워요?
0: 진짜 따갑다.
3: 엄살은. 야, 근데 그 자식은 TV에서 되게 신사인 척 하더니 완전 나쁜 놈이네.
0: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실수로 그랬지.
3: 아니, 때리는 연기를 해야지. 진짜로 때리면 어떡해.
0: 아니, 근데 연기 하다 보면은 진짜 몰입해가지고 가끔 그럴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예요?
0: 네?
3: 아, 속상한 사람 마음 생각도 안 해요?
0: 아, 속상했어요? 우와.
3: 아니요, 제 말은 그 저는 원래 그 직업적으로 다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0: 아, 알아요. 뭘 그걸 그렇게 굳이 변명을 하고. 알아요, 직업적인 거.
3: 저 갈게요.
0: 아니, 뭐 벌써 가요. 좀 이따 가지.
3: 아, 늦었어요.
0: 아니, 나 여기 뒤에도 다쳤거든, 나 사실. 아, 너무 세게 부딪힌 거.
3: 어디요?
0: 여기요? 아우씨. 아, 그런 거 없어요?
3: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죽었잖아요.
4: 미안아!
5: 잠깐! 제가 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형수님!
6: 네, 나락상 원피사야! 마비!
7: 대박! 대박 성공!
4: 나한테 맞아! 봐봐!
8: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보겠네, 이게 어떻게 된 거. 왜 살아난 거야? 어? 아니, 이게 죽은 건데, 어?
9: 진짜 잘 그리셨다.
10: 실물이 더 잘 찍으신 거
9: 같아요. 진짜.
11: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1: 예, 예.

0: 아까부터 쫓아왔죠.
1: 아니요.
0: 내놔요.
1: 뭘요?
0: 괜찮아요. 내놔요. 사인해줄게.
1: 팬입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고맙습니다.
0: 네.
2: 아, 예, 감독님.
3: 어, 앉아요.
2: 아, 괜찮습니다.
3: 그냥 앉아.
2: 아, 괜찮습니다.
3: 재성 씨, 예. 시청자의 심판 난리 났었잖아. 재성 씨 갑자기 왜 죽였냐고 살려내라고. 그래서 재성 씨가 새로운 보스가 됐잖아.
2: 예.
3: 또 재성 씨 오른팔 역할을 친구가 필요한데. 누구를 하지? 휴!
4: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사랑을 버리셔야 합니다.
3: 아, 무슨 햄릿이야?
4: 좀 이상해?
5: 약간 오바해서 그런 것 같아.
4: 아, 진정하라.
5: 아유, 편하게 생각하고 마세요. 원래 잘하시잖아요. 자, 화이팅.
4: 고마워.
5: 에이, 고맙게. 친구로.
3: 하! 자!
4: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사람을 버리셔야 합니다.
5: 어, 존.
2: 아, 죄송합니다.
1: 어때? 좋은 일을 쓰는 거야.

0: 뭐, 이 정도면 뭐, 단기 임대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급이죠.
1: 지금 바로 이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0: 네.
2: 자, 준비! 자, 슛 갑니다!
3: 갑니다!
2: 자, 하이! 큐!
1: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 지옥이었어.
2: 대성 씨,
1: 예.
2: 지금 어디 보는 거야?
1: 아, 죄송합니다.
2: 눈 봐야지, 눈.
4: 괜찮아요.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2: 아, 예. 다시 한번.
1: 예.
4: 아, 근데
5: 저거 뭐야, 근데? 겨드랑이. 저거.
4: 마음이 좀.
2: 땅이야? 의상팀, 자켓 입고 갈게요.
4: 아, 그냥 바로 이렇게 입으시는 걸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2: 자, 슛 갑니다.
3: 슈어.
2: 큐.
1: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었어.
2: 아빠! 태성 씨,
1: 예?
2: 지금 나 공격적이야, 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스러운 거 감정 표현이 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표정이? 에이! 겨!
1: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었어!
4: 아 지금 떠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1: 아, 아우 저 진짜 아, 죄송합니다. 나...
4: 제 가슴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이.
2: 겨!
1: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었어.
2: 아!
4: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2: 아 진짜 여기가 지옥이다 지옥. 아 뭔 사람이 감정이 없어.
1: 죄송합니다.
2: 아우.
6: 액션씬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사가 되는 것 같은데 애정씬만 되면 아우. 진짜 어려워갖고 진짜 환장했어요.
7: 키스신도 있다면서요?
6: 그러니까 그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7: 그래도 키스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6: 아 물론 해봤겠죠. 나이가 32인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7: 그런 건 몸이 기억하는 거죠.
6: 민아 씨.
7: 네?
6: 저 뭐 좀 하나 어렵게 부탁해도 될까요?
7: 뭔데요?
6: 키스 한번 할 수 있습니까?
7: 예?
6: 아니
7: 아

0: 아니에요.
1: 아니.
0: 아니 그냥 괜히 얘기했네. 나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겠다.
1: 아니 그런 거. 근데 지금 생양파 드시면서 저랑 키스하자고요?
0: 아니 생양파 먹으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먹고 나서.
1: 취했어요?
0: 알딸딸해.
1: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그렇지. 그건 본능인데. 잘 생각해봐요.
0: 아, 기억난다.
1: 어, 그래요?
0: 옛날에 왜 저 첫 촬영장 갔다가 늦어갖고 리나 씨 집에 왔을 때 그때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걱정 많이 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1: 아...
0: 그때 리나 씨 진짜 이뻤어요. 쑥스럽네.
1: 진짜로 한 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0: 저 리나 씨.
1: 예?
0: 근데 저 여배우가 저를 덮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1: 아, 여자가.
0: 네.
1: 이렇게.
0: 네네.
1: 아.
0: 자, 덮쳐주세요.

0: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사랑 때문에 당신이 힘들고 상처받을 것만 같아요.
1: 이 바보.
2: 가! 오케이! 오! 오! 아, 그 눈빛이잖아, 그래. 어? 애절한 눈빛.
3: 아, 예.
2: 다음 친구 가자.
4: 감사합니다. 그럼 이동할게요.

0: 혜우 씨, 여긴 어떻게...
1: 은주 씨, 은주 씨가 기다리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목요일마다 여기 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0: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1: 제발 믿으세요. 그 사람 안 옵니다. 아니, 그 사람 오면 은주 씨 더 위험해집니다.
0: 혜우 씨 누구예요? 저에 대해 어떻게 안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의도적으로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1: 은주 씨, 저는 경찰입니다. 은주 씨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0: 뭐라고요?
1: 저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 진짜 은주 씨 위해서 제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같이 가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0: 지금 중요한 건 소문이 없다는 거니까 제가 한번 참을게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아주 깨끗하게 두 년놈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오세요. 만약에 이번에도 일처리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우수하지 못합니다. 저 아시죠?
1: 그 아무래도 한장혁이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도끼로 그냥 사람을 막 조며버린답니다.
2: 가참요란하게 동성록파에 부탁합시다. 성민을 하고 있는데 젓가락으로 사람을 죽인다니.
3: 아무리 그래도 국내 사람은 좀 위험하죠. 에? 외국의 용병으로 있는 최문석이라는 사람을 씁시다. 이 사람이 말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1: 그 시간이 없는데 용병은 무슨 도끼가 나다니까.
2: 에이 젓가락이라니까.
3: 국내 사람은 좀 위험하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참.
4: 좋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와서 처리해 주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연락하죠. 연락해서 빨리 온 놈으로 선택합시다.

0: 좋았어요?
1: 뭔가요?
0: 나랑
1: 어제 촬영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0: 네.
1: 좋았어요.
0: 진짜요?
1: 네. 어제 텔레비 봤죠?
0: 네. 입술을 아예 집어 삼키던데요?
1: 그 여자가 되게 적극적이더라. 아이고, 장난해요. 느끼긴 뭘 느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질투하는 거야, 지금?
0: 아니요. 무슨 질투를 해요.
1: 그런 것 같은데. 이야, 약간 귀엽네. 우리 여행 갈래요?
0: 여행요?
2: 초록이 너무 좋다. 좋아. 어머니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3: 나도 좋아.
0: 가족끼리 뭔가 생각이 없어.
3: 바닥 안 차고.

0: 던져봐요.
1: 나요?
0: 재성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재성 씨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고.
1: 좋게 변한 거죠?
0: 그럼요.

0: 피곤했나 봐요. 세상 모르고 자던데요.
1: 근데 비 많이 오네요.
0: 네.
1: 다들 주무시네. 피곤하신 것 같아.

0: 원래 이삿날에는 짜장면이죠. 뭐야? 잠시만요, 아저씨.
1: 예, 너네요.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씨 도망치세요! 빨리요!
2: 이제야 나타나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3: 연락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목욕탕에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1: 주씨 이 사람 킬러예요. 빨리 도망치라고요!
3: 뭐 킬러?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너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1: 은주 씨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이 사람한테 은주 씨 죽이라는 의뢰를 했다니까요.
3: 대회도 변경하겠습니다. 외국으로 떠날 준비하세요. 비자하고 비행기 티켓은 곧 준비하겠습니다.
2: 그렇게는 못해요.
3: 그럼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은주 씨가 여기 있는 걸 알고 그놈들이 다른 킬러를 고용하기 시작했는데도? 이번에 타겟은 은주 씨뿐만이 아니라 이 자식도 포함이 돼 있어요.
2: 형씨를 어떻게 알고?
3: 야, 너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내 행세를 하면서 다닌 거니?
4: 저는 당신이 은주 씨를 죽일까 봐 보호하려고.
3: 그래. 그동안 내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알아낸 게 그것뿐이야? 킬러?
5: 나한테 살인 의뢰가 들어오면 죽어야 할 대상에게 찾아가서 다시 의뢰를 하지. 죽은 것처럼 꾸며주겠다. 신분 세탁도 해주겠다. 새롭게 살 의향이 있느냐? 타겟들은 100이면 100. 전부 동의를 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지. 의뢰인은 원하는 것을 얻고 죽어야 할 대상은 신분 세탁으로 새로운 인생을 얻고.
4: 그럼 은주 씨도요?
6: 송은주를 없애고 USB를 가져오는 데 5억을 드리죠.
5: 살고 싶으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완벽하게 제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있는 곳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0: 된다는 얘기죠. 만약 알게 된다면 의뢰인이 다른 킬러를 고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럼 전 어떻게 당신과 연락할 수 있나요?
0: 뭐 특별히 제 연락처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을 테니까요.
1: 다른 하나는요?
0: 다른 하나는 완벽하게 죽는 연기입니다. 이주 신분증하고 다른 서류가 준비되는 다음 주 목요일날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때까지 은주 씨는 열심히 죽는 연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죽은 척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뭐 일주일 정도 후 주상복합 안에 편의시설이 다 있으니까요.
2: 자, 이제 떠날 준비합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1: 싫어요.
2: 왜요?
1: 저 혼자는 안 떠날래요. 그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노리고 있다면 저희 둘 다 해결해 주세요.
3: 은유 씨, 저 괜찮아요. 이렇게 저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하찮은 단역 배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도 그 누구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0: 네 인생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하찮은 인생이다. 그래? 이발소하는 아버지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3: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0: 아들이 단역배우로 나와도 빼놓지 않고 보시면서 언젠가 배우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백일 기도까지 하시는데 넌 네 인생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거야?

난 네가 살던 옥탑방에서 살면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꿈이라는 게 생기더라. 노력하는 내 옆에서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래, 너 때문에 깨닫게 됐네.

0: 우리 셋 다 사라집니다.
1: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 내일 저녁 9시, 2명에 10억.
3: 자, 내 말 똑바로 잘 들어. 너, 나, 그리고 은주 씨는 지금부터 목숨을 건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단 한 번의 기회로 의뢰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게 해야 돼. 꼭들 명심해. 그들을 속이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0: 연기 그만두려고요.
4: 아, 그러세요?
5: 응? 이거 못 보던 옷인데? 새로 샀어?
0: 리나 씨.
5: 네.

0: 기억을 찾았습니다.
1: 어머, 아, 잘 됐네요. 아, 언제 기억 찾았어?
0: 기억 찾은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네요. 전 리나 씨가 알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리나 씨를 위해서라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 지금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1: 아, 잠깐만요. 아니, 재성 씨,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떠난다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요? 그럼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요?
0: 거기 못 갑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1: 아니, 중요한 일이 뭔데요? 재성 씨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0: 리나 씨하고 저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잠깐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성 씨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랑 저희 가족이랑 만든 기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성 씨 원래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기억하고 막 잊어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도 상관없어요. 재성 씨가 뭐 가든 말든, 뭐 촬영장 가든 말든. 근데 지금 이런 재성 씨 모습 정말 실망이에요.

0: 왜 이렇게 긴장되냐?
1: 그 사람 오는 거 맞지?
0: 그래.
2: 나는 죽이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난 그냥
1: 너
2: 애가 죽었을 때 표정이 되게 궁금한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면 정신 거예요.

0: 거야? 저희 조 킬러입니다.
1: 당신 누구야?

0: 뭐야? 무슨 일이야?
1: 이년 뭐야 이거? 이거 누가 불렀어?
2: 뭐야? 2년? 2년? 2년? 지금 저한테 2년이라고 하셨어?
3: 네? 잠깐.
2: 아니, 누가 아니에요? 아니,
1: 잠깐.
2: 어? 뭐하고? 아,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네? 아, 기억 찾고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아, 아니면 뭐, 뭐요?
3: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2: 아, 무슨 중요한 일이요?
3: 미친년이.
2: 뭐? 미친년? 야! 미친년? 나 다 들었어? 너 자꾸 또 욕할래? 어?
1: 이 동네 꼭 이런 미친년 하나씩은 꼭.
2: 야, 이 미친놈아! 야, 너 왜 자꾸 나한테 욕해?
3: 어? 조심해,
2: 아니, 미친년 뭐야?

가봐.

아이고야.

0: 누나, 누나. 킬러 둘다 죽었으니까 돈 굳었네?
1: 근데 아까 그냥 뭐야, 계속 이렇게.
2: 미친 거 아니야. 저 지금 우리 집 그냥 연기하는 거야. 저 친구랑 나랑 짜고 한 거야.

나오셔도 돼요. 민주 씨.

0: 수고했어요.
1: 진짜로 괜찮은 거 맞아요? 진짜 안 다쳤어요?
2: 나 괜찮아요. 재성 씨 괜찮아요? 아까 계속 맞는 거 같던데.
1: 그 괜찮아요? 싸움 원래 되게 잘하는데. 일부러 그냥 맞아준 겁니다.

0: 미안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 왜 여기까지 오다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떠난다는데 걱정을 안 해요?
0: 많이 걱정됐어요?
1: 웃지 마요. 난 아까 진짜 죽는 줄 알았네.
0: 많이 놀랬죠. 미안합니다.
1: 글쎄요. 근데 아까 떠난다고 했을 때 진짜 안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0: 정말 나랑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1: 아니, 사실...
0: 사실 뭐요? 왜요? 뭐 또... 또 말 못할 거 있어요? 아, 뭔데요? 말해요.
1: 저 7일입니다.
0: 뭐예요, 그게?
1: 제 나이요.
0: 네?
1: 45이요. 제 아니,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 제 나이를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0: 45... 재성 씨... 저희 외삼촌이 45인데...
1: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재성이 아니고요. 전 최형욱입니다.
0: 뭐요?
1: 최형욱이요.
0: 나 지금 뭐... 더 말할 거 있어요?
1: 아니요, 지금 말한 게 진짜 다예요.
0: 진짜 다예요?
1: 다예요.
0: 어디 뭐 또 애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1: 아니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한꺼번에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했네요.
0: 정신이 하나도 없냐?
1: 너 어디 가려고요?
0: 저도 뭐 중요한 갈 데가 있어요.
1: 진짜요?
0: 미친년 맞네. 미친년이래. 빨리 내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아, 뭐야? 어?
0: 아, 죄송합니다.
2: 사고 났던 거야?
3: 아, 아니요. 괜찮았어.
2: 아, 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방송국 나가야 되잖아. 딱 한 컷만 찍자, 어? 어? 괜찮아?
3: 아, 예.
2: 저
3: 예.
2: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쓰고. 태민 씨. 뒤로 서갖고 좀 애련하게 바라보다가 네. 뒤돌아 떠나면 돼. 그거 한 컷. 자, 준비! 자, 하이!
0: 죄송합니다.
2: 큐!

0: 제가 지금 떠나는 게 맞지만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1: 가다가요?
0: 아니, 안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제 과거의 기억은 모두 지우고 당신이 알던 사람으로 그냥 옆에 있고 싶습니다.

0: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네?
1: 형욱 씨 이름 좀 와봐요.
0: 네.
1: 할머니가 형욱 씨 그렸어요.
0: 아 진짜?
2: 우리 할머님은 어떻게 그리셨나?
0: 아니 제가 어디 있어요?
3: 여기.
0: 오!
4: 너무 실물보다 너무 잘 그려줬어.
1: 아 무슨 소리야?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고 귀엽고 또 더 어려 보이고, 그쵸?
4: 어려 보이긴 해. 예. 아직도 얘 난 내 또래로 보인다.
5: 영욱 씨?
0: 네, 말씀하세요.

0: 뭐 하는 거예요?
1: 아, 집중. 예, 말씀하세요.
0: 저기 오늘 네. 액션 맞춰서 상대 배역이 네. 그 신인 배우인데 괜찮겠어요?
1: 아유, 그럼요, 괜찮습니다.
0: 네. 조 감독!
2: 예!
0: 그거 배우 왔으면 오라 그래.
2: 예, 감독님!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인 배우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1: 아, 이 친구예요?
0: 예.
4: 본격적으로 연기하기로 하는 거야?
3: 본격적인 게 아니고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배우였어요. 제가 형님보다 선배인데.
0: 레디!

0: 야, 임마!
1: 너 형수 맞냐?
2: 내 이름 봐줘. 송기태.
0: 송기태 확실해!
2: 저 집이야. 저 집인데.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씨.
0: 송기태!
3: 번들어.
0: 탈수이다! 예?
4: 내가 단지 너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2: 어?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5: 내가 말하는 건!
6: 나랑 아무 가져와도 안 받고, 1대1로 한타 쓰는 거!
5: 넌 이 가방이 필요하고, 나는 네가 필요하고.
4: 어때요? 여기 한판 뜨기 딱 아니야?
3: 그렇게 죽고 싶나?
4: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잡고 싶지.
7: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8: 집이네. 와.
9: 이야.
10: 이 사람이 그래 들어간 이분의 위협한 길이 있어요.
11: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예요? 북한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12: 이리 오너라!
13: 우와!
12: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13: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14: 반갑드려요.
13: 어이, 무겁네.
14: 한번 보시고.
15: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16: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7: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8: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9: 처음에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자고

0: 뛰기 인생.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플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Oh,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 또 영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오. 전공을 고민하는 딸입니다.
1: 아, 맞아요.
0: 네.
1: 뭐 딸 아들 할 거 없이 전공 고민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0: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뭘 미래에 하게 될지를 알면
1: 네.
0: 얼마나 쉽겠어요.
1: 내가 잘하는 거를 딱 알아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전공을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정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보통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아이고,
0: 이겁니다.
1: 이제 거의 꼭 정해서 뭔가 내 진로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면은 너무 진짜 갈팡질팡.
0: 이 부분이 가장 공부할 때 오히려 차라리 정해져 있으면 나은데
1: 편해요.
0: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
1: 나
0: 같아요.
1: 뭐 하지? 막
0: Right.
1: 이러면서 고민 많이 하게 되죠.
0: Okay. So, 그래서 뭔가 못 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맞아요.
0: 사실 남의 얘기는 노이즈일 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1: 그럼요.
0: 어린 나이면은 그게 또 신경이 또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이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Yeah.
1: 엄마가 가지 마.
0: 아, 그건 안 된다.
1: 네 했어요. 그냥 말잘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아우도 막 약간 공감이 될것 같기도
1: 네.
0: 하고.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을 못 정하겠다고 아빠한테 고민 상담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2: Oh dear, I only speak English.
1: Oh, Dad. Okay.
2: Mm-hmm.
1: I can't choice my my major. Major?
2: You can't choice.
1: Yes.
2: Oh, you want to choose?
1: Choose.
2: Oh, you can choose your
1: Yes.
2: major.
1: Yeah.
2: Ah.
1: I don't know my job. So, 예술 쪽이 너무 좋은데,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2: You don't know?
1: 정말, 힘들다.
2: Huh?
1: Okay.
2: Okay.
1: I love art. I love
2: Okay.
1: art,
2: That's good.
1: but everybody, oh, that is, this don't need everyone.
2: You don't need everyone?
1: No, art is everyone help.
2: Everyone helps you?
1: No, art.
2: Art. Okay, well, I think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Follow
1: Follow?
2: your heart.
1: 마음.
2: Just follow your heart, okay?
1: Okay, wow.
2: 'Cause yeah,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Are you movie director?
2: Yeah, I'm your dad. I'm
1: Oh, sorry.
2: movie director to
1: Oh, really?
2: dad.
1: Oh,
2: And I
1: yeah.
2: majored in math.
1: Oh, you're
2: Yeah.
1: so good. Cool.
2: It doesn't matter.
1: Yeah,
2: Yeah,
1: heart,
2: it's okay.
1: follow heart.
2: Follow your heart.
1: Oh,
2: Yeah.
1: thank you, my dad.
0: 전공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회화체에서 솔직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이거 못
1: 그쵸.
0: 정하겠다. 고민이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고민인 부분이죠, 그렇죠? 아빠, 너 전공을 못 정하겠어. 요거 영어를 알 수 있어야겠죠?
2: 그래도 부녀지간이 사이가 좋네요. 아빠한테 이런 고민 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Dad, I can't decide. Decide 우리 항상 외웠는데 결정하다.
1: That's right.
2: 결정을 할 수가 없대요. 나의 전공이네요, 여기.
1: 전공을 결정을 못하겠다.
2: 전공은 저는 이제 항상 네. 그 대학교 때 과 점퍼라고 있어요.
1: 네, 네.
2: 과 점퍼에
1: 본 적 있어요?
2: 네, 과 점퍼에 써 있어요. 저 연기 전공이었거든요. Major of acting.
1: 아, major of acting.
2: 네, major of acting. 영어로 써야 됐던
1: 거. 아, 그걸 꼭 필수로 꼭 입어야 됩니까?
2: 입어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2: 학교 갈 때. 그래서 저는 여기 major라고 할게요.
1: 오케이.
2: 예, major.
1: 오케이. Right, so that I can't decide on my major. 정답. Perfect. There you go. So 전공이나 전공자를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m a 무슨 무슨 maj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네.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전공자 자체, 사람도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That's 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 major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나 뭐 벽지를 새로 하고 싶은데 뭘로 정할까?
2: 색깔을 못 정하겠어.
1: 그렇죠. 네. 그래서 뭘 못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여기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I can't decide까지만 쓰면 나 그냥 정하질 못하겠다.
2: 네.
1: 결정을 못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단순해요.
2: 그쵸?
1: 그래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겠는지 쓰고 싶다면은 뒤에
2: On.
1: That's right. On something. 여기서는 나의 major에 대해서 난 decide를 못하겠어요.
2: 네.
1: 그게 이제 의역이 되면서 나 전공 못 정하겠어. Righ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더 배워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뭐뭐에 대해서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2: 네.
1: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명사만 여러분 바꿔주시면 됩니다. 벽지, 뭐 자동차 색상. 저는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데
2: 네.
1: 그건 한두 푼이 아닌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큰 돈 들어가죠.
1: 이 색상을 정하는 게 엄청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나 있잖아 색을 못 정하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색이라고 할게요. 그 색 있잖아.
2: 예.
1: 나 못 정하겠네. 그러면 쭉 가주시면 되죠.
2: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I kind of like the yellow one, but at the same time, I like the other one too.
2: 아, 그렇죠.
1: 이러면서, right?
2: 진짜로 이렇게 고민을 하셨었네요.
1: 엄청 그대로 나와요. 진짜.
2: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1: 이게 항상 무난한 색과 튀는 색 사이에서 고민되거든요.
2: 맞아요. Right, 다들 그러시죠.
1: Right. So I can't decide on the color. 자, how about this? 제 생각에 옷 좋아하시잖아요.
2: 옷 너무 좋아하죠.
1: 그러면은 사이즈 고민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약간 살짝 루스한 걸로 입을지.
2: 아니면 좀 핏한 걸로
1: yes,
2: 입을지.
1: Yes, yes. Okay. 나 그 사이즈를 못 정하겠네.
2: I can't decide on the size.
1: On the siz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2: 네.
1: 이 전치사 on만 느껴주는 거. 뭐에 대해서구나. 뭐에 대해서구나.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2: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I can't decide on the size.
2: I can't decide on the size.
1: 네, 저는 이런 두 번째는 고민이 필요가 별로
2: 그쵸?
1: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 3X로 가나요?
1: 3 정도. 너무 3X였네요.
2: 네, 죄송합니다.
1: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2: 네.
1: 뭐뭐 하자라는 말투를 조금 바꿔볼까요?
2: 네.
1: Alright. 그러면 결정하자.
2: 아하.
1: 어떤 결혼식장이나 이런 장소를 venue라고 하잖아요.
2: 네네네.
1: venue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결정하자. 그러면은 하자이니까 일단
2: let's
1: 결정하자.
2: decide
1: 그 venue로
2: on the venue.
1: 그래서 let's decide on the venue.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2: 와우.
1: right? 뭐 결혼식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Alright, 자, 이러면서 추가합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2: 맞아요. 합니다. 저도 예체능과를 나오긴

0: 했지만
1: 네.
0: 다들 아, 꼭 가야겠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1: 저도 심지어 미국에서
0: 네.
1: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0: 그쵸.
1: 거기서도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영화 쪽에
0: 예.
1: 관심이 가고
0: 아,
1: 그쪽 수업을
0: 맞아요.
1: 뭐 짧게 들어봤는데, 나도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도 그쪽을 추천을 해줬는데,
0: 네.
1: 주위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0: 아유.
1: 컴퓨터 해야 된다. 뭐 요즘에
0: 나중에 뭐 해먹고
1: 컴퓨터가
0: 살라
1: 붐이다.
0: 그래?
1: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0: 맞아요.
1: 살짝 뭐, 암튼.
0: 예, 고민 많으셨군요.
1: Right.
0: I love art. 예술을 사랑하여. But, 하지만, everyone says, 이렇게 나눠볼까요? It's not 실용적이지 않대. 그죠?
1: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예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0: 진짜요?
1: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0: 근데
1: 네.
0: 실용적이다라는 말은요,
1: 실용적이다.
0: 쓰임이 많은 거잖아요. 쓰임이 충분한 거. 그러면 저는 쓰다, use,
1: Okay.
0: use를 활용해요.
1: Alright.
0: useful.
1: How useful.
0: 예, useful.
1: Okay. 꽤 괜찮아요. 꽤
0: 괜찮죠?
1: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단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 useful 거기다 넣었다는 거 자체가 칭찬해요. 칭찬, 칭찬. 오케이. 자, 이것도 좀 이따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0: 네.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useful. 정답? practical.
0: 진짜 처음 보네요.
1: 네, 처음 봤나요?
0: practice에서 나온 건가요,
1: A
0: 혹시?
1: practice,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것
0: 오,
1: 같습니다.
0: 비슷하게 생겼어요.
1: 아까 전에 useful 한 단어도
0: 네.
1: 뭐 의미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useful은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좀 소용이 있는이 되겠고요.
0: 네네.
1: practical은 정말 이거를 배워두면 정말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기도 하고
0: 예.
1: 무슨 뭐라 그럴까 쓸 데가 많다 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0: 좀더
1: practical.
0: 디테일하고 포괄적이네요.
1: Yes. 근데 이거는 회화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0: 네.
1: Okay, so practical 한 거. 굉장히 실용적이다. 쓸 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용사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everyone이 나왔어요.
0: 네.
1: 여러분, 우리 이거 뭔지 다 알죠?
0: 그죠?
1: Everyone이 뭐예요? Everyone.
0: Everyone? 모두, 여러분.
1: 모두 여러분,
0: Oh,
1: right? That's right. So everyone은 모두, 다들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쵸?
0: 네.
1: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있죠. 이게 왠지 모두이고 다들이다 보니까
0: 복수 같아요.
1: 복수 같아요.
0: 너무 헷갈려요.
1: Right. 의미적으로는 좀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도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0: 그래서 say에 S가 들어와가지고,
1: 그렇죠.
0: 마이쌤이 난 틀렸나 했네.
1: 복수면은 say인데,
0: 네.
1: right. 단수 형태니까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서
0: 아,
1: says로 가게
0: 그렇군.
1: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예요.
0: 네.
1: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WCB English,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0: 아.
1: 이러면은 이거 주어 동사 매치를 잘해야 됩니다.
0: Yes.
1: 모두가 사랑한다.
0: Everyone loves
1: 왕초보 영어.
0: WCB.
1: English. 그건 제가 좀
0: Yes.
1: 지어냈고요. 왕초보, right?
0: 예.
1: 자, how about this? 공평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0: Same.
1: sam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0: 네, 저는
1: 모두가.
0: 쌤쌤으로 가요.
1: 쌤쌤, 너무 오랜만에
0: 예,
1: 들었어.
0: 그쵸?
1: 그런 거 있잖아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equal.
0: 아, equal.
1: 이라는 단어. 그러면 만약에 모두가 동등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0: Everyone equals.
1: equals? equal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겁니다.
0: 그래요?
1: 네.
0: Everyone is equal.
1: 오, are가 아니라
0: is.
1: is. 단수 취급하니까요. 그렇죠?
0: 네.
1: So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0: 아,
1: 하는 거죠.
0: 진짜 헷갈리네요.
1: be동사가 나오든 뭐 일반 동사가 나오든 everyone은 3인칭 단수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0: 네.
1: Do you understand?
0: Yes.
1: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Everyone loves WCB English.
1: Everyone is equal.
0: Everyone is equal.
1: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I love art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당연히 이제 art는 무슨 뜻이에요?
0: 예술.
1: 예술,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art 뭐라고 할까요?
0: 아트 프로덕트. 예. 아트 왜 이렇게 칸이 좁죠? 프로덕트. 이거죠. 작품이잖아요. 프로덕트.
1: 뭔가
0: 예스.
1: 좁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0: 그렇죠.
1: 정답은
0: 불길했어요.
1: artwork라는 게 되겠죠.
0: 아트 워크.
1: 한점한점한점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0: 네. 아트 워크.
1: artwork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0: 해야 한단다.
1: 어? 약간 스윗한데요?
0: 이거는 정말
1: 네.
0: true예요, true.
1: 맞아요.
0: 예.
1: 아니, 너 이거 잘하잖아. 무슨 예술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마음 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네가 좋으면 그걸로 가. 이
0: 그렇죠. 맞아요,
1: 소리잖아요.
0: 맞아요.
1: 좀 약간 멋진 아빠다.
0: 멋진 아빠.
1: 네. You should follow your 마음. 아, your mind겠네요. 마음이니까. 마인드 할게요.
0: Follow
1: 네.
0: your mind. Okay, 뭐, not bad.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아, 이 쉬운 거를 왜못
0: 이게
1: 건드렸을까요?
0: 희한하게도 저
1: 네.
0: mind라는 단어가 마음, 뭔가 감정 이런 느낌 같은데요.
1: 네.
0: mind는 정신, 뭔가 뇌,
1: 그래요?
0: 생각에 더 가깝고요. heart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느낌을 또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follow one's heart라고 하는 거가
1: 네.
0: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약간 수거처럼.
0: That's right. 그래서 follow one's heart가 진짜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해야 된다든가 무슨 뭐 그게 현실적이어서 한다든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원해서. 이거 진짜 너무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
1: 네.
0: 연설문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신의 heart를 따르세요. 당신의 패션을 따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그거를 좀 제가 늦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대학 다녔으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바꾸면 되지. 이랬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1: 맞아. 유명인이나 위인의 그런 말 한마디가
0: That's right.
1: 되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Follow your heart, right? 자. 그래서 이거 예문을 두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명령어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아니면 좀 어린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한다면
1: 네?
0: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명령어로 그냥 하면 어때요, 방금?
1: Follow your heart.
0: Follow your heart. There you go. 슬기 씨도 혹시라도 뭐
1: 네.
0: 그런 거 하시나요?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한다든가
1: 가끔
0: 어린
1: 있죠.
0: 친구들 특히 뭐 한다든가
1: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한적 있어요.
0: 그런 거할때
1: 네.
0: 본인의 이제 경험담 얘기하면서
1: 맞아요.
0: 이런 말 하나 해주는 거 너무 멋있을 것
1: 심지어
0: 같아요.
1: 영어로 딱 해주면,
0: Oh, very
1: 저 언니
0: nice, girl.
1: 괜찮다.
0: 괜찮다, 괜찮다.
1: 에.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냥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어. 그녀는 일단은
1: She did.
0: she 한 다음에 just.
1: She just.
0: 자,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다. 이게 의역이 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1: 에.
0: 그녀는 그냥 그녀의 heart를 따랐다.
1: She just
0: just.
1: followed her heart.
0: There you go.
1: 아.
0: 직역 버전이 더 좋죠? 그렇죠.
1: 예.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했다 그러니까 did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0: 와,
1: 지금.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예.
0: 의역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밀어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
1: 네.
0: so she just followed her heart. 이 얘기는 남들이 그건 안될 거야, 어차피 안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나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딱 그렇죠.
1: 멋지다.
0: Very nice. 저 이거 약간 슬기 씨의 얘기가 아닐까.
1: 맞아요. 난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0: 우리 함께.
1: 맨날 까불고.
0: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Follow your heart.
1: Follow your heart.
0: She just followed her heart.
1: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본문 읽어볼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Alright, 자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게 보통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뭐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서 정말 빛을 봤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
0: 자
1: 오.
0: 아빠는 수학 전공했는데 이젠 영화 감독이잖아. 와,
1: 오.
0: 뭔가 스토리.
1: 네. I majored in math. 나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but now I'm a 영화 감독이네요.
0: 그렇죠. 아니, 여기서 딱 끊어주면
1: 그쵸?
0: 되겠죠.
1: 예. 네. 그래서 I am a 그러면 무비 디렉터. 무비 디렉터. 디렉터.
0: 이거는
1: 예. 네.
0: 영화를 이제 마지막에
1: 그쵸?
0: 그 엔드 크레딧 같은 게 이제
1: 맞아요.
0: 올라가면은
1: 예. 네.
0: 누가 뭐 감독을 했고 누가 뭐 프로듀스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많이 들어봤고, 또 이렇게 감독님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디렉션이라고 우리는 한국말처럼 막 써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외래어로 그냥 좀 편하게 쓰는 편이긴
1: 네.
0: 하죠. 자, 지금 95%
1: 아,
0: 맞았습니다.
1: 그래요?
0: 네. 자, I majored
1: 뭐가 잘못됐어,
0: in
1: 또.
0: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We direct. 어?
0: T.O.
1: Director이구나, Director.
0: 근데 발음은 director 맞는데 너무
1: 아,
0: tour는 아니고요.
1: 그렇게 외워야지,
0: 아,
1: 근데 나중에
0: 맞아요.
1: 또안 틀려요.

0: 했다가 어디 가서
1: 디렉터.
0: Hello, are you a director? director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이해하겠습니다.
0: 자, movie 네. director I 쪽의 형세를 주고 발음해주면 되겠고요. 이건 나라에 따라 뭐 director 뭐가 될 수도 있겠고 네. director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를 전공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썼나요?
1: 전공한 major.
0: major이라는 동사를 네. 여기서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my major was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major를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jor하고 in이 필요합니다.
1: 네.
0: Okay, so I 뭐 majored in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본인의 전공은 영어로 알 필요가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조금 알아둬야죠.
0: You know. 네. Okay, so major in이 동사인 거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1: 예.
0: Right. 자, 그러면은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제 주위에 네. 그 당시에 특히 동양 친구들은 한 80%는 이거 전공했던 것 같아요.
1: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럼 컴퓨터 과학이에요?
0: 네, 그렇죠. 공학 같은 뭐.
1: 아, 컴퓨터 공학.
0: 근데 그렇지만 막상 좀 컴퓨터는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컴퓨터를 하면 무조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1: 지금 AI가 붐인 것처럼.
0: That's right.
1: 네,
0: that's
1: 맞습니다.
0: Right. 자,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너 생물학 전공했니? 생물학 뭔 줄 알아요?
1: 피지컬. 사이올로지.
0: 심지어 그거는 피직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학, right? 그거 말고요.
1: 머리가 아프네요.
0: Biology.
1: 아, biology.
0: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너는 biology, 네. 생물학을 전공했니? 과거로?
1: Are you?
0: 과거 동사.
1: Did you? Did you major in biology?
0: 그렇죠.
1: 아하.
0: major가 동사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are you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1: 네.
0: 자, 보면 That's right. 과거형으로 실제로 ed 붙어요.
1: 네.
0: Right? 그리고 major가 동사니까
1: did
0: 너
1: you?
0: 과거에 그거 전공했니? 이거니까 did가 맞겠죠. 자, 읽어볼게요.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Did you major in biology?
1: Did you major in biolog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 이 표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질문할 때 What's your major? 너의 major는 뭐니?
1: 너 전공이 뭐야?
0: 아, 뭐야? 그럼 방금식으로 대답도 가능하겠고요.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That's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Okay.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1: 네.
0: Right?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색을 못 정하겠어. 난 결정할 수 없어, 일단.
1: I can't decide.
0: 그 색에 대해서.
1: On the color.
0: 그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Mm-hmm.
0: 장소를 정하자. 정하자, 결정하자.
1: Let's decide.
0: 그 venue에 대해서.
1: On the venue.
0: On the venue.
1: Mm-hmm.
0: Perfect. 자,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아빠, 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저의 major에 대해서.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Perfect.
1: Mm-hmm.
0: 자, 읽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Let's decide on the venue.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Everyone.
1: Mm-hmm.
0: 자,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 그거만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1: 네.
0: 자, 모두가 동등해.
1: Everyone is equal.
0: Is equal이죠.
1: 네.
0: Alright. 두 번째. 다들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다들 WCB English를 사랑해.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Perfect.
1: Mm-hmm.
0: Loves.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자, 저는 예술을 사랑해요.
1: I love art.
0: 하지만 모두가 말해요.
1: But everyone says.
0: 그게 practical 하지 않다고.
1: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oh, that's a long sentence.
1: 진짜 길어요.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is equal. Everyone loves WCB English.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Oh, 수고하셨습니다.
1: Mm-hmm.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5: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6: Oh.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6: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Huh?
6: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Wow, thank you, Dad.
6: Just follow your heart.
1: Yes.
6: Do art if you love art.
1: Mm-hmm.
6: Yeah.
0: Well done, you guys. Good job.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ake your passport to the counter 였습니다.
0: There you go.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1: 아,
0: 어떤 노래로 하지?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기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또 사라예보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에는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스의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튀르키예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사륙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슬람, 정교, 가톨릭이 공존해온 보스니아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양한 얼굴색과 눈동자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남슬라브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은 이들의 친분이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정교의 꼬마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이웃의 종교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가톨릭과 무슬림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예배당에 나가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사라예보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추구했던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의 이상을 압축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첫 장면은 활기찬 사라예보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국가대표 사격팀의 에이스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친구가 가족과 함께 근교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바비큐를 굽고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는 길. 무장을 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차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옆 동네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무슨 여권이 필요하냐고 항의하자 오늘부터 이 지역은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점령했으니 세르비아 국민만 통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죠. 두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세르비아 공화국? 그게 어디죠? 우린 유고슬라비아 국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이 장면은 내전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 정다운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나뉘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을 합쳐 조국의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던 두 친구는 이후에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군과 이에 대항하는 보스니아 방위군에 입대해 끔찍한 사라예보 봉쇄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 유고 내전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인데요.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를 죽여야 하니까요.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유달리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과 친구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적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스니아 내전의 원인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같은 뿌리의 민족입니다.
보스니아의 무슬림은 아랍이나 튀르크 계열의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이웃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매우 가까운 남슬라브족이거든요. 단지 보스니아가 유달리 오랫동안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곳에 살던 슬라브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정교인인지, 누가 세르비아인이고 누가 보스니아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국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더욱 뒤섞여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사라예보의 무슬림은 단지 이슬람교를 믿는 슬라브인이고 이웃에 사는 세르비아 가족은 정교를 믿는 슬라브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이었죠. 이처럼 구별과 차별 없이 공존해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와 민족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종교와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내세운 선동이자 핑계일 뿐 결코 비극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덧 내전이 끝난 뒤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정묘나 마을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 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사라예보 봉쇄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라예보의 장미는 원래 도시 곳곳에 많았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니아의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이 중 보스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사라예보라면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중심지는 모스타르입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체고비나 지방은 크로아티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가톨릭이 어울려 살았고 모스타르 중심에 세워진 다리 스타리 모스트는 강 건너 두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모스타르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침공한 세르비아군에 이어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크로아티아인들마저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고 모스타르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다리를 오가며 사이좋게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을 축하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적이 되었고 그 와중에 크로아티아계 포병에 의해 스타리 모스트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다리의 파편은 그 자체로 산산이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스타리 모스트는 재건되었고 복원된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모스타르 관광의 핵심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포토존으로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한쪽에는 1993년을 잊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말없이 서서 이 다리의 슬픈 역사를 전해줍니다. 왜 유독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더 치열했던 걸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파워게임을 벌인 것은

두 강대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내세웠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애써 억누른 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 뒤 더 우위에 서고 싶던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싸움을 시작했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종교와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간에 위치한 보스니아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의 파워게임에 끼일 수밖에 없었고 점차 전쟁의 방점이 종교에 찍히면서 무슬림이 많은 보스니아가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에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4년 유엔은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매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한 셈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긴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었지만 이곳이 당시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의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화입니다. 즈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수의 유엔 네덜란드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지원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세르비아군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군은 저항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를 넘겨주었고 그 직후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덜란드 정부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쿠아바디스 아이다에서 즈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로마를 피하던 사도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란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추상적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어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어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아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와 학살을 이끈 장군 등 주요 배역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슬라브의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은 연극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BN이 방송됩니다.
1: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2: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3: 무쌍인 게
4: 굉장히 재미로운
3: 게 그냥 불쌍해서
1: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5: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6: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났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평범하기 짝이 없는 농촌의 식당인데 문 열리기가 무섭게 실내를 채우는 손님들. 문전 성씨의 뜻을 곱씹어보게 되네요. 채소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하나같이 입으로 넣는 음식이 쌈채소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집 살림살이의 규모.
1: 연 매출이 얼마나 돼요?
2: 13억?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12분이요.
0: 이게 다 생김새도 희한한 요 곰보 배추 때문이라는데.
3: 이 하나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하고 다른 거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식재료의 맛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겸손한 식물 곰보 배추를 더 사랑합니다.
0: 곰보 배추와 사랑에 빠지게 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곰보 배추를 일부러 키우는 농부는 없었으니까요.
3: 나오잖아요.
0: 일단 맛이 궁금하네요.
3: 이거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향이 좀 강하고 쓴데 이 특허시 굉장히 단맛이 나요. 그 입맛이 없을 때 이거를 먹으면 아니 정말 이거 더 맛있어요.
4: 그래요?
3: 아야 이거 안 좋아하구나. 괜찮다니까요. 아니야 천천히.
4: 천천히.
3: 순대? 천천히 음미해봐요.
4: 되게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그쵸? 되게 오묘한데요.
3: 그렇죠. 얘가 저는 젤로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걸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싫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얘하고 다른 거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은 진한 향과 집의 성질을 다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다른 부재료, 이제 식재료의 맛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식물.
0: 정식 명칭은 배암 차즈기. 토종풀이지만 일부러 찾아먹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랍니다.
3: 예전에 저희는 이거 손에 묻을까봐 이렇게 베어가지고 버렸던 풀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잡초죠. 향 줬다는 거예요?
0: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곰보 배추를 함께 키우는 이가 있습니다.
5: 사장님 누구세요?
3: 여기. 좀 쉽게 말하는 왼손 내 남자. 남의 벼.
5: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89년부터 같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같이 했으니까 37년?
5: 이제는 뭐 호흡이 척척 맞으시겠네요.
3: 아, 그분은 너 또래잖아.
5: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안 맞아. 또 너무 안 맞아. 근데 이거는 잘 맞아.
0: 남들에겐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에 적응해가며 결혼 이후 그녀는 농부로 살았다죠. 17년 전부터는 마을의 중심 느티나무 옆에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이게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돼버린 거죠.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다리던 손님들이 하나 둘 입장하더니 어느새 꽉 들어차 버립니다. 너도 나도 손에 든 건 쌈 채소. 어른 아이 할 것도 없이 참 맛있게도 드시죠? 쪽박과 대박을 가른 건 바로 곰보 배추. 보기엔 그저 평범한 풀떼기에 불과한데 농촌의 평범한 식당을 맛집으로 소문나게 만든 1등 공신이랍니다. 이 집에 온 분들 중 열의 아홉은 이걸 시키신대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강된장뿐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저 보쌈 삶을 때도 곰보 배추가 들어갑니다. 건강 밥상이라 불리는 이유죠. 30년 전까지만 해도 잡초 취급당하던 천덕꾸러기가 웰빙 바람을 타고 금이 환향한 셈입니다.
6: 화학점이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건강해요. 최고예요.
5: 아, 드시면서도 그런 느낌?
6: 네, 느껴지죠. 그래서 자주 옵니다.
7: 제가 원래 쌈밥을 잘 안 먹는데 여기는 진짜 맛있고 아이도 잘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는 집 같아요. 예.
8: 이런 데 오지 않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야채는 아니라거든요.
0: 비빔밥에도 고운보 배추를 넣어 드시는군요.
8: 아, 맛있다.
0: 제공되는 쌈, 채소는 모두 무한 리필.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밭이 있고 거기서 직접 기르는 이른바 농가 맛집이라 가능한 일이랍니다. 이 밥집의 내실을 키우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유지한 데에는 안주인의 역할이 컸다는데요.
9: 식당에 손이 엄청 많네요.
2: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식사 많이 오신 것 같네요.
9: 우리 식당이 연 매출이 얼마나 돼요?
2: 한 13억?
9: 엄청 많네요.
2: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12분이요.
0: 개업 첫해 매출에 50배가 넘는 성장. 그 비결이 뭘까요? 점심 장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분주해 보입니다.
9: 뭐만 드시려고요?
3: 홍보 배추 가지고 제가 진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액에 쓰는데 그 여기에다가 넣고 하면은 떡맛도 괜찮고.
9: 홍보 배추 떡이에요, 그러면?
3: 그렇죠.
0: 곰보 배추에 같은 양의 설탕을 넣어 만든 진액, 청이라고도 불리죠. 인생 작물 곰보 배추를 만난 뒤 차로도 끓여 마시고 메주와도 섞어보고 숙취 음료까지 만들면서 그녀는 정말 많은 도전을 해봤답니다.
3: 이게 체에다가 여러 번 내렸잖아요. 진짜 훨씬 부드러워.
0: 그 중에서도 떡은 필살기. 오늘처럼 고운보 배추 진액에 포슬한 맵쌀을 섞어 찌면 시루떡, 찰진 찹쌀로 빚으면 인절미가 되는 거죠. 숱하게 만들어본 떡이지만 평소와 달리 편백찜기를 선택해보았습니다. 음식에서만큼은 지루하지 않도록 늘 새로운 시도를 즐겨합니다.
9: 왜 계속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세요?
3: 아니, 김이 이쪽에 좀 많이 새는 것 같고.
2: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안 쳐졌으니 기다려야지.
0: 떡이 익기를 기다리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가 취미래요.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 음식을 배우러 다닙니다.
2: 그 배움의 갈망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장이 없는 게 굉장히 저 혼자 유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 그래도 학사증 받아왔죠.
9: 아, 올해 취득하셨어요?
2: 네네. 올 2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뭉클하죠. 뜨거운 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나도 했구나.
0: 배움에 대한 열의는 갈증인 동시에 좌절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게 해준 해방구이기도 했습니다.
2: 시설 온해를 하면서 남보다 먼저 양액재배를 했었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빚더미에 올라쓰고 있을 때 이제 그것도 힘이 들었는데 남한테 아픈 소리를 못하는 게 저희 집 식구였고 저랑 같이 사는 분 다른 분이 나 죽겠어.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너 해라. 그러고 나면 저는 더 힘들고. 그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였죠.
0: 남보다 너무 앞서 나갔던 남편. 그 대가는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오죽하면 가장의 입에서 산으로 들어가겠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때 판을 뒤집은 게 곰보 배추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도 다시 다잡았습니다.

0: 내일 다시 해. 안 익었어.
1: 안 됐어요?
0: 응. 내일 다시 하게.
2: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0: 아, 이건 하지 말고. 아, 뭐야.
2: 떡 만들기 대장도 이런 실수를 하는걸요.
0: 그거 왜 찍어요? 찍지 마. 엄마라, 왜 그래? 엄마!
2: 그래요. 내일 또 다시 만들면 되죠. 처음 식당을 열면서 하루 네 번 버스가 오는 정류장 옆이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꾸준히 있는 데다가 300년도 넘은 느티나무 아래 정자까지 마련돼 있었으니까요.
3: 네, 아침마다 닦아요. 여기 이제 또 손님들이 와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아침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터널에 들어가고 끝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꾸준히 참아주고 또 이제 별없이 그냥 고맙죠. 아니 이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요. 그래요.
2: 그런 얘기 진짜 평소에도 들려주셨을까요? 남편 마음이 내내 그러셨다는데 알고 계셨죠?
4: 어, 오늘 오랜만이다.
2: 좌판을 버려놓은 안악들과는 한마을에서 호형호재하는 사이라죠.
4: 나 떡 장사하면 어쩌겠는가 한번 봐봐.
2: 어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인절미군요.
5: 맞나?
6: 맛있어.
4: 인절미가 맞나? 나 이 떡 장사할까? 누구한테 팔아? 누구한테 팔아?
5: 전부 다 공부를 준다고 쑥 안 들어가.
4: 쑥 안 들어가고.
5: 이늘 많이 넣었을까? 달아로 하나 넣었다.
4: 예, 이거 얼마나 한 달에서 넣어야지.
5: 근데
6: 맛 맛있네.
4: 뭔 맛? 진짜로?
6: 맛있어.
2: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앞에서는 직접 가꾼 농산물을 갖고 와서 열성적으로 판매하는 주민들이 늘 계시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쭈뼛쭈뼛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한 채 표고버섯만 만지는 한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7: 그 잘생긴 청년은 누구예요?
8: 아들. 저희 집 안에 있는 아들하고 학교 동기.
7: 이게 이제 참나무인데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종균을 넣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버섯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좀 많은 양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 집이 좀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이제 팔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머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4: 그 소름 좀 안 줘도 돼. 내가 저번에 하나 가져.
7: 감사합니다.
4: 내가 그냥 갖고 갈게.
7: 감사합니다.
2: 아들 친구를 돕기 위해 괜한 인심을 쓴 건 아니랍니다.
7: 표고는 뭐 하려고 잔뜩 사오셨어요?
4: 쌈장 만들게, 우렁이 강된장.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조미료를 안 써도 맛이 나와요. 자연적으로 표고, 양파, 마늘 이제 그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어우러지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2: 속이 편안한 밥상을 내는 게 이 집의 목표. 그래서 이 부엌에는 인공조미료, 밀가루 그리고 식용유가 없답니다. 잔재주를 부리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내려니 원재료의 품질 그리고 신선도가 관건이 됐습니다.
7: 이 콩은 얼마나 끓여두신 거예요?
4: 6시간. 그러니까 출근해서 얘를 먼저 불을 지르죠.
2: 곰보배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약을 지어 팔 수는 없는 노릇. 처음부터 약이 아니

0: 음식으로 승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제 곰보 배추, 진액 넣어 빚은 된장까지 추가하면 이 집만의 강된장이 얼추 만들어진 셈입니다.
1: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간이 맞고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스스로 떠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
0: 여기에 우렁이 깔고 마늘, 고추 올려 끓이면 손님상 앞으로 출동 준비 완료. 지난 17년간 안주인은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왔다죠. 타협하고 싶어질 때면 농사 짓다 쫄딱 망하고 처음 문 열었을 때 그 간절함을 떠올렸답니다. 그래서 늘 손님들에겐 진심이라죠.
1: 팔김치가 맛있어요, 그죠?
0: 어려울 때 찾아와주는 한 분 한 분이 고마웠기 때문에요.
2: 그냥 농가 맛집 정해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거라고 그중에서 제가 탑이면 좋고 아니어도 좋고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내가 탑이 돼야지 그 마음으로 하니까 탑이죠.
3: 이게 동해 문화군요.
4: 자, 연 매출이 그냥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
5: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전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6: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7: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18: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킨
3: 유쾌
1: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3: 변비엔 메이킨.
4: 꿀리.
5: 네.
4: 오. 깔라말랄꿈. 40kg. 와.
5: 와, 진짜 장인들이다. 와.
4: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5: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4: 와.
5: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4: 잘라만 가있고 짜이 한잔 사주시겠다는데. 아차아차.
6: 멀리서 보면 낯설지만 다가갈수록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
4: 잘라말라이고
7: 일두바라.
4: 와, 여기 엄청 오래된 가게입니다. 꽤 오래 기다려야겠는데요.
6: 파키스탄의 진짜 매력은 특별한 풍경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4: 오, 야, 훈련 빡세게 하는데요.
6: 그 정겨운 삶을 만나러 같이 가보실까요? 여행은 머무는 장소를 넘어 때로 생각과 시선까지 바꿔주곤 합니다. 저의 편견을 깨뜨려준 많은 나라 중에서도 반전 매력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서 노래하는 풀꽃처럼 파키스탄이란 나라의 매력은 가까이 들여다봐야만, 골목길을 걸어봐야만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대도시보다 사람 냄새 나는 옛 동네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곳처럼 말이죠.
4: 자, 지금 제가 온 곳은 라왈핀드입니다. 이곳은 이슬라마바드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신기한 건 이슬라마바드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시라서 사실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6: 계획도시인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파키스탄의 얼굴이라면 라왈핀디는 파키스탄의 속살 같은 도시랄까요? 오래된 골목의 노점들은 아침부터 북적북적 활기찹니다.
4: 여기가 맛집인 것 같습니다. 살라말라이쿠. 이렇게 또 릭샤 드라이버. 아차아차. 이제 짜이? 짜이? 아차아차. 짜이 한잔 사주시겠다는데. 아차아차. 액도틴 짜르.
6: 파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경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4: 아차.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짜이를 한잔 사주시는, 이게 바로 파키스탄의 정이죠.
7: 아차.
4: 아차. 아, 릭샤 드라이버. 아, 두 분 다 릭샤 드라이버신데 지금 또 타시는 분도 없고 잠깐 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7: You from?
4: 네, South Korea. 아차. 이드 무바락. 아차. Thank you. 슈크리아. 와, 미타해. 보트 미타해. 아, 진짜 맛있습니다.
8: 바나나 사주세요.
4: 아차. 15년 이 릭샤 운전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오, 차. Very good, very good. 깜깨싸해.
8: 깜티게.
4: 티게. 티게. 아차. 아. 까해, 까해.
7: 저기 칼와부리.
4: 칼와부리. 아, 칼와부리. 마제다. 아, 마제다.
7: 아차,
4: 아차. 아, 오케이. 사람들이.

0: How much? Yeah, how much?
1: 액값 깁니까? 액값
0: 그러면 350원. 한 잔에 350원입니다. 오, 짜이가 춤을 추고 있어요. 거품 위에서.
2: 처음 본 파키스탄 사람이 웃으며 건네는 이 차이 한 잔은 그저 350원짜리 음료가 아니라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나눌까요? 하는 관심과 배려죠.
3: 이렇게. 야.
2: 친절한 그 마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0: 아, 반죽을 막 바로 해가지고 촥 이렇게 돌리면서 기름통에 넣으니까 이 반죽이 확 부풀어 오르거든요. 뿌리입니다, 뿌리. 탄두르에다가 넣어서 굽는 게 아니고 기름으로 이걸 굽는 파라타. 기름 없이 하면은 그거는 짜파티.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죽을 해서 튀기면은 이렇게 또 뿌리가 됩니다.
2: 파키스탄의 빵가게 풍경은 언제 봐도 재밌습니다. 탄두르 화덕에 굽는 난이 삼시세끼 먹는 빵이라면 푸리는 특히 아침 메뉴로 인기가 많은 빵입니다. 반죽이 너무 얇으면 기름에 넣었을 때 터져버리고 너무 두꺼우면 부풀지 않기 때문에 손기술로 적당한 두께를 만들어야 빵빵하니 예쁜 푸리가 완성됩니다.
0: 아차해.
4: 아차고.
0: 아차.
4: 13
0: years. 13 years. 와, 이 가게만 지금 13년째 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와, 여기 엄청 오래된 가게입니다. 1948년부터 했었던 가게래요. 괜히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48년부터 운영된 가게라고 하면은 진짜 아주 완전 줄 서서 먹는 맛집이잖아요. 줄을 서야겠네, 이거. 어휴, 꽤 오래 기다려야겠는데요? 어우, 벌써 제 뒤로 이렇게 줄이 서고 있습니다.
2: 라왈핀드에서도 손꼽히는 할와푸리 맛집. 착착착 반죽을 치대고 지글지글 기름에 튀기고 80년 가까이 도시의 아침을 깨워온 소리들입니다. 가게가 문을 여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천 개의 푸리가 튀겨지는데요. 또 다른 쪽에서는 곁들여 먹을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푸리는 보통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는데 병아리 콩을 넣은 커리, 촐라이와 아랍어로 달콤한 것을 뜻하는 할와입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좋아하는 꿀조합 메뉴죠. 파키스탄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역이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전통적으로 육체 노동이 많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탄수화물 중심의 달고 짠 음식들이 발달했죠. 기름진 빵, 푸리와 달달한 할와, 짭짤한 커리가 같이 나오는 메뉴 할와 푸리는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기 딱 좋은 메뉴입니다.
0: 와, 곰발빵 같아요.
2: 저는 파키스탄 여행만 50일 정도 했었는데 할와 푸리는 처음 먹어봅니다.
0: 신기하게 생겼다. 아, 좀 젤리 같은데요, 오히려?
2: 튀김빵 푸리는 차파티 특유의 쫄깃함에 공갈빵의 파삭한 식감이 더해진 맛입니다.
0: 이 푸리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름에 튀겼다 보니까 아주 바삭바삭하고 고소합니다.

0: 어린이 입맛인 저에게 생소한 듯 익숙한 듯 아주 잘 맞더라고요.
1: 우선 이 할라라고 하는 거의 식감은 감자 똑같은 식감입니다. 근데 설탕을 찍어 먹는 것처럼 달아요. 병아리 콩 카레입니다. 요거는 이제 맛살라가 들어간 커리라서 짭짤합니다. 그래서 단짠 단짠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0: 2, 3천원 정도에 이 정도 한 끼면 훌륭하죠. 우연히 들른 노포에서 정통 펀자브식 아침을 즐겼습니다. 막 도착한 여행지의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건 낯선 도시와 친해지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오래된 골목에는 구석구석 소소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1: 어? 타이어 같이 생겼는데? 아차. 아, 타이어? 이게 밑창이 많이 달았네. 네. 이것도 타이어구나. 주문하신 게 이 다른 이 밑창을 타이어로 이렇게 덧댄다고 하십니다. 펀드입니다. 재밌는데요?
0: 옛날 우리의 길거리 구두방이 생각나는 모습이죠?
1: 근데 또 타이어로 이렇게 굽을 가는 건 처음 보는데, 역각이 아니에요, 저거? 와. 우선은 저렇게 그냥 대충 붙여서 자른 다음에, 지금 그냥 저 가위로 그냥 최대한 핏하게 하는구나. 이제 딱 맞게 자르고, 우와.
0: 낡은 슬리퍼를 수선하는데 새 구두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1: 끝났어요.
0: 한참은 더 골목을 누빌 수 있겠습니다.
1: Good, good. Why do you visit?
2: Polishing.
1: 폴리싱. 아차. 요거 수선하는 김에 또 닦기도 하고. 타이어?
2: Yep.
1: 얘랑 지금 문양이 달라요. 얘랑 또 달라요. 수선할 때 다른 타이어를 썼나 봅니다, 이게.
0: 파키스탄 남자들에게 슬리퍼나 샌들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날씨가 덥고 맨발로 기도를 할 일이 많다 보니 신고 벗기 편한 신발이 최고죠.
1: 피니쉬. 아차. 와. 새 신발이 탄생했습니다.
0: 허름한 슬리퍼를 애지중지 수선하는 것도, 수선 재료가 타이어라는 것도 재밌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버려지는 타이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많은 타이어의 출처는 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트럭이죠. 3년 전 파키스탄에서 무전여행했던 기억을 살려 트럭 히치하이킹을 시도해봤는데요. 역시 친절한 파키스탄 사람들.
1: 살람 알라이쿰.
0: 한 방에 얻어타기에 성공했습니다.
1: 페샤와르. 라호르 투 페샤와르. 아차차.
0: 디샨 씨와 무함마드 씨는 형제인데요. 건설 자재를 운송 중입니다. 오래된 트럭을 사서 함께 운전한 지 4년째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화물은 대부분 철도가 아닌 육로를 통해 운송됩니다. 나라 전체의 물류를 셀 수 없이 많은 트럭 기사들이 책임지고 있죠.
1: 여기가 이제 자는 공간이시라고.
0: 형제는 길 위에서 먹고 자면서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2: 네, 안돼 안돼.
3: 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아, 어 뭐야, 트럭 아트. 야, 이렇게 또 트럭 아트 하는 이런 물품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또 꾸미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차, 아차, 어, 트럭이 높아서 내리기도 힘드네. 아, 이렇게 있구나.
0: 우리가 집을 관리하듯이 파키스탄 기사들은 트럭을 꾸밉니다.
3: 어,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
0: 틈틈이 트럭을 장식하는 일이 그들만의 취미이자 문화가 됐죠.
3: 아차. 오케이.
2: 아니 잘 그라게 안 되네. 타카 파카레 니 크라사소. 야. 밖에 아버지 그라이에 피샤워르 세. अभी इंशाल्लाह इसको फिर तैयार करेंगे बड़ी फिर.
0: 빼곡하게 그려 놓은 문양이나 상징. 글귀들은 기사들의 개성 표현이기도 하고 긴 여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기사들에게 트럭은 움직이는 집이자 일터이고 또 작은 사원이기도 한 셈이죠.
3: 아, 베스트, 베스트. 아, 모든 트럭 기사들이 여기서 이게 차이 한 잔씩 하는 곳이라고 여길 내려주시네. 땡큐, 슈크리아 해. 땡큐, 땡큐. 아, 자, 자, 땡큐, 슈크리아. 바이바이.
0: 갈 길이 먼 형제들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지고 형제들이 추천해준 식당에 왔습니다.
3: 살라무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2: 가자.
0: 우리 고속도로에 자리한 휴게소들처럼 파키스탄의 도로변에도 곳곳에 식당들이 있는데요. 대개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가게로 여행 정보에선 찾기 어렵지만 기사들 사이에선 찐 맛집으로 통하는 데가 많죠. 이런 식당을 파키스탄에서는 다바라고 부릅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트럭 기사들이 끼니도 때우고 잠깐의 여유도 즐기는 길 위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3: 그 간다싱왈라 국경 쪽에서 감자를 이렇게 챙겨다가 페샤르까지 이제 배송을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0: 전국 방방곡곡 다니는 기사님들의 단골 식당은 일단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타고 온 그 형제분들이 여기가 기사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내려줬는데 먹어보니까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 여기 맛집인데요, 정말? 마제다르해.
2: 아차.
0: 이런 기사 식당에서 나오는 차이는 일반 식당이나 노점과는 살짝 다른데요. 찻잎을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오래 끓여서 카페인 함량이 높고 맛도 더 진한 편입니다. 종일 운전하느라 고단한 기사들을 위한 맞춤 차이죠.
4: 차이 좋아요, 차이. 이게 드라이빙 길이에요, 차이. 이제 잠이 좀 와요. 릴렉스 오자다, 이제.
0: 긴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졸음과 피로를 견뎌야 하는 직업. 한 잔의 진한 차이가 기사님들에게 보약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달리고 있을 모든 기사님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3: 나이스 드라이빙, 세이프 드라이빙.
2: 맞아.
0: 저는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 GT로드를 타고 파키스탄 북동부에 있는 도시 라호르로 갑니다. 그랜드 트렁크 로드, 일명 GT로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 방글라데시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 하나인데요. 이슬라마바드, 페샤와르, 라호르 같은 파키스탄의 주요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GT로드가 흘러와 라호르의 간선도로 라비로드와 만나는 지점. 길이 길어지면 중간중간 길목이 생기고 그 길목엔 이렇게 상권이 형성됩니다. 마차부터 트럭까지 온갖 탈 것과 물자들,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3: 어마어마하다. 아차. 자, 제가 도착한 곳은 라호르 외곽에 있는 라비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라비멘디인데 약간 이런 농산물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0: 파키스탄에서 만디는 마켓을 뜻합니다. 특히 도매시장, 집산지 시장을 말하는데요. 여기 라비만디는 과일과 채소, 곡물 등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제 눈을 사로잡는 건 빽빽이 늘어선 트럭들.
3: 알 수 없는 그 꾸밈들이 많아요. 무슨 역할을 하는 애들일까요, 이게? 재밌는데요, 여기?
0: 라왈핀디에서 얻어 탔던 형제 기사님들 트럭은 얌전한 거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정말 트럭들이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단 한 대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3: 문, 문. 이게 파키스탄 그 라호르 전통 가옥에서 보이는 문이랑 엄청 유사하게 보이는데.
0: 이건 뭐 거의 목공 예술 작품 같은데요. 그리운 고향집을 컨셉으로 한 걸까요?
3: 야, 차 문을 자물쇠로 열었대요. 자, 아차. 우와, 우와. 이야.
0: 고풍스러운 나무 문과 대비되는 강렬한 붉은빛의 내부. 파키스탄에서 빨간색은 풍요와 사랑,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3: 지금까지 트럭이랑은 아예 모양이 달라요. 살람알라이쿰.
5: 접시 같아.
3: 와, 살람알라이쿰. 와, 안에가 침대가 이렇게 바로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드라이버. 와, 세 분의 기사분이 같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근거리가 아니라 진짜 막 멀리 나가는 그런 차 같습니다. 페샤와르, 가라치.
2: 가라치.
3: 와, 저 밑에 3 days. 와, 3일 운전해서 카라치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0: 땅을 밟고 있는 시간보다 트럭을 타고 달리는 시간이 훨씬 긴 기사님들.
3: 땡큐.
0: 집보다 트럭을 더 소중히 가꾸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3: 저 앞에서 본 거는 다 작은 트럭들이었는데 큰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트레일러도 여지없이 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네요. 살람알라이쿰.
2: 메라남 진해 꼬리아세.
0: 트럭 아트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한다는데요. 트럭 전체를 최고급으로 꾸미기 위해 몇 년치 소득을 몽땅 투자하기도 한답니다.
3: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또 하셨어?
2: 네, 세븐의 쇼크를 대고로 이렇게 한번 굳고 차례가 있어요.
0: 며칠씩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할 때가 많다 보니 트럭의 안팎 모두 기사의 취향과 편의에 맞춰 변신을 거듭합니다.
3: 아, 이게 안에만 자는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 뒤에도 있네. 우와. 아. 아, 팬. 아, 선풍기도 있어요, 안에. 안에 라이트도 있고. 야, 이 안에 보시면 자칫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창문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또 얘를 당겨서 내리면 뒤에서 지금 선풍기도 작동을 하고, 또 살짝 크로칸 줄이면 여기 빛이 또 나옵니다. 또 이거를 이렇게 하면 꺼지고.
0: 트럭들 한 대 한 대 들여다보는 게 마치 처음 온 친구 집 구경하는 것처럼 새롭고 재밌습니다.

0: फिल्म का नाम फिर इसके ऊपर करते हैं हवा के
1: साथ। हाँ हाँ ओ ओके अच्छा अच्छा हाय सलाम अलैकुम इज योर स्लीपिंग बेड हाँ अच्छा अच्छा
2: और ये वो क्या ईरान जा रहा
1: ईरान
2: है ईरान से तुर्क
1: हाँ तुर्क ओ
2: वो क्या इराक
1: Iraq. Iran, Turkey, Iraq까지도 가신대. 그러니까 두 달을 진짜 이 도로 위에서. 타지키스탄. 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리아.
3: 네.
4: 힘들 법도 한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해맑은 기사님.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1: 한참이 남네요. 뒤에는 그 또 짐칸으로도 쓰시고. 우와 우와 우와. 아, 예, 팬이 있대. 아, 선풍기도 있고.
4: 저라면 여기서 두 달 가까이 자면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1: 어이구. 이야. 어이구, 또 신발은 이렇게. 어이구. 편하기는 한데 이 자다가 가끔씩 좀 악몽을 꾸거나 이럴 때 이렇게 딱 바로 머리를 박게 되는
4: 이쯤 되면 파키스탄의 트럭 기사들은 현대판 유목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럭 구경에 정신이 팔려 깜빡했는데 제가 찾은 곳은 라비만디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1: 이 라호르의 그 도시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것 같아요.
4: 저는 세계 어딜 가나 꼭 들릴 만큼 시장을 사랑합니다.
1: 하이, 살람. 살람 알라이쿰. 꿀리. 오, 살람 알라이쿰.
4: 구슬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과 싱싱한 제철 먹거리들을 보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낯선 시장에선 의외의 익숙한 풍경을 만나기도 하죠.
1: 다 한국 신문이야.
5: 이게 마저리 긴달레데요.
0: 예. 나이솔이 약
1: 아, 250루피. 원 바스켓 딜리버리.
4: 트럭이 과일과 채소들을 부려 놓으면 짐꾼들의 걸음도 빨라집니다.
1: 40kg.
6: 와.
1: 오케이 바이바이
4: 이렇게 소란하고 땀내 나는 시장이 저는 참 좋습니다
1: 어휴 이발소까지 있어 아니 길거리에 있는 이발소는 사실 이제는 너무 당연한데 야, 이렇게 농수산물센터 안에도 이발소가 살람 알라이쿰 아차 아차 아차 해 아우 섬세하시네. 살람 알라이쿰.
7: 알라이쿰 살람.
1: 아까 남카 해.
7: 노합칸.
1: 노합칸 메라 남친 해. 내 코리아 세훈.
4: 파키스탄에서는 거울 하나, 의자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이발소가 됩니다. 파키스탄 성인 남자들 대다수가 수염을 기르는데요. 보편적으로 수염은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는 신앙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스타일을 따르는 거죠. 수시로 수염을 다듬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이발소를 볼 수 있는데요.
8: One of the special saloon.
1: Special saloon.
8: Yeah, the finger art saloon. I'm gonna try.
1: Yeah. Okay. No try, just to see it.
8: Okay.
1: Hi, salam alaikum.
9: Wa alaikum assalam. Hello.
4: 현지 코디가 추천한 이발소.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10: What is that? What is that?
1: Just a cream?
9: Yes. Uh-huh. I make it.
1: You make it?
9: Yeah. Uh-huh.
1: 빠니? 빠니? 오! 오! 진짜 타요! 어?
10: What is that?

0: I make it.
1: Secret?
0: Yes.
1: Okay.
2: 일명 파이어 헤어컷. 불꽃 이발하는 곳입니다.
3: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0: I like it.
3: Yeah. One more. One more. You want? One more.
0: One more.
3: One more.
2: 16년 차 이발사 아잠 씨가 오랜 연습 끝에 개발한 방법이랍니다.
0: Soft and silky, smooth. Oh, this is my art, fun.
4: Fun?
0: Yeah.
4: Yeah. This is his art.
0: Pakistan Lahore is only one man.
4: One man.
0: Yeah.
4: Wow.
0: This fire cut.
5: That's amazing.
0: Amazing.
2: 이 흡족한 표정에 제대로 영업당했습니다.
3: Okay, let's go. Yes. 아니 이게 솔직히 아까 들었을 때는 못 믿었는데 막상 보니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이거?
0: You like it? You like it? Like it?
3: Yeah. 많은 곳에서 뭐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잘라보고 해봤거든요. 일부러 여행의 하나의 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0: Oh. The water.
4: Yeah, water. Yeah. I'm getting relaxing.
3: Special cream?
0: Yes.
4: Okay.
2: 직접 만든 제품을 바르고 불꽃으로 열 처리하면 머리카락이 매끄러워진다는데요.
0: Are you ready?
4: Yeah.
0: It's okay?
4: Yeah.
0: That is fully enjoying.
4: Okay.
0: I'm
4: on fire at all.
0: Wow! Yeah!
4: Oh, my hair is burning!
0: Yeah!
4: Yeah. 와, 신기하다. 와! 와! 와우! 아, 재밌다.
2: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 정확한 효능은 알 수 없지만 체감 효과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4: 오케이. Okay.
3: 오, 진짜 부드러워졌다. 실키.
4: 야,
3: 오, 오,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0: 오케이.
4: 하이파이.
0: 예스.
4: 보다차.
3: 아, 너무 시원해요. 윤기가 좀 있지 않나요 여기?
5: Okay, thank you. It's a very special experience. Thank you.
0: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my shop.
5: Okay. Don't forget me.
0: Yeah.
5: Yeah. Okay. Bye bye.
2: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쌓인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신시가지의 넓었던 길은 구시가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집니다.
3: 와, 저기 저 앞에서 나오시잖아요. 지금 제가 들어가면 이게 통과가 안 돼. 안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5: 아, 살람 알라이쿰.
3: 와, 지금 제가 온 곳은 니카 겔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겔리가 좁은 길을 뜻하고 니카는 결혼을 뜻해서 한국말로 풀었으면은 결혼 골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어느 작가가 말을 했대요. 남자가 이쪽에서 오고 여자가 이쪽에서 오면은 둘이 마주쳐서 결혼을 해야 될 정도로 좁은 곳이다. 이런 재밌는 농담이 있는 골목입니다. 근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진짜 너무 좁아요. 이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나는 갈 수 있는데 또 이슬람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천천히 기다려주고 먼저 보내고 각오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2: 라오르의 거대한 미로 속을 걸어봅니다.
4: 와.
5: 알람 알라이쿰.
3: 와, 여기. 심지어 여기는 또 약간 삐뚤게 지어져가지고 건물이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휘어졌어요. 야, 재밌다 여기.
4: 살람 알라이쿰. 짜르바이. 짜르바이. 야.
2: 정처 없이 골목을 걷다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3: 아, 여기 있다. 침대. 짜르빠이.
0: 야.
3: 짜르빠이. 와우.
2: 짜르빠이는 남아시아에서 널리 쓰이는 침상 겸 평상입니다. 지나온 라왈핀디 기사식당에서 기사님들이 차이를 마시고 누워 쉬던 곳도 바로 이 차르파이였죠.
3: 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의자를 만들고 계시고 여기는 이렇게 또 진짜 실제로 차르파이. 통화. 아, 또 얼마나 이게 지루한 노동이시면 이렇게 통화를 고무줄로 저렇게.
2: 통화 중에도 손놀림은 잠시도 쉬지 않는 프로.
3: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게 보면 안에 문양을 집어넣어야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번갈아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계산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어떤 줄은 지금 두 칸 어떤 거는 세 칸 뭐 이렇게.
2: 이런 분이 바로 생활의 달인 아닌가요?
3: 이게 또 텐션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무로 해서 무게는 거기로 받치고.
2: 차르파이 공방과 판매점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100년 넘는 역사의 골목시장입니다.
3: Very good. 보타차. 차르파이. 오호. How long time making this just one? Three days.
0: Yeah.
3: Three days. Oh, those and three days.
0: Local.
3: Local. 이게 완전 전통이었대요. 나무로 이 대프레임까지도 지금은 더 가볍게 하려고 이제 저런 철제를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해서 했었다고 합니다.
2: 이 시장의 이름은 완마켓. 여기서 완이란 차르파이를 만들 때 쓰는 끈이나 밧줄을 말합니다. 일반 침대의 매트리스 역할을 바로 이 완이 하는 거죠.
3: 길이 같은 걸 굳이 재지를 않으시고 그냥 눈대중으로 가시네. 이제 이걸 살짝 풀어서 얘네를 딱 쪼으시네. 그렇지. 보따차.
2: 가볍고 시원한 차르파이는 파키스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 가구입니다.
5: 아버지,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0: 50.
3: 와, 50년. 와.
1: 한국 가오?
3: 어? 한국?
1: 아, 안녕하세요.
3: How did you know Korea?
1: 아, 이태원.
3: 오, 일했어요? 아, working in Korea?
1: Korea.
3: 오,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아. You also selling 짜르파이? No?
1: Shopping.
3: Ah, okay.
1: 이게 파키스탄이 저 culture 이 bed 이들 use 니 करते ज्यादातर जो देसी बंदे हैं वो चार पे यूज करते हैं गांव में
0: जनता
1: हां विलेज में गांव में ना ज्यादातर ये चीज यूज होती है और हमारे इधर कल्चर में जो है ना शादी ब्याह में ज्यादातर जो बेटियों को देते हैं ना चार पाइए जो है ना ये जहेज में दाज में देते हैं
3: चाचा सिट डाउन ओ 좋아요 엄청 짱짱한데요, 이거?
0: 빠빠.
3: 빠빠. 마스터. 짜르파이 마스터.
0: 마스터. 펠원 테발에.
3: 와우.
0: 펠원.
3: 펠원?
0: 아, 얘도 봐도 되게 그다 뭐라.
3: 오, 여기 전통 그 무술 스포츠 중에 펠완이라고 있거든요. 레슬링 같은 건데, 씨름 같은 거. 그 선수셨대요.
0: 오.
2: 어쩐지 밧줄 감는 힘이 펌상치 않으시더라고요.
3: 와, 힘이. 손. 와. 보다. 와. 손가락 두께가. 뭐야.
2: 골목시장의 은둔 고수 짜르파이 어르신이 왕년에 했다는 운동은 전통 레슬링 펠와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행에서 펠와니 경기를 보려고 했거든요. 말 나온 김에 구주란 왈라에 들렀습니다. 구주란 왈라는 시크 제국을 세운 라지트 싱의 출생지입니다. 무굴 제국이 쇠락한 18세기 말에 등장한 시크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런 역사가 바탕이 된 걸까요? 구주란 왈라는 레슬러의 도시, 장사의 도시라 불립니다.
6: 오, 야, 훈련 빡세게 하는데요? 몸에서 막 또 막 빛이 나요. 땀인지 기름인지. 와. 지금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아령이 그냥 쎄, 쎄. Can I get that? 우와! 와, 한 20kg 되겠는데요, 이거? 우와! 와, 오. 오! 오! 오! 오! 와, 근육 갈라진 거 보세요, 이 친구. 와!
2: 이렇게 탄탄한 잔근육 만들기가 진짜 힘든 건데 몸만 봐도 훈련 강도가 느껴집니다. 구슬한 왈라의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또 취미로 펠완이를 수련한다고 합니다.
6: What kind of oil? 사르소. 사르소, 사르소. 아, 머스타드 오일. 그거래요. 오, 약간 그 향이 납니다. 그 톡 쏘는 향이. 오, can I touch? 오, 오, 오, 머사, 사르소 오일, 베이비. 저도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 친구.
2: 젖살이 포동포동한 꼬마 친구도 거친 펠완이의 세계에 벌써 입문했네요.
6: 아차, 아차.
7: 지금 나름 오자다 해. 하드니 오다, 캐머 오티, 뭐 니글 자티, 스케사. 지금 나름 오자다, 라체 가티, 빈데메.
6: 어, 제대로 한번 보여주신대요. 어, 오! 아. 이게 푸시업 하면서 약간 스트레칭도 겸하는 것 같은데요.
2: 파키스탄에서 펠완이 선수는 강인한 남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6: 와, 이거 한, 와, 한 30kg 되겠는데요, 이거? 와우.
1: 오케이, 오케이.
2: 모굴 시대에 크게 발전한 운동인데 훈련법이 그 시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 거의 지금 인간 병기 같은 것이고요.
2: 경기장은 흙바닥. 자신이 싸울 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펠완이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7: 아,
6: 이거 자체도 이렇게. 아, 10 kg? 10? 와, 10kg입니다, 10kg. 야, 이거 10kg고. 와, 15 kg.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자체가 훈련이 맞아요. 야, 이거 광배. 저는 10kg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15kg는. 우와! 우와! 와, 장난 아닌데, 진짜.
2: 이번엔 허벅지 힘을 기르는 훈련인데요. 운동하면서 경기장 평탄화 작업까지 동시에 합니다. 우리네 시골 밭에서 하던 썰의질과 똑같죠? 하나 다른 건 소 대신 사람이 끈다는 거.
6: 아, 이렇게? 오케이. 어, 울퉁불퉁해서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유, 아유. 아유, 아우. 펠완!
2: 경기장이 준비되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8: 원, 투, 쓰리!
6: 오! 오, 바로 시작인가 봐, 이게.
2: 페르시아와 인도의 레슬링이 결합한 펠완이는 아주 격렬한 운동입니다.
6: 오! 근데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한판 뒤집기, 뒤집기! 아, 버티고!
2: 저도 여기서 가장 무서워 보이는 선수와 한판 붙었는데요. 아침부터 힘은 쭉 빠졌지만 대신 즐거운 추억을 가득 얻어갑니다.
6: 예, 파키스탄 진다바! 진다바! 진다바!
3: 갑자기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인데?
6: 요
9: 이번 촬영도 잘하게 해줘.

0: 드럼스틱 카츠오리.
1: 드럼스틱 카츠오리.
0: 마제다.
2: 동네 애기들이 와서 이프타르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여기 앉아?
3: 우와.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4: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6: 안녕하세요.
4: 예.
6: AIA 생명.
4: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4: 네.
6: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간다.
6: AI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8: 컷!
4: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4: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4: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7: 안녕하세요.
4: 예.
6: AIA 생명.
4: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4: 네.
6: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간다.
6: AI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8: 컷!
4: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4: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이리 오너라! 우와!
11: 내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12: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13: 반갑드려요!
12: 어이, 무겁네.
13: 하나 한번 보시고.
14: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15: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6: 안녕하세요.
17: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8: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으니.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4: 그래.

0: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1: 크롱.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그럼 안 자고 밖에서 뭐해?
1: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랑! 크랑!
0: 아닌 것 크랑, 같은데.
1: 크랑!
0: 그럼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1: 크랑! 크랑!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1: 오!
0: 오줌은 없네.
1: 크랑 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0: 앞이 안 보여.
1: 크랑크랑!
2: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1: 크랑크랑.
0: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1: 크랑크랑.
0: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1: 크랑? 크랑, 크랑.
0: 어?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크랑. 크롱, 뭐해?
1: 크랑, 크랑.
0: 우와, 예쁜 실이네.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1: 크랑,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0: 크랑.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1: 크랑.
0: 저건 또 뭐지?
1: 크랑.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0: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0: 괜찮아.
3: 어?
0: 크랑.
3: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 누구야?
0: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저기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크랑크랑.
1: 당연하지.
0: 정말 고마워.
1: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2: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1: 됐다.
0: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1: 크랑.
0: 우와. 잘 됐다.
1: 다행이야.
0: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고맙긴.
0: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크랑.
1: 벌써 가려고?
0: 크랑?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크랑?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1: 우와, 정말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니불을 만들었어요.
1: 고마워. 정말 멋지다.
0: 다행이다. 크랑크랑. 그래, 이제 집에 가자. 크랑크랑.
1: 잘 가. 또 놀러 와.
0: 안녕.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요술이보라 고마워.
3: 크롱. 크롱. 크롱.
0: 이제 자자 크롱.
4: 아직 자고 있었구나.
5: 어서 일어나.
6: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5: 맞아.
0: 아, 참, 그랬었지.
3: 크랑? 크랑? 크랑, 크랑! 빨라야, 연돌뒷불 크랑, 크랑!
0: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역시 요술이불이야.
7: 무슨 말이야?
0: 크롱 이불은 요술 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3: 크랑.
6: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0: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3: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6: 에이, 요술 이불은 무슨?
0: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3: 크랑.
5: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0: 이불아, 자고 있니?
3: 크랑,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0: 이불아, 일어나봐, 제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보이스걸과의 조.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1: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0: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1: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2: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3: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2: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4: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5: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6: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4: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7: 에이, 너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8: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7: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5: 에이, 왜 저래?
6: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5: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8: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2: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9: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5: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6: 맞아요. 말도 안 돼요.
9: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10: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2: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9: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8: 네!
9: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대교로 가.
2: 부탁해.
0: 예. 예. 예. 예. 예.

0: 다음부턴 응?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1: 아, 뭐야!
2: 다시 내려가요, 아잖아!
3: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어? 조심해요!
3: 고마워요, 타이어 로보.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3: 네, 죄송해요.
4: 허큘리스 액션!
5: 피닉스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3: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4: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순간!
2: 어?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4: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어?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3: 둘 다 조심해!
1: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4: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1: 뭐야?
2: 이런!

0: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버섯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2: 보석만 손에 넣으면

0: 그럼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깜짝놀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사라진 황금 왕관. 다이지 할아버지.
3: 아, 호기.
4: 오랜만이에요.
3: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오,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3: 이걸 한번 보렴.
0: 우와!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
3: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4: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0: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4: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3: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0: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5: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0: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5: 채, 눈치 빠르긴.
0: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 참! 왕관!
6: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0: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4: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7: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0: 어떻게 된 거지?
8: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6: 이건 말도 안 돼.
4: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0: 전 절대 아니에요.
9: 다들 비켜주세요.
10: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0: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4: 호기!
11: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0: 하! 우!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1: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 보세요!
3: 어떻게 된 거지?
0: 하리! 저기 좀 봐!
2: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4: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5: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4: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5: 아니요. 못 봤어요.
4: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2: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5: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4: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2: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5: 고마워, 아리.
2: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6: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2: 좋아요.
6: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2: 네.
6: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주겠니?
7: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2: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8: 여기랑 저기
7: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2: 맥스, 뭘 찾았는데?
9: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2: 골든 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 뿐이야.
10: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2: 알지, 할아버지.
10: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2: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6: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10: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2: 고마워요, 할아버지!
0: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 황금 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11: 멋진 전시였어.
12: 맞아.
2: 네, 엄마.
0: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어,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2: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0: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뭐야? 함정이었어?
2: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13: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0: 뭐?
2: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0: 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2: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6: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0: 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2: 꼼짝마, 골든.

0: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1: 어? 맥스, 아래!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포기, 섀도우 스핀! 포기, 장경!
0: 으아! 뭐야?
1: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2: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1: 네, 경찰관님!
3: 어?
4: 오, 호기!
1: 여기 진짜 황금 왕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5: 호기, 정말 고마워.
3: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1: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5: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1: 그럼 밀라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6: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익스 볼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2: 머릿색이 변해.
1: 와, 꼬리색도 핑크.
2: 인어공주 미니.
1: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2: 인어공주 미니.
1: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엄마 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4: 더 커져 하면
5: 플러스
4: 얼마 그래?
5: 플러스
1: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0: 방금 뭐가 날아온 거지?
1: 공 저기로 날아갔다. 내가 가져올게.
0: 안돼, 안돼, 오지마, 저리가, 오지마. 하마터면 저 발에 꽉 밟힐 뻔했네.
2: 우와, 처음 보는 새싹이다.
3: 안녕. 난 민들레 새싹이야. 넌 누구니?
2: 나 내벌레. 주로 식물의 이파리를 먹고 살아. 특히 너처럼 방금 도단한 새싹은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서 우리 애벌레들 입맛에 딱이지.
0: 어, 저리 가! 안 돼!

0: 달라잖아.
1: 빨리 딩딩아.
2: 알았어. 새싹 구출. 오호리 딩딩.
1: 오. 와. 와, 살았다.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을 뻔했네.
3: 에? 왜 그래, 민들레 새싹아? 무슨 일이야?
1: 아니, 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어. 아니, 좀 전에 바위처럼 커다란 공에 빠질 뻔하고 그리고 아이의 발에 밟힐 뻔하고 애벌레한테 잡아먹힐 뻔했어.
4: 정말 놀랐겠다.
1: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어. 요정들 도와줘. 나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0: 아니, 다시 땅속으로?
2: 돌아가겠다고?
4: 땅속은 어둡고 답답하잖아.
1: 그렇긴 해도 땅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래서 아주 안전해.
3: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게 괜찮은 거야?
4: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예쁜 민들레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
3: 멋진 민들레 씨앗도 만들 수 없잖아.
0: 맞아. 후, 헐헐 민들레 씨앗도 날릴 수 없잖아.
1: 아, 그러네. 그건 그런데.
3: 새싹이 고민이 많구나. 어떡하지?
2: 어떡하지? 민들레 할아버지!
5: 맞다! 민들레 할아버지가 계셨지!
6: 아이고, 좋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이제 곧 내 민들레 씨앗도 바람에 멀리 날려 보낼 수 있겠어.
5: 민들레

0: 너희들이 또 웬일이냐? 어제 재밌는 퀴즈 많이 내고 갔잖아.
1: 민들레 할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2: 우리 민들레 새싹이 고민이 있대요.
0: 아니, 우리 귀여운 민들레 새싹이 무슨 고민이 있나? 어허, 그래서 우리 새싹이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2: 네, 할아버지.
0: 그래, 나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새싹이처럼 모든 게 참 무서웠어.
3: 비바람이 마구 몰아칠 땐 쓰러질까 봐 무서웠고, 애벌레한테 잎을 뜯겼을 땐 아팠지만 꾹 참아냈지. 누군가의 발에 채여도 난 다시 일어나서 외쳤어.
4: 나는 장차 멋진 민들레 꽃을 피울 민들레 새싹이야!
5: 우와! 민들레 할아버지 멋져요.
0: 그 시절 내가 힘들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이 노래!

0: 나 결심했어. 사람들 발에 밟혀도 예벌레 입이 뜯겨도 나 씩씩하게 자라서 민들레 꽃을 피울 거야.
1: 새싹아,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0: 고마워.
2: 사람들이 새싹을 밟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팻말도 꽂아줄게.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밟지 마세요.
1: 민들레 새싹아, 이제 용기 내서 무럭무럭 잘 자라야 돼. 화이팅!
0: 지아야, 정말 고마워. 화이팅!

0: 세상의 모든 새싹들이 힘차게 자라길 응원하면서
1: 동동이
2: 댕댕이가 함께하는
3: 숨어있는 새싹을 찾아라.
1: 여기에 새싹이 숨어있어. 다같이 찾아보자. 시작.

0: 여기에 새싹이 숨어 있어. 찾을 수 있지? 아자!
1: 유정들, 나 방금 민들레 새싹 잘 있나 보고 왔는데 새싹이 그새 키가 더 큰 것 같아.
2: 우와, 잘됐다!
1: 새싹 부럽다. 나도 새싹처럼 키가 쑥쑥 클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지야, 계속 자라고 있잖아!
1: 아니야, 나 매일 아침마다 키 재고 있는데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키가 똑같아.
3: 어우, 차가운!
4: 그렇다면 여기서 문자!
5: 꼭 불러볼 거야! 가자!
4: 다음 중 키가 쑥쑥 자라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키가 크기 위해 밥 대신 우유를 먹는다. 2번, 키가 크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한다. 3번,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키 크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중에서 키가 크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하는 건 뭘까?
6: 정답! 3번, 밤늦게까지 키 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것 같은데, 키가 크려면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지 않겠어?
0: 에이, 아니야 아니야. 뭐든지 밤늦게까지 하면 키 크는 걸 방해해. 밤에 잠을 잘 자야 키도 쑥쑥 크는 거라고.
6: 그런가?
1: 정답 2번. 키가 크려면 적당한 운동을 한다.
4: 오, 지야. 딩동댕 정답!
2: 우와!
4: 키가 크기 위해 우유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거야. 줄넘기 같은 적당한 운동은 뼈와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줘서 키 크는 걸 돕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습관은 키 크는 걸 방해. 그러니까 지아, 음식 골고루 잘 먹고
0: 운동도 신나게 하고
6: 밤에 푹 자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거야.
1: 우와, 빨리 키가 쑥쑥 자라면 좋겠다.
4: 그러게, 지아 키 쑥쑥 자라자.

0: 우리 모두 쑥쑥 자라자.
1: 모두 모두 쑥쑥 파이팅!
2: 파이팅!
3: 쑥쑥 쑥쑥 자라 쑥쑥.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6: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7: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8: 알고 싶지 않아.
9: 죽음, 무서운 거
10: 이제 써내드려. 한 시간
11: 뇌를 바꿀
12: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효섭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기랑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1: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2: 대공소리!
1: 전차!
3: 제가 받았어요!
4: 한글 용사 2. 바람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0: 태극봉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날 방해하지.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멈, 치, 우, 추, 기근, 아, 다, 멈추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2: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대왕별님.
4: 용사, 왜 그래?
5: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2: 이럴 수가. 가만히. 이 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6: 네? 이 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7: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6: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 용사님이 쓰러져요?
8: 이 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9: 네?
8: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10: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11: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8: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11: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8: 이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11: 어?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어? 비읍, 아, 바. 리을, 아, 미음. 람. 바람이야! 오? 오? 오? 오? 야.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저.
8: 바람의 힘을 얻게 된 이 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10: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쏠 수 있게 되었어.
6: 우와, 이 용사님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8: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6: 그럼 어떡해요? 어서 가서 바람개비를 다시 돌려요.
7: 그래, 어서 서두르자.
9: 네! 자음! 모음! 변신!
6: 이게 바람계곡의 바람개비? 진짜 크다.
8: 역시 바람개비가 멈춰있어.
7: 어서 돌려야 해.
0: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게 둘 순 없지.

0: 반지!
1: 고장! 바람개비가 고장나다!
2: 안 돼!
0: 하용사, 우리 힘을 모으자!
2: 알았어!
0: 한결 용사!
1: 반지군, 안아!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3: 우리가 자몸 마법질을 펼쳐서 바람개비를 돌려보자.
4: 좋아.
5: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바람개비를 부숴주마. 이야, 망치!
2: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0: 멈춰? 아! 아용사, 우리 예전에 연습했던 거 기억나?
2: 아! 어서 해보자.
0: 좋아!

0: 꿀망치 추가.
1: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2: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디귿, 오, 릴, 돌.
1: 디귿, 아, 다.
2: 돌,
1: 다.
2: 바람개비가
1: 돌다.
4: 다시 불고 있어. 우와.
5: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2: 네, 태양별님. 각오해라, 천지.
1: 천지.
6: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2: 과연 그렇게 될까?
7: 이용사
8: 태극봉 초강력
5: 이용사 두고 보자.
4: 이용사님 이대 괜찮아요?
2: 그럼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 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나머진 내가 쓸게. 헛!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비읍이 알을 만나 화, 리을이 아와 미음을 만나 람.

0: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2: 정말 괜찮은 거죠?
1: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3: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1: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4: 오, 기대할게.
5: 쇼! 야!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아! 이거 완전

0: 그 보소, 번개 멜라지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거기 안 서 있지? And they all went to heaven in a little rowboat.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5: 동화책 읽어야지.
6: 으아, 개미다.
5: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7: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6: 잠하지 마.
8: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9: 천지!
8: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 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야! 하! 하! 훗! 훗!
2: 안 돼!
0: 이런, 한 발 늦었어.
3: 하마터는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4: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3: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정음이 작아지다.
4: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3: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5: 어.
3: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오늘은 바로 이 한글. 즉!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작아지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아주 재밌겠군.
0: 또 한글이 파괴됐어.
7: 이게 무슨 일이지?
1: 우리가
8: 작아졌어.
9: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나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8: 대왕별님!
9: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1: 좋아.
0: 좋아.
9: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1: 자음아!
8: 모음아!
10: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11: 아이야? 안 왔는데?
0: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1: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7: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0: 더 세게.
11: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8: 자음아!
12: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0: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12: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13: 용사?
0: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0: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13: 네.

0: 어디 있어요?
1: 우리 여기

0: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보자.
1: 자우마, 모우마,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천지?
3: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자가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자가지다.
2: 우리도 작아졌어.
4: 진짜 작아졌네. 야!
2: 도망가!
0: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2: 천지?
3: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0: 뿅망치로 지진 파!
1: 피해! 헛!
0: 태극봉 회오리!
1: 쥐어차!
3: 태극봉 회오리? 오,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5: 부메랑! 야! 하! 하!
3: 정말 가소롭군.
4: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버리야! 버리요, 볼!
0: 벌?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어때?
5: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0: 좋아.
1: 좋아. 강길 용사 아 이 야.
3: 뭐지?
0: 응?
3: 저리 가! 여기! 저리 가! 죽어보자! 아이야!
0: 천지가 사라졌어!
2: 야호! 아이야!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2: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힘, 어, 커, 지, 이, 지!
5: 지긋, 아, 다!
1: 커지다!
2: 우와! 다시 커졌어! 다행이야!
5: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2: 어디 있지? 어? 아이야 위에 이응시옷이 있어요.
0: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6: 나라라 한계!
5: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 하! 하! 하! 요!
0: 나는 내가 쓸게. 헛! 지연! 뿅망치로 아!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2: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알을 만나 사 여.

0: 개미다.
1: 오, 자미진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0: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1: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2: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3: 네.
1: 맞았어.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4: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4: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4: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4: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 크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8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1: 초특급 임무 유성 충돌을 막아라.
2: 제발, 제발.
3: 다이너워스 연결 실패. 전파 장애로 평행 우주 간 통신 불가.
2: 안 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4: 해냈어.
5: 이거 다 나온 거야? 진짜 엄청났어.
4: 아직 기뻐하는 일러. 백선터를 찾아야 해.
6: 야, 조금만 쉬었다면 안 될까? 이제 막 탈출했잖아.
4: 트리나 말이 맞아. 백수를 찾아봐. 도망치게 둬선 안 돼.
5: 뭐지? 저기 위를 봐.
7: 잘 있어라, 다이너스트.
8: 의외로 귀엽게 생긴 비행선인데?
4: 찾는 수고는 덜었군. 하! 거기 서는 게 좋을걸? 공중에서 추락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7: 어우, 트리나, 그렇게 건방지게 굴 수 있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거다.
4: 혼자 가게 둘 순 없어. 우리도 가자.
9: 좋았어.
10: 메타트론 부스터
11: 최대 출력.
7: 날 막으려고 하는 건가? 발사!
5: 미사일이야!
4: 어떻게 해? 내가 겨우 이런 거에 당할 것 같아? 보사 미사일 발사!
5: 트리나, 안 돼! 우리 죽고 가지 마! 제발!
12: 조심해!
4: 조금 이따 상대해주지! 조금만 더! 잡았어!
5: 트리나!
4: 진짜 성가시게 하네.

아주 좋아. 이제 준비는 완벽해. 그럼 쇼를 시작해볼까?

0: 뭐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1: 뭔가 일어나고 있어.
2: 인형뿐만이 아니야.
3: 예감이 안 좋아. 다들 왜 도망치고 있는 거지?
4: 다이노스톱, 내 말 틀리니?
5: 박사님!

0: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연결됐구나. 다이노스터, 긴급 상황이야. 지금 엄청난 크기의 소행성이 다이노어스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1: 뭐라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
2: 백스 지시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 거예요.
0: 이대로라면 공룡들이 모두 멸종하게 될 거야. 너희가 소행성을 막아야 해.
1: 저희가요? 어떡해요?
0: 우주로 나가야겠지. 너희 로봇으로는 우주 임무도 충분히 가능해. 나도 이쪽에서 지켜볼 거다.
3: 박사님!
1: 우주라고?
2: 우주로 가기 위해선 전력을 최대한 다 끌어모아야 해. 당장 출발하자. 준비됐지? 부스터 최대 출력!
4: 부스터 최대 출력!
1: 가자 우주로!

0: 여기 좀 봐! 다이노우스를 우주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아름다워! 반드시 지켜내야 해!
1: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어! 바로 뒤야!
0: 어? 완전 거대한데? 우리 집보다도 훨씬 크잖아!
2: 소행성 감상은 그쯤에 두고 임무를 시작하자! 헥! 소행성이 지면에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꼭 막아야 해.
3: 트리나! 네 체인으로 소행성을 당겨줘. 그럼 우리가 방향을 틀어볼게.
2: 난 다이노스토가 아니야, 델비. 지시는 받지 않아. 잘 따라오기나 해. 그래, 그럼 일단 가자!

0: 있어.
1: 지면으로 떠받고 있잖아.
0: 소행성을 작게 조각내야 해. 그 방법뿐이야. 그럼 뭘 꿈을 대는 거야? 해보자.
1: 아!

0: 다들 잘했어. 이제 유성파 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야 해. 드리나? 네 도움이 필요해. 이건 부탁이야. 우리랑 같이 다이노우스를 지켜줘.
1: 이번만이야.
0: 좋았어. 다이노스타 합체 로봇 분리!
2: 다이노스타 합체 로봇 분리!
0: 리카트!
2: 전투 준비 완료! 새로 블래스 윙! 비행 준비 완료!
0: 그 외침과 진짜 유치하거든!

0: 누가 더 유심을 많이 부수는지 내기할래?
1: 하! 지금 우리 놀라운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이길걸?
0: 고맙긴 뭘.